0: 눈이 자꾸 감겨요.
1: 안 돼요, 다람쥐님. 눈 뜨세요. 무슨 뱀에 물리셨죠? 무슨 뱀인지 알아야 해독제를 구한다고요.
0: 살무사가 잘 물었어요.
2: 오늘의 환자 다람쥐. 살무사가 다람쥐를 물었어요. 힘내세요. 곧 살무사 독해독제가 올 거예요.
1: 선생님! 살모사 해독제 여기요.
2: 좋았어. 잠시만요. 효과가 좋아서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1: 이제 안정된 것 같아요.
2: 다행이다. 다람님, 어쩌다 살모사에 물리신 거예요?
0: 그 살모사 작정하고 절 노린 게 분명해요.
2: 네?
0: 얼마 전부터
3: 살모사 하나가 계속 절 따라다녔어요.
4: 뭐지? 이 위험한 느낌은?
5: 받아라!
1: 우프야!
3: 그 살모사 그 후로도 틈만 나면 절 공격했죠. 왜 자꾸 날 공격하지?
1: 엄마야!
5: 받아라!
3: 나 물린 거야? 하늘이 노랗다.
0: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실려왔어요.
1: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2: 근데 그 살무사 왜 다람님을 공격하는 거야?
1: 그니까! 살무사 나빠!
2: 일단 고비는 넘겼으니까 푹 쉬고 계세요.
1: 네. 다행이다. 가시죠.

0: 사람이님, 진정제 맞을 시간입니다.
1: 에? 아, 금방 해독제 맞았는데 또요?
0: 아, 네. 아주 금방 지옥으로 보내줘. 아, 금방 놔드리겠습니다.
2: 누구세요?
3: 살무사!
0: 참, 다 들키고 말았군. 쨍! 도망가자!
2: 쨍! 먹으러 가라!
0: 저리 내켜!

0: 로렌츠! 어떻게 의사인 척 이런 짓까지!
1: 날 공격하려고 병원까지 찾아온 중이야. 어떻게 병원까지?
2: 어떻게 병원까지? 라는 말을 들으니 문제가 생각나는군.
3: 응? 문제?
2: 우리 팬들은 항상 혀를 날름거리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는 1번 화가 나서, 2번 냄새를 맡으려고.
0: 화가 엄청 나 보이긴 하는데 그게 상관이 있나?
4: 그럼 정답은 2번 냄새를 맡으려고.
2: 정답 날름날름. 뱀이 적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냄새. 우린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아 적을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이 비트기관. 비트기관으로는 적에게서 나오는 열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우린 적을 잘 찾지.
1: 혀와
4: 비트기관을 이용해 바람님을 찾아온 거야.
0: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2: 역시 기억도 못하는군. 우리 형의 원수.
3: 원수?
0: 원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네 형이 누구지도 모른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4: 쉿, 일단 들어보자.
2: 그 일이 일어난 건 2년 전 내가 태어날 때쯤이었지.
0: 어? 아, 그럼 3살이신 거예요?
4: 어서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2: 그 전에 또 문제. 아! 뱀은 보통 알과 새끼 중에 알을...
0: 정답! 뱀은 알을 낳아요. 오, 예! 내가 정답!
2: 알을 낳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문제.
0: 아, 뭐야.
4: 좀 듣고 말해.
2: 살모사는 과연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4: 살모사도 뱀이니까 알을 낳을 것 같은데.
0: 이번에 진짜 정답! 알을 낳는다!
2: 오, 땡!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다. 보통 뱀들은 이렇게 알을 낳지. 하지만 살모사는 엄마 뱃속에서 알을 키우다 이렇게 새끼를 낳아. 갓 태어났을 때 우린 겨우 15cm. 우리 엄마는 10남매를 낳았는데 난 막내로 태어났지.
1: 엄마!
0: 어? 근데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 설마 돌아가신 거?
4: 막내 맞아! 살모사는 죽일 살! 어미모! 뱀사! 엄마를 죽이는 뱀이란 뜻이야!
0: 새끼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나도 들었어!
2: 아니야! 그건 오해라고!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한동안 지쳐서 움직이질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은 줄 알고 오해한 거라고! 우린 몸이 마를 때까지 엄마 곁에

0: 곁에서 기다렸지.
1: 세상은 이렇게 축축하고 어두운 건가?
2: 아니야. 여기서 나가면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
1: 정말?
2: 몸 다 마르면 형하고 같이 동굴밖에 나가자.
1: 와, 신난다. 형 최고.
0: 난 몸이 마르자 형과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갔어. 세상은 정말 눈부셨지. 그렇게 난 신나게 형과 세상 구경을 했어.
2: 막내야, 빨리 와.
0: 그런데 다람이가 나타난 거야.
3: 어? 새끼 뱀이잖아. 겨울잠 자기 전에 영양 보충해야 하는데. 먹어볼까? 얍얍. 얍얍.
2: 뭐야?
3: 잡았다.
2: 왜 이래? 이건 와. 저리 가. 저리 가.
1: 형. 형.
2: 막내야. 여기 오지 마. 위험.

0: 맛있다.
1: 우리 형을 죽인 원수. 저 다람쥐의 냄새. 그리고 체온 전부 다 기억할 거야.
2: 그렇게 전 제 몸이 자라기만 기다렸던 형의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3: 우리 형을 죽인 원수, 복수할 거야. 받아라! 야사!
0: 뭐야?
3: 야!
0: 그래서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한 거였어.
4: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3: 우리 형을 죽인 원스.
0: 미안해. 아니, 다람쥐도 겨울잠을 자기 전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본능적으로 잡아먹은 건데.
3: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거야. 나 살모사 다람쥐에게 복수하고 죄값은 당당히 받겠습니다. 우리 형의 원수 받아라.
5: 진정하세요.
4: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좀 참으세요.
3: 참기는 뭘 참아. 나 한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고. 너 단백질을 먹어야 했으면 다른 걸 먹었어야지. 독도 가장 강하고 뱀 중에 최고의 뱀 우리 살모사를 잘못 건드린 거야.
4: 잠깐, 살모사가 뱀 중에 최고라고?
3: 당연하지.
5: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본 다른 뱀 환자들이 항의할 것 같아서요.
3: 다른 뱀? 어떤 뱀?
6: 바로 나, 스피팅 코브라. 난 이렇게 몸을 세워 3-4미터 앞까지 동물 독을 발사할 수 있지. 내 독에 맞으면 시력을 잃게 되니까 조심해. 어때? 최고의 뱀은 바로 나, 스피팅 코브라라고.
5: 멋지다! 최고의 뱀은 바로 나, 파라다이스 나일뱀이라고.

0: 내가 왜 치배구냐고? 난 이렇게 꼬리를 나뭇가지에 걸고 있다가 점프!
1: 우와! 뱀이 하늘을 날다니!
2: 그래서 이름이 날뱀이구나!
3: 하! 아이, 저게 무슨 나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0: 무슨 소리! 난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바람을 타고 100m까지 날 수 있다고. 어때? 내가 최고지?
3: 그 최고의 뱀이라는 건 그럼 취소.
1: 네.
3: 근데 최고의 뱀은 아니지만 복수는 해도 되겠지. 사람이나.
4: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뱀들 때문에 가족을 많이 잃었다고.
3: 뭐? 가족을 잃어?
0: 내 할아버지도. 엄마도. 동생도. 다 살모사가 잡아먹었다고. 너희 뱀들은 내 친구 쥐도 잡아먹고 물같이 아주머니들 새끼들도 잡아먹었어.
3: 아니, 우리 뱀들이 너희 가족을 그렇게나 많이 해쳤다고?
4: 그래! 어릴 적에는 못 모르고 새끼 뱀을 잡아먹었지만 커서는 뱀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매일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며 산다고!
3: 하긴 나도 다람쥐를 많이 사냥하니까.
4: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네 형을 잡아먹은 건 정말 미안해.
3: 너도 나처럼 가족을 잃은 거였어.
4: 그래. 생각해보면 다람쥐는 새끼 뱀을 먹고
3: 어른이 된 뱀은 다람쥐를 잡아먹고 다 살기 위해서.
1: 맞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자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잖아요.
2: 누구 하나 탓하긴 어렵긴 하죠.
3: 내가 우리 형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람이나. 형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지만 너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으마. 대신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절대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제일 살벗은!
4: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어지러워!
2: 다람님! 다람님!
1: 다람님! 살벗사가 나갔는데 쓰러지면 어떡해요?

0: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수지와 휴가를 보내요.
1: 팔파는 반짝 친구 수지랑 처음 떠나는 휴가에 신이 났어요. 이비도 태어나서 처음 가는 휴가에 아주 신나 보이죠?
0: 나도 너처럼 신나, 이비.
2: 맞아, 나도.
3: 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오렴.
0: 근데 우리 골디 보고 싶으면 어쩌죠?
3: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없을 동안 골디 잘 돌봐줄게.
0: 아우,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4: 다 왔어요, 선생님. 내리셔도 돼요.
5: 고마워요, 레베카 이모.
0: 어? 햄스터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휴가 가시는 거예요?
5: 아니, 중간에 내려야 해. 스위스 학회가 있거든.
6: 버스 기사님이 와야 출발을 할 텐데요.
4: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짐 실어드릴게요.
3: 아, 조심한...
4: 또 필요한 분 말씀만 하세요.
7: 괜찮아요.
4: 모두 타세요.
6: 오구오구, 우라가. 안전벨트 설맸지?
3: 빅트리 자연공원 재밌게 잘 놀다 와. 사진도 꼭 보내고.
8: 거긴 전화가 안 터져서 안 돼요. 그 맛에 가는 데라.
9: 잠깐, 뭐라고요? 전화가 안 터진다고요?
10: 세상하고 뚝 끊겨서 시간 보내기 좋겠네.
4: 출발할게요.
8: 난 전화 안 터지면 안 돼요. 댄싱 스타 빅밴드 우승자가 누군지 꼭 알아야 된다고요.
4: 모두 신나게 휴가 여행 출발.
9: 벌써부터 기대되네.
0: 공원은 언제 가요, 아빠?
6: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0: 에? 하루 종일이요?
6: 맞아. 하지만 가는 것도 우리 모험의 일부니까.
10: 공룡이 아주 멋지구나. 공룡 이름도 있니? 오, 이름도 잘 지었네.
0: 우리 일어나도 돼요, 아빠?
6: 안 돼. 위에 와니까 자리에 앉아있어. 버스 화장실 갈 때만 빼고 그땐 일어나도 돼.
2: 이제 금방 쉬 마렵겠지?
0: 왜 안 마렵지?
2: 나도.
4: 띵동.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곧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0: 확률은 이제 더는 안 나올 거예요. 햄스터 선생님,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1: 모두 휴가 잘 보내세요. 너희가 가는 빅트리 공원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숲의 마법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진단다.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0: 시간을 맞춰야 해서 바로 출발할게요.
1: 어떡해, 내 짐.
2: 진짜 여기 가면 마법에 걸려요?
3: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겠지.
2: 나무, 전부 다 나무인데 어디가 마법 같다는 거야? 수지, 이것 봐. 여기 이거 요정 맞지? 잘하면 우리 요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 진짜?
0: 띵동, 지금부터 터널입니다.
2: 이것도 요정한테 가는 마법 터널인가?
1: 신호가 안 잡혀.

0: 달파는 단짝 친구인 수지와 휴가를 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내일은 드디어 같이 마법의 숲을 탐색할 거예요.
1: 요정의 신호 찾기.
0: 달파랑 수지가 함께 휴가를 온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아니, 달파랑 수지가 눈을 떴다니까요.
1: 어? 여긴 어디지? 수지, 왜 내 옆에 누워있어?
2: 우리 휴가 왔잖아. 기억 안 나?
3: 어, 맞다.
1: 오빠다! 우와, 나무 진짜 크다.
2: 나비도 있어.
1: 아, 꿀벌이다. 와, 여기 진짜 멋지다.
4: 어머, 인물 그림 그리기도 하네. 탁 트인 야외에서.
5: 네. 이것 봐, 카페도 있어.
1: 야, 우리 휴가 왔다.
2: 안녕. 오,
1: 안녕? 여기 다른 애도 있구나. 생각도 못했는데.
4: 난 바비 비버라고 해. 빅트리 자연공원에 온 걸 환영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나 우리 아빠한테 말해. 여기 관리인이죠.
6: 아, 나도 하나 물어봐도 될까? 휴대전화는 어디로 가야 신호가 잡힐까?
4: 휴대전화 신호는 전망대에 가면 잡힐 거예요. 자전거로 가시면 돼요.
5: 오, 자전거로 간다니 다행이네.
1: 있지, 바비. 우리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요정은 어디로 가야 맞나?
4: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또 보자.
1: 잠깐! 넌 요정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4: 아, 그래, 맞아. 나 알아.
1: 야호!
3: 그럴 줄 알았어.
4: 어른들이 알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1: 알았어. 말 안 할게.
7: 바비, 아빠 좀 도와줄래?
4: 네, 아빠.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봐.
8: 어? 수지, 페파.
6: 준비됐으면 갈까, 우리 아기 양들?
9: 네!
6: 모두 출발!
1: 수지, 요정이 남긴 신호 찾아, 알았지?
2: 그 신호가 뭔지 알고 찾아?
1: 그냥 계속 찾아봐.
2: 진짜로 있는지 알아야 찾지.
1: 수지!
6: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2: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을 건데요. 그게
1: 수지, 말하면 어떡해?
2: 그게 진짜인지 알아야 찾지. 가짜면 어떡해?
1: 가짜라니, 너랑 말 안 할 거야.
2: 하기 싫음 하지 마라. 나도 안 해.
0: 바로 여기가 이 숲의 전망대입니다.
4: 와, 이 경치 좀 봐. 숨이 다 트이네.
6: 우리 세상 꼭대기에 있어, 이비.
8: 신호다!
6: 드디어 잡혔네. 뭐? 댄싱 스타 빅배틀 1등이 베이브라고? 우리 딸 표정이 왜 그래?
1: 저 수지랑 방금 싸웠어요, 엄마.
6: 아우, 저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래 같이 있으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
5: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다들 그래.
1: 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대.
2: 아우, 우리 할머니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 난 그래도 요정 찾는 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
2: 알았어.
0: 팔팔한 수지가 다시 친구가 됐어요.
6: 아우,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다. 자연의 소리만 귀에 착 감기네. 정말 장관이네.
5: 우와, 이런 데가 다 있다니.
2: 아, 맞아. 오, 진짜.
6: 조심해. 야생 버섯은 만지면 안 된다.
5: 오, 신기하네. 버섯이 동그랗게 자라다니.
4: 버섯이 이렇게 자라면 요정의 골이라고 부르는데 말이야.
1: 이게 요정이 남긴 신호인가 봐.
4: 방금 뭐라고 했니?
2: 아니야, 할머니. 이건 우리 비밀이에요.
0: 페퍼랑 수지가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0: 뒤죽박죽 문의.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천지대장님!
2: 개벽? 어디서 나를 부르는 거지?
1: 유후! 저 여기 있죠!
2: 오호, 감쪽같이 잘 숨었군.
1: 그쵸! 제가 만든 숨어숨어 벽지인데요. 이건 숲에 숨을 때 쓰는 나뭇잎 무늬 벽지죠!
2: 무늬만 바꾸면 어디에서든 숨을 수 있겠군. 무늬를 바꾼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0: 그렇게 뒤죽박죽 놓으면 어떡해.
1: 귀찮은데.
0: 꽃무늬는 꽃무늬끼리, 곰돌이 무늬는 곰돌이 무늬끼리, 같은 무늬끼리 짝을 맞춰야지.
1: 알았어.
2: 깔끔하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여럿이 마구 섞여 엉망이 된 모양. 뒤죽박죽. 좋아. 헛! 헛! 디귿. 위. 뒤. 지읒. 우. 기역. 죽. 비읍. 아. 기역. 박. 지읒. 우. 기역. 죽. 뒤죽박죽.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천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 천지. 한글을 파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군.
7: 내가 더 빨리 날아갔어야 했는데. 우리 어서 파괴된 글자를 찾자.
6: 그래야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0: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다는 거죠?
7: 맞아.
0: 미음과 니은이면...
2: 아! 마늘!
7: 마늘? 마늘이라면... 마늘은 괜찮은 것 같아.
1: 마늘이 아니면...
2: 아! 마녀! 마녀에도 미...

0: 들어가잖아.
1: 오, 그래, 마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마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 모두 사라지지 않았어.
0: 마녀도 아니면 뭐지? 어? 이거 왜 이래?
2: 잠깐만,
1: 무슨 일이야?
0: 아까 같은 무늬끼리 다 맞춰놨는데 양말이 또 뒤죽박죽됐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된 거야?
3: 잠깐, 무늬. 무늬에도 미은과 니은이 들어가요.
4: 그럼 혹시 내가 가볼게. 헛! 이럴 수가. 기린에겐 얼룩말 무늬가, 얼룩말한텐 젖소 무늬가, 젖소에겐 기린 무늬가, 동물들 무늬도 다 뒤죽박죽이 됐어.

0: 천지가 무늬 글자에 뒤죽박죽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무늬 글자를 찾자. 그럼 뒤죽박죽된 무늬가 제대로 돌아올 거야.
0: 참, 몸 모두 준비됐지?
2: 네!
3: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글자를 찾자.
1: 네.
2: 네.
3: 어? 저기 미용 니은이 있어요.
2: 우와, 무늬 글자야.
4: 하!
0: 어? 천지?
5: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을까? 숨다. 무늬 글자가 숨다.
6: 꽁 숨어버린 것 같은데.
0: 천지, 각오해라!

0: 뿅망치로 방어!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0: 어디 숨었을까?
1: 못 찾겠어. 어? 저기 있어. 줄무늬를 하고 숨어 있었어.
2: 하! 무늬가 계속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걸.
1: 어떡하지? 꽁꽁 숨어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3: 글쎄. 아! 표시해놓으면 어떨까?
1: 표시? 어떤 표시?
3: 태극무늬 어때?
1: 태극무늬?
3: 오! 좋다!
4: 좋은 생각 같아. 어서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티읕, 에, 해. 기역, 으, 기역. 극, 해, 극.
6: 붙이는 건 내가 할게. 한글 마법! 붙이다! 태극무늬를 붙이다!

0: 예뻐? 날 이꼴로 만들다니. 두고 보자.
1: 어? 천지대장님!
2: 글자가 어디 숨었지?
3: 저기 꽃무늬를 하고 꽃밭에 숨었어.
4: 그런데 태극무늬 때문에 너무 잘 보이네.
3: 역시 생각대로야.
5: 그럼 글자를 찾을까?
3: 네.
5: 하! 돌아라 한글.
6: 오늘 내가 쓸게. 헛! 지어차! 뿅망치로 우!
4: 위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지어업! 태극봉으로 이! 지어업! 으와 이가 맞나? 으이!
5: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니음이 우를 만나 우! 니음이 이를 만나 니! 무니!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뒤죽박죽 바뀌었던 무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 수고 많았다. 자우마, 모우마.
3: 와, 예쁘다.
2: 모우미, 넌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
9: 난 별무늬.
2: 아. 자.
3: 오, 잠이던 난 꽃무늬.
10: 그런 예쁜 분홍색 꽃무늬를.
3: 자.
11: 모미 자우미 스티커 놀이 하는구나.
3: 할아버지는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요?
11: 할아버지는 얼룩무늬.
3: 얼룩무늬? 아, 호랑이 얼룩무늬요?
11: 아니.
3: 얼룩말에 얼룩무늬?
11: 아니, 아니. 할아버지는 표범의 얼룩무늬가 제일 좋아요.
3: 와, 얼룩무늬 멋져요.
11: 이야, 별무늬도 멋져요. 이야, 짜잔, 별무늬.

0: 싱싱 쌩쌩 추위.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자동차가 싱싱싱. 오마 나도 해볼래. 그래 달려라 싱싱 싱싱싱.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그러자.
3: 어? 이게 웬 목도리예요?
4: 오늘 내가 한글 파괴를 하면 바람이 싱싱 불며 엄청 추워질 거야.
3: 와, 저 추울까봐 챙겨주시는 거예요?
4: 그래. 와. 엄청 따뜻할 거야.
3: 역시 천지 대장님밖에 없. 아, 그때 너무 더워요.
4: 참아. 어? 다 널 위한 거야.
3: 아, 네. 에이.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자동차가 달릴 때도 싱싱, 바람이 세차게 불 때도 싱싱. 오늘은 싱싱 마법으로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쌍시오, 이, 이응, 싱, 싱싱!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6: 우리가 막았어야 하는데!
7: 대왕별님! 저희가 가서 파괴된 글자를 꼭 찾아올게요.
1: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읒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8: 모모마!
9: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10: 네?
11: 치읒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라면...
10: 아! 치약 아닐까?
6: 치약? 아! 사람들이 치카치카를 못하게 치약을 없앤 걸 수도 있어. 내가 가볼게. 치약? 치약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11: 치약이 아니면...
10: 아! 참외!
9: 내가 참외밭으로 가볼게. 왜 이렇게 춥지? 참외는 이상이 없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10: 그치요. 조금 아까부터 바람이 엄청 싱싱 불어요.
9: 엄청난 추위야.

0: 추후에도 치과 이용이 들어가요.
1: 아, 그러네.
2: 이제 알겠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추위였어.
3: 아, 추위 글자에 씽씽 마법을 걸어서 찬바람이 씽씽 불게 만든 거로군.
0: 나 추운 거 싫은데.
3: 세상이 다 얼어붙기 전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4: 좋아요.
5: 자음,
6: 모음,
7: 변체.

0: 추워.
1: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0: 저기 치읓하고 이응이 있어요.
2: 치읓하고 이응이 눈사람 위에 있네.
3: 추의 글자가 꽁꽁 얼어서 눈사람이 된 것 같아.
1: 어서 글자를 찾자.
4: 천지
0: 개벽?
5: 글자를 찾게 둘 순 없지.
6: 어, 천지 대장님, 한글 세계가 다 얼어버리게 눈보라가 쌩쌩 불게 하는 건 어떨까요?
5: 오호, 바람에 휘몰아쳐 세차게 날리는 눈, 눈보라. 좋은 생각이군. 쌩쌩, 눈보라가 쌩쌩. 그런 우리 잠시
1: 먼저 천지를 막자.
7: 알았어.

0: 꽁꽁 아야바랴.
1: 바다라 빙빙치.

0: 큰일 날 뻔했군.
1: 뿅망치와 부메랑으로 공격을 할 줄이야. 근데 천지 대장님, 목도리 더 없어요? 너무 추워요.
2: 어떡하지? 이제 더 춥게 만들 거야. 각오해.
0: 천지 방어!
1: 천지대장님, 너무해. 자기만 맞고.
0: 두고 보자, 한글 용사.
1: 천지대장님, 같이 가요!
3: 천지와 개벽이 도망쳤어. 그럼 시작해볼까?
4: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기역, 으, 그,
2: 지읒, 이, 치.
6: 디귿, 아, 다.
2: 그, 치,
6: 다.
5: 쌩쌩 굴던 눈보라가
6: 그치다!
7: 눈사람에서 글자만 찾으면 돼. 하!
8: 들어와! 한글!
5: 운은 내가 쓸게. 헛!
9: 쥬어!

0: 합병 방식으로 우! 우리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1: 응, 좋아.
0: 욕망치 대극봉
2: 합체!
0: 우와 이가 맞나? 위! 슛!
3: 모음아, 자음아, 이제 다르게 읽어줘.
4: 네! 슛이 우를 만나 추! 이음, 위, 위! 추위!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눈물 아가 쌩쌩! 아까 너무 추웠어.
7: 맞아.
6: 그래도 그 눈으로 예쁜 눈사람 만들었잖아.
8: 얘들아, 이렇게 추울 땐 찐빵이 최고지!
4: 우와!

0: 돌돌 김밥 쿵쾅 빅빅.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씨.
2: 이게 무슨 소리지?
3: 이때만을 기다렸다. 대형김 위에 밥을 넉넉히 깔고 맛 좋은 채소들을 깔아주기만 하면 염염의 초대형 김밥 완성이요.
0: 우와, 맛있겠다.
3: 노릴 걸 노려라 이 녀석아. 이 초대형 김밥은 오늘 열리는 큰 김밥 축제의 하이라이트야.
0: 큰 김밥 축제요?
3: 그래, 지난번처럼 또 음식이 사라졌다가는. 안 돼, 안 돼. 이번엔 절대 사라지면 안 돼. 아무튼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 되면 축제장으로 가져와라. 알겠지?
2: 네, 염염 요리사님.
0: 탄탄, 너 58분 32초 동안 눈을 한 번도 안 감았어.
2: 염염 요리사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어.
4: 슈퍼제 메카탄탄 긴급 상황입니다. 레시피스톤 반응이 있는 도시 외곽에서 빅빅이 접근 중입니다. 냠냠시티에 혼란이 생기기 전에 빅빅을 막으세요.
0: 빅빅이? 어서 출동하자.

0: 운동 안 할 거야?
1: 쉿, 김밥이 나보고 지켜달래.
2: 일단 먼저 출동해야겠는데, 슈퍼잭?
0: 할 수 없죠. 구름에 꼭 와야 해, 탄탄.
1: 그야말로 천재적인 생각이야. 이대로 빅빅이 냠냠시티에 도착해 말썽을 부리면 도시가 아수라장이 돼서 히어로들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그 혼란을 탈탈 레시피스톤을 손에 넣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라고. 어이 뚱뚱 치킨 더 빠르게 밟으라고.
0: 레오박사
1: 깜짝이야. 뭐야 뭐지? 그만 포기해 슈퍼즈.
0: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이 사악한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어떡해! 어떡해! 아하! 야! 빅빅! 이거 봐! 아삭아삭 당근이야!

0: 삑삑.
1: 야, 삑삑 어디 가?
0: 삑삑, 삑삑. 삑삑.
2: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대형 시금치.
0: 삑삑.
2: 대형 단무지.
0: 삑삑.
2: 대형 우와.
0: 이럴 수가.
1: 아이고 배야. 그런 풀 종류들을 누가 먹냐. 후추추 빅빅 이리오리엄. 맛있는 안동구가 여기 있어요.
0: 빅빅 빅빅 빅빅.
2: 나탄 나 좀 도와줘.
0: 도와줘.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슈퍼잭.
2: 지금 빅빅이 도시로 이동 중이야. 나 혼자만 게 역부족이라고. 빨리 와서 도와줘.
0: 하지만 놈놈 요리사님이 김밥 혼자 놔두지 말랬는데.
2: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0: 이렇게 하면 김밥을 혼자 두고 오지 않아도 되는걸. 염염 요리사님 부탁도 지키고 슈퍼잭 부탁도 지키고.
1: 내가 탄탄! 그렇다고 그 김밥을 여기로 가져오면 어떡해!
0: 빅빅! 빅빅!
2: 야, 또 어디 가는 거야?
1: 바로 그거야! 내가 탄탄! 김밥으로 빅빅을 유인하자!
0: 우와, 좋은 생각이야, 슈퍼잭!
2: 풍선을 더 키워, 빨리!
0: 빅빅, 빅빅, 빅빅!
2: 옳지, 빅빅, 이쪽으로 와!
1: 안 돼! 내가 탄탄! 냄새로 유혹해보자!
2: 좋아!
0: 자, 빅빅! 그 고소한 냄새를 맡아봐. 맛있겠지, 맛있겠지. 빅빅.
2: 아우, 저 녀석들이. 뚱뚱치킨, 얼른 고소를 더 크게 보라.

0: 야, 이리 오지 못해.
1: 박사님, 이러다가 다 떨어져요.
0: 빅빅. 뭐, 빅빅. 착하지? 조금만 떨어져 줄래? 야! 뜨거워지야, 슈퍼지! 휴. 이제 된 건가?
2: 슈퍼지, 저기, 빅빅을 좀 봐!
3: 빅빅!
4: 슈퍼지, 레시피스톤이야.
0: 레시피스톤? 좋아, 이것만 있어.
3: 빅빅.
2: 슈퍼지, 어서 빅빅을 막아야 해.
0: 좋아, 건강한 맛으로 파워업.

0: 슈퍼지 자이언트 레벨업! 빅빅 멈춰! 도시로 가면!
1: 빅빅!
0: 내가 질 것 같냐?
1: 빅빅!
0: 왜 이렇게

0: 해야지. 이걸 먹여야 해. 하지만 염염 요리사님이 그래도 먹여야 해요. 아니, 먹여도 괜찮을까?
1: 야!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고!
0: 그래, 지금은 양념 시체를 지키는 게 먼저야. 빈디, 이거 봐라. 이거 좋아.

그래! 아해!

0: 어? 뭔 일 나는 줄 알았네. 오늘도 사건 해결이다.
1: 우와, 여러 포인트다.
0: 근데 뭔가 까먹고 있는 느낌인데.
2: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 되면 축제장으로 가져와라. 알겠지?
1: 네, 염염요리사님.
0: 김밥! 어떡하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메카탄탄.
2: 이 녀석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3: 곧 시작인데 진짜.
0: 염염요리사님!
2: 왜 이렇게 늦었어? 초대형 김밥은 제대로 준비됐겠지?
0: 그럼요. 걱정 분들어 매세요.
3: 뭔가 수상한데.
2: 잭, 탄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사라진 전설의 무기.
1: 폴라, 나도 과자 좀 줘봐. 뭐야? 혼자서 한 봉지 다 먹으면 어떡해?
2: 지난번에 너도 혼자서 다 먹었잖아.
1: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3: 욕심쟁이.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일거리 찾는 중이잖아. 에다는 연락도 없고 우린 지금 빈털터리라고.
1: 죄송해요, 대장.
3: 넌 누구야?
1: 에이, 말해. 대장이 묻잖아.
3: 공격해, 어서! 진정하시고 살려주세요. 우린 착하고 정직한 밀렵꾼들이에요.
4: 진정해.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3: 에다님? 근데 왜 그런 차림으로 다이노스터가 된 거예요?
4: 의뢰를 하지. 산사우리오 박물관에 가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무기를 가져와. 기한은 내일까지다.
3: 맡겨만 주세요.
5: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이곳에서는 고대 공룡 화석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사우리오의 지난 역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설의 다이노스터 기념관에서는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사용했던 진짜 무기도 볼 수 있어요. 예! 점심 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세요.
6: 나 어제도 여기 혼자 와서 그 무기를 보고 갔는데 그래도 또 보고 싶어.
7: 하여간 오즈도 특이하다니까.
6: 얘들아, 빨리 가보자. 저기 브라케어 화석이 있어.
5: 뛰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6: 우와, 이 브라키오 엄청나게 크다. 저번에 터널에서 튀어나왔던 녀석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렇지, 제나?
7: 그래. 어떤 사진이 더 나아? 첫 번째, 두 번째?
8: 둘 다 똑같아 보이는데.
7: 무슨 소리야, 완전 다르잖아.
6: 셀카 좀 그만 찍고 어서 가자. 전설의 다이노스터 특별전은 빨리 보고 싶다고.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나보다 강할까?
8: 당연하지.
7: 루시오, 감히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상대는 이 도시를 구한 영웅이라고.
6: 여기 트리케라톱스도 있어. 와, 뿔이 정말 무시무시하네. 얘들아, 저기 봐. 전설의 다이노스터 동상이야. 이 사람이 에단의 형이구나. 에단이랑 좀 닮았네.
8: 전설의 다이노스터, 정말 멋있다. 그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랑 같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어째서 사라진 걸까?
6: 그 사건이라는 게 거대한 퀀텀 터널에서 공룡들이 잔뜩 나왔던 일 말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걸까? 제이민은 좀 알지도 몰라. 제이민!
7: 루시오, 하지마!
6: 제이민! 그때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왜 사라진 거야?
9: 뭐?
6: 그렇게 강한 다이노스터가 갑자기 사라진 게 좀 이상.
7: 루시오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9: 말 조심해, 루시오. 물어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6: 겨우 숨 좀 쉬겠네. 제이미는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물어봤어?
7: 오빠는 원래도 예민하지만 그 사건 얘기만 나오면 100배는 더 날카롭고 무서워져.
8: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제이민의 동료나 마찬가지였잖아. 가볍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
6: 그러네, 맞는 말이야. 제이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다.
8: 잘 생각했어.
9: 이건 에릭 형의...
4: 어때? 멋지지? 형의 퀀텀 세이버야. 전설의 다이노스터한테 어울리는 무기지.
9: 에단, 정말 오랜만이네. 전시 잘 보고 가.
4: 왜 항상 도망치기만 해?
9: 뭐?
4: 넌 변한 게 없네. 그때도 같이 싸우기는커녕 겁먹고 도망쳐버렸잖아. 그래서 형원자 퀀텀 터널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사라졌고.
9: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4: 내가 우연히 다 봤거든. 걱정하지 마. 소문은 안 낼 테니까. 어차피 넌 이제 다이노스터도 아니고 말이야.
6: 제이민이 혼자 도망쳤다고? 너도 알고 있었어?
7: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0: 그럼 나만 알고 있었던 건가?
10: 스티븐!
0: 내가 제이민 다음으로 합류한 다이노스터잖아. 전시엔 안 남았지만 나도 수년간 다이노스터로 활약했다고. 내가 맡은 임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임무였어.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일이었거든.
7: 잠깐! 이러다 들키겠어!
9: 거기서 뭐 하는 거야?
0: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렇지? 제이민? 너도 그때 기억나지? 그때 내가...
8: 맞아!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7: 무슨 소리지?
2: 우리야! 불이 났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3: 출구는 저쪽입니다! 서둘러요!
6: 얘들아, 서둘러!
7: 어?
9: 제나!
6: 그쪽이 아니야!
9: 뭐 하는 거야? 피해야 해!
6: 쉿!
3: 준비됐지? 하나, 둘, 셋!
2: 대장!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데요!
3: 불평할 시간 없어! 어서 튀어라!
2: 너희 밀렵꾼들이지?
6: 밀렵꾼들?
3: 내 발!
2: 어쩌죠? 다 들통났어요!
3: 짜증나!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작전 B로 간다!
6: 타이거 슈트! 타이거
3: 당장 처리 비켜! 혼나고 싶지 않으면!
6: 받아라!
3: 이런!
2: 대장! 저 무기 있어요!
9: 안 돼!
6: 제민!
0: 지금 뭐 하는 거야?
6: 제민은 어때?
7: 잠깐 기절한 것 같아.
2: 용서 못해. 오빠를 때릴 수 있는 건 나뿐이거든. 바로 가라!
6: 제나, 멈춰! 스킬을 함부로 썼다간 박물관이 무너질 수도 있어.
2: 그럼 저 녀석들을 어떻게 막아? 작전 C로 가죠, 대장.
3: 이제 어쩔 수 없지. 죽어봐! 복수할 테니까!
0: 거기서! 레벨터 스피드! 레벨터 킥! 이게 다야?
3: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6: 안 돼!
7: 거기서! 스킬을 쓸 수가 없어.

0: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대갚아 주겠다.
1: 봐, 다음엔 꼭 혼내줄 테니까.
2: 도망칠 땐 엄청나게 빠르네.
3: 내가 왜 여기에? 아, 맞다. 에릭 형의 전설의 무기. 이 연기는 어디서 나는 거지? 넌 검은 다이노스터! 야! 안 돼! 안 돼!
4: 소용없어! 날 붙잡을 기운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3: 멈춰! 왜 그걸 가져가는 거야?
4: 기다려봐! 곧 알게 될 테니까!
3: 제이민! 검은 다이노스터가 여기 있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사라진 거야? 안 돼! 형의 검이! 왜 막지 않은 거야, 제이민!
5: 여기! 가져왔어요!
0: 아주 좋아! 임무를 완수해!
5: 아우, 세상에! 너무 더워서 사우나 하는 줄 알았네요!
6: 잘했어. 웬일로 제대로 해냈네.
5: 이번 보수는 톡톡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6: 좋아. 이제 최강 다이노스터는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네가 친척 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1: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2: 오, 방향을 알아?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1: 버튼아, 사랑해.
0: 버튼아, 나도 사랑해.
3: 우와, 나도, 나도. 응, 응, 나도 해주세요.
1: 버튼아, 사랑해.
3: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뭐 하는 거야?
2: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3: 버튼이 너!
4: 초코는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볼이야말로 털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걸요.

0: 강아지랑 놀러 나온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1: 버튼이한테 고마워해야겠네.
2: 뭐야? 목줄도 안 하고?
3: 에? 저러면 안 되지.
0: 버튼아, 위험해!
3: 이게 정말 왜 이래?
1: 내가 받았어!
4: 이래도 덤빌 거야?
1: 괜찮네, 우리 시리우스.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5: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때려? 어?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2: 동물학대요?
1: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2: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1: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5: 버튼이? 하,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1: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3: 더럽다뇨. 못 참아.
5: 못 참으면 뭐?
0: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5: 아,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0: 그리고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1: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 뿐이야.
3: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1: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5: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3: 뭐라고요?
2: 말이 안 통하네.
1: 버튼아, 왜 그래? 버튼아!
5: 여보! 여보, 위험해!
1: 어디로 갔지?
0: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2: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3: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마리 팀장님!
6: 이안아, 무슨 일이니?
3: 공원에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6: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7: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타이탄 액션! 자, 버튼아! 시리우스! 대체 어디 있는... 버튼아!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버튼아? 이리 와. 뭐야?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 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0: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1: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2: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3: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4: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2: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새로운 동료는 누구? 뭐야? 로봇이라고?
1: 야, 괜찮아? 어? 저게 뭐야?
2: 어? 로봇 개잖아?
0: 로봇 개라니?
3: 시리우스!
4: 괜찮니? 저거야! 우리 아가!
5: 우리야, 무서웠지!
3: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6: 오전에 수변 공원에서 로봇개에게 세뇌를 당했던 강아지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면 전파를 사용해 개들을 모으고 있었어.
0: 최면 전파라고요?
7: 그럼 버튼이가 사나워졌던 것도...
8: 그래, 로봇개에게 조종을 당했던 거지. 아,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6: 이런... 메가시티 5번가에 들깨무리가 나타났어요.
8: 서둘러 들깨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최후의 합력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2: 알았어.
1: 허플리

0: 이 녀석 저리 가. 어이.
1: 들깨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2: 저리 가. 얼른 저리 가요.
3: 물러나세요.
1: 걔는 기절했어요. 괜찮으세요?
4: 아유, 다행히 가방만 물었어.
1: 걔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걔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는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4: 아유, 그래.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5: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2: 어? 이안, 저기!
5: 어?
2: 얘가!
5: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2: 이안, 뭐하고 있어?

0: 정말
1: 위험해!
2: 어디? 다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1: 어, 그래. 잘했어. 타이탄!
0: 이카루스!
3: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피날레 스트라이크! 널 방해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1: 눈부셔!
3: 무슨! 이 몸이 계신데! 에어로 컨터! 누가 절 방해하는 거죠?
4: 지금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지?
0: 글쎄,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 누가 됐든 지금 상황에선 환영이야.
3: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이야! 오호,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걸렸군요. 라이트닝 네!
1: 이런, 당했어!
5: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1: 뭐라고?
5: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젠트 액션! 에어로 우메어!
1: 신을 한다고요? 깽! 아이고, 무서워라. 얼른 숨어야겠네요.
5: 어디에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자! 이겼어!
1: 이겼다고?
2: 어, 누군가 우릴 도와줬어.
3: 대체 누구지?
4: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3: 꼬맹이? 설마 형이야?
5: 오늘의 안전 교육.
6: 오늘 파이어 로봇은 들개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2: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7: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5: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8: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6: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앉아!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 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비밀 소대 번개맨.
1: 하늘을 나는 사람들.
2: 땅에선 해골이 춤을 추고 하늘에선 사람이 날아다니고 바다에선 산호초 인간이 피어나고 거인나무가 하늘까지 자라는 전설의 땅. 그곳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비명소리.
3: 아, 갇혔어. 미로를 탈출해야 돼.
2: 탈출해도 또 다른 미로가 끝없이 펼쳐지는데.
3: 아, 너무 지쳤어. 목이 너무 말라. 아.
2: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사건의 시작.
4: 응? 이 뉴스 뭐지?
5: 지하도시를 가다. 유적 발굴팀 현장 조사 중.
4: 지하도시라면

0: 보물도 막 숨겨놓고 그렇겠네? 보물이 있는 곳에 이빨 해적이 간다!
1: 이빨 해적이 온다고?
2: 어, 안 돼!
3: 번개맨! 걱정 말아요. 아즈텍 제국의 보물, 번개맨이 지켜줄게요. 그런데 아즈텍 제국이 어디죠?
4: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 뱀을 물고 있는 곳.
3: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 뱀을 물고 있다고? 번개아이, 선인장, 독수리, 뱀. 이곳이 어딘지 알려줘.
5: 검색 중, 검색 중. 이 나라입니다.
3: 오호,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국기? 세계의 국기 검색. 아, 멕시코. 좋아, 멕시코로 번개 이동!
5: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남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밀림, 사막, 화산, 끝도 없이 펼쳐진 산호초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하죠. 여기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거리엔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들이 금방이라도 말을 걸 듯 펼쳐져 있고 광장엔 해골 가면을 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천년도 넘은 아즈텍 제국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의식이에요. 아즈텍 제국의 전설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4: 아즈텍이여, 신의 계시를 받으라. 호수 위의 섬, 그 위의 선인장이, 선인장 위에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가 보이면 그곳에 왕국을 세우거라.
5: 신의 계시에 따라 멕시코가 세워졌다는데, 멕시코 국기에 바로 이 아즈텍의 신비한 전설이 숨어 있답니다. 멕시코 시티 지하에는 아즈텍의 지하 도시들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아즈텍의 신전 템플로 마요르, 신들의 동상, 수많은 해골들이 탑을 이루고 보기만 해도 왠지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아요.
0: 으아! 이빨 해적 취향 저격! 저 해골탑은 내가 가져간다!
3: 잠깐만!
0: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바쁘거든!
3: 이빨 해적!
0: 번개맨!
3: 못된 짓은 그만둬! 아즈텍의 유적은 소중한 보물이라고 절대 사라져선 안 돼! 용기!
0: 아, 잠깐! 그러다 소중한 보물 망가뜨리면 어쩌려고?
3: 그것도 그렇군.
0: 에, 그럼 우린 이만 쉴래?
3: 잠깐 기다려, 이빨 해적! 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0: 날 기다리는 친구? 좀비 아까? 좀비 마법사?
3: 글쎄, 직접 만나보는 게 어때? 멕시코의 비밀 수호대원에게로 번개 허!
0: 뭐지? 이 거인 나무들은? 가시 몬스터? 가시 몬스터들에게 당하다니! 죽어보자!
3: 가시 몬스터가 아니라 선인장. 멕시코의 비밀 수호대원은 바로 선인장이었어. 선인장 대원과의 합동작전 정말 멋졌어. 좀 따갑겠지? 파이팅!
0: 날 완전히 물리친 줄 알겠지? 이번엔 번개맨 네가 당할 차례야! 길을 잃고 헤매도록 미로에 가둬버려야겠어! 맛 좀 봐라!
3: 하, 이빨 해적도 무찔렀으니 이제 돌아가 볼까? 어? 이빨 스타그램?
0: 사막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에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3: 사막 위 고대 도시? 여기인 것 같은데 이빨 해적은 왜 안 보이지? 이쪽인가? 저쪽인가? 너무 지쳤어. 목이 너무 말라. 이빨 스타그램?
0: 번개맨 속았지? 나 사막 아니라 바다에 왔거든. 여기도 보물 많네. 메롱.
3: 산호초 인간을 찾아서? 이빨 해적에게 속았군. 목이 너무 말라. 사막엔 물이 없어.
6: 번개맨, 내가 도와줄게요. 선인장 속엔 수분이 많아요.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날 거예요.
3: 아, 시원하다. 선인장 속에 물이 가득 들어있다니 고마워요. 기다려라 이빨 해적. 바다로 번개 이동.
5: 마치 고대 도시가 바다에 가라앉은 듯한 이곳은 바닷속 박물관이에요.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 산호초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든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들 속엔 환경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바닷속 산호초가 점점 사라져가자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말이죠.
0: 어허, 산호초 인간? 얘네들 데려가서 좀비 청원사로 만들어야겠어.
3: 그렇게는 안 되지.
0: 야, 번개맨 어떻게 된 거지? 사막 미로를 탈출하다니.
3: 번개맨은 혼자가 아니야. 전 세계의 친구들과 이밀 수호대원들이 언제나 함께하지. 그럼 힘을 모아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여긴 어디? 난 누구? 오메라! 너님은 누구?
7: 나? 비밀수호대원 고래상어. 맛 좀 볼쳐?
0: 아, 살려!
5: 번개맨, 멕시코를 구해줘서 고마워. 자, 오늘의 뮤지컬 시작해볼까?

0: 번개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멕시코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멕시코에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볼라도레스.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나무를 뜻하는 저 기둥에 매달려 새처럼 하늘을 날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오래된 전통의식이에요.
2: 멕시코는 모험이 가득한 정말 멋진 나라고, 사막, 바다, 아름다운 역사가 살아 숨쉬는 멕시코. 꼭 다시 만나길.

0: 번개맨의 정글의 규칙.
1: 세계 평화를 위해 여러 나라를 모험하게 된 번개맨. 가는 곳마다 해외 방송국의 섭외가 끊이질 않는데.
2: 어? 번개톡?
3: 미국 ABC, DFG 방송국입니다. 번개맨 출연 부탁합니다.
4: 죄송합니다. 지구를 구하느라 시간이 없네요.
5: 영국 BBC, DFG 방송국입니다. 저희 토크쇼에 꼭 나와주세요.
4: 죄송합니다. 지구를 구하느라 시간이 없네요.
6: 대한민국 정글의 규칙 TV입니다. 번개맨, 정글에 꼭 함께 가주세요.
4: 죄송합니다. 지구를 구하느라 시간이 없네요.
2: 아, 안타까운걸. 정글의 규칙만은 꼭 나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번개맨에겐 슈퍼히어로의 사명이 더욱 소중하다고.
1: 응? 그때까지 번개맨은 알지 못했다. 방송 출연이 아니라 생리얼 찐 정글의 규칙을 경험하게 될 줄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보자.
7: 여기가 지구의 동물원이란 데구나. 요거 요거 재밌네. 좀비 왕국에도 동물원이란 걸 차려야겠어. 어떤 동물이 좋아? 후, 쟤들은 뭐? 용도 아닌 것이, 공룡도 아닌 것이? 오호라, 지구 괴물? 한신 욕하는 괴물? 저건 또 뭐야? 이빨이 100개 괴물? 오, 마음에 드는 괴물이 엄청 많네. 동물원보단 차라리 괴물원이 낫겠는데. 얘들아, 뭐하냐? 괴물들 데리러 출동!
8: 동물원도 싫은데.
7: 괴물원은 더더더 싫어. 도와줘, 번개맨!
9: 괴물들이 사는 곳? 거기가 어디지?
10: 쏘리 번개맨. 괴물들이 사는 곳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9: 번개 아이가 못 찾는 곳이 다 있네.
10: 찾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번개맨. 괴물이라는 검색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 아, 미안해. 아까 뭐라고 했더라? 용과 공룡을 닮은 자가 사는 곳? 수천 개의 이빨을 가진 자가 사는 곳?
1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검색되었습니다.
9: 해냈구나, 번개아이. 고마워. 인도네시아로 번개 이동!
10: 인도네시아는 1만 개가 넘는 섬.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곳은 코모도 섬. 무시무시한 발톱, 화석 같은 피부, 공룡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한 얼굴. 괴물 등장? 사냥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 괴물의 정체는?
11: 이름이 뭐예요? 코모도 왕도마뱀. 영어로는 뭐예요? 코모도 드래곤. 지구에선 뭐예요? 가장 큰 도마뱀.
10: 공룡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하죠. 코모도 왕도마뱀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용을 본 줄 알았다고 해요.
11: 하긴 우린 서장훈 아저씨보다 훨씬 커. 2.6m가 넘으니까.
10: 어? 누가 오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 위험할 텐데.
7: 마음에 쏙 드는 괴물 발견. 좀비 두뇌 불가동. 괴물 분석 중. 괴물의 공격력은 전투력 최강. 공격 속도 LT급. 에이, 괴물 필살기 분석 중. 무기는 발톱?
10: 발톱뿐 아니에요. 코모도 왕 도마뱀은 냄새도 아주 잘 맞는답니다. 10km 밖 멀리서도

0: 좋은 동물 냄새까지 다 맡을 수 있대요.
1: 아하, 소화 능력도 빼면 안 되지. 물이면 물, 뼈면 뼈, 다 소화된다니까. 어때? 굉장하지?
2: 캬, 굉장하네. 역시 우리 좀비 왕국에 딱 어울리는 괴물들이야. 언능 데려가자.
3: 멈춰 이빨해져. 위험하다고.
2: 엥? 위험하다고?
3: 코모도 왕 도마뱀 침엔 엄청난 독이 숨어있다고. 침 속에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서 한번 물리면 아무리 좀비 있너라도 끝이라고.
2: 대그머니, 진짜? 리얼리? 완전 소름. 코모도님, 몰라봐서 죄송. 코모도 바이.
3: 지구에는 엄청난 공격력을 가진 동물 친구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렇지, 코모도 왕 도마뱀?
2: 역시 번개맨, 우릴 잘 알고 있구나.
4: 농담할 뿐 아니라 지식까지 최강.
5: 번개맨, 당신을 최고의 정글맨으로 인정.
3: 친구들, 번개맨의 정글의 규칙 첫 번째. 정글에선 용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에 대한 상식이 아주 풍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요. 이빨 스타그램?
2: 이빨 해적의 정글의 규칙. 정글의 괴물은 다 내 거. 이번엔 털복숭이 괴물을 찾아 고고!
3: 털복숭이 괴물? 그게 누구지? 사진 속에 힌트가 숨어 있을 텐데. 나무 위에 사는 사람. 털복숭이 몬스터? 사람의 DNA와 97%나 일치? 정리해보자면 나무 위에 살고 사람과 똑 닮은 털복숭이. 아, 그 친구?
0: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은 숲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6: 이렇게 불러보세요.
0: 모두들 애타게 오랑우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스락바스락 소리와 함께 아기를 안은 엄마 오랑우탄이 나타났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바쁘게 지나가네요. 홀짝 줄도 건너고 오랑우탄은 정말 사람 같아요. 실제로 사람의 DNA와 97% 일치한다고 해요. 키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맛있는 점심시간. 이곳에선 정해진 시간마다 오랑우탄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요. 오랑우탄은 대부분 나무 위에서 하루를 보내요. 나무 위에서 과일과 열매 껍질을 먹고 밤에는 나뭇가지를 휘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잠을 잔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나무를 자꾸 베어가 버려서 나무집이 사라진 오랑우탄들,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하고 말았답니다.
2: 멸종위기라고? 그럼 아예 다 없애주지!
3: 안 돼! 오랑우탄 가족을 괴롭히지 마!
2: 응? 번개맨 왜 또 따라왔어?
3: 나도 정글 투어 중이거든.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7: 인도네시아엔 멋진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지.
8: 인도네시아의 동물 친구들을 소개할게.

0: 권기능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인도네시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인도네시아에는 물소들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멋진 뿔. 두툼한 발. 선한 눈망울을 가진 이 친구는 물소예요.
2: 안녕하소. 우리들은 물소. 때로 다니는 물소.
3: 혼자는 수줍수줍.
1: 인도네시아에는 물소를 기르는 수상마을이 있답니다. 물소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선 추수가 끝난 뒤에 대규모 물소 경주대회가 열린답니다. 물소들이 멋쟁이로 변신하는 날이기도 하죠. 이 멋쟁이 물소들은 평소에 밭일을 하던 소들이랍니다. 슝슝 달리는 물소들. 마을 사람들 모두 열심히 응원해줍니다.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과 물소들이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니까요.
4: 인도네시아 정글에서의 모험은 정말 굉장했어. 그리고 용감한 동물 친구들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또 만나요, 인도네시아. 번개.

어서 오십시오. 제가 남긴 도덕경에 대해 듣고자 여기까지 오셨을 줄로 압니다. 다만 이 자리를 강의로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가르치려 들수록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만치 멀어져 버리니 편히 앉아 함께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제가 도라고 불러온 것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도리를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도 형체도 없지만 천지를 있게 하고 만물을 일으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것을 저는 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꼭 맞는 이름은 아닙니다.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위지명왈대.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글자를 붙여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 대라고 한다. 부르고 쓸 이름이 있어야 논할 수 있으니 임시로 붙인 글자가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도를 볼 때마다 이 글자가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며 잠시 빌려 쓴 이름일 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시면 이 책 맨 첫머리의 어려운 대목도 조금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도라는 이름을 잠시 빌려 쓴 것처럼 지금 제가 늘어놓는 이 말들도 잠시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없으면 입을 뗄 수조차 없으니 모자란 줄 알면서도 글로 적었고 이렇게 말로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도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지위물, 유황유홀, 홀해 황해, 기중유상, 황해 홀해, 기중유물. 도라는 것은 황하고 홀하다. 즉,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 흐릿하고 어슴푸레한데 그 안에 형상이 있고 어슴푸레하고 흐릿한데 그 안에 사물이 있다. 요해 명해, 기중 유정, 기정 심진, 기중 유신. 그윽하고 어두운데 그 안에 정수가 있고 그 정수는 아주 참되어 그 안에 미더움이 있다. 도라는 것은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안개를 떠올렸습니다. 안개는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서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도 또한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라 부르는 그 안개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속에 형상이 있고 사물이 있으며 참되고 믿음직한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천지 만물이 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도를 만물이 생겨나는 원리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에서 일어나는 생성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면과 이미 나타난 면. 제가 무와 유라 두른 것입니다.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 무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이름 지은 것이고 유는 만물의

내 어머니를 이름 지은 것이다. 하늘과 땅조차 생겨나지 않았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나뉘지 않은 채 온통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뉜 것이 없으니 이것이라 가리킬 것도 저것이라 견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를 없음, 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에 쉴 새 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뒤섞임에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고 산과 물이 갈리고 밤과 낮이 번갈아 듭니다. 이렇게 저마다 제 모습을 얻어 드러난 상태를 저는 유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유를 두고 만물의 어머니라 했을까요? 있음이 되어야 비로소 만물이 자라나 제 자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는 보입니다. 하나는 뒤섞여 있고 하나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듯 무와 유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얽혀 있습니다. 수레바퀴 만드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퀴살 30개가 가운데 통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통 한가운데는 뚫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바로 글대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 빈 구멍이 없으면 바퀴는 돌지 못합니다. 거꾸로 바퀴살이 없다면 빈 곳이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쓰이고,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제 노릇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와 유가 나뉘어 보이지만 도 안에서는 애초에 나뉘지 않으며 둘 다 도가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바퀴 이야기를 하고 나니 한 가지 오해가 생길 듯합니다. 바퀴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도 또한 그와 같이 다룰 수 있으리라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여기서 자연이란 산과 강,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리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는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상 무의 이무 불이. 도는 늘 하는 일이 없으나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여기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하도록 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무의라 하였습니다. 그리 내버려 두지만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도가 닿지 않는 데가

수가 없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돋습니다. 누가 도드라 명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누가 흐르라 시킨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키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내버려 두어도 제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가 하는 일이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도를 말할 수는 있으나 어떤 말로도 모자란다고 하였고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억지로 도라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도에 관해 한 말들도 결국은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부디 이 말들에 붙들리지는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도에 반걸음이라도 가까워지셨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오늘은 이 물음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속기 쉽고 미치기도 하니 말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이 뒤따라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자라면서 무엇을 배우는지부터 다시 볼까 합니다. 어짐과 리로움을 배우고 효도와 충성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도패 유인의 지혜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위대한 도가 무너지자 어짐과 의론이 생겨났고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니 휴성과 자해가 있게 되었고 나라가 어지러우니 충신이 있게 되었다. 둘을 화목한 집에서는 누구도 효자라고 심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효자라는 말을 내세우는 집은 이미 화목을 잃은 집입니다. 같은 까발구로 충신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때는 나라가 어지러운 때입니다.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질고 의로울 때는 그 말을 쓸 까닭도 애써 배울 일도 없었습니다. 효성이든 어짐이든 어떤 말이 생겨나 배워야 할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드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던 것이 무너지자 사람이 암과 배움을 지어내어 그 빈자리를 메우려 든 것입니다. 그러니 암과 배움도 억지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얻은 암은 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생겼다고 한 것이 그 말입니다. 꾀가 늘면 그 꾀를 감추는 재주도 함께 늘어납니다. 샘이 밝아지면 샘을 속이는 법에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떠받드는 암과 배움이 실은 그러합니다. 위하기리,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니. 학문을 행하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 무의에 이른다. 배움은 조금씩 더하는 일입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면 알미 하나 더 쌓입니다. 배움으로 더하고 쌓으며 가득 찰수록 새것이 드나들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알미 가득 찬 눈에는 세상이 도리어 좁게 보입니다. 알미 가득 찬 마음으로는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를 행하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날마다 털어냅니다. 암과 배움 역시 덜고 또 덜면 억지로 하는 일이 없는 자리 무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두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과 배움을 덜어내도 정말 괜찮으냐? 덜어내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말입니다. 제 답은 이러합니다. 절성기지 민리백배 절인기의 민복효자 절교길이 도정무유 성수로 물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백배가 되고 어짐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이 효도와 자애를 회복하게 되며 기교를 끊고 이로움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어짐을 끊고 의로움과 지혜를 버리라니 모진 말처럼 들리실 겁니다. 기교를 끊고 이로움을 버리라니 미치는 소리로 들리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르다 하여 끊고 버리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쌓아온 암과 배움을 덜어내어 억지로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이로움이 늘고 살기 좋아진다고 저는 글이 적었습니다. 지혜든 기교든 그것을 배울 까닭이 없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랑부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여기서 끊으라 한 배움은 난연소친인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익히고 쌓은 것들입니다. 배우면 따라야 할 것이 많아지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따르지 못하여 남들 눈밖에 날까 마음을 졸이고 좋은 것은 얻지 못할까 나쁜 것은 닥칠까 두려워집니다. 이렇듯 암과 배움이 늘면 근심도 나란히 생겨납니다. 그러니 배우고 아는 일을 덜고 또 덜면 그 근심은 어찌 되겠습니까? 따라야 할 것이 없으니 못 따를까 마음 졸일 일이 없고 얻으려는 것이 없으니 못 얻을까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고 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배움을 끊고 도에 마음을 두라 하니 곱게 듣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상사문도 근이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 불소부족이 위도.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해나고 어중간한 선비는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며 낮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음이 나오지 않으면 도라 하기에 모자란다. 도란 본디 그러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재면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러니 알물 좇는 이들에게는 배우지 않고 도를 행하는 일이 하찮게 보입니다. 비웃음을 사기도 하지요. 암과 배움을 높이 여기는 세상에서는 떠도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두고 싶습니다. 아는 바와 어긋날 때 모른다고 두는 것과 그르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부지상, 부지지병, 모르는 줄 아는 것이 으뜸이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바가 배운 것과 어긋날 때 그것을 모른다고 두는 것입니다. 모르는 줄 아는 것이 으뜸인 까닭은 모르는 것을 이미 배운 틀에다 억지로 맞추어 끼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옳다 그르다 가르지 않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늘 남습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이미 아는 것에 억지로 맞추어 놓고 옳다 그르다 가리려 듭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다 안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르면서 안다 하는 것을 병이라 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앞서 도를 듣고 비웃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이미 아는 것에서 어긋나 있으니 도를 그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도에는 끝내 닿지 못하고 배움이 쌓일수록 근심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배움을 끊는 일은 아둔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배운 바의 견지와 우습게 보이던 것들을 다시 보는 길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자 불박, 박자 부지.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두루 많이 아는 것과 참으로 아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많이 알기보다 참으로 아는 쪽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그 알매 이루는 자리에서는 제 말들도 모두 쓸데없어질 것입니다. 더는 배울 까닭이 남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저는

0: 오늘은 누구를 알아볼까?
1: 글쎄, 찾아보자.
0: 어? 이사벨 1세? 왕인가?
1: 왕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2: 와, 된다.
1: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이사벨 1세 이야기. 1468년.

0: 여기가 어디야? 너희들은 누구야?
1: 안녕하세요. 전 영길인데요.
2: 전 승환인데요.
0: 우리가 어떻게 여길 왔지?
3: 그러게요.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시간을 달려?
2: 우리가?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어머, 신기해라.
4: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야, 많이 나가라. 야!
7: 우와, 8칸!
0: 이야! 우와! 이야, 그게 이 시작 때 많이 많이 가야 우리가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
6: 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요,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0: 보너스 이동?
4: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전 안 할 거예요.
2: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8: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4: 당시 유럽에서는 이것을 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
6: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0: 일단 우리 이사벨 공주님이 살던 나라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카스티아라는 나라였는데 주변 나라보다 컸지만은 왕이 무능해서 귀족들끼리 전쟁도 많았고 나라의 힘이 약했어.
8: 우리나라도 빨리 강한 나라가 돼야 할 텐데.
5: 아유, 공주님은 맨날 나라 걱정만 하시고.
0: 그러던 어느 날 일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이사벨 공주님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어.
2: 왕이요?
3: 싫어요. 아니 공주님, 지금 왕이 공주님과 어머니가 다르고 궁에서 공주님을 쫓아내려 하던 걸 잊으셨습니까?
8: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9: 공주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8: 저는 지금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어요.
6: 아, 공주님!
0: 이사벨 공주님은 귀족들의 청을 거절하고 오빠이자 왕인 엘리케 4세와 협상을 하자고 했지.
8: 잊지 마세요. 저는 폐하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2: 잊을 리가 있겠니?
8: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엔 그 누구도 왕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동생.
8: 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달래야 하잖아요. 저를 왕위 후계자 1순위라고 발표해 주세요.
2: 오, 그게 좋겠구나.
0: 요거 봐라. 왕위를 포기 안 했다 이거지?
8: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왕이 될 순 없으니까요.
2: 대신 조건이 있다.
8: 뭔데요?
2: 결혼할 때 꼭 내 허락을 받아야 해.
8: 그렇다면 남편은 제가 선택하겠어요.
2: 내 허락은 꼭 받아야 해.
0: 협상을 무사히 마쳤지만 엘리케 4세는 꿍꿍이가 있었어.
2: 왕위에 눈이 멀어서 협상을 덜컥 하다니.
10: 아니 그래도 그 왕위 계승 있습니다요.
2: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내서 이 카스테엘은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니까.
0: 저 때는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어. 특히 공주들은 싫어도 가야만 했지. 하지만
8: 다른 나라로 시집가면 내가 왕위를 포기할 줄 알고 나는 내 남편도 내가 선택할 거야.
6: 공주님! 공주님.
0: 이사벨 공주는 스스로 남편을 정하겠다고 우리 수도사들에게 청혼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오라고 한 거야.
8: 그래서 정보를 알아오셨어요?
9: 네. 네. 아, 맨 먼저 이 프랑스는요. 나라가 아주 강해서 좋긴 좋은데 이 청혼한 왕의 조카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4: 됐고요. 다음.
6: 아, 네, 저기 그리고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은 대서양 쪽으로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부자거든요. 근데 거기는 왕자가 아니라 왕이 청혼해요.
2: 어머어머어머. 도둑!
4: 어우. 됐고 다음이요.
9: 아, 네네. 다음은요. 이 아라곤이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힘이 좀 약하긴 약하지만은

0: 이 프랑스와는 가깝고 시칠리아 같이 지중해 쪽에 영토가 있습니다.
1: 오, 그러면은 지중해 쪽 상권을 가져오면 우리 카스티아가 더 강해지겠네요?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0: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2: 이 왕자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3: 근데 공주님보다 한 살 어려요.
1: 딴 나라는 됐고 아라곤의 왕자랑 결혼한다고 얘기하겠어. 그런데 얼마 뒤.
4: 공주님!
0: 아니, 무슨 일이시죠?
4: 태아께서 포르투갈 왕이랑 결혼하시래요.
3: 뭐?
4: 공주님!
1: 전 안 할 거예요.
5: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1: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5: 포르투갈같이 부자 나라랑 결혼하는 거, 그거 결혼 동맹만큼 빠른 방법이 어딨어?
1: 그렇다면 아라곤도 나쁘지 않아요. 지중해랑 무역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랑 결혼하겠어요.
5: 아라곤은 반대야. 넌 내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해!
1: 선생님,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저 분명히 싫다고 말했어요.
6: 아, 정답!
7: 네, 당시 유럽에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던 방법은
6: 결혼 동맹!
7: 정답! 맞습니다! 예! 엔리케 4세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왕들은 대대로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5: 맞아, 맞아. 이 왕자와 공주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이 되고 사촌이 되니까는 그냥 서로 돕고 전쟁도 안 하고 잘 살았던 거지.
7: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5: 아이, 그래도 좀 보너스 줄 거면 좀 더 주지.
4: 에이, 그래도 많이 갔잖아요.
5: 그렇긴 한데.
7: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8: 이번엔 제가.
1: 그래. 오, 8칸.
7: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7: 공주인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어렵다. 뭘 제안했지?
5: 일단 들어봐봐. 이사벨 공주님은 포르투갈 왕과 결혼하면 왕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9: 내가 네 남편이니까 네 나라도 내 거야.
1: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5: 공주님은 결국 몰래 궁을 빠져나와 도망쳤고 있다.
1: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5: 그리고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님께 편지를 보냈어.
3: 결혼서약? 결혼을 한 뒤에 아라곤과 카스티아를 공동 통치한다.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저랑 결혼을 하시겠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폐하께서 포르투갈 왕과 결혼을 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카스티아로 직접 오셔서 결혼식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3: 해야죠. 결혼. 이 적극적인 성격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갑시다.
0: 감사합니다.
3: 이리야! 어서 빨리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러 가자! 이리야!
5: 이렇게 해서 이사벨 공주님과 페르난도 왕자님은 카스티아의 한 성당에서 만났고.
1: 어머! 듣던 대로 정말 잘생기셨군요.
3: 듣던 대로 정말 용감하군요.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5: 몰래 결혼을 해버렸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엔리케 4세는 당장 사랑 안 둬! 공주님을 가둬버리고 말았어.
2: 폐야
1: 이제 이사벨은 공주도 아니고

0: 뭐 왕위 계승도 탈락이야.
1: 혜야, 그럼 다음 왕위는 누구로?
0: 내 딸 후아나 있잖아. 그러니까 포르투갈로 시집 보내고 왕위 계승도 물려줄 거야.
2: 결혼했다는 이유로 왕의 자격을 박탈하시다뇨. 오. 이사벨 공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3: 예, 후아나 공주님은 안 됩니다.
4: 에헤이, 혜야 게임 무슨? 후아나 공주님이 어때서요?
2: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0: 이 일로 이사벨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후아나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근데 지긋지긋한 귀족들, 내가 이것들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엘리케 4세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이사벨 공주님은 얼른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지.
5: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그러자
6: 이사벨은 왕이라니.
7: 대륙 국부를 만들어. 지금부터 전쟁이야.
0: 포르투갈에 아폰소 5세까지 참전하면서 전쟁은 끝이 날 줄 몰랐어. 긴 싸움 끝에 아라곤에서 페르난도 왕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포르투갈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이 끝이 났지. 2년 뒤 페르난도가 왕위에 오르자
8: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9: 남편도 고르는 이사벨은 귀암둥이.
0: 둘은 결혼 전 약속한 대로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공동 통치로 하기로 하고 에스파냐 연합 왕국을 만들어.
10: 아, 정답!
5: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10: 공동통치!
5: 정답입니다! 예! 이사벨 1세는 에스파냐 연합왕국을 만든 뒤 그라나다까지 통일해 지금의 스페인 영토를 만들어냈습니다.
11: 우와. 우리 공주님, 이사벨 1세 대단하지?
10: 네.
5: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알겠어. 얘들아, 잘 있어.
12: 안녕하세요.
0: 아유, 얘는 수도사가 이렇게 침착치 못해.
5: 네, 오늘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5: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3: 와, 이사벨 1세 진짜 멋있다.
14: 맞아, 진짜 멋있어.
15: 영기라, 승환아, 저녁 먹어야지.
14: 네! 나처럼 먹어야지.
0: 아니, 같이 가, 형, 울지 마. 아이, 형, 같이 가.

0: 야, 우리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하자. 오늘은 누구를 할까?
1: 스톱!
2: 마리아 테레지야?
0: 내가 느낌이 팍 왔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
2: 정말 재밌을까?
0: 느낌이 팍 왔다.

0: 왔다니까. 아, 빨리 해보자.
1: 우와, 진짜 너무들하네. 날도 자식이라고.
2: 시간을 달리는 마리아 테레지아 이야기. 1740년.
3: 전화!

0: 너희들은 누구니?
1: 전 영길인데요.
2: 전 승환인데요.
0: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어?
2: 네, 시간을 날리는 세계사 퀴즈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시간을 달려왔다고?
3: 네, 이제 여기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2: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게임을 해야 되는구나.
2: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4: 얍!
2: 우와!
0: 우와! 주사위 잘 던졌네.
4: 맞아!
2: 우리가 문제를 맞히잖아요? 그럼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4: 아버지!
2: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자는 이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오?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 너희들 마리 앙뚜아네트도 알아?
3: 그럼요. 루이 16세 왕비잖아요.
6: 어머머머머머. 여기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0: 야, 아무튼 신기하네.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유럽은 크게 스페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체인 신성 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영토가 크고 세력이 강한 오스트리아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고 있었어. 근데 황제였던 카를 6세가 아들이 없이 죽자 맏딸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5: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4: 아버지!
0: 마리아!
3: 저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키던 법에는 말이야
7: 이 여자는 왕실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8: 그렇고 말고요. 어? 우린 지금까지 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9: 그럼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다스릴 땅이 없으니까 왕이 될 수 없겠네요?
10: 가만, 오스트리아에는 이제 왕이 없으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8: 잠깐, 오스트리아에 왜 왕이 없습니까? 어? 집안 족보를 잘 보면 왕이 될 남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7: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없는데.
8: 아, 참. 저의 할머니가 오스트리아 왕실의 공주 출신이니 저 바이에른의 왕인 제가 오스트리아 왕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되고 좋다! 좋다!
10: 오? 왕의 딸이 있는데 바로 위에 할머니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한참 위에 할머니의 자손이라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 왕들이 뭐라고 하겠어?
3: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10: 그럴 것 같지?
11: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다른 나라에서도 들썩들썩한 거야.
10: 왜요?
3: 옛날부터 오스트리아 왕실은 유럽의 왕실끼리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키워왔거든? 넓을 때 보면은 그냥 모든 왕실이 친척이었던 거지.
12: 오스트리아 왕이 없다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7: 아이고, 고모 할머니의 사촌이 오스트리아 왕실 출신인 나도 되겠네. 응?

0: 그래서
1: 나갈 수 있다.
0: 다들 오스트리아 왕실과 영토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2: 아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우리 아바엄마의 친딸인데.
3: 그러니까요.
2: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무 소리 못하더니 진짜 너무들하네. 딸도 자식이라고.
4: 마리아, 오, 릴렉스, 릴렉스.
2: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데 내가 오스트리아 영토 다 받아서 꼭 왕이 되고 말 거야.
5: 아, 정답!
6: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자가 무엇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될까요?
5: 영토!
6: 영토? 네, 정답 맞습니다! 야!
0: 최고!
6: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영토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이야!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진짜 많이 갔다.
7: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볼게요.
0: 아, 좋았어.
6: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8: 이번엔 제가.
0: 잘해, 잘해.
9: 여덟 칸!
4: 우와!
0: 우와! 우와! 오, 많이 간다.
9: 우와! 많이 갔다.
6: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뭐라고요? 프리드리 2세가 슐레젠을 달라고 했다고요?
6: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오를 때 온 유럽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5: 전쟁이요?
9: 네.
2: 어머리야, 어머리야.
0: 상속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였어.
11: 다들 황제 자리에 눈독 들이고 있구만. 딴 건 필요 없어. 땅이나 한 조각 먹어볼까?
10: 뭐라고요? 프리드리히 2세가 슐레젠을 달라고 했다고요?
12: 아니, 거긴 우리 오스트리아의 알짜배기 땅이 아니오.
13: 네, 맞습니다.
0: 그랬어. 슐레지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국경지대에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세금 5분의 1이나 나오는 중요한 곳이었지.
10: 아니 근데 거길 왜 달래는 거래요?
12: 200년 전에 우리가 거기를 주기로 조약을 맺었었다고 달래요.
10: 뭐라고요?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 전이요?
12: 네. 그 땅을 돌려만 치면 오스트리아 황제로 노트링겐 전하를 밀어주신다고.
10: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요?
0: 프리드리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답을 듣기도 전에 프리드리히 2세는 슐레지엔으로 쳐들어갔어.
14: 슐레지엔을 가져오자! 죽여!
0: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
12: 전하! 전하! 큰일 났습니다.
15: 무슨 일이요?
12: 프로이센이 우리 영토인 슐레젠을 침공했습니다.
10: 뭐라고요?
12: 선전 포고도 안 하고 그냥 밀고 들어오다니. 모든 군사들을 보내서 당장 막아요.
5: 네!
0: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프로이센이 이기고 있다고. 오스트리아 많이 약해졌군.
8: 그런 듯합니다.
0: 여자가 왕이 되니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이참에 프로이센 팍팍 밀었어. 네덜란드 가져오자. 프랑스가 프로이센을 돕는다며 전쟁에 참여를 한 거야. 그랬더니
2: 뭐? 프랑스가 참여했다고?
9: 예.
2: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먹으면 와, 너무 커지잖아. 안 되겠다. 우리도 가자.
0: 이번엔 프랑스랑 앙숙인 영국이 오스트리아를 돕는다고 참가를 하는 바람에

0: 이렇게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모여있던 유럽에서는 한 나라의 힘이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요. 8년 동안 이어진 왕위계승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하여 슬레지엔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영토는 지켜내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 슬레지엔은 빼앗겼지만 왕위에 올랐으니까 다행이지.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열렸다.
2: 얘들 안녕.
1: 안녕.
3: 잘들 있어? 아유,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 좀. 안녕.
2: 아유, 아유, 아유, 아유,
3: 아유, 채통을 지키세요. 자, 이쪽으로.
0: 네, 오늘 어땠나요?
3: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2: 야, 근데 유럽에서도 여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건 어려운 일이었구나.
3: 그러게. 아니, 근데 다른 나라 싸움에 다들 껴서 싸우는 거 웃겨.
1: 맞아. 연기라, 승환아, 찐빵 먹자.
2: 찐빵? 어, 나 찐빵 먹을 거야. 형아,
3: 형아, 같이 가. 아, 혼자 또 다 먹을 거잖아. 아이, 같이 가, 형아.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0: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약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누나가 그네 탈 땐 앉아서 안전하게 타라고 했잖아. 서서 타다 넘어져서 팔까지 부러지고.
1: 그럼 나 이제 못 놓는 거야?
0: 당연히.

0: 코가 붙을 때까지 심한 장난은 NO! 조심해야 돼.
1: 나 몰라. 근데 누나, 이렇게 깁스하고 있으면 정말 뼈가 붙는 거야? 안 붙으면 어떡해?
0: 실은 안 붙을 수도 있대.
1: 정말? 아하, 어떡해. 나 몰라.
0: 아이, 농담이야, 농담. 뼈야, 당연히 붙지. 너 뼈가 부러진 돌도사 이야기 기억 안 나?
1: 기억나면 내가 이렇게 걱정을 했겠어.
0: 그런가?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어서 해보슈.

0: 옛날에 엄청난 수련으로 뭐든지 맨손으로 격파하는 돌도사와 그의 제자가 있었어.
1: 살파! 맨손 격파! 아무나 못하는 거야! 훅! 합! 합! 합! 합! 합! 가이가라 가이가 이가이가 이가! 야! 봤지?
2: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많은 걸 깨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1: 오랜 수련의 결과랄까?
2: 저는 많이 미흡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넌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울 거야.
2: 됐네.
0: 사부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돌도사는?
2: 돌 사부님, 이거는 무리입니다요. 하지 마십시오, 사부님.
1: 에이, 탈! 완벽히 단련된 이 발로 깰 거야.
2: 아닙니다. 다치실 거.
1: 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
0: 팔뼈가 부러졌어.
3: 아, 만지지 마. 저 부러질 것 같아.
0: 걱정하지 마. 돌도사님 뼈도 금방 붙을 거야.
4: 어떻게?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붙는 건데?
0: 그 어떻게 붙냐면 그 몸속에 풀 같은 게 있어서.
4: 풀? 풀?
0: 아 그래! 홍신딱지가 있었지? 어?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뼈 딱지야. 뼈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5: 긴급 상황! 긴급 상황!
6: 긴급 상황? 누구세요?
5: 난 평소에 뼈를 만드는 뼈 세포.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복구하는 구조대장 역할을 맡고 있지.
6: 우와, 구조대장?
5: 뼈가 부러진다는 건 엄청난 재난 상황. 하지만 침착하게 잘 대응하면 뼈를 복구할 수 있지. 자, 그럼 우리 같이 뼈를 복구해볼까?
2: 야! 어떡해!
1: 돌도사 팔이 부러졌어!
5: 자, 다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자, 지금부터 돌도사의 팔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 모든 뼈세포 대원들과 혈장은 뼈 복구에 힘쓰도록.
2: 네!
5: 우선 혈장은 칼슘을.
2: 칼슘!
1: 칼슘!
2: 칼슘!
5: 뼈의 주재료인 이 칼슘. 칼슘을 이용해 새로운 뼈를 만들 수 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뼈로 부러진 두 뼈를 잇는다. 실시!
2: 실시!
7: 뼈를 만들어 잇자, 잇자.
5: 혈장!
2: 네!
5: 계속 새로운 뼈가 필요할 수 있으니

0: 혈자, 칼슘을 계속 부탁해.
1: 걱정하지 마. 내가 칼슘을 더 가지고 올게.
2: 뼈를 만들어 입자.
0: 뼈 세포대원들, 뼈를 잘 입고 있나?
3: 네!
0: 더 촘촘히 잘 이을 수 있도록 한다. 실시!
2: 실시! 실시!

0: 왜 이래?
1: 무슨 일이에요?
2: 아이, 그게 돌도사가 갑갑하다고 팔을 고정시키는 깁스를 풀었어.
0: 어휴, 사부님! 아유. 이거 깁스 풀고 있으면 뼈가 제대로 안 붙는단께요?
3: 아유, 답답해! 아유,
0: 그래도 하셔야 돼요.
3: 아유, 간지럽다니까! 조심! 아파! 아파!
4: 맞아! 나도 갑갑해! 막 가렵고!
2: 그렇다고 자꾸 움직이면 안 돼! 뼈가 잘못 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깁스를 풀면 절대 안 돼! 알았지?
4: 네!
2: 돌도사는 다시 깁스로 부러진 팔을 단단히 고정했지. 그리고 우린 계속해서 뼈를 복구했어.
5: 뼈를 만들어 입자 입자 뼈를 만들어 입자.
2: 그런데
0: 대장, 큰일 났습니다. 뼈가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6: 무슨 소리야? 아직 이렇게 칼슘이 많이 칼슘이 바닥났네. 나 혈장은 뭐 하는 거야? 혈장! 혈장! 어서 칼슘을!
0: 대장!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6: 왜? 무슨 일이야?
0: 그게 돌도사 몸에 칼슘이 다 떨어졌어!
6: 뭐라고? 칼슘이 떨어지면 더 이상 뼈를 만질 수 없고 뼈 복구는 실패야!
4: 그럼 어떡해요?
2: 몸에 칼슘이 많아지려면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4: 칼슘이요?
2: 그래. 그래도 다행히 돌도사는 칼슘이 많은 치즈, 두부, 마른 멸치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었고 몸속에 칼슘도 다시 많아졌지.
7: 자, 여기 칼슘.
0: 칼슘. 응? 칼슘. 드디어 다 채웠다.
6: 혈장, 계속 칼슘을 부탁해.
7: 응, 그럼 내가 칼슘을 더 가지고 올게.
2: 자, 다시 칼슘이 채워졌다. 계속해서 새로운 뼈를 만들고 있는다. 실시!
8: 실시!

0: 이렇게 약 한 달이 지나면 뼈가 이어지고 약 세 달 뒤 완전히 굳으며 뼈가 다시 붙게 되는 거야.
1: 우와! 붙었다! 우와, 대박! 감쪽 같아!
2: 우와! 드디어 뼈가 잘 붙었다! 우리가 해낸 거야!
3: 우와! 해냈어!
2: 야, 이리 와! 수고했다!
1: 고생했어!
2: 자! 모든 대원들! 고생했다! 오늘부로! 돌도사 8회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해제한다.
1: 아이고.
2: 뼈 복구 완료! 완료!
3: 완료!
0: 뼈가 잘 붙으려면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3: 명심하겠습니다.
0: 또 부러진 부위가 잘 고정될 수 있게 깁스를 마음대로 풀거나 이렇게 막 움직여선 절대 안 돼. 잘 알았지?
3: 네! 답답해도 절대 안 풀을 거예요.
4: 그래! 그래야 돌도사님처럼 뼈도 잘 붙지.
3: 근데 누나, 돌도사님은 어떻게 됐어?
4: 글쎄, 어떻게 됐을까? 돌도사는 깁스를 풀고 과격한 격파는 절대 하지 않았대. 그 대신
5: 이게 무술 좀 한다고 까불어! 돈 빨리 안 내놔!
1: 사부님! 도와주세요!
6: 도와주세요!
2: 사부님이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0: 그 후 돌도사는 튼튼한 큰 발로 산적들을 잡으며 살았대.
1: 우와! 우리 돌도사님 뼈가 잘 붙어서 정말 다행이다.
0: 맞아. 우리 호떡이 뼈도 빨리 붙길 바라는 마음으로 짜기 뼈딱지 선물로 줄게. 노래 잘 부르면
1: 자신 있다고?
0: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야호!
0: 뼈가 부러지면
1: 뼈세포가 출동.
0: 뼈세포 출동해.
1: 부러진 뼈 있지?
0: 뼈를 있는 동안
1: 움직이면 안 돼.
2: 우와, 잘하는데?
1: 떴었어.
0: 좋아, 계속해볼까? 깁스 답답해도
1: 절대 풀지 말자.
0: 뼈를 만들려면
1: 칼슘이 필요해.
0: 칼슘 많은 음식
1: 많이 많이 먹자.
0: 예! 예!
1: 우와, 우와 뼈 딱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호또가. 야!
1: 왜?
0: 아, 저 코 좀 그만 골아.
1: 내 코를 골았다고?
0: 그래, 얼마나 시끄러웠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책 하나도 못 읽었잖아.
1: 거짓말 하지 마. 코는 어른들이나 고는 거야. 어린아이는 코를 고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코 안 골았어.
0: 너 분명히 코 골았거든. 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코봉이 얘기 기억 안 나?
1: 코봉이?
0: 어!
1: 몰라.
0: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신난다.

0: 해볼까?
1: 옛날에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코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2: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3: 나타나는 나는 코봉이 모두 비키세요.
4: 산을 지나가려면 자리세를 내야지.
5: 아유, 지가 아닌데요. 그럼 수고하세요.
4: 어디가?
5: 살려주세요.
2: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3: 나타나네. 나는 코봉이.
4: 넌 뭐야?
5: 코봉이? 너 같은 꼬마가 날 어떻게 하려고?

0: 고모! 역시 고모!
1: 고모! 항상 도와주는 코봉이가 고마워서 마을 사람들은 코봉이에게 먹을 걸 많이 갖다 줬어.
0: 옆 나라에서 오던 귀한 음식이었다.
2: 우와! 감사합니다!
0: 야,
2: 아이고, 맛있겠다!
3: 아이고! 아이고, 이봐라!
4: 이봐라!
3: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2: 여기다 먹어.
3: 그래, 옆에.
2: 그래,
3: 아이고, 잘 먹네.
0: 여기다 먹어. 이거, 목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3: 아이고,
0: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날마다 많이 먹은 코봉이는 점점 더 살이 찌기 시작했어.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그런데 얼마 뒤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
5: 아유, 코봉아, 잠 좀 자자고.
3: 어, 죽겠네 정말. 코봉아, 어, 잠 좀 자자 정말.
5: 잠 좀 자자.
1: 골았기 때문이지. 코를 골아도 너무 심하게 골았거든.
6: 이상하다. 코봉이는 어린인데 왜 코를 골지?
1: 어, 콧구멍이 커서?
6: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콧구멍이 안 큰데 코를 골잖아.
1: 그러게. 그럼 왜 코를 골까?
6: 왜 코를 고는 거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1: 아, 그래!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코골이 딱지야. 코골이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어?
0: 어?
1: 누구세요?
7: 안녕! 나는 목젖이야.
6: 목젖이요? 근데 왜 코골이 딱지인데 코가 아니고 목젖이 나왔어요?
7: 사실 코골 때 나는 소리는 코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6: 네?
7: 내가 이렇게 떨면 이런 소리가 나지. 바로 코골이야.
6: 어, 그럼 안 떨면 되잖아요.
7: 나도 안 떨고 싶지. 근데 그럴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나는 입천장과 코 사이에 있어. 그래서 코에서 들어마신 공기가 폐로 갈 때나 코로 다시 나갈 때 나를 지나서 가지.
8: 공기 공기 폐로 가자. 공기 공기 폐로 가자.
9: 공기들 안녕.
10: 목젖
8: 안녕. 공기 공기 폐로 가자. 공기 공기 폐로.
7: 그러다 사람들이 누워서 자게 되면 나도 눕게 돼.
8: 공기 공기 폐로 가자. 공기 공기 폐로 가자.
11: 어? 뭐야? 목젖이 누워 있어서 길이 좁아졌잖아.
12: 어? 지나갈 때 꽤 힘들겠는데?

0: 뭐가 힘들어? 좁긴 해도 지나갈 수 있잖아.
1: 하긴 얘들아 빨리 가자. 태님 산소 부족하시겠다.
2: 맞다 맞다 빨리 가자.
3: 페로 페로 페로 페로.
0: 사실 내가 누워서 공기 길이 좁아져도 큰 문제는 없어. 그런데 코봉이가 살이 찌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나도 살이 찐 거지. 게다가 공기가 지나가는 길도 살쪄서 이렇게 아주아주 좁아져 버렸어. 그래서 살이 찐 코봉이가 눕게 되면
3: 공기! 공기! 공기!
0: 공기들 안녕!
4: 우와! 이거 뭐야? 길이 뭐야 이거?
2: 길이 완전 좁아졌어!
4: 길이 완전
1: 어떡해.
4: 좁아졌어!
1: 태님 산소 필요하실 텐데!
0: 미안해!
4: 이 좀 해봐!
2: 미안한 다야?
1: 얘기 좀 해봐!
2: 좀 비켜봐!
4: 해봐!
0: 아이 참 안 되는 거 알면서!
4: 할 수 없지 뭐! 얘들아! 그냥 빨리 가자!
1: 그래! 네.
3: 이영차! 이영차! 이영차! 아! 이영차! 이영차! 이영차! 이영차! 이영차!
4: 누가 밀었어? 난 공기 아니라 공기거든!
1: 너 밀지 마!
0: 공기들이 좁은 길을 빨리 빠져나가면서 나랑 공기기를 마구 흔들어서 떨게 되고 그때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야.
5: 아, 그러면 목젖이랑 공기기를 살찌면 코를 고는 거예요?
0: 근데 내가 살이 찌지 않아도 코를 골 수 있어.
5: 언제요?
0: 자세를 안 좋게 누워서 내가 축 늘어지게 되면 공기 길이 좁아질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공기들이 또 빨리 지나가서
4: 내가 또 떨어. 아이고 떨려. 아유 코봉아 잠 좀 자자고.
1: 죽겠네 정말. 코봉아 잠 좀 자자 정말.
6: 아, 공기 길이 좁아져서 코를 고는 거구나.
0: 맞아. 내가 살이 찌면 코를 골기 쉬우니까 살이 찌지 않게 조심하고 내가 축 늘어지지 않게 자세를 잘 잡고 자면 코를 골지 않을 수 있어.
6: 아, 코골이는 코가 아니라 목젖이 떨리는 소리였구나.
5: 공기가 다니는 길이 좁아지면 어른도 어린아이도 다 코를 골 수 있네.
6: 거봐, 내 말이 맞지?
5: 응. 근데 누나, 코봉이는 어떻게 됐어?
6: 그게 어떻게 됐냐면
7: 둘, 셋!
6: 살이 쪄서 코를 골았던 코봉이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뺐어. 셋! 그래서 코봉이가 코를 골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대. 그리고
8: 감히 어딜 지나가려고 자릿세를 내야지.
1: 막으세요.
9: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1: 잘못했어요.
10: 잠깐만요. 나는 코봉이.
4: 코봉이?
6: 강해진 콧바람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대.
1: 코봉!
6: 코봉!
1: 코봉!
5: 우와! 이제 나도 살도 빼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자서 코 안 골아야지.
6: 우와! 우리 호떡이 최고!
5: 그럼 이제 코골이 딱지 내 거지?
6: 그럼! 대신 노래 잘 부르면 줄게.
5: 좋아 좋아!
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1: 우리 몸 살찌면
5: 목젖도 살쪄.
11: 목젖 살찌면
5: 공기 길 좁아져.
11: 목젖이 떨리면
5: 들을 얹고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 또 외국인 학습자가 보는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는 과학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의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답일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성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감정 표현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한국어가 과학적이라는 말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게 될까요? 그건 바로 한국어와 한글을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언어와 문자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와 문자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어는 당연히 한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글은 과학적인가요? 이번에 제 정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런데 한글이 과학적이라고는 했지만 왜 과학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태양이라는 창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창제자가 있다는 것과 과학적이라는 말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글 자음의 모양을 발음기관의 상형으로 본땄다는 점입니다. 글자의 모양만 봐도 글자의 발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모음 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어 모음은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한글의 이 모음의 글자는 소리의 밝고 어두움을 글자에 담아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또한 매우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시작이 매우 과학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의 세기에 따라서 선을 더해서, 즉 가획하여 구별하였다라는 점도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 한글을 좋아하는 외국인도 꽤 많습니다. 왜 외국인이 한글을 좋아할까요? 한류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류 이전에도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예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글이 과학적이어서가 아니라 한글이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고 마치 기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산스크리트 문자나 뭐 가까운 태국이나 미얀마 문자 등을 보면 기호처럼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한글을 좋아한 이유가 한글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글자였다는 점은 재미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글은 정말 외국인도 배우기 쉬워할까요? 제가 만나본 외국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는 듯합니다. 우선 외국인들 중에서 한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글이 아주 낯선 문자라는 점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자를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아는 사람들이 비슷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 문자나 베트남 문자도 지금은 알파벳을 변형한 문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문자나 베트남 문자를 배울 때는 문자를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외국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자이기 때문에 당혹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글 체계에 받침이 있다는 점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받침이 없는 문자에서 받침을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는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비교적 쉽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자의 획순이나 구성이 한글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할 상이라는 한자와 한글 상이라는 글자의 구성을 비교해 보세요.
생각할 상이라는 한자는 나무목에 눈목 그리고 마음심이 합쳐져 있는 구성입니다. 하나, 둘, 셋의 구성이죠. 한글의 상이라는 말의 구성도 시옷, 아, 이응, 즉 하나, 둘, 셋의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SANG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전혀 다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권에서는 받침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사실 글자 모양이 닮아 있습니다. 뒤집으면 기역이 니은이 되고 니은이 기역이 되는 것이죠. 아와 어와 오와 어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모양을 바꾸면 위아래를 바꾸면 전부 다 글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글자가 그 글자 같아요 라는 말이 한글에서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도 B, D, P 이런 글자들은 혼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한글은 비슷한 글자가 훨씬 많습니다. 기역과 키읔, 디귿과 티읕 등도 마찬가지고 시옷과 지읒과 치읒 이런 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눈이 핑핑 돌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글이 배우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외국인들은 왜 쉽다고 할까요? 이것은 사실 어렵다고 하는 이유와도 관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낯선 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는데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원생 때 만주문자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배울 때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호를 배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지금도 몽골 문자나 만주 문자를 보면 반가운 느낌도 있습니다. 한글이 쉽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글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면 발음 기관과 글자 모양을 연결할 수 있죠.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획의 원리를 알면 소리의 세기를 더하기 위해서 획을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한글이 오히려 기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글은 과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글은 배우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쉽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면 우선 한글 창제 원리를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글자를 만든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기역과 니은을 더 이상 혼동하지 않습니다. 입의 모양을 나타내는 미음. 사실 미음은 한자 입구와도 같은 모양이죠. 이를 나타내는 시옷. 사실 시옷은 이치자라는 한자 안에도 시옷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권 학생들에게 한자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방법도 되기도 합니다. 목구멍을 나타내는 이응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자 원리에 따라서 자음 교육 순서를 정한다면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깎아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아니라 기역, 키읔, 쌍기역 순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에 선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기역을 두 개 같이 쓰면 쌍기역이 된다라는 이해가 금방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재에 보면 이제는 기역, 키읔, 쌍기역, 즉 평음, 격음, 경음의 순서대로 모아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무조건 가르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에 따라서 창제의 뜻을 새겨가면서 가르친다면 한글은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글을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생기는 뜻밖의 오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 글자를 가르칠 때 보면은 한글을 배우고 쓰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글의 모양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재에 보면은 궁서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응이라는 글자를 쓸 때 궁서체에서는 위에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 마치 꼭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 훈민정음 당시의 옛이응처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이응을 꼭지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꼭지가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 보면 긴 꼭지가 달린 마치 사과 같다거나 할까요? 그런 글자를 쓰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나 아나 어의 경우에 보면은 위에가 붓글씨처럼 해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굽혀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점 그 굽혀져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씁니다. 점점 강조해서 쓰다 보면 이자가 마치 기역자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자를 쓴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아자를 쓸 때 긴 이응에다가 기역자처럼 쓰는 이렇게 써서 저는 처음에 이게 산스크리트 문자나 파스파 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가르칠 때는 이런 세밀한 요소들까지 신경을 써서 가르쳐야 학생들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학생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보는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면 외국인들은 한글을 쉽고 재미있고 과학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한글을 가르친다면 한글은 낯선 문자이고 마치 기호처럼 아주 어려운 문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의 특징과 어원을 찾아가는 탐구의 기초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 산악자전거국가대표 박철우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자전거 위에 오를 줄 알게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전거의 종류를 알아보실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은 어떤 자전거들이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한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저렴한 자전거들일 텐데요.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가격이 비싼 자전거들의 경우

자전거를 이루는 부속들의 경량화된 그런 고급 소재들로 인하여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천후 지형에서 탈수 있는 산악 자전거, 말끔히 포장된 도로에서 빠르게 타는 로드 자전거, 휴대가 편한 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자전거를 탈 계획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출퇴근을,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체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시작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는 집 근처 나의 이 생활권, 자전거 도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천후 지형 어디든 안정감 있게 갈수 있는 그런 산악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 주변에 거주하신다면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드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볍게 기분 전환 겸 자전거를 타고자 하신다면 이 비싼 자전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휴대가 편한 그런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자전거들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 자전거는 MTB라고도 하는데요. 네, 아마도 주변에 많이 타시는 바로 그 자전거입니다. 산악 자전거는 이름 그대로 산에서 타는 자전거로 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도로나 시내에서 타도 좋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두껍고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스펜션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충격 흡수 장치인 서스펜션의 길이에 따라 산악자전거의 종류가 좀 세분화되는데요. 이것은 산악 코스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등산로를 즐기는 데서부터 경사가 가파르거나 험한 암벽을 내려오는 익스트림한 데까지 하드테일, 트레일, 올마운틴, 엔듀로, 그리고 다운힐 등 다섯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서스펜션 길이가 짧은 하드테일이라는 카테고리의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요. 자전거 위에 올랐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자전거가 가벼우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형태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초보자, 그리고 경력이 짧은 분들이 다채로운 장소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산악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로드 자전거는 이름처럼 포장된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로드 자전거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접하기 어려운 자전거였으나 현재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로드 자전거의 인기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자전거가 올라운드 로드 자전거인데요. 로드 자전거는 산악 자전거와 달리 서스펜션이 없고 타이어 두께는 3cm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로를 편하고 그리고 빠르게 주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고가의 제품의 경우 6kg대의 무게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드 자전거 역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에어로와 올라운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에어로 자전거는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두꺼운 느낌의 차체를 특징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 올라운드에 비해 살짝 무겁고 편안함보다는 평지에서 속도를 내는데 맞춰진 구조라 장시간 자전거를 탈 경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운드는 언덕을 가볍고 편하게 오르는데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에 비해 언덕을 좀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대신 평지에서는 에어로보다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호인 범주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올라운드 자전거를 추천드리고 가급적 가벼운 자전거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드 자전거는 멋있게 타는 모습이 눈에 잘 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장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악 자전거에 비해 로드 자전거는 허리를 더 많이 숙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던 경력 있는 동호인 분들조차도 로드 자전거로 많이 기변하는 추세입니다. 미니벨로는 산악 자전거와 로드 자전거와는 달리 운동용으로 타는 자전거는 아닙니다. 바퀴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속도도 느린 편이기 때문에 미니벨로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서 간단하게 타는 용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의 경우 프레임 사이즈가 다양하여서 여러분의 키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하지만, 미니벨로는 프레임 사이즈가 한 사이즈고, 핸들 높이 및 안장 높이를 자유롭게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자전거의 역할도 하곤 합니다. 자전거 한 대로 한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탈수 있고, 초보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아주 적합합니다. 산악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가 장바구니나 백팩을 맨 상태에서 일상적인 이동을 하기에는 불편한 데 비해 미니벨로는 가방을 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쓰임새가 대단히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요즘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니벨로는 접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접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전거가 절반이 접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접히고 무게도 아주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이식 미니별로에 바구니를 달고 가까운 유원지에 소풍을 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선택을 위한 목적과 환경, 그리고 추천드리는 자전거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선택하는 트렌드는 로드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학교 시청자분들의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저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악자전거가 로드 자전거보다 속도가 느리기는 해도 안정적인 자세로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산악자전거는 바퀴가 두껍고 접지력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로 치면 SUV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감 있는 자전거 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 여러분들이 산악자전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익숙해지신다면 그때 로드 자전거로 기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 자전거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또한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자전거와 모터와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기 자전거가 운동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신다면 지형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심박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전기 모터가 나의 속도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언덕이 갑작스럽게 나와도 심박이 고르게 유지가 되며 꾸준한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 선택에 앞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고급 자전거 판매점에 가셔서 전문가분들과 한번더 이야기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를 탈때꼭 잊지 말아야 할 필수 용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교 박초로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아,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코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안쪽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이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코가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 코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인 후각에 대해서, 냄새 맡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죠.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장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미각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번 강의를 듣고 나시면 왜 장금이가 미각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감 중에서도 코가 담당하는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은 다 중요하죠. 뭐 후각, 미각, 또 시각, 또 듣는 능력, 청각, 통각, 이거를 오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감이 없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이 냄새 맡는 기능인 후각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저희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냄새 못 맡는 게 죽을 병도 아닌데 뭐 냄새 좀 못 맡으면 어때?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삶의 질을 되게 생각하는 시대죠. 이 냄새를 못 맡게 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거는 미각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냄새를 못 맡으면 음식 맛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커피죠. 우리 커피를 예전에 나왔던 그 CF에 나왔던 커피 문구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는데, 커피는 향으로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커피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그 은은한 향기가 없으면 우리는 커피 맛을 아예 느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설탕 커피를 예로 들게요. 설탕 커피를 마실 때 코를 꽉 잡고 아예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냄새를 못 맡게 하는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정확하게 설탕물 맛이 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코를 막고 마시면 그냥 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후각이 미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게 어떤 맛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후각이 나빠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부터는 후각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는데, 노인분들 경우에 집에 계실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스레인지가 켜졌는데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본인은 못 느낀다든지, 또는 다른 데서 뭐 전기 합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후각 기능이 나빠지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경고 사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각은 이 사망률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60세 전후로는 후각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후각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사망률이 높아졌고, 또 후각이 그냥 감퇴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2배 가까이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후각 기능은 뇌 인지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신경 질환 환자들의 대표적인 치매 환자라든지 또는 파킨스병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든지 또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병이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후각 저하입니다. 이유는 이 후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이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후각 저하 또는 상실이 치매나 파킨스병의 전조 증상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내가 비염이 없는데 냄새를 자꾸 못 맡아? 이러면 혹시 뇌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검진을 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냄새를 맡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의 이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 냄새 맡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냄새의 분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냄새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분자가 코로 들어오게 되면, 코 안쪽에는 점액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다 쌓여 있는데요. 그 점액에서 그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 분자를 붙잡아서 코의 맨 상부로, 그러니까 비강의 맨 위쪽, 뇌 바로 아래쪽까지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강의 상부에는 뇌에서 바로 내려오는 후각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후각신경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냄새 분자들을 붙잡아서 뇌로 올리게 되고, 뇌에서는 그 들어온 분자들을 분석을 해서, 아, 이게 무슨 냄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냄새를 잘못 맡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중에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있으면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겁니다. 뭐 하다못해 코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아예 코 입구가 막혔다든지 이럴 때도 냄새를 잘못 맡죠. 근데 더 안으로 들어가서 코 안쪽에 뭐 감기가 생겼다든지 비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길이 막히면 냄새 분자 자체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게 되고요. 그다음 그게 더 진행이 돼서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각신경 자체를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 이랬을 경우에도 역시 냄새를 못 맡게 되고요. 사고를 당했다거나 수술을 하게 돼서 뇌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기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후각 소실입니다. 이 감기의 원인인 감기 바이러스가 후각 신경 자체를 침범을 해서 이 후각 신경을 손상시키는데 실제로 후각장애 약80% 정도의 환자분이 이 감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약 3분의 1에서는 감기가 다 났는데도 이 후각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 보고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후각을 인지하는 후각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뇌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미각핵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기를 앓은 후에 후각을 조금 잃어버리게 되는 중년 여성분들이 음식 맛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60세가 넘어가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후각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후에 갑자기 어머님 해주신 국이 짜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음식 맛이 바뀌게 되면 그 어머님의 미각 자체가 조금 바뀌었을 거고 그 미각이 바뀌는 데는 후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 후에 혹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혹시 후각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감기가 또 중요한 거는 감기 때문에 코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코 기능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물혹이 생겼다든지 이래서 길을 아예 막아버리게 되면은 냄새 자체가 후각신경은 비강의 맨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이를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냄새를 또못 맡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수술을 했거나 또는 사고 때문에 그 뇌신경 자체가 뇌 안에 있는 후각신경 자체가 망가졌을 때도 역시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 이 냄새를 못 맡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는 후각 감퇴가 있고 후각 소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쿠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후각감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후각을 맞는 기능이 조금 나빠져서 냄새를 좀덜 구분하게 되는 거고요. 후각소실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냄새를 못 맡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착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를 다른 냄새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는데 썩는 냄새를 맡는다든지, 반대로 쓰레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되게 향기로운데 누가 향수 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감기 후에 그 후각신경이 변향이 와서 오는 그런 상태를 착후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후각 감퇴가 왔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신경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재생이 되는 신경은 후각신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각 감퇴가 왔을 때 빨리 진단을 하고 그것을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치료는 크게 보면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길을 뚫어주는 이런 신경, 그런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길이 막혔을 때는 그거를 제거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바로 해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치료 방법은 후각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감정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머릿속에 인지작용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각 일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몇 가지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의 내가 좋아하는 냄새, 커피 냄새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뭐 된장찌개 같은 것도 괜찮고, 비누향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네 가지를 정하셔서 하루에 네 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 냄새들을 번갈아 가면서 충분히 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냄새들이 이 후각 세포들 자체를 자극을 해서 좀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냄새를 맡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줄이라도 일기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비누향을 맡았는데 뭐 너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든지, 어릴 때 수영장 갔다 나와서 씻을 때 느낌이 들었다든지, 이런 느껴지는 감각을 같이 쓰게 되면 냄새를 여러 번 맡음으로써 그 후각 신경들 자체들을 깨워주기도 하고, 그 후각 신경이 자극될 때 느끼는 뇌의 기능을 더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후각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그첫 번째 기능인 후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코의 기능 중그두 번째 기능인 호흡할 때 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망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왈츠의 라이즈 앤 폴 동작과 클로즈드 체인지 스텝만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2강에서는 남녀가 서로 춤을 추기 위한 홀드라는 동작을 배워보고 제대로 된 클로즈드 체인지 동작을 배워보실 겁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남자의 왼손과 여성의 오른손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 남성의 오른손은 여성의 등 뒤에 날개뼈,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 견갑골 아래 부분을 터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의 왼손은 남성의 삼두 쪽 근육을 잡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이 컨택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모습처럼 홀드 자세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기 전에 우선 상세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홀드는 여성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양손을 옆으로 펼쳐서 어깨 선이 수평을 이루도록 해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가 어깨 선보다 위로 올라오시면 안 되고 약간 아래에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0: 옆에서 보시면 두 팔꿈치가 내 몸통으로부터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 앞쪽에 위치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은 약간 팔꿈치를 접어주셔서 사선 위로 향해 주시고, 오른쪽 팔꿈치는 접어주셔서 오른쪽 손바닥이 내 오른쪽 가슴과 마주 보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남성의 홀드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팔꿈치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셔야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거나, 네,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두 어깨가 나란히 수평을 이루고 계셔야 하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홀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여자 선생님이신 최송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1: 네, 여자 홀드는 우선 왼발에 왼가슴, 그 다음에 머리가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이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도 똑같이 양쪽 팔을 어깨 수평에 유지를 한 상태에서 팔꿈치가 약간 앞사선 위치를 하고, 그리고 왼손은 남자 삼각근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사선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고요. 시선은, 자, 이 어깨, 명치, 턱,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선은 살짝 사선 위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0: 자, 보셨죠? 여성의 홀드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남녀가 홀드를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오른쪽에 위치해 서 계시게 됩니다. 반반씩 위치해서 서 계셔야 되고요. 남자는 오른발 체중에 왼발 옆으로, 여성은 왼발 체중에 오른발이 옆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바디를 오른쪽을 컨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 무릎을 상대방 쪽으로 앞으로 향해 주시면 충분히 몸을 발을 가까이에서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위에가 컨택이 됩니다. 무릎을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남성의 왼손은 여성의 오른손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의 오른손은 여성의 견갑골 아래에 살짝 위치하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 여성의 왼손은 남성의 오른쪽 팔꿈치, 남자의 오른쪽 팔꿈치 위에 얹혀지게 됩니다. 자, 옆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반반이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홀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제대로 홀드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춤을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홀드를 한 상태에서 스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녀 간에 먼저 컨택을 하시지 마시고, 1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손, 오른손 잡고, 그 다음에 남성의 오른손은 여성의 오른팔을 그냥 살짝 얹어주세요. 여성분 또한, 여자 또한 남성의 삼각근 쪽을 살짝 잡아주셔서, 대신에 중요한 점은 서로가 겹쳐져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위치해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각 오른쪽이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걸어보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방금 하셨던 클로즈드 체인지를 하실 수 있거든요. 남성, 여성 모두 왼발 전진할 때는 바깥으로, 오른발이 전진할 때는 상대방의 발 사이 안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시면 남자가 왼발이 전진하면 여성의 오른발 바깥으로, 그리고 남자가 오른발이 전진하면 여성의 발 사이 안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여성의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남성의 발 사이 안으로, 왼발이 앞으로 나오면 바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시 이번에는 여자가 전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위치해 계셔야, 그래야지 발이 안 밟히게 되는데, 혹시나 겹쳐지게 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무릎이 부딪히거나 발이 발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서로 상대방이 오른쪽이 위치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 발이 밟히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발이 교차하면서 서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녀가 같이 홀드를 한 상태에서 단순히 클로즈 체인지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이 왼발이 앞으로 가면 여성이 오른발이 가게 되는데요. 이때 발이 바깥으로 1, 그다음 옆으로 2, 그다음 3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발이 바뀐다고 했죠? 이번에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는데 여성의 발 사이 안으로 1, 옆으로 2, 3. 또 마찬가지로 발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가 후진, 여자가 전진할 텐데요. 오른발이 앞으로 갈때 남성의 발 사이 안으로 1, 옆으로 2, 3. 다시 왼발이 여성이 앞으로 1, 옆으로 2, 3.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대로 된 클로즈드 체인지를 배워보실 건데요. 아까 방금 하셨던 스텝은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스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왼발 또는 오른발 설명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라이즈 앤폴 동작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 다운 동작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완에는 내가 왼발이 진행하면 체중 있는 발이 오른발입니다. 오른발에서 무릎이 앞으로 향하시는 동시에 뒤꿈치가 끌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완 하면서 진행하고 나면은 무릎을 낮추고 계시고요. 그다음 투 했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2 했을 때 뒤꿈치를 들고 모아와서 3 내리게 됩니다. 이때 끌고 오는 발 뒤꿈치를 내리고 오른발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두 발을 다 내리시면 순간적으로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만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들고 있는 발이 뒤꿈치로 끌면서 또 진행합니다. 1, 또 마찬가지로 2 하면은 뒤꿈치가 들리고 그다음 모이면서 3에 끌고 오는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보실게요. 왼발이 뒤꿈치로 나가서 1, 옆으로 뒤꿈치 들고 2, 3, 왼발 내리고, 이번 오른발 앞으로 1, 옆으로 2. 자, 2 했을 때 뒤꿈치 드시고요. 모아와서 오른발 내리고 3. 자, 지금 이렇게 왼발 클로즈 체인지, 오른발 클로즈 체인지를 했고요. 이번에는 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할 때는 마찬가지로 무릎이 낮춰지시는 동시에 토로 끌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완 진행하시고 나면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추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투. 똑같죠? 뒤꿈치 들고 쓰리 내리고. 다시 오른발이 토로 끌어서 진행을 해서 낮추고 계시고요. 완, 또 마찬가지 투, 쓰리. 오른발 힐을 내리시고. 자, 그러면 전진이든 후진이든 똑같은데 전진할 때 완의 뒤꿈치로 나가게 되고 또 후진할 때는 토로 끌어서 나가게 되는데 진행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무릎을 낮추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진 클로즈 체인지. 1, 2, 3, 1, 2, 3. 이번에 다시 후진. 1, 2, 3, 1, 2, 3. 자, 이번에 음악과 함께 남녀가 서로 홀드한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셋. 하나, 둘, 다시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뒤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참여 중입니다.
1: 스페이스X는 로켓 산업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꿔놨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2: 단순히 로켓 발사 비용만 절감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서 훨씬 많은 일을 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0: 민간 우주 기업들을 만나봅니다. 기업의 참여로 우주 탐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주 탐사 이야기의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지난 20년간 우주 탐사 부문에는 흥미로운 새 국면이 시작됐죠. 민간 우주기업 얘기입니다. 기업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제작한 팔콘 9 로켓과 드래곤 우주선이 발사대에서 이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우주비행사들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게 됐죠.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설립한 지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설립 초기에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죠.
1: 설립 직후엔 아무도 스페이스X를 진지하게 봐주지 않았어요. 나사 관계자 다수도 마찬가지였죠. 진정한 의미의 민간 우주기업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경쟁사들은 머스크를 철없는 아이로 취급했고 자전거 부품으로 우주선을 만든다며 스페이스X를 조롱했죠.
0: 스페이스X의 첫 로켓 팰컨1은

0: 엔진이 하나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시도와 몇 차례의 실패 끝에 펠콘1은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죠.
1: 제가 생각하는 스페이스X의 전환점 혹은 역사적인 순간은 지구 궤도 진입 성공입니다. 무사히 민간 로켓을 지구 궤도에 보냈죠. 우주 산업 전체가 달라졌어요. 이전까지 로켓을 궤도에 올리는 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일을 성공시킨 겁니다.
0: 미 항공우주국은 즉각 관심을 나타냈죠. 이 무렵엔 나사 역시 지구 궤도 임무를 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 나사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등장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머스크는 열정과 자금 동원력이 남달랐죠.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스페이스X에 영입했어요. 머스크의 비전에 공감한 인재들이었죠. 그 점도 나사의 신뢰를 얻었어요.
0: 스페이스X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계약을 따냅니다. 이때 사용한 펠컨9은 펠컨1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이었죠.
3: Lift off of the SpaceX Falcon 9 rocket, adding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ccess for future American rockets.
0: SpaceX는 나사의 화물을 지구 궤도까지 성공적으로 배달했죠. Capture confirmed. 그러자 사람들은 기업이 우주 비행사도 우주 정거장까지 태워줄지 궁금해합니다.
1: 처음엔 미 의회, 나사의 일부 전문가들까지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나사 최고의 자산인 우주 비행사들의 목숨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 반대 이유는 대부분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과 기존의 일처리 방식을 보호하고 싶어서였어요. 기존의 미국 항공우주 업체들한테는 그런 방식이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반대하는 쪽에서 내건 첫 번째 이유는 안전이었습니다.
4: Why would NASA place astronauts on systems without knowing the system's full operational heritage?
2: 안전 얘기는 사실 핑계였어요. 민간 기업들도 우주 비행사들의 목숨이 걸린 걸 알거든요. 게다가 민간 항공기들을 보세요. 해마다 10억 명 이상이 민간 항공기를 탑니다. 항공사에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0: 2011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마감된 후 미 항공우주국은 러시아의 소유스 로켓을 얻어 타지 않으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갈 수가 없어졌죠. 우주선 티켓은 점점 비싸져서 9천만 달러, 1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2: 나사는 우주인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부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의회 설득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스페이스X는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 계약도 따냈죠.
1: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자 로리 가버 같은 분들은 민간 기업에 이런 일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페이스X와 보잉은 우주 비행사들을 실어 나르는 계약을 따냈죠. 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죠.
0: 다음 이야기. 스페이스X의 로켓이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우주 정거장으로 출발합니다.
1: 펠컨9 로켓 발사는 그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0: 오늘은 민간 우주기업들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스페이스X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이어갔죠. 성공의 비결은 무엇보다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웠고 항상 비용 절감 방법을 고민했죠. 최대 혁신 중 하나는 비용을 줄인 것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된 로켓을 회수하고 재사용할 방법을 찾아냈죠.
1: 수십 년 동안 로켓의 일단은 발사한 뒤에 버리는 물건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간 다음에 비행기를 버리는 것하고 비슷했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항공료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머스크는 로켓을 쓰고 버리는 게 미친 짓이라고 봤죠. 로켓을 재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껏 항공우주업계에선 그런 식의 혁신이나 진보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산업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0: 2단 로켓은

0: 라인의 발사 비용은 6천만 달러, 680억 원 정도입니다. 로켓 1단을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으면 혁명적인 변화가 오게 되죠.
1: 로켓 재사용은 예전부터 해야 했던 일이고 다른 업체들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래에는 모두가 그렇게 하겠죠. 이런 혁신이 가능하려면 남다른 리더가 필요합니다. 혁신을 밀어붙여야죠. 이런 변화를 직접 보게 돼 정말 기쁩니다.
2: 그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열광하는 세대도 길러냈습니다. 우주는 다시 멋진 곳이 됐죠. 이제 사람들은 다시 우주선 발사를 보러 발사장으로 와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정부 덕분에 스페이스X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나사가 그런 일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뒀죠.
0: 2020년 5월 30일, 스페이스X는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종료 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사하는 유인 우주선이었죠. Weather is
2: go for launch. 저도 그날 케이프 커네버럴에 있었습니다. 팰컨 9 로켓 발사는 그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우주비행사들이 타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0: 그림처럼 완벽한 발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래곤 우주선은 성공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죠.
2: 스페이스X의 첫 유인 미션은 밥 벤켄과 더그 헐리가 맡았어요. 나사 출신 두 우주비행사가 드래곤 우주선에 시험비행을 했죠.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쏘아올린 유인 우주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0: 두 달 후 벤켄과 헐리는 같은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1: 제겐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무사히 귀환하지 못하면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죠.
3: The SpaceX and NASA teams, welcome back to planet Earth.
1: 스페이스X가 이뤄낸 성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냉대를 이겨내고 그 모든 일을 해냈죠. 정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성공을 거뒀어요.
0: 스페이스X는 로켓 산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비용을 크게 낮췄죠. 이런 혁신을 이뤄낸 열정은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2: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겁니다. 화성에 도시를 짓는 거죠. 그 목표를 위해 모든 일을 해왔어요. 재사용 로켓, 우주 정거장까지의 비행 모두가 연습이었죠. 스타쉽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우주선도 제작 중입니다. 100% 재사용이 가능하고 거대한 우주선이죠. 수십 명을 화성으로 실어 나른다고 하는데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1: 스페이스X는 화성에 가고 싶어해요. 제 생각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스페이스X가 설립됐을 때도 실패를 점친 사람은 많았죠. 전 아니었어요.
0: 다음에는 모스크바로 가서 러시아 최초의 우주기업 중 하나를 방문합니다. 우와... 우주기업들을 만나보는 우주탐사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나사와 협력해왔죠. 러시아 민간 우주기업들은 역사가 짧습니다. 저는 그런 기업 중 하나를 방문할 예정이죠. 러시아 최초로 개인용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린 기업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인구는 1200만 명이 넘고 유명 관광지도 많죠. 제일 인기 좋은 곳은 붉은 광장일 겁니다. 이 도시 서부엔 스콜코보 혁신센터가 있죠. 민간 우주기업 스푸트닉스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푸트닉스는 미니 인공위성을 제작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이하인 위성 큐브셋도 연구, 교육용으로 만듭니다. 스푸트닉스의 수석 엔지니어 한 분이 회사를 안내해 주신다네요. 얼마 전 스푸트닉스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큐브셋 두 개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줬죠. 미니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 우주정거장에 보내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성이 로켓, 우주정거장, 궤도로 가죠?
4: 먼저

0: 인공위성을
1: as a guy
0: 제작한
1: saying,
0: 다음에 그
1: "Bonjour,
0: 위성을 소유스 로켓과 소유스 우주선에 싣습니다. 우주선의 수화물인 셈이죠.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인공위성이 잘 작동하는지 시험해요. 시험을 끝낸 뒤에는 우주 유영을 나갈 때 미니 인공위성을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엔 덮개를 열고 큐브셋의 스위치를 켠 다음 우주 정거장 진행 방향과 반대로 뛰어보네요.
2: 우주 유영 중에 인공위성을 던진다는 말씀이죠? 그거 멋진데요?
0: 물론 훈련을 하긴 하죠. 인공위성을 제대로 던져야 하니까요.
2: 인공위성을 몇 개나 궤도에 올리셨죠?
0: 3개입니다. 내년에 2개를 더 궤도에 올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2: 와, 큐브셋은 두 개를 궤도에 올렸는데 시리우스 셋 1과 시리우스 셋 2입니다. 학생들이 스푸트닉스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으로 위성을 조립했죠. 우주 날씨 연구를 위한 위성들입니다. 로마는 미니 인공위성 운영실도 보여줬죠.
0: 바로 이곳이 지상 기지입니다. 지구 궤도에 올라가 있는 시리우스 셋 1과 시리우스 셋2 인공위성에서 전송하는 신호를 이곳에서 수신해요.
2: 지금도 움직여요?
0: 항상 움직이죠.
2: 실시간 상황이네요.
0: 네, 그렇죠. 현재 남아메리카 부근 상공에 있네요.
2: 두 인공위성하고는 어떻게 통신을 주고받죠?
0: 건물 지붕에 설치한 안테나로요.
2: 이 건물이요?
0: 네,
2: 와.
0: 인공위성 이동 방향에 따라서 안테나도 회전을 하죠.
2: 멋지네요.
0: 다음 구역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 네.
0: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곳이죠. 여기선 위성 제작 담당자, 전기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근무해요. 이제 저희 회사가 만든 위성들을 보여드리죠. 이건 시리우스셋 위성의 복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손잡이가 큐브셋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안테나도 이렇게 달려 있죠. 이것과 똑같은 위성이 지구 궤도를 날고 있어요.
2: 똑같이 생긴 위성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군요. 사실 큐브셋은 많이 봤는데 손잡이가 달린 건 처음이에요. 손잡이는 왜 다셨어요?
0: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 달았습니다.
2: 그래요.
0: 손잡이를 꽉쥔 다음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띄우라고요.
2: 독특하네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0: 네,
2: 우주
0: 그렇죠.
2: 비행사가 맨손으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건 몰랐어요.
0: 러시아만의 노하우죠.
2: 아, 러시아의
0: 네, 맞아요.
2: 노하우군요. 전원을 켠 다음에 인공위성을 던진다.
0: 네.
2: 그게 끝이란 거죠?
0: 쉽죠?
2: 쉽네요. 로만, 스푸트닉스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국 밖에서는 민간 우주 기업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한 기회였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언제든 다시 오세요.
2: 다음 이야기.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연구 중인 미국 보스턴의 한 연구 그룹을 만나봅니다. 민간 우주기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MIT의 한 연구팀은 우주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하게 도울 방법을 찾고 있죠. 스페이스 이네이블드라는 이 연구그룹을 이끄는 과학자는 MIT의 조교수 데니엘 로드 박사입니다.
3: 우주는 장소인 동시에 하나의 개념이기도 해요. 모두에게 접근권이 보장된 어떤 걸 상징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모두가 그 권리를 누릴까요?
2: 1967년에 체결된 외기권 우주조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외기권의 개발과 사용은 각국의 경제와 과학 발달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데니엘이 이끄는 연구그룹은 개발도상국 공동체들이 공익을 위해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죠. 개발도상국 공동체들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일반에 공개된 데이터에 접근을 못하는 건가요?
3: 많은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되긴 하죠. 그렇다고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사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실험으로 알아낸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지역에 홍수가 날지를 예측하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죠. 엔지니어와 과학자의 연구만큼이나 예술가, 전달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만들어내야 해요.
2: 연구그룹은 대니엘과 대학원생 9명입니다. 전공은 아주 다양하죠. 공학, 예술, 사회과학 전공자도 있습니다. 이 그룹의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구 궤도를 도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죠.
3: 어떻게 해야 모두가 우주를 이용하면서도 우주 쓰레기를 늘리지 않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아주 작은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인공위성을 궤도국도 보유하게 돕는 거예요. 소량의 연료를 실어서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재가동시키는 거죠.
2: 스페이스 이네이블드가 고려 중인 연료는 독특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양초의 재료인 왁스가 연료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스페이스 이네이블드의 리서치팀인 하비어 스토버 박사입니다. 하비어는 양초용 왁스로 로켓 연료를 만들고 있죠. 왁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집에 있는 양초부터 떠올릴 텐데 사실 양초 불빛은 별로 밝지 않거든요. 로켓 엔진의 연료로 쓰는 게 상상이 되지 않죠.
1: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가정에서 불을 밝힐 때도 양초를 쓰죠. 하지만 아주 높은 압력에서 가스 형태의 산소와 함께 사용한다면 양초용 왁스도 충분히 로켓 엔진의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2: 먼저 왁스를 인공위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모양으로 만듭니다. 하비어는 실험실에서 만든 튜브를 보여줬죠. 소형 인공위성에도 쓸 수 있나요? 튜브를 얼마나 작게 만드실 수 있죠?
1: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인공위성엔 아직 이런 걸 쓴 적이 없거든요. 저희도 어째서 소형 인공위성에는 쓸 수 없는지를 연구 중이죠. 아주 작은 튜브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2: 여기선 어떤 실험을 하는 거죠?
1: 성형 실험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서 어떤 속도로 회전을 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튜브가 나오는지 실험해보는 중이죠. 인공위성 안에서 튜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회전을 시켜야 인공위성의 연료에 적합한 튜브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2: 이런 연료가 일반화되면 지구 궤도에 버려진 인공위성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1: 네, 그렇죠. 지구 저궤도에 떠있는 우주 쓰레기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것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 스페이스 이네이블드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군요.
1: 미래에 도움이 되면 좋죠.
2: 우주 쓰레기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인공위성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면서 스페이스 이네이블드는 외기권 우주 조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주공학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찾고 있죠. 스페이스 X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2020년 11월 15일 스페이스X와 나사는 두 번째로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냈습니다. Crew 1 is now on their way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지구 궤도 미션 대부분을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나사는 그보다 까다로운 미션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으로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미션이죠. Capture complete. 물론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이 달이나 화성 미션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1: 향후 3년에서 5년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우주 탐사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나사는 민간 기업들을 파트너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분야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죠. 민간 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향후 우주 탐사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기업의 경험을 활용하기로 했죠. 이젠 민간과 정부가 협력을 해야 달로 갈 수 있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우주 탐사는 까다롭습니다. 장애물들을 넘으려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해요.
2: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신기술과 새 사고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만난 우주 기업은 모두 크건 작건 우주 탐사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죠. 흥미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학과 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례 없이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대죠. 우주 탐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돌돌 김밥 쿵쾅 빅빅.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씨. 이게 무슨 소리지?
2: 이때만을 기다렸다. 대형김 위에 밥을 넉넉히 깔고 맛 좋은 채소들을 깔아주기만 하면 염념의 초대형 김밥 완성이요.
0: 우와, 맛있겠다.
2: 노릴 걸 노려라 이 녀석아. 이 초대형 김밥은 오늘 열리는 큰 김밥 축제의 하이라이트야.
0: 큰 김밥 축제요?
2: 그래, 지난번처럼 또 음식이 사라졌다가는. 안 돼, 안 돼. 이번엔 절대 사라지면 안 돼. 아무튼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 되면 축제장으로 가져와라. 알겠지?
3: 네, 염염 요리사님.
0: 탄탄, 너 58분 32초 동안 눈을 한 번도 안 감았어.
3: 염염 요리사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어.
4: 슈퍼제 메카 탄탄 긴급 상황입니다. 레시피스톤 반응이 있는 도시 외곽에서 빅빅이 접근 중입니다. 냠냠시티에 혼란이 생기기 전에 빅빅을 막으세요.
0: 빅빅이? 어서 출동하자.

0: 변지 슈퍼제! 탄탄, 출동 안 할 거야?
1: 김밥이 나보고 지켜달래.
2: 일단 먼저 출동해야겠는데, 슈퍼제?
0: 할 수 없죠. 구름에 꼭 와야 해, 탄탄!
1: 그야말로 천재적인 생각이야. 이대로 빅빅인 냠냠시티에 도착해 말썽을 부리면 도시가 아수라장이 돼서 히어로들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그 혼란을 틈탈 레시피스토리 손에 넣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라고. 어이 뚱뚱 치킨 더 빠르게 밟으라고.
0: 레오 박사!
1: 어휴, 깜짝이야. 뭐야? 슈퍼지? 그만 포기해, 슈퍼지!
0: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번 이 사악한 계획을 모를 것 같아!

0: 야, 빅비! 이거 봐! 아삭아삭 당근이야! 정말 맛있어!
1: 어? 빅비!
2: 야, 빅비가 어디가?
1: 빅비! 빅비! 빅비!
0: 나?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대형 시금치!
1: 빅비!
0: 대형 단무지!
1: 빅비!
0: 대형 우와!
2: 빅비!
0: 이럴 수가.
2: 아이고 배야. 그런 풀 종류들을 누가 먹냐. 후추추 빅비 이리오리엄. 맛있는 안동가 여기 있어요.
1: 빅비.
0: 사탕 나 좀 도와줘. 도와줘.
1: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슈퍼잭.
0: 지금 빅빅이 도시로 이동 중이야. 나 혼자 맡기엔 역부족이라고. 빨리 와서 도와줘.
1: 하지만 룸룸 요리사님이 김밥 혼자 놔두지 말랬는데.
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빨리 와줘. 부탁할게.
1: 어떡하지.

0: 김밥을 혼자 두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걸. 영영 요리사님 부탁도 지키고 슈퍼장 부탁도 지키고.
1: 내 탓한 탓. 그렇다고 그 김밥을 여기로 가져오면 어떡해.
0: 빅빅. 빅빅.
2: 또 어디 가는 거야?
1: 바로 그거야. 내가 탄탄 김밥으로 빅빅을 유인하자.
0: 좋은 생각이야 슈퍼제.
2: 풍선을 더 키워 빨리.
0: 빅빅.
2: 이쪽으로 와.
1: 안 돼. 메카타탄 냄새로 유혹해보자.
0: 좋아. 자 빅빅, 이 고소한 냄새를 맡아봐. 맛있겠지 맛있겠지. 빅빅.
2: 아우 저 녀석들이. 뚜둥치킨 얼른 고소를 더 크게 보라.

0: 놔두고 갔네.
1: 삐삐삐삐.
0: 야, 이리 오지 못해.
2: 박사님, 일어나면 다 떨어져요.
0: 삐삐. 뭐, 삐삐삑. 착하지? 조금만 떨어져줄래? 야! 초코버즈야, 슈퍼즈!
3: 휴, 이제 된 건가?
4: 슈퍼즈, 저기, 빅빅을 좀 봐!
5: 빅빅!

0: 슈퍼제! 레시피스톤이야!
1: 레시피스톤? 좋아! 이것만 있어!
2: 슈퍼제! 어서 빅빅을 막아야 해!
1: 좋아! 건강한 맛으로 파워업!

0: 슈퍼지 자이언트 레벨업! 빅빅 멈춰! 도시로 가면!
1: 빅빅!
0: 내가 질 것 같냐? 왜 이렇게 쎄? 내가 간다! 도와줘!
2: 어떡하지? 이걸 먹여야 해. 하지만 염염 요리사님이 그래도 먹여야 해. 아니, 먹여도 괜찮을까?
0: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얌얌시티를 지키는 게 먼저야. 이거 봐라. 이거 좋아.

그래! 아해!

0: 어? 뭔 일 나는 줄 알았네. 오늘도 사건 해결이다.
1: 우와, 히어로 포인트다.
0: 근데 뭔가 까먹고 있는 느낌인데.
2: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 되면 축제장으로 가져와라. 알겠지?
1: 네, 염염요리사님.
0: 길바! 어떡하지? 어?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메카탄탄.
2: 이 녀석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3: 곧 시작인데 진짜.
0: 염염요리사님!
2: 왜 이렇게 늦었어? 초대형 김밥은 제대로 준비됐겠지?
0: 그럼요. 걱정 분들어 매세요.
3: 뭔가 수상한데.
4: 어?
2: 잭! 탄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0: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1: 아빠 수홍,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3: 괜찮아?
4: 응, 괜찮아.

0: 사라진 전설의 무기. 폴라, 나도 과자 좀 줘봐. 어? 아, 뭐야? 혼자서 한 봉지 다 먹으면 어떡해?
1: 지난번에 너도 혼자서 다 먹었잖아.
0: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욕심이자.
2: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일거리 찾는 중이잖아. 에다는 연락도 없고 우린 지금 빈털털이라고.
0: 죄송해요 대장.
2: 넌 누구야?
0: 에이, 말해. 대장이 묻잖아.
2: 공격해 어서. 진정하시고 살려주세요. 우린 착하고 정직한 밀렵꾼들이에요.
3: 진정해.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2: 에다님? 근데 왜 그런 차림으로 다이노스터가 된 거예요?
3: 의뢰를 하지. 산사우리오 박물관에 가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무기를 가져와. 기한은 내일까지다.
2: 맞게만 주세요.
4: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이곳에서는 고대 공룡 화석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사우리오의 지난 역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설의 다이노스터 기념관에서는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사용했던 진짜 무기도 볼 수 있어요. 점심 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세요.
5: 나 어제도 여기 혼자 와서 그 무기를 보고 갔는데 그래도 또 보고 싶어.
6: 하여간 오즈도 특이하다니까.
7: 얘들아, 빨리 가보자. 저기 브라케어 화석이 있어.
4: 뛰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7: 우와, 이 브라키오 엄청나게 크다. 저번에 터널에서 튀어나왔던 녀석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렇지, 제나?

0: 어떤 사진이 더 나아? 첫 번째, 두 번째?
1: 둘 다 똑같아 보이는데?
0: 무슨 소리야, 완전 다르잖아.
2: 셀카 좀 그만 찍고 어서 가자. 전설의 다이너스터 특별전은 빨리 보고 싶다고. 전설의 다이너스터가 나보다 강할까?
1: 당연하지.
0: 루시오, 감히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상대는 이 도시를 구한 영웅이라고.
2: 여기 트리케라톱스도 있어. 와, 뿔이 정말 무시무시하네. 얘들아, 저기 봐! 전설의 다이너스터 동상이야! 이 사람이 에단의 형이구나. 에단이랑 좀 닮았네.
3: 전설의 다이너스터, 정말 멋있다. 그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랑 같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어째서 사라진 걸까?
2: 그 사건이라는 게 거대한 퀀텀 터널에서 공룡들이 잔뜩 나왔던 일 말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걸까? 아, 제이민은 좀 알지도 몰라. 제이민!
0: 루시오, 하지마!
2: 제이민! 그때 전설의 다이너스터가 왜 사라진 거야?
4: 뭐?
2: 그렇게 강한 다이너스터가 갑자기 사라진 게 좀 이상...
0: 루시오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4: 말 조심해, 루시오. 물어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2: 겨우 숨 좀 쉬겠네. 제이미는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물어봤어?
0: 오빠는 원래도 예민하지만 그 사건 얘기만 나오면 100배는 더 날카롭고 무서워져.
3: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제이미네 동료나 마찬가지였잖아. 가볍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
2: 그러네, 맞는 말이야. 제이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다.
5: 잘 생각했어.
4: 이건 에릭 형의...
6: 어때? 멋지지? 형의 퀀텀 세이버야. 전설의 다이너스터한테 어울리는 무기지.
4: 에단, 정말 오랜만이네. 전시 잘 보고 가.
6: 왜 항상 도망치기만 해?
4: 뭐?
6: 넌 변한 게 없네. 그때도 같이 싸우기는커녕 겁먹고 도망쳐버렸잖아. 그래서 형 혼자 퀀텀 터널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사라졌고.
4: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6: 내가 우연히 다 봤거든. 걱정하지 마. 소문은 안 낼 테니까. 어차피 넌 이제 다이너스터도 아니고 말이야.
2: 야. 제이민이 혼자 도망쳤다고? 너도 알고 있었어?
0: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7: 그럼 나만 알고 있었던 건가?
2: 스티븐!
7: 내가 제이민 다음으로 합류한 다이노스터잖아. 전시엔 안 남았지만 나도 수년간 다이노스터로 활약했다고. 내가 맡은 임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임무였어.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일이었거든.
0: 잠깐! 이러다 들키겠어!
4: 거기서 뭐 하는 거야?
2: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렇지?
7: 제이민! 너도 그때 일 기억나지? 그때 내가...
2: 맞아!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0: 무슨 소리지? 우리야! 불이 났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8: 출구는 저쪽입니다! 서둘러요!
2: 얘들아, 서둘러!
0: 어?
4: 쟤나!
2: 그쪽이 아니야!
4: 뭐 하는 거야? 피해야 해!
2: 쉿!
8: 준비됐지? 하나, 둘, 셋!
0: 대장!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데요!
8: 불평할 시간 없어! 어서 튀어나!
0: 너희 밀렵꾼들이지?
2: 밀렵꾼들?
8: 내 발!
0: 어쩌죠? 다 들통났어요!
8: 짜증나!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작전 B로 간다!
2: 다이너스트
8: 당장 처리 비켜! 혼나고 싶지 않으면!

0: 저 무기를 써요!
1: 안 돼! 으악! 제민!
2: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민은 어때?
0: 잠깐 기절한 것 같아. 용서 못해. 오빠를 때릴 수 있는 건 나뿐이거든. 바로 와!
2: 제나, 멈춰! 스킬을 함부로 썼다가 박물관이 무너질 수도 있어!
0: 그럼 저 녀석들을 어떻게 막아? 작전 C로 가죠, 대장.
3: 이제 어쩔 수 없지. 죽어봐! 복수할 테니까!
2: 거기서! 내부터 스피드! 내부터 킥! 그게 다야?
3: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2: 안 돼!
0: 거기서! 스킬을 쓸 수가 없잖아! 좋아, 간다! 히얍!
3: 이걸로 날 잡겠다고? 하! 어림잡지!
0: 루시오! 도와줘!
2: 조금만 더 버텨!
3: 뭐야!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그만!
0: 파라 파라!
2: 내쳐! 스트라이크!
3: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대갚아주겠다!
0: 봐! 다음엔 꼭 혼내줄 테니까!
2: 도망칠 땐 엄청나게 빠르네!
1: 내가 왜 여기에... 아, 맞다! 에릭 형의 전설의 무기! 이 연기는 어디서 나는 거지? 넌 검은 다이노스터! 야! 안 돼! 안 돼!
4: 소용없어! 날 붙잡을 기운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1: 멈춰! 왜 그걸 가져가는 거야?
4: 기다려봐! 곧 알게 될 테니까!
1: 제이민! 검은 다이노스터가 여기 있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사라진 거야? 안 돼! 형의 검이! 왜 막지 않은 거야, 제이민!
2: 여기! 가져왔어요!
3: 아주 좋아! 임무를 완수해!
5: 아우, 세상에! 너무 더워서 사우나 하는 줄 알았네요!
6: 잘했어! 웬일로 제대로 해내는 거야?
5: 이번 보수는 톡톡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6: 좋아. 이제 최강 다이노스터는...

0: 가진 황금왕관. 다이지 할아버지.
1: 아, 호기.
2: 오랜만이에요.
1: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오,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 이걸 한번 보렴.
0: 우와!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
1: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2: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0: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2: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1: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0: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가까이.
0: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3: 채, 눈치 빠르긴.
0: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0: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 참, 왕관.
1: 고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0: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2: 고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0: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3: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4: 이건 말도 안 돼.
2: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0: 전 절대 아니에요.
5: 다들 비켜주세요.
6: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0: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2: 호기!
7: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8: 오,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7: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 보세요.
4: 어떻게 된 거지?
8: 아리, 저기 좀 봐.
2: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6: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0: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6: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0: 아니요, 못 봤어요.
6: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2: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0: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6: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2: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0: 고마워, 아리.
2: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9: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2: 좋아요.
9: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2: 네.
9: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주겠니?
10: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2: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11: 여기랑 저기
10: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2: 맥스, 뭘 찾았는데?
12: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2: 골든 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뿐이야.
13: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2: 가자, 할아버지.
13: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2: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9: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13: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2: 고마워요, 할아버지!
8: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볼까? 황금 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14: 멋진 전시였어.
9: 맞아.
2: 네, 엄마.
8: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2: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0: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그 뭐야? 함정이었어?
1: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2: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0: 뭐?
1: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0: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1: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3: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0: 에?
1: 미안해, 추격 중이라서. 이쪽으로.
0: 정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1: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급사컵 액션.
0: 우와.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3: 어? 맥스, 아래!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호기, 섀도우 스피드.
0: 뭐야?
1: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0: 잠깐만.
1: 우후, 호기가 왕관을 되찾았어.
5: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줄 수 있겠니?
1: 네, 경찰관님.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호기, 정말 고마워.
4: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3: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1: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
3: 그럼 밀라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6: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익스 볼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공룡 세계로 떨어진 꽁지.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2: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3: 아,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어?
4: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0: 방금 뭐였지?
1: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2: 대체 어떻게 된 거지?
3: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0: 뭔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3: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4: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5: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1: 자, 가자!
0: 저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1: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0: 어? 트리코! 뭔가 보여!
1: 어?
0: 이게 뭐지?
1: 빨리 꺼내서 확인해보자! 대체 누구지?
0: 처음 보는 친구인데?
1: 이봐, 일어나!
0: 물이라도 끼얹어볼까? 여기가 어디지?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1: 너인 누구야?
0: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1: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6: 베스타 고아!
1: 어?
6: 어딨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0: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1: 뭐?
0: 스타코어가 뭔데?
6: 돌려줘! 빨리!
0: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1: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0: 거짓말! 어서 돌려줘!
6: 으아!
0: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0: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돼! 쟤들 안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0: 너? 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0: 하면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볼 확대 액션.
0: 집게발 잡기 액션! 우리 힘만으로 무리야.
2: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3: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2: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4: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2: 월드우즈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2: 물이 필요해.
0: 물? 물이라면... 잠깐만. 어?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2: 잘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1: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2: 전부 호수까지 날려보내자!

0: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1: 작전 성공.
0: 그렇게 된 거야.
2: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3: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0: 고마워, 티너.
4: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5: 맞아.
6: 누구 얘기야? 설마...
0: 공지? 여기 있다! 내 스타코어!
7: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0: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계단팀!
1: 예!
0: 정사각형팀?
2: 예!
0: 올해 계단팀 대 정사각형팀의 보물찾기 다들 준비됐어?
2: 예!
0: 가장 많은 트로피 조각을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3: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재주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0: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4: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5: 정사각형들 가자. 쫓아가야지.
4: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0: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6: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0: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묶는다.
7: 어? 방치 바다가 끊고 다치지.
4: 잡아라.
8: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9: 와,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7: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0: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7: 아이고, 막 쑤셔.
8: 경고.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4: 완벽한 위장술이야.
8: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5: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0: 응?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1: 빕, 어. 오. 아.
2: 찾았어. 들키기 전에 어서.
1: 침입자 감지 경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
0: 도망쳐!
3: 이건 불공평해. 정사각형들은 힘이 세서 이 얼음들을 부술 수 있는데.
4: 너랑 나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봐.
5: 계단이 두 개 있으면 정사각형이 돼. 그럼 정사각형들을 이길 수 있어. 오.
3: 만세! 계단 분대가 최고야.
5: 아니야, 정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3: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6: 난 아무것도 몰라.
5: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7: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0: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7: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6: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3: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8: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No,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고요한 산속에 침입자 발견. 그 즉시 행동 개시. 침입자는 바로 멧돼지. 잠깐의 방심은 금물. 멧돼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멧돼지의 기세에도 물러서지 않던 그 순간. 위험천만한 현장 함께 확인해보시죠. 청량한 가을바람을 따라 북한산으로 향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싸한 분위기. 야생동물이 많은가 봐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아, 예, 예.
1: 혹시요, 이 강아지들 알아요?
3: 멧돼지하고 싸움하고 막 해갖고 상처도 몇 번 입고 수술도 하고 거기 좋아요. 들리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거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1: 여기서 하루제 넘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구조대 앞에 인수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함에 가면 이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알미 같은 애.
4: 차로 갈 수 있나요?
1: 아, 차로 못 가죠.
0: 등산하시죠. 카메라 장비는 수십 킬로그램. 와, 짐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체력 훈련 단단히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5: 이제부터
0: 어휴, 이 돌계단이라 난도가 꽤 높겠는데요.
4: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에 절이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6: 넘에 여기 조금 내려 고개 넘어가면 네.
4: 아, 조금만 가면 돼요?
6: 네, 내려가면
0: 야옹아, 믿어도 되겠지? 그로부터 10분째. 물론 뭐 조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평소에 체력 단련 좀 해두시지 그랬어요. 어느새 40분째 등산 중.
4: 저기요, 다 온 것 같은데요?
0: 와, 마침내 마주하게 된 인수봄.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 찾던 주인공이 아니네요.
4: 너 누구니?
7: 응?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예요?
8: 안녕하십니까. 네. 반야야. 어, 반야 괜찮아?
4: 근데 굉장히 많이 짖네요.
8: 아, 예. 내가 좀 저 아픔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0: 이제 한 6년 됐는데 마음 낸 지가 한 작년? 이 정도야 마음 낸 거예요.
1: 견부살 6년 차인 다냐. 반가워. 또 다른 친구도 있네요.
0: 피부병이 심했어가지고 꼬리를 자주 무는 경이 있습니다. 한 달 됐는데 얘도 이제 주인한테 버림받은 애라 지금 이제 병원 치유 중입니다.
2: 혹시 네. 이 영상에 있는 이 강아지는 누구예요?
0: 제 암이에요.
2: 암이. 그리고 이 친구는요?
0: 인수입니다.
2: 아, 인수? 저하고 이름이 똑같는데요?
0: 아, 또 둘이 인연이신가 봅니다.
1: 귀여운 외모에 친근한 성격까지 등산객을 사로잡은 스타견들. 특히 어두운 밤에도 척척 길안내를 해준다는데요. 북한산 경비견이 따로 없죠.
2: 아미하고 인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0: 예, 인수는 2월 달에 이제 멀리 갔고요. 아미만 이제 인수 새끼의 세 마리하고 아미만 이제 안쪽에 이제 네 마리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1: 어디 텅 비었는데요? 아, 낮잠 중이었구나. 바람도 솔솔 불고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네요.
2: 아이고, 아이들 깼네.
0: 예.
1: 아이들 소개 좀 해주세요.
0: 이리 와, 아미고요. 얘도 이제 유기견이었어요.
1: 인수암의 대장견 아미. 반가워. 어휴, 깜짝이야.
0: 안 돼. 질투하는 거야, 질투. 안 돼. 안 돼.
1: 인봉아,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 그치?
0: 아미는 도둑도 따라간다는데 그 정도로 성격이 좋고, 인봉이는 이제 인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아빠. 차분하고, 얘는 수봉입니다, 수봉이. 시크하다 할까요? 안 돼. 야, 지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1: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요. 독특한 개인기가 있는데요. 스님의 머리가 사탕인 것처럼 핥아주는 녀석. 아유, 귀여워라.
3: 이거. 침으로 펴게해주는 거야? 침으로? 마사지 해줘?
4: 왜, 또. 너 아까 높여줬잖아.
3: 아이고.
1: 어머. 어부박까지?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이거 봐요.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백봉이는 스님 등이 제일 좋아요. 글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래요.
3: 아니야, 이 아들 봐라, 아들.
1: 와, 멀리 봉. 풍경을 감상하는데요.
3: 봉아, 백봉아, 이 40kg 넘어, 너는.
1: 응? 40kg이요? 아유, 야, 얼른 내리자. 그러자 아미가, 어우, 바톤 터치가 자연스러운데요.
3: 응? 인봉이야, 제일.
1: 스님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스님을 사랑하나 봐요. 이번엔 견사를 구경해 볼까요? 놀랍게도 바위 밑에 있는 집, 동굴 생활인가요?
0: 국립공원 내라서 이렇게 뭔가를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바위나 모든 걸 이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들 집을 좀 지어주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2: 완전 저기는 정말 시원하겠다.
0: 예.
2: 좀 별장인데요?
0: 예, 호텔이나 호텔.
1: 동굴은 과학입니다. 아미는 상석을 차지했네요. 견사 전체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천적 멧돼지 때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근 도장을 찍고 있대요.
0: 여기가 이제 산사라 보니까, 산중이라 보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 멧돼지들도 굉장히 지금 예민되지 있는 시기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이제 들깨들도 이제 사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1: 위험천만한 산중 생활. 더군다나 국립공원에서 아이들과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5: 우리가 인위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고 이제 산에 북한산에 버려졌던 애들이에요.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0: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은 이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1: 이유도 모른 채 산에 버려져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들. 북한산이 집이 된 건데요. 아미와의 만남은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0: 처음 마주쳤는데 저한테 와서 얼굴을 핥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5분 정도 같이 놀아주다가 너 스님 따라서 절에 가서 살자 하고 내가 움직였더니 따라왔어요.
1: 그렇게 스님과 가족이 된 아미. 그런데 글쎄 먼저 절에 살고 있던 대장견 인수와 사랑에 빠지고 금쪽 같은 새끼들을 낳았대요.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난 2월 먼 길을 떠난 인수.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죠. 견보살들의 일상을 살펴볼 차례. 등산객들이 절에 방문했네요.
2: 그냥 너무 순하다. 귀여워.
1: 일부러 아이들을 만나러 오셨나요?
2: 여기 북한산 강아지들 유명하다 해서 이제 등산하는 김에 보러 왔어요.
3: 보시니까 어떠세요?
2: 너무 순한데요? 너무 순하고 착해요.
4: 아유, 왜 이렇게 짖어? 듣기를. 어?
1: 누가 짖나 했더니 반이야구나. 쉿.
4: 그만 짖어라.
1: 어, 사료를 가져오셨네요. 아이들과 어떤 인연일까요?
0: 어, 처사님 오셨습니까?
5: 아, 네.
0: 안녕하세요.
5: 네,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그때 또 뭔가를 마셨네요.
5: 들어가봐도 되는가요?
0: 예.
1: 곧장 아이들 만나러 직행. 무거운 짐도 있게 만드는 아이들의 반가운 인사네요.
5: 거기가 먼 데서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애들인데 등치도 크고 먹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또 한 번씩 올 때면 그냥 애들 먹이도 좀 준비해갖고 오고 그럽니다.
1: 그런데 이때
4: 나가면 안 돼.
1: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0: 이제 줄을 타도 돼. 이런.
1: 한바탕 술래잡기를 예상했는데 다행히 금방 잡혔네요. 평소 절 밖으로 나가는 일은 드물대요.
0: 수봉아. 수봉. 수봉이로 와. 수봉이로 와.
1: 새끼들은 다행히 안전하게 포획. 엄마 아미는 어디 있죠?
6: 아미야.
1: 결국 아미는 탈출. 금세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7: 선생님 혹시 하얀 강아지 보셨나요?
6: 네, 갔어요.
7: 아 이리로 이쪽으로 갔어요?
8: 갔어요. 그 큰 게 말라미 같은 거.
7: 네.
8: 네.
6: 이리로 갔어요.
8: 금방에.
9: 네. 보니까는 사람 경계가 너무 없어서
8: 사람 경계심이 네. 없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 뭐지? 우리 앞을 아무 짓지도 않고 그냥 쑥하니 그냥 여 들어가서 지나가더라고요.
6: 아 이건 뭐예요?
7: 이거 EBS에서 강아지를 찍고 있어요.
1: 1년간 떠돌이 생활을 한 아미. 북한산은 아미에게 집이나 다름없는데요.
7: 아미야? 이리 아미야. 아미 이리 와. 스님 빨리 오래. 가자.
10: 어머, 가자. 스님이 찾는다고요? 그럼 얼른 가야지. 가자. 저를 따라오세요.
7: 같이 가자.
1: 어휴, 길을 꿰뚫고 있나 봐요. 앞장서는 아미.
7: 가자. 스님한테 가자.
1: 어, 갑자기 딴 길로 새는데요? 물이 마시고 싶었구나.
11: 아미, 국가도 왔대. 응? 이 집안에 이렇게 나오고 힘이 없잖아요.
7: 아예 밖에 못 나와.
12: 24시간 중에 16시간에 18시간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1: 국립공원이라 입산 시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개체수 등록도 꼼꼼히 해뒀답니다.
0: 아니, 응? 네가 뛰고 그거는 아니까 그지 잖아.
1: 아미가 눈치가 빠르네요. 이러면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스님, 화가 눈녹듯 사라지셨죠?
13: 난 바꿨어.
14: 잠깐 빈틈만 있으면 바로 탈출하네요.
0: 늘 갇혀있다 보니까 밖에 짧잖아요. 밖에.

0: 생활이 대부분 거의 한 7, 8시간 빼고는 이 안에 이제 갇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1: 그 시간 동안 이 안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0: 이제 방사될 때까지는 참아요.
2: 아니, 근데 화장실 이렇게 오래 참는 건안 돼요. 16시간이면 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보통 잘 때도 12시간이 최대. 정상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참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하루에 최소 두 번을 나가야 돼요.
3: 어느덧 해가 지고 입산 금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탈이는 아직도 기운이 넘칩니다. 하룻 강아지 범무서운 줄도 모르고요.
4: 아미 누나, 나오고 싶지?
3: 약 올리는 해탈이가 미운 걸까요? 전부 레이저 쏘는 중.
5: 이공이! 이공아! 이공이라 친구들 사왔어.
3: 보살님은 밖에서 놀던 고양이들을 소집하는데요. 고양이들은 전부 네 마리.
5: 내일 또 나와야지. 해탈아, 해탈이는 좀 더 있어.
3: 자유롭던 바냐도 방으로 들어가고 해탈이도 방에 들어가고 싶은지 안절부절. 다들 일찍 자는 습관이 있나 봐요.
6: 지금 큰 애들 나올 시간이 돼서 애들 나오는 속도가 이 시간만 기다렸기 때문에 어마어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작은 애들이 있으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지금 미리 분리를 시켜서 안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3: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입산이 금지되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견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7: 고양이 있나?
5: 고양이. 일로 와.
7: 뭐야? 멧돼지 있어, 멧돼지.
3: 너, 저기 보여요. 멧돼지가 아이들의 배변 장소에 떡하니 나타난 건데요. 멧돼지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7: 멧돼지가 애들 쫓아.
8: 아미야. 이공아.
5: 아미! 아미! 아미!
3: 아이고, 누가 다친 것 같아요.
5: 스님 가요! 가요!
3: 괜찮은가요?
6: 놀래서 오줌 쌌어, 지금. 멧돼지 와서 얘들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0: 여기 일 와봐. 응. 그냥, 갖고 있어. 네.
6: 아미, 멧돼지 온다 그렇게 뛰어가면 어떡해. 그 부딪혔네 거기.
0: 여기 좀 부딪혔나 봐.
6: 네.
9: 아 스님 거기 지금 좀 전에 싸우는 건가요?
0: 예, 좀 부딪힌 것 같아 여기. 아미 괜찮아? 응?
3: 이만하길 아빠? 천만 다행이네요.
0: 괜찮아 괜찮아.
3: 멧돼지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어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한테 한번 물려보기도 했고. 이제 제 성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한테 이제 받쳐보기도 했기 때문에.
9: 어디에 부딪히셨어요?
10: 꼭꼭지 있는데 부딪혔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멍이 다 들어버렸어요. 건 한 달 정도 걸려.
2: 멧돼지는 엄청납니다. 위험해요. 멧돼지들은 이빨이 진짜 이렇게 송곳니가 다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정말 그 어떤 동물보다 방어적으로 싸납고 공격적이고 위험해요.
0: 거의 서너 군데는 다 꿰맸어요. 멧돼지한테 받쳐가지고. 인봉이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아예 다 드러날 정도로 다 해줄 정도로 받쳐버렸으니까.
6: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는 지혈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대형견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아마 문제가 생겼지 않을까 싶어요.
3: 다행인 건 수의사님이 낮이든 밤이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슈퍼맨처럼 달려오신대요.
0: 수의사 원장님이 이제 애들을 이제 거의 살려주셨다고 봐요.
3: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가장 가자. 먼저 단체 가자. 산책에 가자. 나서는데요.
0: 가자. 천천히 가자.
6: 가자.
3: 밤마다 순찰을 도는 게 일상인 견 식구들. 야생동물이 등산로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0: 시작하도록 하는 건데요. 등산로를 돌면서 채취를 남기고 소리를 내고 영역 표시까지 해준답니다. 멧돼지를 멀리 쫓는 행위인 거죠. 야.
1: 가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멧봉이 잘 간다.
2: 인봉이 어디 싸고.
1: 인봉이 쉬하고 기다리자. 아이고 씨 많이 도와네.
2: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자.
0: 암벽 등반을 하듯 거침없는 모습. 하루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래요. 등산객과의 만남도 좋아하고요.
2: 안녕하세요.
3: 아미야 백봉아.
2: 응? 아미
3: 잘 지냈어? 응? 힘들었어? 응? 올라오느라 힘들었어? 응? 아니야.
0: 정겹게 인사하는 등산객. 아이들을 잘 아시나 봐요.
3: 3주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일출 갔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2: 그때 내려간, 두 마리가 네. 등산에 따라서 100군데로 올라갔었어요.
3: 아, 그날? 일출 보러 올라갔던 네. 애들도 100군데. 어? 어? 네. 그랬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와 주더라고요. 예. 길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재밌게 내려왔어요.
2: 아이고.
3: 가끔 이제 북한산에 다니다 보면은 그 유기견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애들은 일단은 경계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이 친구들은 딱 보고, 어, 여기도 이쁨 받으러 갔다가 저기도 이쁨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네.
4: 자, 가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3: 잘 가.
4: 갈게. 갈게.
0: 북한산 스타견들 인증 완료. 때로는 조난객을 구해주기도 하고 길 잃은 등산객들에게 나침반도 되어주는 아이들.
1: 아, 예뻐.
0: 오늘도 북한산 곳곳을 누비며 제 몫을 다 해주었네요. 멋지고 든든한 북한산 경비견들입니다.
1: 이쪽으로, 이쪽으로 갑시다. 옳지. 가자.
0: 순조롭게 하산하는 중인데요.
1: 가자.
5: 어, 인봉이 그 길이 아닌데.
1: 인봉아, 인봉!
6: 인봉아! 저, 앉아!
0: 경로를 이탈하고만 인봉이.
2: 인봉아, 이리 와.
0: 너희들까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이, 뭘 보고 이러는 거야, 얘들아? 어, 저기 새끼 멧돼지예요. 새끼가 있다는 건 근처에 어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6: 와!
0: 스님이 출동했습니다.
7: 무서워, 자. 올라가.
8: 내 말 안 들어. 자, 올라가.
0: 빠른 판단으로 상황은 일단락.
9: 원장님 맞아요. 멧돼지나 이렇게 만날 경우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2: 예.
1: 멧돼지 불을 놔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9: 아,
1: 얘들 힘으로 도저히 제압이 안 되니까 너무 흥분을 하니까요.
2: 가자, 가자, 가자.
0: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산사의 밤이 깊어가고 해탈이와 반야는 아주 꿀잠에 빠졌는데요. 어버가도 모르겠다. 반면 기운이 넘치는 아민의 가족. 어휴, 달밤에 체조하는 거야?
10: 아미야.
0: 스님의 옆자리는 아미가 차지.
10: 응?
0: 하루 중 16시간을 견사해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10: 이제 거의 이 상태로 이제 누워서 쉬는데요. 이제 만약에 고양이나 짐승들이 이제 감지되면 바로 움직입니다, 애들. 맞지? 왜? 네.
0: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네요.
10: 아미.
0: 오, 반야가 잠시 나왔는데요. 대변 활동 때문이래요. 반야를 열렬히 환호하는 아이들.
1: 7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는 실내에서 있는데 얘가 그래도 장이 안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는 건지 그게 좀 많이 좀 염려가 돼요. 그냥 내려가 볼까?
0: 얼른 볼일 보고 자야지.
1: 아미까지 오네.
0: 덩치 큰 녀석들이 우르르 둘러싸자 예민해진 반야. 싸움인지 장난인지 아리송한데요.
1: 이렇게 제압을 해요.
0: 어이, 아, 언니한테 발은 좀 심했다.
1: 반야도 새끼들 낳을 때까지도 이게 새끼들을 봐왔기 때문에 겁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덩치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분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0: 그때 이제 꺼내서 제 방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거죠.
1: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반야도 나와서 같이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어우러져서.
3: 일찍 등산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네요. 이때 갑자기 뛰어가는 백봉이. 얘들아, 어디 가?
4: 이상한 있어, 왜?
3: 아는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입산 시간에 맞춰 견사로 들어갈 시간. 투정은 없이 잘 들어가네요. 얘들아, 고생했어. 이제 푹 자자. 좋은 꿈 꾸고. 다음 날 아침. 오늘도 많은 등산객들이 북한산을 찾았는데요. 사찰은 방앗간이나 다름없대요.
5: 여러 개니까.
3: 친화력 장착, 애교쟁이로 변신. 사람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반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법당 붙박이가 돼버린 반야. 급기야, 어휴, 손님한테도 까칠하네요. 아예 법당에 못 들어오는 손님도 있는데요.
6: 외모하고 다르게 너무 크게 지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법당을 못 들어가게 지키는 것 같은 느낌?
3: 정말 법당을 지키는 걸까요?
7: 엄마 왔어. 아니, 미안해. 엄마가 안 지켜줘서. 일로.
0: 아주 정말 볼일 있는 분 아니시면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 공간인데 우리 반야로 인해서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3: 더 심하게 짖을까 싶어 반야를 데리고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0: 옳지.
3: 와, 고양이들도 함께 가나 봐요.
0: 반야 여기 뛰어올 수 있지?
3: 느리지만 보살님을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는데요. 고양이들과 엎치락 뒤치락 페이스메이커로 딱이네요.
0: 아이고, 잘 간다, 삼봉이.
8: 목마를 땐 풀이 최고다냥.
3: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반야. 마음을 열기까지 쉽지 않았는데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일로 와. 엄마 여기 있어. 일로 와. 이쁜지. 아이고, 이쁜지. 어휴, 기침. 아이고, 우리 반야 기침하네. 애가 천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체력이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의욕만 넘치고. 그래서 그걸 좀 조절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지금 페이스대로 놔둬야 되나, 그게 좀 염려되기는 해요.
3: 건강도 문제지만 외톨이를 자처하는 반야.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9: 오셨다. 오셨어요.
10: 날라 오셨다.
3: 반가운 손님이 오셨나 봐요.
11: 오랜만에 뛰어왔네.
10: 우리 양이 보고 있어.
3: 짐을 한가득 가져오셨는데요.
0: 오늘 양이 되게 많네요.
11: 보상까지 줬어.
3: 이게 뭐야? 네? 저래 고기라니요?
0: 우리들 멧돼지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전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난 부분들.
3: 아, 아이들 특식이군요.
11: 우리 같은 식구인데요, 뭐.
0: 예. 너무너무 이뻐해 주세요.
11: 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0: 네.
11: 같은 식구니까.
3: 야! 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차례대로 배식.
11: 수봉이.
12: 그래.
3: 누가 제일 잘 먹나 했더니 수봉인가 봐요. 살코기 집중 공략하는 아이들. 어우, 정말 맛있나 본데요.
2: 입이나 좀 튀겨버려.
3: 근데 아미는 응? 특이한 아미. 버릇이 있네요.
2: 얘는 먹어봐.
3: 자. 아이고, 스님 앞에서는 어리광쟁이네. 이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수봉이.
0: 지금 있으면서 또 갖고 갔어.
3: 와, 이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
13: 네가 먹어?
8: 네가 먹어. 부족한데 또 있어요.
11: 수봉이가 좀 가져갔다.
10: 수봉이 갖고 가네. 엄마.
11: 맨날 제가
3: 어휴, 엄마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
10: 수봉아.
3: 엄마.

0: 미의 새끼들 기강잡기. 글쎄 점점 심해진대요. 요즘엔 수컷들도 기싸움이 팽팽. 다녀와 삽살개 가족은 과연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1: 어머, 이른다니까.
2: 다녀가 와. 다녀가 수봉이한테 올라가래.
0: 평화로움 속에 숨어있던 인수함 가족의 고민. 빨리 설쌤을 만나봐야겠죠?
2: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야생 이제 멧돼지하고 이런 대치 좀 현명하게 해야 될 방법이 있는지.
3: 이제 큰 애들이 나오는 시간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제한적이잖아요. 4시간 내지 6시간. 그 안에라도 애들이 좀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견보살들을 만나기 위한 관문.
4: 이름을 찾아 천천히.
0: 설쌤도 예외는 없습니다. 설쌤, 40분만 올라가면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등산쯤이야. 거뜬히 올라갈 수 있죠? 난이도 높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5: 힘이 틀린 것 같아요. 등산 시작 7분째.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저질 체력을.
0: 설쌤, 힘을 내요. 힘.
5: 발목이 꺾이면 큰일 나서.
0: 아하,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시나 봐요. 설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쉬는 건 체력안배 차원인가요?
5: 하나씩 지금 벗어 던지고 있어요. 몸에 뭐 하나 걸쳐진 게 다 싫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좀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라도 좀 쓸까? 아니 땀이 자꾸 내려와서
6: 거의 지금 막 그거는 지리산 종주하고 계신 분 느낌이 나.
5: 지리산 종주. 네.
0: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가 볼까요? 와,
5: 안녕하세요. 여기 절 보셨어요?
7: 네?
5: 요 위에 절까지 한 어느 정도 걸려요?
7: 거의 다 왔어요.
5: 거의 다 왔어요? 원래 등산에서 제일 믿지 말라는 게 그냥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왔다.
7: 거의 다 왔어요.
5: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으면 안 되는 말. 다 왔다. 감사합니다.
8: 와, 이게 인수봉이구나.
9: 네, 인수봉.
8: 들어본 것 같아. 와, 너무 멋지다.
5: 와. 아, 여기구나. 아.
0: 드디어 인수함에 도착한 설쌤.
5: 계세요? 하나 계신 것 같긴 한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일로 와봐. 걔가 해탈이죠? 해탈아.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조그맣구나.
10: 고생 많으셨다기.
5: 안녕. 안녕. 힘드네요.
11: 시원한 실키 한 잔.
5: 아, 네네네.
0: 아.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11: 네, 실키 한 잔 드세요.
5: 감사합니다.
11: 저희가 예, 설탕 안 넣고.
5: 아, 설탕 안 넣은 걸로?
11: 방식으로
0: 어때요, 설쌤? 맛있어요?
5: 대박. 미쳤다.
11: 단맛 나죠, 그래도?
5: 네. 이거 먹으러 와야 되네.
0: 식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5: 안녕하세요. 아, 정말 너무 식혜의 그 행복에 빠져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아, 네.
12: 감사합니다.
5: 너무 얼굴 너무 좋으시네요.
12: 저요?
5: 네.
12: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5: 진짜 힘들었는데요. 약간 저의 나약함을 느끼면서 왔는데 이 식혜 하나 한 잔 딱 마시니까 다 풀렸습니다. 이제.
12: 네.
13: 근데 반야 왔어요.
5: 아, 네가 반야구나.
13: 반야야.
5: 네가 반야구나.
14: 너 나 괜찮아?
5: 네, 지금 저 무서워요.
14: 자기 마음을 열기 전에는 계속 지금 혀 낼름거리고 긴장하는 친구.
15: 아, 네.
14: 한번 좀 볼까요?
0: 치아부터 확인하는 설세.

0: 이거는 한반 이상은 뽑힐 거예요.
1: 어떡해.
0: 근데 강아지들은 이빨 뽑혀도 큰 문제는 없어요.
2: 가장 큰 문제는 천식인데요. 평소에도 기침을 달고 사는 반야. 어때요? 우리 반야 괜찮아야 할 텐데.
0: 심장은 조금 심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역류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기관지에도 염증이 조금 있고.
1: 에이.
0: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관지 자극을 좀만 시키면 이렇게 기침을 하죠.
1: 맞아요. 제가 안을 때도 네. 조금 잘못 안았다 싶으면 이런 기침을 해요.
0: 정밀한 검사, 초음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 가까운 시일 내에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0: 반야 힘들어. 제 녹염 꽤 제가 생각했을 땐 최소 12살 이상은 될 것 같아요.
3: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쟤를 5년 봤거든요. 한 5년 정도 됐다, 분위기가.
1: 그런데 반전은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짖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운이 없는데 그 성량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굉장히 크게 짖어요.
0: 반야가 하는 모습은 뭐냐면 진짜로 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있을 땐 안 짖어요. 얘한테는 아주 정상적이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한 행동이거든요.
1: 근데 제가 안 보일 때, 네. 네, 제가 그렇죠. 여기서 떨어져 있을 때.
0: 그거를 막는다기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밖에서 소리가 날 때 짖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오케이, 나 확인했어. 나 확인했으니까 할... 들어가. 이렇게 해서 주로 들게 하는 게 목표예요.
4: 아야.
1: 또 깨물어. 배터리.
0: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너무 손으로 하는 거를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지금 배워야 될 건 자기 이 충동 조절하는 거. 저는 이제 반야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저 친구들 중에 선생님 같은 친구랑 자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람 선생님보다 개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5: 네.
0: 그래서 저 아이들 중에 얘가 이렇게 막 들이대고 했을 때 앙 할 수 있는
2: 해탈이의 개 선생님은 누굴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6: 아미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
5: 네.
6: 그래서 아미로 지었고 개군대에서 백봉이.
5: 응?
6: 수봉이는 인수봉에서 수봉이.
5: 아, 네네.
6: 여기는 인수봉에서 인봉이.
5: 아, 인봉이, 수봉이, 백봉이.
6: 네.
5: 너는 하얀색이라서 이름이 더 확실하게 딱, 어? 그게 된다, 백봉이.
1: 예. 저 특별을 하고 다니는데 얘가 제일 혼나요. 제일 눈에 띄거든요.
5: 아, 하얘가지고 얘네는.
2: 설쌤. 백봉이한테 깜짝 놀랄만한 개인기가 있어요.
1: 또 얘 업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습관 안 좋죠?
5: 뭐 안 좋아요. 그냥.
1: 그래요.
2: 짜잔. 어부반 백봉이 어때요?
1: 늘.
5: 아,
1: 진짜 커. 진짜 커.
5: 아, 귀여워.
1: 애기 때부터 이렇게 업어줘가지고.
0: 죄송한데 그 되게 유명한 그 초파춤 선수님처럼 그 스님 머리에 핥을 때 너무 귀여운데요.
1: 아, 얘 나, 제일 순대.
0: 너무 귀여워. 나한테도 한번 해볼래? 내가 한번 업어줄까? 될까?
1: 얘 한 50kg 나갈걸요?
0: 어, 그래요? 나는 그러면 힘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
6: 40kg 정도? 40kg
0: 정도? 나는 힘이 안 돼서 안 못할 수도 있어.
1: 아미가 한 4...
0: 자, 얘 이름 뭐였죠? 백봉이. 네.
6: 백봉이요.
0: 백봉?
6: 백봉아.
1: 백봉 일로와봐.
0: 백봉.
1: 백봉 일로와봐.
0: 난 초파춤스가 아니긴 한데.
2: 호기롭게 도전하는 설쌤.
0: 나봐봐.
2: 과연 백봉이의 선택은? 스님 등이 제일 좋아요. 백봉이는 일편단심 스님이래요. 자, 이제 후보를 봤으니 해탈이의 개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0: 결국에는 해탈이가 아직 이 안에 못 들어가면서
6: 예.
0: 근데 또 계속해서 분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해탈이가 컸을 때 문제가 될 거예요.
6: 예.
0: 사람이나 강아지들이나 결국에는 만나야지만 서로 알고 친해질 수 있거든요.
6: 예.
4: 아미.
2: 개 선생님은 인수암의 대장견 아미. 모두 예상하셨죠? 해탈이 너 이리 와. 그동안 까불었지?
1: 겁이 없지 않네.
0: 겁 있다니까요. 배워요. 다 배웁니다.
1: 너무...
0: 해탈. 저기 있다. 우주 싸고 있다. 해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또 피할 공간이 많고 이러면 자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4: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2: 개 선생님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
0: 괜찮아요.
2: 이야, 대장견답게 호탕한데요.
0: 놀자는 겁니다. 진짜 노는 겁니다.
6: 에이.
0: 얘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얘네 계속 친해져야 돼요.
6: 이런데 이제 보살님은 저 이제 체격이 다르니까 앞발에 힘이 다칠까봐.
5: 아, 안 다쳐요. 이 정도는 안 다칠 거예요. 아,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어, 오히려 얘, 너 챙기는 느낌도 있다, 야. 어? 냄새 다 확인하면서.
6: 네, 그렇죠.
1: 근데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이러면서 배워야죠. 이 무리에 누가 안정화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쟤도 해탈이.
2: 무섭지만 해탈이는 지금 꼭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0: 그러면 풀려있는 거 아니까.
1: 근데 너무 차이가 나서 체급이.
0: 특히 쟤는 지금 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6: 네네.
0: 어떠한 감정과 경험이나 이런 것의 길이 가장 많이 연결되는 시기예요.
1: 이제 만들어지고 아, 있는 네. 시기니까.
0: 이게 5개월이 넘어가면 이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걔들은.
2: 앞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해탈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0: 우선은 우리 아미랑 해탈이 먼저 만나게 해주고
6: 네.
0: 그리고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우리 수컷 아이 중에 하나의 네. 나와서 더 적응하게 해주고
6: 네.
0: 충분히 가족으로서 하나의 무리로서 융화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6: 아, 네.
0: 근데 지금 너무 겁먹고 이걸 안 하면 나중에는 같이 살기는 더 힘들어진다.
6: 네.
2: 아미야, 해탈이를 잘 부탁해. 해탈이도 잘할 수 있지? 또 다른 걱정도 있으시대요.
1: 제가 걱정하는 건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0: 방광염은 무조건 참는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참으면 방광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세균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엄청 참는 거예요.
1: 너무 참는 거죠.
0: 그나마 이제 그나마 제가 직접 보니까 느낀 게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이유. 커서 방광이 커요.
1: 에이.
0: 이거는 얘네들의 생리작용이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에이. 저는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오줌을 쌀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2: 하루에 두 번 꼭 지켜주세요.
1: 제일 큰 걱정은 멧돼지하고.
0: 아, 그쵸.
1: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0: 우리나라 토종동물들이 다 용맹해요.
6: 네.
0: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진도, 삽살개, 멧돼지도 어떻게 보면 토종돼지잖아요.
6: 네, 그렇죠.
0: 이런 애들이 다 용맹하더라고요.
6: 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멧돼지가 싫어하겠다 했던 걸 다 방법해봤는데
0: 쉽지 않죠? 기질적으로 이런 걸 타고난 아이들은 학습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6: 아우, 이빨 깨끗해.
1: 한 3살쯤 됐겠죠.
6: 그럴 것 같은데요?
0: 와, 근육이 진짜. 와, 근육 역시 산 타고 다니는 애가 근육 미쳤습니다.
1: 달라요?
6: 먹 잡아가지고.
0: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전체적인 네. 몸매가.
1: 아미하고 수봉이는 중성화 수술 때문에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다 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얘들은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상태라.
2: 귀 상태를 살펴볼 건데요. 큰 문제는 없겠죠.
0: 염증이 좀 있네요.
1: 예, 있어요.
2: 아이고, 곧바로 치료해주는 설쌤. 인봉아, 근데 안 아프니?
7: 나 봐.
0: 백봉이가 스님, 아유, 잘 참네. 야, 너 무슨 리트리버야?
1: 예.
0: 그 염증 있는데 제가 이거 세척액 들어가서 귀 이렇게 후비면 아프단 말이죠. 근데 얘가 막 참는 게 보여. 하면서 대견을 줬겠네. 이거는 연고예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제 손. 이도 느껴지세요? 그죠? 느껴지죠? 에이. 관이 있죠? 이게 이도예요. 이거를 이렇게 찌꺽찌꺽 소리가 나게 마사지 한번 쫙 해줘서.
1: 와, 많이 들어갔네요.
0: 네.
1: 오.
0: 야, 네, 진짜. 귀 청소하면서 이렇게 잘 참아주는 애도 오랜만입니다.
1: 아니야.
0: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얘네 그 기생충약이나 이런 건 꾸준히 먹고 있나요?
1: 예방접종하고 있고요.
0: 네, 뭐 사상충이나 이런 건.
1: 한 달에 한 번씩.
0: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진드기약.
1: 약 먹고 그것도 먹고 있고.
0: 먹고 있고.
1: 그거는 이제 챙겨주는 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매주 오시는데 그분이 네. 챙겨주시고.
0: 아, 얘네 팬클럽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예.
1: 아, 그래요?
0: 예?
1: 그
0: 얘네 팬클럽 생길 것 같은데.
1: 광견병 주사하고 네네네. 그런 거는 수의사님이 날
0: 잡아서 와서 해주시고.
1: 와서 해주시고.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선생님 듣고 알았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유명하시네.
5: 아미, 야, 야, 이거 이뻐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귀 청소하는 거다.
1: 아미는 깨끗하던데.
5: 질투하지 말아라잉.
2: 아미를 필두로 곳곳에서 터지는

0: 으르렁 으르렁 파티. 얘들아 워워
1: 되게 먹이 때문에 예.
2: 멍
0: 설쌤 방법이 없을까요?
3: 멍아
4: 얘 줄기 있죠?
1: 이렇게
4: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돼.
0: 아미의 성격을 파악한 설쌤 아미를 막을 자가 없답니다.
4: 그것만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얘 이뻐할 때 얘가 으르렁거려요. 그때 우리 스님이나 보살님이 얘한테 안 돼 정도만 얘기하세요. 네. 네. 이런 거. 네. 이럴 때 만약에 하면 돼. 요 가운데 껴서 얘 정면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5: 안 돼.
4: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5: 안 돼.
4: 안 돼. 아미. 좀 평소랑은 다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좀 단호하고 그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좀 얘기 한번 네. 해보는 게 네, 맞아요. 이게 이거는 모든 동물의 공통 언어거든요.
5: 예. 네.
4: 마주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무리가
5: 안 돼.
4: 그렇죠.
5: 안 돼.
4: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0: 어? 평소와 느낌이 다른데요.
4: 근데 애들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애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한 10번은 들었는데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경우도 처음이네.
1: 애들이 순해요.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애들 덩치만 보고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아, 방송 보고
1: 그런 의도로
2: 좀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0: 마지막으로 선물을 가져온 설쌤.
4: 이거는 상처 난데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 있을 때 이거는 핵시딘 그냥 소독약입니다.
0: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키트인데요. 가장 좋은 건 다치지 않는 거겠죠.
4: 붕대 살짝 감고 이걸로 감아놓으면 돼요.
1: 네, 수축해야 돼요.
4: 지들끼리 딱 붙어있어.
0: 얘들아, 다치지 말자.
1: 네, 감사합니다.
4: 제가 또 오랜만에 등산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5: 네. 근데
4: 딱 오는 순간 그 맛있는 식혜와
1: 네.
4: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이 아이들, 이 강아지, 강아지와 이 큰 아이들 보면서 제가 힐링하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아유, 네. 다행이에요.
4: 오늘 좀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6: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니까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이제 얘들하고 남은 시간을 이제 더 유익하게 여러 어떤 부분을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1: 우리 애들이 참 복이 많은 애들이구나라는 걸 오늘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네. 어디서 설쌤을 또 만나겠어요, 아유, 우리 애들이.
4: 아니, 저는 근데 진짜 꼭 다시 한번 볼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반야도 좀 더 제가 한번 예,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싶고.
1: 예.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4: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떠돌이 아이들을 품어준 스님의 넓은 사랑.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겠죠. 오늘보다 더 나은 인수암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행복해야 돼.
7: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아웃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해.

0: 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0: 한다며? 2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가을의 참맛을 가득 담은 윤혜신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한상. 푹 익은 총각무 김치가 없어도 오케이. 그냥 총각무로 만드는 구수한 찌개 레시피. 달큰한 제철 총각무에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먹는 총각무 찌개부터 장조림과 무조림이 만났다.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은 황금 밑반찬. 딱 맛있게 짭조름해 밥이 술술 들어가는 무달걀 조림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요비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윤혜신입니다.
1: 네.
2: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자연요리 연구가 윤혜신 선생님의 구수한 요리를 맛볼 텐데요. 자, 신선한 총각무의 맛을 그대로 살린 총각무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이맘때쯤 참 즐겨 끓여 먹는 찌개인데요.
1: 네.
2: 총각무는 이제 무청과 무를 다 쓸 수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양념은 이제 집에 다 있는 거죠. 된장, 예. 들기름,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파, 청양고추 이렇게 필요합니다.
1: 칼칼한 청양고추까지 오늘 네. 들어가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2: 네.
1: 요즘엔 채소가 들어간 찌개가 입맛에 돋우는데요.
2: 네.
1: 구수함 최고인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2: 네.
1: 요 앞에 총각무가 보이는데요.
2: 네.
1: 총각무가 이 가을에 네. 많이 나오는 계절인가 봐요.
2: 아우,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죠.
1: 그쵸?
2: 네.
1: 자, 가을에 제일 많이 나오는.
2: 네.
1: 가을에 많이 나오는 총각무인데.
2: 네.
1: 요거 손질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2: 네, 이제 제가 총각무를 사왔고요.
1: 네.
2: 총각무가 실하게 잘 자랐잖아요.
1: 네.
2: 깨끗이 제가 이제 껍질을 좀 정리하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1: 예.
2: 열무김치라든지 총각김치는 요 사이사이를
1: 예.
2: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뚝 자르고요. 보통은 이제 무찌개는 많이들 해 드시는데
1: 무찌개.
2: 저희 집에서는 이 총각무로도 찌개를 해 먹거든요. 근데 제가 총각무로 찌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1: 예.
2: 어머 너네는 총각무로도 찌개 먹니? 그래요.
1: 예.
2: 그래서 내가 우린 해 먹는데 했더니 그냥 물은 해줬는데 총각물은 안 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는 총각김치를 이렇게 찌개를 끓여 먹는 줄 알았어요.
2: 네, 아니고요. 그냥 생물을
1: 예.
2: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2: 한 1cm씩 도톰도톰.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큰 무하고는 다르게
1: 예.
2: 수분이 좀 적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 그래서 단단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또 다른 맛이 나요. 무하고는. 무는 물컹물컹하다 그러면은
1: 예.
2: 그 총각김치는 좀 단단하면서 단단하고 달짝지근하고
1: 예.
2: 조금 꽉 찼다는 느낌 있죠?
1: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왜 그냥 무김치랑 총각김치는 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2: 다르죠.
1: 식감이.
2: 식감이 다르죠.
1: 예.
2: 아닥아닥한 맛이 좋잖아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무청을 많이 안 남겼는데
1: 예.
2: 무 위주로 좀 하려고 그래요.
1: 네.
2: 근데 이제 무청도 좋아하시면 다 쓰셔도 됩니다.
1: 무청 좋아하시는 네. 분도 많고
2: 네.
1: 그냥 무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니까
2: 네네. 좋아하시면 다 쓰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무 위주로 찌개를
1: 예.
2: 한번 끓여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아, 너무 맛있어서.
2: 총각무가 이렇게 맛있나? 그리고 또 총각무로도 저는 묵국을 끓여요.
1: 총각무로도?
2: 네, 총각무김치도 맛있습니다.
1: 자, 이왕에 저희가 네. 채소를 썰은 김에
2: 네. 요즘 또 이런 것들이 대파가
1: 네.
2: 이제 우리 한 달 정도 있으면 은

0: 되면 칼칼한 맛이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하면 될까요?
0: 요걸 먼저 데쳐볼게요.
1: 송강물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선생님, 송강물을 데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또 찌개를 끓일 건데.
0: 네. 물을 한번 데쳐서 쓰면은 무에 이렇게 나오는 뭐라고 특유의 그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예. 그걸 싹 빼줘서 더 깔끔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맹물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쌀뜨물이에요.
1: 그러게 쌀뜨물 준비해 주셨네요.
0: 쌀뜨물에 데치면 영양가도 파괴 안 하면서 맛이 단맛이 늘어나면서
1: 특유의 풋내도
0: 사라지고 맛있게 볶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끓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총각물을 한번 데쳐낼게요. 그다음에 무청도 같이 데치셔도 돼요.
1: 무청도 같이. 자,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될까요?
0: 이걸 데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푹 끓일 거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제 끓은 물이 재료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으면 그러면은 이제 찬물에다가 한번 식혀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죠.
1: 재료 들어가고 불을 끓어오르면 데쳐주면 됩니다.
0: 무가 이제 이렇게 맛있게 나올 때 그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고 그래요.
1: 왜요?
0: 이제부터는 이제 물을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1: 예전부터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 그 정도로 소화에도 좋고
1: 몸에 좋다는 거죠.
0: 영양이 좋다는 거 몸도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런 이제 그런 말 서양에도 있잖아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서양 의사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고.
1: 맞아요.
0: 우리나라는 무예요. 이런 달리 자연 요리가 아니고요. 이런 거 그냥 충분히 먹는 게 저는 자연 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애들이 먹는 게.
0: 자, 이제 끓어오르니까요.
1: 물론 아까도 이렇게 풋내가 대단하게 나진 않았지만 확실히 지금 이렇게 쌀뜨물에 한번 데치는 과정에서 풋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서 찬물에 한번 또 살짝 얼른 씻을게요.
1: 찬물에.
0: 잘 됐습니다.
1: 물을 넣고 한 스푼 끓어오르면 다시 건져내면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무의 그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게 이런 찌개 하면 주방에 들어오면서 무슨 냄새야? 막 그렇죠. 뭔지 알죠?
1: 풋내를 말하는 것 같은데.
0: 그런 게 없고요.
1: 확실히 깔끔해진 것 같아요.
0: 우리 아까 썰어놓았던 청양고추, 그다음에 대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넣을 재료들도 다 집에 다 있는 거, 그죠? 일단 된장 베이스. 된장을 밑간으로 쓰고요. 굉장히 구수합니다. 구수하고 맛있고요.
1: 된장 들어가면 맛있죠.
0: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새우젓.
1: 새우젓
0: 감칠맛을 돋아주죠. 저는 이제 다른 특별한 그 조미료를 전혀 안 쓰잖아요. 이제 조미료로 액젓이나 새우젓 같은 걸 쓰면은요 참 맛있어요.
1: 확실히 감칠맛이 나고 그렇죠.
0: 고춧가루, 청양고추 넣었을 때 고춧가루 조금만. 한 큰술이나 반 큰술 정도 쓰시고요. 그 대신에 들기름을 조금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채소의 기름이 되면서 굉장히 구수하고 부드럽게 성분이 변하고요.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주실 건데,
1: 물을
0: 너무 많이 넣어주지 마시고요. 요거 한 20분 정도 자박자박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국물도 약간 떠먹을 거예요.
1: 그렇죠. 찌개도 국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기 밥을 이제 말아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약간 비벼먹듯이.
0: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자작이 얼만큼이냐 하는데 재료가 보일랑 말락할 때까지.
1: 보일랑 말락할 때까지.
0: 이게 자작하게 부어준 거고요. 20분 동안 이제 졸여지면 물이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줄어요. 그럼 재료는 다 익고, 그다음에 양념들이 이 재료에 싹 스미면서 수수하고 달큰하고 맛있는
1: 시원한 맛도 나는
0: 시원한 맛이 나는 그런 명품 찌개가 되죠.
1: 자, 그럼 한번 20분 동안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선생님, 뭔가 그 무의 시원한 향이 그러면서 얼큰한 향도 올라오는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0: 감칠맛 나는 새우 냄새도 나고 구수한 집된장 냄새도 나고
1: 맞아, 구수한 향도 나면서 얼큰한 향도 나고 시원한 향도 나고
0: 어떤 것 같아요?
1: 우와, 정말 맛있게 졸여졌어요. 색도 아주 예쁘게 뵀어요.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0: 20분 정도 되면 이제 간이 쑥 배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무찌개, 총각무찌개 완성됐습니다.
1: 선생님,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자. 조심하시고요.
1: 이야. 아니, 사실 별다른 재료 안 들어갔거든요.
0: 그렇죠. 다 집에 있는 거고. 그렇죠. 단지 이제 무로 하던 거를 총각무로 했다는 거. 그 정도만 다.

0: 근데 이거 한번 이제 드시면은 총각무가 시중에 아마 이제 많이 없을까?
1: 없을 네, 것 같아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무김치로만 네. 이런 찌개를 만들어 네.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네.
0: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님은 예. 여름에 강장지를 담궈 놨다가 네. 겨울에 강장지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짠기를 다 빼고요. 예? 요 양념으로 지져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강장지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짠지 안 담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 그러면 그냥 무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뭐 그렇게 깊은 맛은 아니지만, 예? 예, 거의 얼추 비슷한, 80, 90% 비슷한 그 맛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총각김치가 좀 단단하니까, 네, 단단한 무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1: 아, 이 총각무찌개 하나만 끓여놔도 네.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밥도둑이죠?
0: 밥도둑이에요.
1: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총각무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총각무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각무는 윗부분을 정리한 뒤 반 갈라 한입 크기로 썰고 무청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굵게 송송 썰고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끓는 쌀뜨물에 총각무와 무청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넣어 헹궈주세요. 이렇게 쌀뜨물을 사용해 채소를 데쳐주면 채소 특유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총각무를 넣은 냄비에 청양고추, 대파, 된장, 새우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들기름, 물을 넣어 2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으면 총각무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번에 배울 요리는 네. 달큰한 맛이 좋은 네. 가을무로 자작하게 조린 이 무달걀 조림이에요.
0: 맞아요.
1: 자, 무달걀 조림 재료를 네. 한번 볼까요?
0: 네, 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향신채랑 네. 간장과 설탕을 3대 1 비율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달걀 네. 준비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 네. 밥 위에 무 달걀을 얹어 쓱쓱 비벼 먹으면 입맛 돋는 효자 반찬이 따로 없겠는데요. 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네, 그럴게요.
1: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무 한번 썰어 볼까요?
1: 볼까요?
0: 네.
1: 자, 아까는 총각무가 나왔는데 이건 네. 그냥 무예요.
0: 이거는 이제 요즘 그 가을무가 제일 맛있을 때고 예. 오늘은 달걀을 넣어서 맛있는 달걀 무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1: 예. 네. 참고로 무를... 좋은 건 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네.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네.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셔서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제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네. 재료가 팬시한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나 살래도 시장에 가고 저희는 또 이제 그런 그 배달도 잘 안 되고
1: 예, 예. 네.
0: 그래서 그냥 시장에 가서 있는 재료 갖고 음식을 해먹다 보니까
1: 예?
0: 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고 더 편하고
1: 자연에 있는 그대로
0: 가성비도 있고
1: 예.
0: 네 이렇게 큼직큼직
1: 오늘 진짜 큼직하게 썰었어요.
0: 네, 큼직큼직 썰었어요. 근데 예? 조리면 더 이제 사이즈가 약간
1: 줄어들고
0: 살짝 네 그 간 때문에 예. 네, 수축이 되고요. 이만하면 이제 한입 먹기가 참 좋은 거죠.
1: 그렇죠.
0: 네.
1: 자. 그다음에 이거 건고추예요.
0: 건고추예요. 이제 생고추 안 넣고 이렇게 이제 요즘 김장철이어서 어머님들 1년 먹을 고춧가루
1: 예.
0: 준비하시고 할 때 마른 고추를 저는 이제 사면은 조금 냉겨놔요.
1: 예.
0: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후뚜루마뚜루 잘 쓰거든요.
1: 여러 네. 가지로 많이 사용을 네. 하시는군요. 네.
0: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놓을게요.
1: 예.
0: 이렇게 놓고요. 요거를 조림 같은 데 넣으면은 넣는 듯 안 넣는 듯 약간 칼칼하면서
1: 예, 예.
0: 빛깔도 살짝 붉은색이 돌고 맛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통생강이죠. 통생강을 무하고 생강은 한 짝이에요.
1: 무하고 생강은.
0: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무나물 할 때 마늘을 넣으면 하수고요.
1: 예.
0: 생강을 같이 넣으면은 고수라고 해요.
1: 오, 네.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네,
0: 겨울에 이제 무나물 쭉 해가서 가지고서 폭 이제 무나물 할 때.
1: 예.
0: 딱 생강만 탁 넣어요. 소금하고.
1: 예?
0: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1: 상승작용을.
0: 네. 그다음에 다시마 한쪽 넣고
1: 네.
0: 이제 조림으로 갈까요?
1: 바로 가보겠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조림물을 저희가 네. 조림 양념물을 한번 만들러 가볼 텐데요.
0: 네.
1: 자.
0: 물을 밑에 이제 쭉 냄비에 깔아주세요.
1: 이런 조림할 때 항상 문을 이렇게
0: 네.
1: 밑에 까는 게 제일
0: 네네네.
1: 좋은 것 같아요.
0: 감자 문은 좀 까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0: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빨리 익기 돼 있고 양념 잘 되게. 네,
0: 그냥 다시마 한쪽. 보통 이제 그 레시피에서 다시마 한쪽 하면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10cm, 10c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그다음에 생강.
1: 생강.
0: 한 톨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간장.
1: 간장.
0: 설탕. 3대 1 비율이고요.
1: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0: 네. 물을 제가 한 600g 정도 썼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간장을 3큰술 정도.
1: 네.
0: 물을 또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1: 자, 부어볼까요?
0: 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건고추.
1: 네.
0: 건고추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 육수 낼 때도 저는 몇 개를 넣고요.
1: 예.
0: 이제 그리고 이제 고추도 매운 고추가 있고 안 매운 고추가 있거든요.
1: 예.
0: 안 매운 고추는 어떨 때는 단맛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맛을 합류한 그다음에 이 씨에서는 또 비타민 C도 많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건고추를 꼭 한 1kg 정도 남겨놨다가
1: 예.
0: 1년 내내 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은 조림은 항상 뚜껑을 열고 조려야 맛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끓을 때까지는 좀 닫아두시고요.
1: 예.
0: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불을 중불로
1: 예.
0: 낮춰서 이것도 한 30분 정도
1: 네.
0: 네, 하는데 중간에 한번 제가 또 체크를 해볼게요.
1: 선생님, 다시마는
0: 네.
1: 건져내지 않나요?
0: 이 다시마는 그냥 조림으로 드셔도 돼요.
1: 오.
0: 네네. 고추만 좀 빼내시고요.
1: 예.
0: 네네.
1: 자, 그럼 물이 끓어오르면
0: 네.
1: 뚜껑을 열고
0: 네.
1: 한 30분 정도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런 사이 저희는 이제 달걀을
1: 예.
0: 네, 손질을 해볼까요?
1: 자, 달걀도 제공한다고
0: 네.
1: 하는데
0: 네.
1: 달걀도 삶아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달걀은
1: 예.
0: 완전 완숙하지 말고 한 13분 정도 삶으면
1: 예.
0: 가운데 한 1cm 정도 이만큼 덜 익은 상태가 돼요.
1: 예.
0: 그때가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껍질을 까가지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반 정도 졸여줬을 때
1: 예.
0: 같이 넣어서 이제 간장물이 들게 졸이면 되거든요.
1: 네.
0: 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맛있게 삶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1: 그럴까요? 직접?
0: 네.
1: 자, 그럼 가서
0: 네.
1: 직접 어떻게 삶으면 잘 삶을 수 있을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달걀을 굉장히 또 생활 속에서 많이 먹어요. 그냥
0: 그렇죠.
1: 삶은 달걀도 먹고
0: 네.
1: 삶은 달걀을 다른 요리에 집어넣어서도 많이 먹는데
0: 네.
1: 또 어떤 분은 달걀을 삶을 때 뭐 소금을 넣어라, 식초를
0: 네네.
1: 넣어라 하신 분이 있는데
0: 오늘 달걀 삶기 마스터.
1: 예.
0: 네. 계란은 선생님, 저는 왜 계란만 삶으면 터져요?
1: 네. 맞아요. 저도 항상 터져요.
0: 네. 찬 거를 넣으면은 뜨거운 물이 급속도로 올라오면서
1: 예?
0: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 항상 달걀은 실온에
1: 보관을 했다가
0: 실온에 좀 꺼내 놓으세요.
1: 예.
0: 그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죠. 소금은 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1: 예.
0: 터지는 걸 막죠.
1: 아, 달걀이
0: 네네네.
1: 터지는
0: 걸? 터지는 걸 막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식초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1: 식초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식초는 이제 껍질이 잘 까지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틈이 살짝 나서 그 하얀 흰자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을 때
1: 예.
0: 단백질을 응고하는 식초가 단백질 응고 성분이 있잖아요.
1: 예.
0: 딱 막아줘요.
1: 와.
0: 철벽 방어를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할 때 계란을 예쁘게 삶고 싶으면은 소금도 넣고 식초도 넣습니다.
1: 그러면?
0: 네, 네.
1: 자, 너무 차가운 온도에 두지 말고 삶을
0: 네.
1: 때는 실온에 잠깐 뒀다가 삶고.
0: 네.
1: 소금 넣고 식초 넣고.
0: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반숙한 거 먹고 싶을 때 있죠.
1: 네.
0: 노른자가 촉촉하게 살아있는 거. 고를 때는 한 8분.
1: 8분 정도.
0: 정도. 네, 삶으시면 되는 취향껏 8분인지
1: 네.
0: 13분인지 15분인지인데 제가 삶아보니까 13분이 맛있더라고요.
1: 네.
0: 네.
1: 자, 그럼 맛있게 또 달걀도 삶아볼게요.
0: 네.
1: 야, 선생님.
0: 네.
1: 지금
0: 네.
1: 20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1: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고
0: 네.
1: 그다음에 물도 굉장히 좀 줄었어요.
0: 반 정도 줄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색깔이 이제 무에 예쁘게 들었죠.
1: 아, 제대로 나는데 색이.
0: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13분 삶아서
1: 예.
0: 껍질을 깐 이제 달걀을 넣을게요.
1: 자, 이때
0: 달걀은 위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1: 예.
0: 색깔이 또 이제 이렇게 들고 간도 배야 되니까
1: 네.
0: 이제 밑에다가
1: 안쪽으로 촉촉하게
0: 네, 안쪽을 촉촉하게 해서. 가끔씩 이렇게 저어가면서요.
1: 예.
0: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할 때 사실 계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1: 예.
0: 계란을 많이 넣어요.
1: 달걀을.
0: 네, 달걀을 아주 한 20, 30알
1: 예.
0: 해가지고서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1: 예.
0: 해놓으면은 무도 맛있고.
1: 달걀도 맛있고.
0: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계란부터 막 먹다가
1: 예.
0: 달걀을 막 먹다가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 맛을 아는 거예요. 무가 더 맛있구나.
1: 아.
0: 나이가 들어갈수록.
1: 예.
0: 그래서 젊은 애들은 계란을 먹고 연배가 있으신 분은 물을 먹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1: 네. 취향에 따라 먹는데
0: 네네.
1: 달걀 넣고
0: 네.
1: 몇 분 정도 이렇게
0: 여기에서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1: 예.
0: 계란이 이제 감스름하게 될 때까지 한 조금만 더 한 15분, 20분
1: 예.
0: 정도 더 졸여주면 이제 명품

0: 조림이 되죠.
1: 자, 그럼 뚜껑 열고 조림 되는 거죠?
0: 네, 뚜껑 열고 조려야지. 네. 닫고 조르면 이제 막 흥킹이 된다 그러죠.
1: 너무 물러지죠.
0: 물러지고 빛깔도 안 나고요. 예. 반짝반짝 빛이 나려면 이렇게 뚜껑을 열고 조림을 해주세요.
1: 자, 그럼 맛있게 조려볼게요.
0: 네.
1: 선생님, 저희가 네. 15분 정도 맛있게 네. 조리고 있었는데 네. 중간중간 선생님께서 국물을 끼얹어 주셨죠.
0: 네네. 이제 조릴 때는 너무 센 불에 하면 밑이 타니까요. 네. 중약불로 서서히 조려주고요. 뚜껑은 여시고 가끔 예.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소외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끼얹으면서 어머니들 하는 거 많이 봐주셨을 거예요.
1: 많이 봤죠.
0: 네. 특히 생선 조릴 때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물이 밑에 밑바닥에 좀 자작하게 있을 때
1: 예.
0: 이 국물도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1: 밥에 비벼 먹으면
0: 자, 맛있게 된 것 같아요.
1: 네, 옮겨볼까요?
0: 네. 자, 들고 갑니다.
1: 저도 정말 생선 조림 이제 먹을 때
0: 네.
1: 무조림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적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무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무가 너무 예. 너무 먹음직스럽죠.
1: 아, 확실히 아까
0: 흐물흐물하게.
1: 예.
0: 그렇지만 또 흥킹이는 안 되고.
1: 예.
0: 너무 이게 또 흩어지면 맛이 없잖아요.
1: 예. 네. 이렇게 처음에 크게 써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0: 네. 먹음직스럽고 맛있잖아요.
1: 부스러지지도 않았고.
0: 부스러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려면 한 40분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1: 예. 아니 뭐 40분 정도는 네. 이렇게 맛있는 무조림을 만들게 된다면
0: 네.
1: 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진짜 이 무도 네. 밥 위에 얹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셔가지고
0: 네.
1: 밥이랑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달걀도 네. 그렇고.
0: 여기 보시면 이제 생강도 있고요.
1: 예?
0: 생강도 있고 그다음에 고추도 있는데 고추는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요.
1: 예.
0: 네, 놔두시고 다시마도 사실 먹을 수는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이 약간 매콤한데 어린이들 주려면요.
1: 예.
0: 요 이제 고추만 안 넣으시면 되죠.
1: 자, 함께 드시는 분에 네. 따라
0: 네.
1: 재료는 가감하시고요.
0: 네.
1: 아니 물론 무조림으로 우리가 많이 먹기도 했지만 오늘 달걀까지 들어가서
0: 네.
1: 두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만든 것 같아요.
0: 네. 혹시 아니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계란 한 개만
1: 네.
0: 하나만 좀 잘라서 단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1: 아, 네.
0: 네네.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1: 네.
0: 네. 이렇게 잘 들어가서 예쁘거든요.
1: 귀여워.
0: 이렇게 해서, 네. 너무 예쁘죠?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 달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무 달걀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무를 큼직하게 썰고, 건고추를 어슷하게 자른 뒤, 생강을 편 썰어주세요. 냄비에 무, 다시마, 생강, 진간장, 설탕, 물, 건고추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동안 끓는 물에 달걀과 소금을 넣어 13분 정도 삶아주세요. 달걀은 삶기 전에 실온에 둬야 삶을 때 터지지 않아요. 냄비에 삶은 달걀을 넣어 뚜껑 열고 15분 정도 더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무 달걀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가을 제철 버섯을 듬뿍 넣어 절로 건강해지는 버섯 현육 전골부터 짭조름하면서도 오도독 씹히는 맛이 좋은 궁채 장아찌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나라쟁이 흉내 문어.
1: 자, 이제 이것만 하면.
2: 자, 이제 이것만 하면.
1: 로키, 너 내 말 자꾸 따라하지 마.
2: 알았어, 알았어.
1: 자, 그럼 다시.
2: 자, 그럼 다시.
1: 로키, 너 따라하지 말라고.
2: 로키, 너 따라하지 말라고. 정말 재밌다.
1: 어? 너랑 안 놀아.
0: 도모, 로키랑 같이 가.
1: 어? 왜 그래?
2: 따라하기 놀이를 했는데 도모 형이 화를 내잖아. 난 그냥 장난친 건데.
0: 로키, 장난은 모두 즐거워야 장난인 거야. 맘대로 따라하지 마.
2: 얘들아, 한 개씩 받아야 해. 자.
3: 고마워.
2: 자.
4: 와, 맛있겠다.
2: 가오리야, 맛있게 먹어.
5: 난 가오리 아닌데.
6: 로키, 나도 줘.
2: 여기. 응? 가오리야, 넌 아까 받았잖아.
6: 뭐? 난 안 받았어.
2: 욕심내면 안 돼. 자, 다음.
6: 진짜 안 받았는데.
2: 해파리야, 여기.
5: 고마워.
2: 어? 해파리가 두 마리네?
7: 어? 넌 누구야?
8: 어? 넌 누구야?
7: 어? 따라하지 마!
5: 따라하지 마.
7: 로키, 내가 진짜야!
5: 내가 진짜라고!
2: 어쩌지? 둘 중 누가 진짜 해파리지?
9: 제가 가짜야.
2: 어?
9: 쟤는 따라쟁이 흉내 문어야.
2: 흉내 문어?
9: 어, 다른 동물들을 흉내내는 흉내 문어지.
6: 맞아! 내 흉내를 내서 쿠키를 받아갔다고!
9: 자세히 보면 다리가 8개에 줄무늬도 있어. 그리고 저 배를 봐! 많이 먹어서 볼록하잖아.
2: 정말이네.
8: 치, 들켰잖아. 난 그냥 장난친 건데. 아우, 배부르다.
0: 로키, 장난은 모두 즐거워야 장난인 거야. 맘대로 따라하지 마.
2: 아, 그래, 흉내 문어야. 맘대로 따라하면 안 돼. 너만 재밌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5: 싫은데? 흉내 내는 게 제일 재밌다고.
2: 거기서! 흉내 문어, 거기서!
5: 응? 아직도 따라오다니.
8: 저기면 못 쫓아오겠지?

0: 왜 그래?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끼었어. 아파. 도와줘.
1: 어떡하지? 어떡하지?
2: 루키!
1: 렉스 형! 도모 형!
2: 무슨 일이야?
1: 흉내문어가 바위 틈에 끼었어.
3: 잡아당기면 아플 것 같은데.
2: 바위를 부숴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1: 출동!
2: 렉스! 레드파워 변신! 도모! 블루파워 변신!
1: 루키! 옐로우파워 변신!
3: 도모! 파워 드림! 예.
2: 렉스! 슈퍼 갈고리!
1: 루키! 파워 갈고리!
2: 같이 잡아당기는 거야!
1: 알았어!
0: 너무 심심해서 너희를 따라했어.
2: 앞으로는 안 그럼 되지. 심심하면 우리랑 놀자.
1: 맞아.
0: 다들 고마워.
2: 로키, 너도 할 말이 있지?
1: 동훈이요, 아까 장난쳐서 미안해.
3: 나야말로 화내서 미안.
1: 동훈이요.
3: 로키.
4: 황제 펭귄 아빠를 찾아라.
2: 얘들아, 극지방에 도착했어.
5: 황제 펭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대돼.
2: 근데 이름이 왜 황제 펭귄이야? 펭귄 중 몸집이 가장 커서 그래. 빙하 위에서 겨울에 알을 낳고 키우는 유일한 동물이지.
5: 맞아, 아빠가 알을 품고 돌본대.
3: 황제 펭귄을 위해 새 발명품을 준비했어.
2: 어? 또 펭귄 로봇 아니야?
3: 아니야. 이번엔 펭귄알 모양 관찰 카메라야.
2: 우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네.
3: 그렇지. 내가 미리 펭귄 서식지에 설치해뒀어. 가서 보여줄게.
2: 자, 그럼 탐사하러 가자.
6: 안 돼! 우리 아기! 아가! 아가! 아가야! 찾았다. 아가, 괜찮니? 자, 이제 집에 가자.
3: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어.
7: 없네.
3: 여기 있었구나.
7: 근데 왜 따뜻하지?
5: 이건 진짜 펭귄 알이야.
2: 카메라에 찍힌 영상부터 확인해보자.
6: 찾았다.
3: 황제 펭귄이 카메라를 알인 줄 알고 가져갔나 봐.
2: 힝, 정말 좋은 생각이야. 토모는 알을 지켜줘. 아빠 펭귄을 찾아올게.
3: 응?
2: 얘들아, 펭귄 알인데 진짜 알은 아니고 가짜 알인데. 사실 카메라거든. 본 적 있어?
3: 뭐라고?
2: 그러니까 진짜 아니 가짜. 헷갈려. 안녕,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혹시 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펭귄을 본 적 있니?
8: 못 봤는데.
3: 못 봤어.
2: 어?
9: 눈보라가

0: 된다! 빨리 모여!
1: 펭귄들이 왜 이러지?
2: 눈보라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체온을 유지하려고 저렇게 서로 모여서 허들링을 하는 거야.
0: 아빠 펭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겠어. 이건 우리 아기가 아니야. 설마? 아가!
2: 어? 무슨 소리지?
1: 저기 펭귄이 미끄러진다.
0: 낭떠러지가 있어. 얘들아, 출동하자. 고고다 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넥슨 레드파워 변신.
2: 핑크파워 변신.
1: 핑크파워 변신.
0: 넥스 슈퍼 발브리.
2: 미키 집게 발사.
0: 얼음바닥이라 너무 미끄러워.
1: 핑 다와 집게.
0: 좋았어. 얘들아 다 같이 당기자.
3: 아가야, 아빠가 미안해. 고고다이노 정말 고마워.
1: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2: 알이 부화하면 또 만나러 올게.
1: 근데 관찰 카메라는 어디 있지?
4: 응? 어? 그러게. 깜짝이야.
2: 토모의 발명품이 이번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1: 그러게 말이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내가 기다렸는 줄 알아? 봄이 왔으니까 곧 만나러 가야겠구나. 아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금을 흘리면 운이 나빠진대. 어떡하지? 그럼 운이 다시 좋아지려면 세상에 도끼가 필요해. 알았다. 잠깐 쉬고 있어봐.

곰한텐 행운이.

그럼 이번엔 돼지 코를 만져볼까? 아이 참, 우리 곰 불쌍해서 어떡하지? 뭐야, 다 소용없잖아. 어, 나무를 두드려도 좋댔어.

기분이 좋다니까. 이제 행운이 올 거야.

응.

그 배지 말이야. 1등 배지 있잖아. 그냥 살짝 만져봤는데 그게 사라졌지. 뭐야 콤마? 여긴 다 뒤져 맞지? 이번엔 저기 찾아보자. 모아줄까지 얘들아? 아 그래 알았어. 네가 직접 찾아봐.

0: 그거 좀 줄래?
1: 아이고, 아이고.

그럼 이제 차 마시면 되겠다.

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

0: 휴가를 보내요.
1: 팔팔은 반짝 친구 수지랑 처음 떠나는 휴가에 신이 났어요. 이비도 태어나서 처음 가는 휴가에 아주 신나 보이죠?
0: 나도 너처럼 신나, 이비.
2: 맞아, 나도.
3: 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오렴.
0: 근데 우리 골디 보고 싶으면 어쩌죠?
3: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없을 동안 골디 잘 돌봐줄게.
0: 아우,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4: 다 왔어요, 선생님. 내리셔도 돼요.
5: 고마워요, 레베카 이모.
0: 어, 햄스터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휴가 가시는 거예요?
5: 아니, 중간에 내려야 해. 스위스 학회가 있거든.
6: 버스 기사님이 와야 출발을 할 텐데요.
4: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짐 실어드릴게요.
5: 아, 조심하세요.
4: 또 필요한 분 말씀만 하세요.
7: 괜찮아요.
4: 모두 타세요.
6: 오고고, 우라가. 안전벨트 잘 맸지?
3: 빅트리 자연공원 재밌게 잘 놀다 와. 사진도 꼭 보내고.
8: 거긴 전화가 안 터져서 안 돼요. 그 맛에 가는 데라.
9: 잠깐, 뭐라고요? 전화가 안 터진다고요?
10: 세상하고 뚝 끊겨서 시간 보내기 좋겠네.
4: 출발할게요.
8: 난 전화 안 터지면 안 돼요. 댄싱스타 빅벤트 우승자가 누군지 꼭 알아야 된다고요.
4: 모두 신나게 휴가 여행 출발.
9: 벌써부터 기대되네.
0: 공원은 언제 가요, 아빠?
6: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0: 네? 하루 종일이요?
6: 맞아. 하지만 가는 것도 우리 모험의 일부니까. 아.
10: 공룡이 아주 멋지구나. 공룡 이름도 있니?
11: 네.
10: 오, 이름도 잘 지었네.
0: 아, 우리 일어나도 돼요, 아빠?
6: 안 돼. 위에 와니까 자리에 앉아있어. 버스 화장실 갈 때만 빼고 그땐 일어나도 돼.
11: 이제 금방 쉬 마렵겠지?
0: 왜 안 마렵지?
11: 나도.
4: 띵동.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곧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불퉁한 길은 이제 더는 안 나올 거예요. 햄스터 선생님,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5: 모두 휴가 잘 보내세요. 너희가 가는 빅트리 공원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숲의 마법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진단다. 안녕.
11: 안녕히 가세요.
4: 시간을 맞춰야 해서 바로 출발할게요.
5: 어떡해, 내 짐.
0: 진짜 여기 가면 마법에 걸려요?
6: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겠지.
11: 나무 전부 다 나무인데 어디가 마법 같다는 거야?
0: 수지, 이것 봐. 여기 이거 요정 맞지? 잘하면 우리 요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
11: 진짜?
4: 띵동, 지금부터 터널입니다. 오!
0: 이것도 요정한테 가는 마법 터널인가?
5: 신호가 안 잡혀.
4: 어서오세요. 여기가 바로 빅트리 자연공원입니다.
0: 이비, 여기가 요정들이 사는 곳이래.
6: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0: 세상에 요정이 정말로 있다면 아마도 여기 있을 거야.
4: 오두막은 10분쯤 걸어가면 나와요. 일주일 뒤에 봐요.
7: 안녕히 가세요.
6: 자, 페파랑 수지, 여기 온 소감이 어때?
0: 저 시마려워요.
11: 저도요. 이야.
1: 페파는 반짝 친구인 수지와 휴가를 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내일은 드디어 같이 마법의 숲을 탐색할 거예요.
0: 요정의 신호 찾기.
1: 페파랑 수지가 함께 휴가를 온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아니, 페파랑 수지가 눈을 떴다니까요.
0: 여긴 어디지? 수지, 왜 내 옆에 누워있어?
11: 우리 휴가 왔잖아.

0: 기억 안 나?
1: 어, 맞다.
0: 어, 맞다. 우와, 나무 진짜 크다.
1: 나비도 있어.
0: 아, 꿀벌이다. 와, 여기 진짜 멋지다.
2: 어머, 인물 그림 그리기도 하네. 탁 트인 야외에서.
3: 예. 오, 이것 봐. 카페도 있어.
0: 야, 우리 유다.
1: 안녕. 오,
0: 안녕. 여기 다른 애도 있구나. 생각도 못했는데.
2: 난 바비 비버라고 해. 빅트리 자연공원에 온 걸 환영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나 우리 아빠한테 말해. 여기 관리인이죠.
4: 아, 나도 하나 물어봐도 될까? 휴대전화는 어디로 가야 신호가 잡힐까?
2: 어, 휴대전화 신호는 전망대에 가면 잡힐 거예요. 자전거로 가시면 돼요.
3: 오, 자전거로 간다니 다행이네.
0: 있지, 바비. 우리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요정은 어디로 가야 맞나?
2: 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또 보자.
0: 잠깐! 넌 요정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2: 아, 그래, 맞아. 나 알아.
0: 야호!
5: 그럴 줄 알았어.
2: 어른들이 알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0: 알았어. 말 안 할게.
6: 바비, 아빠 좀 도와줄래?
2: 네, 아빠.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봐.
7: 어? 수지, 페파.
4: 준비됐으면 갈까, 우리 아기 양들?
8: 네!
4: 모두 출발!
0: 수지, 요정이 남긴 신호 찾아, 알았지?
9: 그 신호가 뭔지 알고 찾아?
0: 그냥 계속 찾아봐.
9: 진짜로 있는지 알아야 찾지.
0: 오! 수지!
4: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9: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을 건데요. 그게...
0: 수지, 말하면 어떡해?
9: 그게 진짜인지 알아야 찾지. 가짜면 어떡해?
0: 오! 가짜라니, 너랑 말 안 할 거야.
9: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도 안 해.
10: 바로 여기가 이 숲의 전망대입니다.
4: 와, 오, 이 경치 좀 봐. 숨이 다 트이네. 우리 세상 꼭대기에 있어, 이비.
7: 신호다!
4: 오, 드디어 잡혔네. 뭐? 댄싱 스타 빅배틀 1등이 베이브라고? 우리 딸 표정이 왜 그래?
0: 저 수지랑 방금 싸웠어요, 엄마.
4: 아우, 저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래 같이 있으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
3: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다들 그래.
0: 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대.
9: 아우, 우리 할머니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0: 난 그래도 요정 찾는 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
9: 알았어.
10: 팔팔한 수지가 다시 친구가 됐어요.
4: 아우,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다. 자연의 소리만 귀에 착 감기네. 정말 장관이네.
3: 우와, 이런 데가 다 있다니.
9: 아, 맞아.
0: 오, 진짜.
4: 어, 조심해. 야생 버섯은 만지면 안 된다.
3: 오, 신기하네. 버섯이 동그랗게 자라다니.
4: 버섯이 이렇게 자라면 요정의 골이라고 부르는데 말이야.
0: 어, 이게 요정이 남긴 신호인가 봐.
4: 방금 뭐라고 했니?
9: 아니야, 할머니. 이건 우리 비밀이에요.
10: 페퍼랑 수지가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0: 뱀을 물리셨죠? 무슨 뱀인지 알아야 해독제를 구한다고요.
1: 살무사가 잘 물었어요. 살, 뭐, 사.
2: 오늘의 환자, 다람쥐. 살무사가 다람쥐를 물었어요. 힘드세요. 곧 살무사 독해독제가 올 거예요.
0: 선생님! 살모사 해독제 여기요.
2: 좋았어. 잠시만요. 따끔. 효과가 좋아서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0: 이제 안정된 것 같아요.
2: 다행이다. 다람님, 어쩌다 살모사에 물리신 거예요?
1: 그 살모사 작정하고 절 노린 게 분명해요.
2: 네?
1: 얼마 전부터
3: 살모사 하나가 계속 절 따라다녔어요.
4: 뭐지? 이 위험한 느낌은?
2: 받아라!
0: 오빠야!

0: 살모사. 그 후로도 틈만 나면 절 공격했죠. 왜 자꾸 날 공격하지?
1: 에이!
0: 엄마야!
1: 받아라!
0: 나 물린 거야? 하늘이 노랗다.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실려왔어요.
2: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3: 근데 그 살모사 왜 다람님을 공격하는 거야?
2: 그니까! 살모사 나빠!
3: 일단 고비는 넘겼으니까 푹 쉬고 계세요.
0: 네.
2: 다행이다. 가시죠.
1: 다람이님, 진정제 맞을 시간입니다.
0: 에? 금방 해독제 맞았는데 또요?
1: 아, 네. 아주 금방 지옥으로 보내줘. 금방 놔드리겠습니다.
3: 누구세요?
0: 살모사?
1: 참. 다 들키고 말았군. 찡! 도망가자!
2: 어떻게 의사인 척 이런 짓까지!
0: 날 공격하려고 병원까지 찾아온 줄이야. 어떻게 병원까지?
1: 어떻게 병원까지? 라는 말을 들으니 문제가 생각나는군.
4: 응? 문제?
1: 우리 팬들은 항상 혀를 날름거리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는 1번 화가 나서, 2번 냄새를 맡으려고.
2: 화가 엄청 나 보이긴 하는데 그게 상관이 있나?
3: 그럼 정답은 2번 냄새를 맡으려고.
1: 정답 낼름낼름. 뱀이 적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0: 냄새. 우린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아 적을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이 비트기관. 비트기관으로는 적에게서 나오는 열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우린 적을 잘 찾지.
1: 혀와 비트기관을 이용해 다람님을 찾아온 거야.
2: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3: 역시 기억도 못하는 건 우리 형의 원수.
1: 원수?
2: 원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네 형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1: 쉿, 일단 들어보자.
3: 그 일이 일어난 건 2년 전 내가 태어날 때쯤이었지.
2: 어? 아, 그럼 3살이신 거예요?
1: 어서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3: 그 전에 또 문제. 아! 뱀은 보통 알과 새끼 중에 알을...
2: 정답! 뱀은 알을 낳아요. 오, 예! 내가 정답!
3: 알을 낳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문제.
2: 아, 뭐야.
1: 좀 듣고 말아.
3: 살모사는 과연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1: 살모사도 뱀이니까 알을 낳을 것 같은데.
2: 이번에 진짜 정답! 알을 낳는다!
3: 오, 땡!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다.
0: 보통 뱀들은 이렇게 알을 낳지. 하지만 살모사는 엄마 뱃속에서 알을 키우다 이렇게 새끼를 낳아. 갓 태어났을 때 우린 겨우 15cm. 우리 엄마는 10남매를 낳았는데 난 막내로 태어났지.
4: 엄마.
2: 근데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 설마 돌아가신 거?
1: 막내 맞아. 살모사는 죽일 살. 어미모 뱀사. 엄마를 죽이는 뱀이란 뜻이야.
2: 새끼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나도 들었어.
3: 아니야, 그건 오해라고.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한동안 지쳐서 움직이질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은 줄 알고 오해한 거라고. 우린 몸이 마를 때까지 엄마 곁에서 기다렸지.
4: 세상은 이렇게 축축하고 어두운 건가?
5: 아니야, 여기서 나가면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
4: 정말?
5: 몸 다 마르면 형하고 같이 동굴 밖에 나가자.
4: 와, 신난다. 형 최고.
0: 난 몸이 마르자 형과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갔어. 세상은 정말 눈부셨지. 그렇게 난 신나게 형과 세상 구경을 했어.
5: 막내야, 빨리 와.
0: 그런데 다람이가 나타난 거야.
2: 어? 새끼 뱀이잖아. 겨울잠 자기 전에 영양 보충해야 하는데. 먹어볼까?
1: 얍얍.
5: 얍얍.
1: 뭐야?
2: 얍얍. 잡았다.
5: 왜 이래? 이건 와.

0: 가! 야, 저리 가! 형! 형!
1: 막내야, 여기 오지 마. 위험해.
2: 맛있다.
3: 우리 형을 죽인 원수. 저 다람쥐의 냄새. 그리고 체온. 전부 다 기억할 거야.
4: 그렇게 전 제 몸이 자라기만 기다렸듯 형의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5: 우리 형을 죽인 원수, 복수할 거야. 받아라! 야싸!

0: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1: 우리 형을 죽인 원스.
2: 미안해. 아니 다람쥐도 겨울잠을 자기 전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본능적으로 잡아먹은 건데.
1: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거야. 나 살모사 다람쥐에게 복수하고 죄값은 당당히 받겠습니다. 우리 형의 원수 받아라.
3: 아, 진정하세요.
0: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좀 참으세요.
1: 참기는 뭘 참아. 나 한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고. 너 단백질을 먹어야 했으면 다른 걸 먹었어야지. 북도 가장 강하고 뱀 중에 최고의 뱀 우리 살모사를 잘못 건드린 거야.
0: 잠깐, 살모사가 뱀 중에 최고라고?
1: 당연하지.
3: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본 다른 뱀 환자들이 항의할 것 같아서요.
1: 다른 뱀? 어떤 뱀?
4: 하루나 스피팅 코브라. 난 이렇게 몸을 세워 3-4미터 앞까지 동네 독을 발사할 수 있지. 내 독에 맞으면 시력을 잃게 되니까 조심해. 어때? 최고의 뱀은 바로 나, 스피팅 코브라라고.
0: 멋지다!
5: 최고의 뱀은 바로 나, 파라다이스 날뱀이라고. 내가 왜 집에 오냐고? 난 이렇게 꼬리를 나뭇가지에 걸고 있다가 점프!
0: 우와! 뱀이 하늘을 날다니!
3: 그래서 이름이 날뱀이구나!
1: 아! 아이 저게 무슨 나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5: 무슨 소리! 난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바람을 타고 100미터까지 날 수 있다고! 어때? 내가 최고지?
1: 그 최고의 뱀이란 건 그럼 취소.
0: 네.
1: 근데 최고의 뱀은 아니지만 복수는 해도 되겠지. 다람이나.
2: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뱀들 때문에 가족을 많이 잃었다고.
1: 뭐? 가족을 잃어?
5: 내 할아버지도. 엄마도. 동생도. 다 살모사가 잡아먹었다고. 너희 뱀들은 내 친구 쥐도 잡아먹고 물같이 아주머니들 새끼들도 잡아먹었어.
1: 아니 우리 뱀들이 너희 가족을 그렇게나 많이 해쳤다고?
2: 그래! 어릴 적에는 못 모르고 새끼 뱀을 잡아먹었지만 커서는 뱀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매일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며 산다고!
1: 하긴 나도 다람쥐를 많이 사냥하니까.
2: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네 형을 잡아먹은 건 정말 미안해.
1: 너도 나처럼 가족을 잃은 거였어.
2: 그래. 생각해보면 다람쥐는 새끼 뱀을 먹고
1: 어른이 된 뱀은 다람쥐를 잡아먹고 다 살기 위해서.
0: 맞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자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잖아요.
3: 누구 하나 탓하긴 어렵긴 하죠.
1: 내가 우리 형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따람이나. 형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지만 너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으마. 대신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절대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제이 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못살

0: 뒤죽박죽 문의.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천지대장님!
2: 개벽? 어디서 나를 부르는 거지?
1: 유후! 저 여기 있죠!
2: 오호, 감쪽같이 잘 숨었군.
1: 그쵸! 제가 만든 숨어숨어 벽지인데요. 이건 숲에 숨을 때 쓰는 나뭇잎 무늬 벽지죠!
2: 무늬만 바꾸면 어디에서든 숨을 수 있겠군. 무늬를 바꾼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0: 그렇게 뒤죽박죽 놓으면 어떡해.
1: 귀찮은데.
0: 꽃무늬는 꽃무늬끼리, 곰돌이 무늬는 곰돌이 무늬끼리, 같은 무늬끼리 짝을 맞춰야지.
1: 알았어.
2: 깔끔하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여럿이 마구 섞여 엉망이 된 모양. 뒤죽박죽. 좋아. 헛! 헛! 디귿. 위. 뒤. 지읒. 우. 기역. 죽. 비읍. 아. 기역. 박. 지읒. 우. 기역. 죽. 뒤죽박죽.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천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 천지. 한글을 파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군.
7: 내가 더 빨리 날아갔어야 했는데. 우리 어서 파괴된 글자를 찾자.
6: 그래야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미은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0: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다는 거죠?
7: 맞아.
0: 미음과 니은이면...
2: 아! 마늘!
7: 마늘? 마늘이라면... 마늘은 괜찮은 것 같아.
0: 마늘이 아니면...
2: 아! 마녀! 마녀에도 미은 니은이 들어가잖아.
5: 오, 그래! 마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마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 모두 사라지지 않았어.
0: 마녀도 아니면 뭐지? 어? 이거 왜 이래?
7: 잠아, 무슨 일이야?
0: 아까 같은 무늬끼리 다 맞춰놨는데 양말이 또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된 거야?
2: 잠깐, 무늬. 무늬에도 미은과 니은이 들어가요.
7: 어? 그럼 혹시 내가 가볼게. 헛! 이럴 수가. 기린에겐 얼룩말 무늬가, 얼룩말한텐 젖소 무늬가, 젖소에겐 기린 무늬가.

0: 천지가 문의 글자에 뒤죽박죽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문의 글자를 찾자. 그럼 뒤죽박죽된 문의가 제대로 돌아올 거야.
0: 참, 몸 모두 준비됐지?
2: 네!

0: 어서 글자를 찾자.
1: 네.
2: 네.
1: 어? 저기 미음 니은이 있어요.
2: 우와, 무늬 글자야.
3: 하! 어? 천지?
4: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을까? 숨다. 무늬 글자가 숨다.
5: 꽁 숨어버린 것 같은데.
6: 천지, 각오해라!

0: 욕망치로 어! 방어!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0: 어디 숨었을까?
1: 못 찾겠어. 어? 저기 있어. 줄무늬를 하고 숨어 있었어.
2: 하! 무늬가 계속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걸.
1: 어떡하지? 꽁꽁 숨어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3: 글쎄. 아! 표시해 놓으면 어떨까?
1: 표시? 어떤 표시?
3: 태극무늬 어때?
1: 태극무늬?
3: 오, 좋다.
4: 좋은 생각 같아. 어서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티읕, 에, 해. 기역, 으, 기역. 극, 해, 극.
7: 붙이는 건 내가 할게. 한글 마법! 붙이다! 태극무늬를 붙이다!
2: 어? 태극무늬 예쁘다!
8: 이게 예뻐? 날 입꼴로 만들다니! 두고 보자.
2: 어? 천주대장님!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3: 저기! 꽃무늬를 하고 꽃밭에 숨었어!
4: 그런데 태극무늬 때문에 너무 잘 보이네?
3: 역시 생각대로야.
7: 그럼 글자를 찾을까?
5: 네!
7: 하! 돌아와 한글!
4: 문은 내가 쓸게! 헛! 지어차! 욕망치로 우! 의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슈어! 태극봉으로

0: 쇼. 의와 이가 만나 의.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은이 우를 만나 무. 니은이 이를 만나 니. 무니.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뒤죽박죽 바뀌었던 무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 수고 많았다. 자우마, 모우마.
2: 와, 예쁘다.
5: 모우미, 넌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
6: 난 별무늬.
5: 아. 자.
7: 오, 자미 넌?
8: 난 꽃무늬.
9: 그런 예쁜 분홍색 꽃무늬를.
8: 자.
10: 모미 자미 스티커 놀이 하는구나.
8: 할아버지는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요?
10: 할아버지는 얼룩무늬.
8: 얼룩무늬? 아, 호랑이 얼룩무늬요?
10: 아니.
8: 얼룩말에 얼룩무늬?
10: 아니, 아니. 할아버지는 표범의 얼룩무늬가 제일 좋아요.
2: 와, 얼룩무늬 멋져요.
10: 이야, 별무늬도 멋져요. 이야, 짜잔, 별무늬.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자동차가 싱싱싱! 모험아, 나도 해볼래. 그래, 달려라. 싱싱싱싱싱!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그러자.
2: 어? 이게 웬 목도리예요?
3: 오늘 내가 한글 파괴를 하면 바람이 싱싱 불며 엄청 추워질 거야.
2: 와, 저 추울까봐 챙겨주시는 거예요?
3: 흥, 그래.
1: 와,
3: 엄청 따뜻할 거야.
2: 역시 천지 대장님밖에 없... 그때 너무 더워요.
3: 참아! 어? 다 널 위한 거야.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자동차가 달릴 때도 싱싱, 바람이 세차게 불 때도 싱싱. 오늘은 싱싱 마법으로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쌍시옷, 이, 이응, 싱, 싱싱!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5: 우리가 막았어야 하는데! 대왕별님, 저희가 가서 파괴된 글자를 꼭 찾아올게요.
0: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6: 모험아,
7: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1: 네?
8: 치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라면
1: 아, 치약 아닐까?
5: 치약? 아, 사람들이 치카치카를 못하게 치약을 없앤 곳 수도 있어. 내가 가볼게. 치약? 치약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8: 치약이 아니면...
1: 아! 참외!
7: 내가 참외밭으로 가볼게. 왜 이렇게 춥지? 참외는 이상이 없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1: 그쵸? 조금 아까부터 바람이 엄청 싱싱 불어요.
7: 엄청난 추위야.
1: 추위. 추위에도 치과 이응이 들어가요. 아, 그러네.
5: 이제 알겠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추위였어.
9: 아, 추위 글자에 싱싱 마법을 걸어서 찬바람이 싱싱 불게 만든 거로군.
1: 나 추운 거 싫은데.
9: 세상이 다 얼어붙기 전에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1: 좋아요.
2: 자음 모음
3: 변신.

0: 추워.
1: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0: 저기 치읓하고 이응이 있어요.
2: 치읓하고 이응이 눈사람 위에 있네.
3: 추의 글자가 꽁꽁 얼어서 눈사람이 된 것 같아.
1: 어서 글자를 찾자.
4: 천지?
0: 개벽?
5: 글자를 찾게 둘 순 없지.
6: 어, 천지 대장님, 한글 세계가 다 얼어버리게 눈보라가 쌩쌩 불게 하는 건 어떨까요?
5: 오호, 바람에 휘몰아쳐 세차게 날리는 눈, 눈보라. 좋은 생각이군. 쌩쌩, 눈보라가 쌩쌩. 그런 우리 잠시
1: 먼저 천지를 막자.
7: 알았어.

0: 꽁꽁 아야 말이야.
1: 받아라 둥둥치.
2: 큰일 날 뻔했군.
0: 뿅망치와 부메랑으로 공격을 할 줄이야. 근데 천지 대장님, 목도리 더 없어요? 너무 추워요.
3: 어떡하지? 이제 더 춥게 만들 거야. 각오해.
1: 대결 공격!
2: 천지 대장!

0: 두고 보자. 한글 용사.
1: 저 두드러기 같이 가요.
2: 천지야, 개벽이 도망쳤어. 그럼 시작해볼까?
3: 응.
2: 자음 마법진!
3: 뭔 마법진?
4: 기역, 으, 그, 지읒, 이, 치.
5: 디귿, 아, 다.
4: 그, 치,
5: 다.
4: 쌩쌩 굴던 눈보라가
5: 그치라!

0: 눈보라가 그쳤어. 와!
1: 이제 눈사람에서 글자만 찾으면 돼.
2: 돌아와 한글.
3: 문은 내가 쓸게. 헛. 여차. 흉망시로 우. 위는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 해.
4: 응, 좋아.
3: 흉망치 대극봉
5: 합체. 합체.
3: 우와 이가 만나 위.
6: 시작.

0: 모음아, 자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1: 네. 치유시를 만나 추. 이응, 위, 위. 추위.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눈물아가 쌩쌩. 아까 너무 추웠어.
4: 맞아.
3: 그래도 그 눈으로 예쁜 눈사람 만들었잖아.
5: 얘들아, 이렇게 추울 땐 찐빵이 최고지.
1: 우와, 맛있겠다.
5: 어, 먹자.
1: 잘 먹겠습니다.
5: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먹어요.

0: 럼블비스트의 포효.
1: 검은 다이노스터 푸테라 썬더 포켓. 사라졌잖아. 이제 끝이다. 용서 못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소장님이 왜 이렇게 일찍 부르신 거지?
2: 와줘서 고맙구나. 급한 소식이 있단다.
3: 무슨 일이에요, 소장님? 저 오늘 엄청나게 바쁜데.
2: 제나,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검은 다이노스터가 또 나타났고 제이민이 퀀텀 다이노를 빼앗겼다.
0: 제이민이요?
3: 말도 안 돼. 오빠가 당했다고요? 오빠 지금 어딨어요?
2: 회복실에서 회복 중이란다. 검은 다이노스터가 제이민의 힘을 전부 흡수해갔어.
3: 그럼
4: 제이민은 힘을 잃은 거예요?
2: 그래. 검은 다이노스터는 더 강해졌어. 너희도 스스로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해. 다들 열심히 훈련하렴. 난 녀석의 기술을 연구해볼 테니까.
4: 알겠습니다, 소장님!
5: 수업 내용 진짜 어렵더라. 제나, 루시오!
3: 우리 같이 훈련하러 가자.
0: 그래, 좋아.
6: 얘들아! 어? 나 생각났어! 생각났다고! 드디어 검은 다이노스터가 누군지 떠올랐어!
0: 정말이야? 누군데?
6: 그게 나보다 키가 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거야. 틀림없어.
3: 겨우 그거야? 이미 알던 사실이잖아.
6: 어쨌든 난 유일한 목격자니까 그 녀석을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내 말 명심해. 지금부터 이 스티븐님이 다이노스터의 리더야.
4: 뭐라고?
6: 루시오랑 델비는 추적 작전을 같이 하자. 제나는 로봇 소환이나 연습해.
3: 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6: 그야 내가 리더니까.
3: 넌 네 맘대로 해. 난 소장님 말씀대로 훈련할 거야.
6: 안 돼, 잠깐만. 델비.
3: 어? 엄마가 오빠 좀 챙겨주라시네. 나 먼저 가볼게, 얘들아. 안녕.
0: 기다려, 제나. 나도 같이 가.
5: 스티븐? 나도 이만 훈련하러 가볼게.
6: 안 돼! 오즈! 지금 우리 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
5: 로봇 소환?
6: 아니지! 검은 다이노스터를 추적하는 거야. 나랑 가자.
5: 스티븐? 정말 그 녀석이 여기 단서를 남긴 게 확실해?
6: 야! 당연하지!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5: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6: 뭐해, 오즈! 구경만 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지!
5: 냄새! 여기 더 지독하잖아!
6: 오즈! 이쪽에서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나! 여긴가?
5: 뭐 좀 찾았어?
6: 다른 걸 찾았어.
5: 누가 온다!
6: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 법이지. 지금이야! 네가 범인이구나! 너 검은 다이노스터 맞지?
7: 아, 스티븐 왜 이래? 난 그냥 화장실에 온 것뿐이라고. 비켜, 나 지금 급해.
5: 스티븐 아니라잖아. 그만 놔줘.
6: 이 녀석을 체포해야 해.
5: 이게 뭐지? 어? 스티븐, 이것 좀 봐.
6: 그 녀석이 남긴 흔적이 분명해. 거봐. 이번에도 내 직감이 맞았잖아. 검은 다이노스터는 이제 도가니 든 쥐라고.
8: 오즈! 그 흔적은 검은 다이노스터의 힘에서 나온 거야. 나 좀 꺼내줘. 아!
3: 저쪽이야. 바깥쪽에서 똑같은 종류의 냄새가 나. 서둘러.
5: 같이 가!
3: 이쪽이야! 이쪽에서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
5: 잘했어, 스테기! 범인이 이 안에 있단 거지? 스티븐, 조심해야 해.
6: 치, 리더는 나야! 문이나 열어! 따라와, 오즈. 이쪽이야.
1: 다이노스트한테서 또다시 힘을 빼앗았어. 이제 두 명째야.
6: 좋았어! 이제 곧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겠군.
1: 그래, 델비의 힘만 빼앗으면 당장이라도 형을 구할 만큼 강해질 거야.
5: 형이 있다고?
6: 여기선 잘 안 들려.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좋아, 바로 그거야. 훌륭해. 드디어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0: 검은 다이노스터다.
1: 다이노스터란 녀석들이 한심하길래. 너도 도망치고 싶다면 기회를 주지.
2: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1: 너무 느려.
2: 상대가 너무 강해.
3: 오즈, 위를 봐.
2: 어?
4: 다크 섀도우 스피어.
2: 스테고 테라 쉴드.
1: 도망치는 게 좋았을 텐데.
2: 엄청난 힘이야.
4: 장난은 여기까지다. 다크 섀도우 러쉬.
2: 안 돼. 스테고 테라 쉴드.
1: 제법인데 예상보단 꽤 버티는구나. 그럼 힘을 좀 더 써볼까?
4: 다크 섀도우 스피어.
2: 스테고 쉴드. 잡았다. 으차!
1: 이 정도 힘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끝이다. 끈질긴 녀석이구나. 그럼 이건 안 돼. 크로노스 피스트.
2: 저게 뭐지? 스테고 테라 쉴드!
1: 이것도 버티다니! 제법이군!
0: 오즈! 괜찮아?
2: 난 괜찮아. 스티븐, 도망쳐!
0: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1: 미련한 녀석들이고. 이제 끝내주지!
2: 안 돼!
1: 끝이다! 이제 힘을 흡수하기만 하면! 어?

0: 똑같이 대답하셨지.
1: 그렇게 안 될 걸?
0: 어?
2: 이긴 거야? 해냈어! 우리가 이겼다고! 루시오! 델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1: 친구가 알려줬거든. 오즈! 괜찮아?
2: 그럼 난 멀쩡해. 이 덕분이야, 스티븐.
1: 우와... 럼블 비스트잖아?
3: 정말 굉장하다, 오즈.
2: 꼭 꿈꾸는 기분이야. 내가 로봇을 소환하다니.
1: 맘껏 덤벼, 검은 다이노 스타.
4: 사라진 전설의 무기.
5: 폴라, 나도 과자 좀 줘봐. 어? 아 뭐야, 혼자서 한 봉지 다 먹으면 어떡해.
6: 지난번에 너도 혼자서 다 먹었잖아.
5: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욕심쟁이.
7: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일거리 찾는 중이잖아. 에다는 연락도 없고 우린 지금 빈털털이라고.
5: 죄송해요, 대장.
7: 넌 누구야?
5: 에이, 말해, 대장이 묻잖아.
7: 공격해, 어서! 진정하시고 살려주세요. 우린 착하고 정직한 밀렵꾼들이에요.
8: 진정해.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7: 에다님? 근데 왜 그런 차림으로 다이노스터가 된 거예요?
8: 의뢰를 하지. 산사우리오 박물관에 가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무기를 가져와. 기한은 내일까지다.
7: 맡겨만 주세요.
9: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이곳에서는 고대 공룡 화석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사우리오의 지난 역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설의 다이노스터 기념관에서는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사용했던 진짜 무기도 볼 수 있어요. 점심 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세요.
2: 나 어제도 여기 혼자 와서 그 무기를 보고 갔는데 그래도 또 보고 싶어.
3: 하여간 오즈도 특이하다니까.
2: 얘들아, 빨리 가보자. 저기 브라케오 화석이 있어.
9: 뛰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2: 우와, 이 브라키오 엄청나게 크다. 저번에 터널에서 튀어나왔던 녀석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렇지, 제나?
3: 어? 그래, 어떤 사진이 더 나아? 첫 번째, 두 번째?
2: 둘 다 똑같아 보이는데.
3: 무슨 소리야, 완전 다르잖아.
2: 셀카 좀 그만 찍고 어서 가자. 전설의 다이노스터 특별전을 빨리 보고 싶다고.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나보다 강할까?
10: 당연하지.
3: 루시오, 감히 누구랑 비교한 거야? 상대는 이 도시를 구한 영웅이라고.
2: 여기 트리케라톱스도 있어. 와, 뿔이 정말 무시무시하네. 얘들아, 저기 봐. 전설의 다이노스터 동상이야. 이 사람이 에단의 형이구나. 에단이랑 좀 닮았네.
11: 전설의 다이노스터, 정말 멋있다. 그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랑 같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어째서 사라진 걸까?
2: 그 사건이라는 게 거대한 퀀텀 터널에서 공룡들이 잔뜩 나왔던 일 말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걸까? 어? 제이민은 좀 알지도 몰라. 제이민!
3: 루시오, 하지마!
2: 제이민! 그때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왜 사라진 거야?
12: 뭐?
2: 그렇게 강한

0: 다이노스터가 갑자기 사라진 게 좀 이상.
1: 루시오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2: 말 조심해, 루시오. 물어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0: 아, 겨우 숨 좀 쉬겠네. 제이미는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물어봤어?
1: 오빠는 원래도 예민하지만 그 사건 얘기만 나오면 100배는 더 날카롭고 무서워져.
3: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제이미네 동료나 마찬가지였잖아. 가볍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
0: 그러네, 맞는 말이야. 제이미한테 가서 사과해야겠다.
4: 잘 생각했어.
5: 이건 에릭 형의...
6: 어때? 멋지지? 형의 퀀텀 세이버야. 전설의 다이노스터한테 어울리는 무기지.
5: 에단, 정말 오랜만이네. 전시 잘 보고 가.
6: 왜 항상 도망치기만 해?
5: 뭐?
6: 넌 변한 게 없네. 그때도 같이 싸우기는커녕 겁먹고 도망쳐버렸잖아. 그래서 형 혼자 퀀텀 터널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사라졌고.
5: 무슨 소리 하는 거야?
6: 내가 우연히 다 봤거든. 걱정하지 마. 소문은 안 낼 테니까. 어차피 넌 이제 다이노스터도 아니고 말이야.
0: 제이민이 혼자 도망쳤다고? 너도 알고 있었어?
1: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7: 그럼 나만 알고 있었던 건가?
8: 스티븐!
7: 내가 제이민 다음으로 합류한 다이노스터잖아. 전시엔 안 남았지만 나도 수년간 다이노스터로 활약했다고. 내가 맡은 임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임무였어.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일이었거든.
1: 잠깐! 이러다 들키겠어.
5: 거기서 뭐 하는 거야?
0: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7: 그렇지? 제이민? 너도 그때 일 기억나지? 그때 내가...
0: 맞아!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1: 무슨 소리지? 우리야! 불이 났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9: 출구는 저쪽입니다! 서둘러요!
0: 얘들아, 서둘러!
1: 어?
5: 제나!
0: 그쪽이 아니야!
5: 뭐 하는 거야? 피해야 해.
9: 준비됐지? 하나, 둘, 셋!
1: 대장,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데요?
9: 불평할 시간 없어! 어서 튀어라!
1: 너희 밀렵꾼들이지?
0: 밀렵꾼들?
9: 내 발!
1: 어쩌죠? 다 들통났어요!
9: 짜증나!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작전 B로 간다!
0: 다이너 슈트! 다이너 슈트!
9: 당장 처리 피켜! 혼나고 싶지 않으면!
0: 받아라!
9: 이런!
1: 대장! 저 무게 있어요!
5: 안 돼!
0: 재민! 지금 뭐 하는 거야? 재민은 어때?
1: 잠깐 기절한 것 같아. 용서 못해. 오빠를 때릴 수 있는 건 나뿐이거든. 바로 가라!
0: 제나, 멈춰! 스킬을 함부로 썼다가 박물관이 무너질 수도 있어.
1: 그럼 저 녀석들을 어떻게 막아? 작전 C로 가죠, 대장.
9: 이제 어쩔 수 없지. 죽어봐! 복수할 테니까!
0: 거기서! 랩부터 스피드! 랩부터 킥! 그게 다야?
9: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0: 안 돼!
1: 거기서! 스킬을 쓸 수가 없잖아. 좋아, 간다! 히야!

0: 이걸로 날 잡겠다고? 하! 어림져 없이!
1: 루시오! 도와줘!
2: 조금만 더 버텨!
0: 뭐야!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그만!
1: 파라 파라
2: 내려줘 스트라이크
0: 어?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대갚아주겠다
1: 이제 봐 다음엔 꼭 혼내줄 테니까
2: 도망칠 땐 엄청나게 빠르네
3: 내가 왜 여기에... 아, 맞다! 에릭 형의 전설의 무기! 이 연기는 어디서 나는 거지? 넌 검은 다이노스터! 안 돼! 안 돼!
4: 소용없어! 날 붙잡을 기운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3: 멈춰! 왜 그걸 가져가는 거야?
4: 기다려봐. 곧 알게 될 테니까.
3: 제이민! 검은 다이노스터가 여기 있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사라진 거야? 안 돼! 형의 검이 왜 막지 않은 거야, 제이민!
5: 여기! 가져왔어요.
0: 아주 좋아. 임무를 완수해.
5: 아우 세상에. 너무 더워서 사우나 하는 줄 알았네요.
6: 잘했어. 웬일로 제대로 해낸 거야.
5: 이번 보수는 톡톡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6: 좋아. 이제 최강 다이노스터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0: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박물관 관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 갔나?
2: 우와, 갔어. 어? 카메라야, 멈춰! 들키면 너 때문인 줄 알아.
1: 식량 감소했네.
2: 자. 뭐야? 왜?

0: 반가워, 난 탱이야.
1: 아, 나도 반가워, 난 덩이야.
2: 그래, 반가워. 난 신라의 미소, 수막새라고 해.
1: 어쩐지 처음부터 정이 확 가더라니. 우리도 신라에서 왔어.
2: 난 선덕.

0: 때 지어진 영묘사에 있었어. 선덕여왕 알지?
1: 어, 뭐 대충?
0: 설마 선덕여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1: 어, 여왕인데, 그러니까 신라의 여왕인 건데.
0: 괜찮아,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신라엔 하늘의 별을 사랑하던 공주가 있었어.
1: 여기가 어디야?
2: 저기 봐! 저기에 공주님이 나와 계셔!
1: 어? 어디 어디?
3: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2: 공주님! 이 높은 데를 이러다 또 혼쭐이 나신다고요!
3: 소아야, 저기 봐봐. 별이 또 움직였어.
2: 이번에 또 폐하 눈에 띄면 저까지 사다리 납니다.
3: 별이 저 높이 있으니 가까이 보려면 내가 다가가야지, 안 그래? 누구지? 어머니? 아버지?
2: 누가 됐든 소녀는 죽었습니다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별, 제가 이제 그 별이 되게 생겼사오니 오래오래 부지면서 만수무강 가세요.
3: 어?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은...
0: 또 담장에 올랐느냐?
3: 아니, 어찌 보시지도 않고서 아십니까?
0: 네 머리와 치마 따니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아, 별이 그리 좋으냐?
3: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이리 와 앉거라.
3: 아버지께는 비밀이지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0: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는구나.
3: 어머니, 아시지요? 소녀는 별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좋사옵니다.
0: 여인으로 태어난 네가 이리도 호기심이 많아 어찌한단 말이냐.
2: 겁니까? 아님 장수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다 궁금하신 거냐고요.
3: 쉿! 너 때문에 들키겠다.
2: 전 갈랍니다. 저는 갑니다. 진짜로 가요.
3: 조용히 하래도. 쉿!

0: 덕만아, 또 어디 있는 게야?
1: 오, 간다 간다. 지금이 기회야. 딱 한 번만 저 화를 쏴보는 거야.
2: 나 말고 불청객이 또 있었군. 네 놈은 누구냐?
1: 검술만 알고 예법은 안 배운 게냐? 네놈 덕에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2: 몰래 담을 넘은 게 누군데?
1: 아하, 너로구나. 화랑들이 말하던 목검 심부름꾼이. 어쩌다가 그 짐을 혼자 다지게 된 거지?
2: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1: 아까 먼저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불청객이라고 숨길 일이 무엇이냐?
2: 신라 출신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넌 누구냐?
1: 너? 나는 그게 그러니까
3: 응? 어? 공주님?
4: 어? 공주님!
1: 쉿! 어? 다 말하지 마시오. 어? 그만.
3: 어?
5: 공주님! 어? 공주님!
6: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구나.
5: 왕비마마가 찾으십니다.

0: 폐하, 당나라에서 온 선물들이옵니다.
1: 열어보아라.
2: 도대체 또 어딜 갔다 온 게야?
3: 화내지 마셔요. 보는 눈이 만싸옵니다.
0: 금은보아와 모란꽃씨, 그리고 모란그림입니다. 폐하, 어떠십니까?
1: 기품이 넘치는구나. 황제의 성의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2: 가만히 있어라.
3: 아버지, 그 꽃은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1: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3: 향기로운 꽃이라면 벌과 나비가 꼬이는 게 당연한 일. 헌데 보십시오.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1: 그 꽃씨를 당장 심어 꽃이 날 때를 기다려 확인해보라.
4: 예, 받들겠사옵니다.
0: 덕만공주님은 어떻게 그림만 보고 꽃의 향기가 없다고 판단하신 걸까?
5: 그림 너머에 숨겨진 뜻을 읽는 지혜가 있으셨던 거지.
0: 그럼 진짜로 그림 속 꽃에선 향기가 안 났어?
5: 그건 다음 시간에 알 수 있겠지?
0: 아, 궁금해, 궁금하다고.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려? 에이!
6: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보랑꽃은 아름답지만 정말 향기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찌 그걸 아셨는지.
1: 소아니가 날 칭찬하는 날도 다 했구나.
0: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2: 공주님! 덕만 공주님! 공주님.
1: 무슨 일이십니까?
2: 진평왕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공주님을 찾으십니다.
1: 예?
2: 진평왕께서 위독하십니다.

0: 때가 되었다.
1: 힘이 드십니다. 아무 말 마소서.
0: 지난해 칠숙과 석품의 난을 기억하느냐?
1: 아버지께서 진압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0: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네가 여자란 이유로 용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도 있느니라.
1: 그 자는 왕위를 이을 명분이 없사옵니다.
0: 그렇지만 왕족이지 않느냐?
1: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자가 뛰어나다면 제 밑에 신하로 두고 두루 쓰면 될 일입니다.
0: 흔들림을 잘 감추었구나. 잘하였다.
1: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딸 덕만이옵니다.
0: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주변에 좋은 이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두루 살피거라. 그리고 찾아내거라. 너의 사람을 알겠느냐?
1: 예, 그리할 것입니다.

0: 여기가 천국인가? 너무 좋다.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기분이야.
1: 빨리 오셔요. 어서요.
2: 천천히 가거라.
1: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셔요? 가지 마세요.
0: 덕망공주만 혼자 두고 어딜 가시는 거야? 자꾸 더 멀어지고 있어.
3: 여긴 덕망공주의 꿈속인가?
0: 꿈? 아, 맞다. 덕망공주 이제 혼자가 됐었지. 어떡해.
4: 아버지, 어머니, 가지 마셔요. 가지 마셔요. 안 돼, 안 돼. 가지 마.
5: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궁 안에서 이젠 나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야.
6: 여인이 어찌 왕이 된단 말이야?
7: 맞습니다. 신라의 법도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6: 지금 백제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여왕이라니, 우릴 어찌 보겠습니까?
7: 그럼 대안이라도 있어?
6: 용춘공이 있지 않소?
7: 오라, 용춘공이라면 진지왕의 아들이었으니 비록 진골일지라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0: 어찌 이리 계십니까? 화백회의가 한창이옵니다.
1: 저것 좀 보십시오. 제몸보다 몇 배는 큰 먹이를 혼자 지고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0: 공주님.
1: 두렵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그러하겠지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길을 찾고 또 찾으며 버텨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0: 우리가 힘을 보태 공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1: 부강한 나라를 함께 이루고자 이 말입니다.

0: 이다, 우리가 돕겠소.
1: 왜 웃는 것이오?
2: 내 아버지 진지왕을 폐위시킨 화백해이가 이제 나를 왕으로 올리겠다고 하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어? 아니그로?
0: 그것은...
2: 내 아버지를 폐위시킬 때도 일이 잡당하였겠지.
1: 진지왕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어차피 왕이 되셨을 뿐 아니오. 솔리를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0: 넘어가겠다. 무슨 일이냐?
1: 귀족들이 용춘궁을 불러들여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무슨 얘기더냐?
1: 그러니까 그게요.
0: 용춘궁을 왕으로 세운다 하더냐?
1: 예? 예. 어쩌지요? 용춘궁이 귀족들과 손을 잡는다면 그땐 정말...
0: 속단하지 말거라.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것이다.
2: 신라의 화백회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랬지?
3: 맞아. 귀족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모두가 찬성해야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였지.
2: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용춘궁을 불렀다면 설마 용춘궁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야? 덕만공주는 어떡하고?
3: 바로 그 내용이 다음 화에 이어지니까 같이 확인해보자고!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kind of passivity. I say we have a lot of agency to steer the technology in a way that's broadly beneficial.
1: The sort of romantic, heroic era of mathematics is ending, and sort of the industrial era is starting. So AI will potentially impact all areas of what humans do. But mathematics has one advantage, is that failure is cheap. Mathematics is a good, safe place to test AI.
2: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안녕하십니까.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100세 부자 이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일럿에 이어서 은퇴 설계 마스터키로 활약해 주실 우리 김경록 박사님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마스터키 김경록입니다. 제가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보니까 뭐 솔루션도 좋지만은 너무 내곡할 때가 있더라. 사람이 좀 따뜻해야지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따뜻합니다. 따뜻한 가슴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차가운 머리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 주에는 첫 시간 자영업자 족집게 처방 닥터 김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영업 족집게 닥터로 소개된 네, 창업통TV 김상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0: 자, 오늘 주인공은 그럼 자영업자인 것 같죠? 네,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식당에서 진짜 뭐 이렇게 채상을 찍어봤고 지금은 밑바닥에서 이제 아주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죠, 지금. 그게 이제 멘붕도 오고, 솔직히 말해서.
5: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리 있으면 그냥 노후는 걱정 없겠다 하고 찾아온 건데, 이렇게 된 거죠.
6: 아유, 어떡하든 날 잡아서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애들 말 다 들어봐가.
7: 진짜 확 성질나게 만들었다, 진짜.

0: 지금 이게 지금 방송하는 게 뭐야 그럼? 나로 인해 가지고 전부 가족이 이렇게 돼가 심리 상담 받고 그런 거잖아 지금.
1: 주방청소 아빠. 제가 지금 참 살고 싶겠어요 지금. 지금.
2: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서 능이백숙을 한 22년차 정영만입니다. 주방장.
4: 안녕하세요. 강원도 철원에서 능이백숙을 하고 있는 김춘희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5: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고민으로 오셨는지요?
3: 요식업을 이제 뛰어든 지 한 22년째입니다, 지금. 네. 22년째인데. 처음에는 이제 라면도 끓을지도 몰랐고, 매출을 한 천만 원 이상 찍어본 적도 있습니다.
2: 아우, 네. 예.
3: 제 인생을 뭐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인생이거든요. 네.
4: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가게를 빨리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고.
2: 네.
4: 맞습니다.
2: 아주 중요한 분기점 갈림길에 서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철원이 풍광이 아름답죠?
3: 네, 공기 맡고 참 좋습니다.
2: 네. 집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 운동을 아침부터 하시는군요. 오, 자기 관리 멋지십니다.
6: 먼저 나갑니다. 천천히 하고 나오셔.
2: 스트레칭을 하고 나간 날과 안 하고 나간 날 다르시죠?
3: 그거에 난 아침 일어나면 저거부터
2: 하면 무조건. 예. 네. 두 분 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세요.
7: 아침에 나가면 이제 준비할 게 많거든요. 막 김치도 담아야지. 막
8: 그렇게 바쁘시면 아버님도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하고 가지. 아침에 뭐야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아요.
2: 일단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해야 돈 버는 거죠.
9: 아, 그럼요.
7: 꼭 나이 먹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하면 좋아요.
6: 아, 어쩌겠습니다. 계속 오네. 오늘 딱 다른 차로 잘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인사해요.
10: 어디에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6: 산신령님께 인사해요. 사방 산 좀 봐. 얼마나 예뻐요. 아침에 나오면은 어머 시골에 이런 맛에 살아요.
2: 산신령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큰데. 어머.
11: 저 식당하고 같이 있습니까?
3: 네, 갈림길 옆에 같이. 있습니다.
11: 아. 네. 저 땅이 1000평입니까?
3: 예.
5: 저렇게 크면은 종업원을 몇 명 쓰세요?
3: 인건비 무시 못 하잖아요.
11: 맞아.
3: 그러니까 다 내 보내고, 그 둘이서.
2: 와, 저 예. 넓은 매장을.
6: 혼자 하니까, 손녀 갑자기 막 들어오면 바쁘니까 세팅 몇 개 해놔요, 미리.
2: 아, 고사리. 아, 백숙 하신다 그랬죠? 네. 능이버섯 넣고. 압력솥으로 하면 얼마나 또 맛있을까요?
5: 한 달에 복날이 두 번씩 돌아오면 좋을 텐데.
2: 그러게요. 색깔이 좀 약간 짙은 그러네요. 것 같아요?
3: 능이버섯, 이게 이제 국물이 이제 색깔 매지지 이게 육수가
7: 이렇게 최고급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티베트산도 이건 최고급이에요.
3: 뭐 전부 자연산입니다.
2: 네네. 자부심이 아주 강하십니다.
3: 이제 입수식은 이렇게 좀 미리 몇 마리 삶아놔요.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예약을 안 오고 들어오니까. 2시에 부대 안에 들어가니까 2시까지. 1시 반까지 들어옵니다. 11시에서 1시 반까지. 한 2시간 장사하죠.
6: 손님 어여 어서오세요.
2: 손님들이 오시네요. 소문이 난 집인가 봅니다.
6: 네. 많이 갖고 와서 양쪽에 나눠 드셔야 합니다. 네.
11: 저게 12만 원입니까?
3: 닭은 그 9만 5천, 오리가 10만 원.
6: 아드님하고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2: 아이고, 아들 입소 앞두고.
11: 아, 머리 네. 머리 자르고 왔네.
2: 아, 다 이제 가셨군요, 입소하러.
6: 아이고. 그래도 그나마 몇 마리 팔았네. 여섯 마리 팔았네. 닭 두 개. 오리 네 마리 팔았네.
2: 아, 오늘 매출 보겠습니다.
6: 팔아갖고 되겠어. 입소식인데.
5: 철은 저녁에는 손님이 거의 없죠.
3: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다 아. 그냥 집에 들어가 자는 일밖에 없죠.
2: 점심 장사가 중요하네요.
7: 가게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 220 몇석 될 거예요.
3: 여기가 한 100명 들어가면 쫙 뒤에까지. 어,
5: 저 건물을 지으셨어요?
3: 예, 직접 지었어. 아,
7: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이제 몇십 년 살 거라고 다 이제 제일로 이제 고가로, 이제 최고가품으로 다 한 거예요. 다 위에도 이제 편백나무로 다 했고. 이 건물이 이제 진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새 거잖아요.
2: 그게 느껴져요. 고가라는 게. 야,
5: 직접 지으셨으면 네. 애착이 무지 크실 텐데.
2: 네.
9: 그럼요. 지어 짓고.
7: 대충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전부.
2: 11억 원이나.
7: 몇 년 살고 이제 아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엉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이 건물도 제일 먼저 큰 놈 앞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큰 놈 물려주려고 그랬어.
9: 철원에서는 거의 손가락 예. 안에 들어갈 예. 정도로 대형 음식점 같습니다.
3: 요즘에는 진짜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금.
2: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운영이 가능합니까?
3: 그거는 이제 돈에 관해서는 저 담당이 아닙니다.
2: 네, 재무 담당님께서.
4: 지금 현재로는 이제 둘이서 하면 하루에 기본 100만 원만 올려도.
2: 아, 괜찮은데.
4: 예, 예.
2: 아, 이 철원이라는 지역이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죠?
9: 전체적으로 군인이 제일 중요한 상권인데 군인 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도 거기에 거주한 인구가 4만 명인데 음식점은 많습니다. 1200개 정도 있어서.
3: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냥.
9: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2: 회식을 안 하죠.
9: 술을 먹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 너무 좋은 음식점을 저렇게 시설 투자를 막대하게 하셨는데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성과를 못 내는 게 두 분 사장님의 지금 가장 큰 근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두 분의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자금 설계를 해야만 할지 그 자금 설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2: 와,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2: 반갑습니다.
12: 현장 진단이라고 할까요? 오늘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맞아요. 현장에 가면 주변 네, 목이랑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12: 네, 예. 아,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예, 예.
5: 아유, 땅이 넓기는 진짜 넓어.
2: 진짜 넓어.
5: 예.
7: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 장사가 되든 안 되든 22, 23년 하다 보니까. 네.
12: 아, 이게 홀이구나.
7: 예. 이 안에 크게 있습니다.
12: 어우,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13: 네, 진짜 너무...
12: 숫자를
2: 아, 진단 좀 보겠습니다.
12: 병이라는 게 몸에도 나지만 돈에도 병이 나요. 돈에 병이 났는데 이 병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14: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나는.
12: 안 가죠?
2: 그러시면 안 됐죠.
12: 지금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경제적으로는 한 몸이니까 월 가구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4: 수익이 없어요, 거의. 주말에만 좀 있고.
12: 수익이 없다는 거는 뭐 매출은 당연히 있을 텐데 원가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순소득은 좀 없다.
4: 예, 예.
12: 자, 이제 또 정말 떨리는 순간이 왔는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대출이자 얼마 내고 있습니까?
4: 한 달에 230 정도?
12: 230만 원 정도가
4: 예.
12: 있다. 그러면 이 외에 소득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네.
3: 국민연금 이제 한 70만 원 돈 되고.
12: 아, 70만 원.
3: 기초연금이 너는 한 21만 원인가 나오더라고.
12: 오, 그래도 기초연금이 나오네요. 네. 오.
4: 저도 합쳐서 한 50만 원 정도.
14: 사업자가 있다 그래가 좀 덜 나오고.
2: 이렇게는 계산을 안 해보셨죠? 구체적으로. 예.
12: 100만 원 더하기 7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면 2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초연금 21만 원 더하기 27만 원 하면은 248만 원이에요. 지금 네. 소득이 월 248만 원. 신용카드 쓰고 계시죠?
4: 카드 없어요.
12: 아, 카드를 없는 이유는?
4: 아, 이제 쓰다 보니까 계속 빚이 져서.
12: 아, 내가 자꾸 카드 쓰면은 내가 자꾸 생각지도 않게 더 쓰게 될까봐.
4: 네,
12: 그건 너무 잘하셨네요.
4: 예,
12: 네,
4: 카드는 안
12: 자,
4: 쓰고.
12: 자, 그럼 일단, 그러니까 뭐 교통비, 통신비, 이거 두 분 얼마 정도 나가요?
4: 둘이서 자기 요즘 선마 한 7만 원 정도?
12: 7만 원?
4: 예, 예.
12: 여름에 에어컨
3: 그렇죠.
12: 틀어야 되고, 겨울에 난방해야 되고. 그래서요? 자,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다 해서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4: 한 달에 지금 기본이 120만, 30만 나왔는데 이번 7월 달에는 거의 190 얼마 나왔더라고요.
12: 100... 이게 무슨 소리예요?
2: 식당이 넓으니까요. 네,
3: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4: 한 사람이라도 틀어줘. 이거 두 분이 오셔도
2: 그렇죠.
4: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2: 그러네요.
12: 쓰는 돈은 485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485만 원 485만 원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248만 원을 벌어서 딱 230이 모자라서 230 이자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여기에 이제 2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안 내고 있습니까? 9월
1: 그러니까 딱 1년
0: 이자인데.
1: 됐습니다, 지금 딱.
0: 1년
1: 1년 됐는데
0: 됐네.
1: 문자가
0: 그게.
1: 왔는데 한 4억 한 6천 7천
0: 그
1: 정도
0: 이자가
1: 되더라고요.
0: 불어서 이제 그렇게 된가 봐요. 4억 6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1: 예. 이제
0: 그죠?
1: 5억 잡는 거죠,
0: 근데 이제
1: 우리는.
0: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 네.
0: 아직까지는 뭔가 강제로 뭔가를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아직까지는 담보의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1: 7월 달에 이제
0: 이제
1: 경매가
0: 거기도
1: 들어갔어요.
0: 경매 감정가를
1: 네,
0: 보러
1: 보러
0: 왔어요.
1: 왔더라고요.
0: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1: 예.
0: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2: 심란하셨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3: 사실 엄청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랬는데. 22년 동안 남의 눈못 끄는 사람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네. 잘 되다가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빨리 정리가 돼버리면 좋은데 이게 자꾸 이제 눈만 뜨면 밖에 가서 또 이제 봐야 되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4: 그렇죠, 그렇죠.
3: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지금.
2: 아니, 그런데 재정 담당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김 선생님, 그쵸? 어떠세요, 요즘 심정이?
5: 말로 표현을 못해요. 힘들어서.
2: 누구나 마음속에 돈에 관한 생각이 있는데 이건

0: 누구나 마음속에 돈에 관한 생각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데 꺼내기가 힘들죠. 함께 얘기 나누기 위해 돈의 일생을 먼저 알아봅니다.
1: 이제 30대 중반에 중국의 무역 고사리 그때
0: 무역을 하셨군요.
1: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의 수입이었어 그때. 50톤을 해오면 가공을 안 해도 50톤이 남았다니까. 그때는 초창기에 들어갔어.
0: 50톤이요?
2: 내 인생의 최고의 수입이었어.
0: 와.
1: 거기다가 집을 또 살면서 3층을 지었었고 이제.
3: 저 이야기 하실 때 아주 표정이
0: 행복해 하시죠. 남부럽지 않게 벌고 쓰셨네요. 아, 이렇게 올라와서. 아, 중국 고사리 무역대가 아무래도 30대가 제일 두 분에게는 정점이었나 봅니다.
3: 부동산 사기로 아이쿠. 모았던 돈을 잃으셨나 본데요.
0: 아유, 속상하네요. 40대가 힘드셨군요.
2: 40대 집 경매, 큰 사건, 포천한데 집 경매.
0: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2: 아유, 그것도 이야기하면 구구절절해요. 한 1년은 폐인이 됐었어.
0: 아유.
2: 내가 하루에 20만원씩 줘서 가서 술 먹고.
1: 그래, 나는 미쳐버리니까.
2: 밤새도록. 누가 오면잖아요. 그 집 사다 내려고 먹어요. 이때부터는 이가 쓰기 시작했어.
1: 그러면 이제 먹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먹어, 이제.
2: 그동안은 이제 그만하고 그동안은 내가 써.
1: 포천에서 남아놓으면 간첩이야. 포천 시장은 몰라도.
2: 49세 때 이제 준비를 해서 50대에 시작을 한 거, 50대에는 이제 시작을 한 거야.
1: 진짜 변곡점이야, 이게 이제. 이거 인생에 있어서.
2: 얼마 1,000만 원 돈
1: 거의 그 정도 됐다니까.
2: 1,000만 원 벌었어.
0: 하루에요?
4: 예.
0: 어머나.
4: 그렇게
0: 매출이?
4: 예.
0: 아, 이렇게 50대에 다시 백숙집을 열고 그래도 60대에는 전성기 땅도 있고 건물도 예. 있는 시기를 예. 맞이하셨어요. 근데 70대가 아, 새로운 투자를 하셨군요.
3: 포천에서 철원으로 가시면서
0: 아.
2: 한 10년쯤 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아이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려놓고 전원 주택이나 하나 지어놓고 그냥 저기 노후 생활 하자 그러더라고요.
1: 영화 현장면처럼 싹 흘러가면서 옛날에 좀 봐봐요. 뭐 30대 때 피클 찍었다가 40대 망했다가 50대 또 피클 찍었다가 60대에서 사그라들다가 지금 현재 와서는 이렇게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정리 되기를 이제 바라는데.
4: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내 자신도 조금 이제 좀 정리될 부분이 있구나.
0: 네.
4: 가게도 정리해야 되고 내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네.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면 진짜 어지럽잖아요.
3: 예, 예. 예. 초기에 지었던 거에 비해서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손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종의 큰 프로젝트를 하신 거죠. 그 수억 원에 들은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결과가 별로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담당자는 이걸 잘 그만 못 둡니다. 자기의 집착도 있고 자기의 내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그만두게 하려면은 담당자를 바꿔버립니다. 직접 당사자께서 프로젝트를 시행한 분도 당사자이고 이걸 철회를 해야 되는 것도 당사자이신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요.
0: 두 분 상황을 이제 저희가 좀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 실은 참 얘기 꺼내기 어려운 속사정이 또 있다고 하셔서요. 좀 송구스럽지만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5: 국민들은 뭐 고사리 하는 거 엄청 먹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다 먹어.

0: 가지고 온 식당들이 어딨냐고. 김치부터 다 그냥, 예? 엄마처럼 구색 맞추고 어쩌고 그냥 색깔 맞추고. 아이고, 세상에.
1: 사실 솔직히 말해 엄마가 피곤한 성격이야. 따지고 보면은.
0: 아이고, 이제 색소를 하고만 색소를 해.
2: 아드님이 별로 말수가 없으신가 봐요.
3: 이제 운동하는 애들은 다 그래.
2: 아, 운동하시는군요.
3: 물어본 말에는 대답 안 해.
4: 어떤 운동을 하시는데요?
3: 사이클을 하는데 지금 경륜 선수입니다, 둘이.
2: 아, 네.
3: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을 나는 뒷발이 했을 때.
2: 어우, 뒷발하지 않으면 힘드셨겠네요.
0: 단백질, 나도 그 계속 먹는데 힙어가지고 이번에 네가 뭐 맨날 뭐 네가 먹지 말라는데 큰 통이 있더라고.
2: 다 큰 자식들은 참 부모님도 어려우시죠.
1: 엄마 가서 엄마 2층 방 좀 정리하고 올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 아우.
4: 어느 집안이든지 엄마가 빠지면 저렇게
2: 맞아요.
4: 돼요.
2: 맞아요. 예. 안타깝네요. 무슨 문제일지.
5: 이게 계속 장사가 안 되면서 계속 저희도 돈을 계속 빌려가거나 가져가거나 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가게를 내놓자고 했는데 여기 이제 뭐 댐 들어온다고 발전한다 이제 오를 거다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이야기하셔서 어차피 고집 세시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 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처음에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거기에다 신용대출 받았고 한 2천만 원인가? 뭐 해줬어. 근데 동생은 지금 물어볼까 3억 이상 더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2: 아휴, 가족 간에 말수가 없어진 이유가 있었네요.
4: 네.
3: 거의 한 달 입원했습니다.
6: 너 취해서 뭐 발라? 그려지는 거 아니야?
7: 응. 처음에 이거 발라 스킨 안 바르고?
6: 어? 김 있는데 집중으로 발라.
5: 부모님은 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가게를 이어받을 거라 그렇게 얘기해서 반면은 아버지가 또 크게 하고 싶었는데 괜히 제 핑계를 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굳이 그럴 거면 왜 여기 철원에서 이걸 크게 했나. 근데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여기 아니고 딴 데 했으면 다 잘 됐을 거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2: 서로 속상하신 거죠, 서로.
0: 부모 된 도리로서 조금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미안한 부분이 있고 너희들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해서 다 이 건물도 지갑으로 해놓고 잘 됐다면은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런 프로도 안 나왔겠죠,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무슨 말로 뭐가 필요했겠어 지금. 결론이 이런데.
8: 창문 닫아. 불 켜면 벌레 들어와.

0: 본가 오시면 어때요, 기분이?
1: 벌써 올 때마다 편하지는 않아가지고.
0: 왜요?
1: 오면 제가 계속 참아야 되니까 또. 그래서 올 때마다 좀 꺼려지고 편하지는 않아. 좀 이게 방송이 하면 이제 정말 이제 사회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요.
0: 안녕하세요.
2: 네.

0: 부모가 자식 돈 갖다 쓴다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그전에도 막 용돈 주면은 용돈을 못 쓰고 넣어놨었어요. 지금도 한 30만 원 돈은 있을 거예요. 서랍 속에. 이거 애들이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하고 못 쓰고. 그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가 돼요.
1: 아, 이게 돈이 뭘까요? 박사님 진짜 속상하네요.
2: 사실은 뭐 저런 빚이라는 게 장사 한번 잘 되면은 뭐 금방 갚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장사 그 사업하시가 잘 되실
1: 네.
2: 때는 뭐 금방금방 돈이 불어났는데요. 그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1: 네.
2: 싶은 건데요. 아까 언제 이걸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셨는데요. 그거는 굳게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3: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마음도 조급해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터지자 이걸 나는 이제 정리하자고 이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좀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0: 우리 애들 이제 뭐 이제 첫 번째고 이제 우리 애들 체대 들어갔을 때 나는 시합장에 다니면 중학교 때부터 체대 팀카만 있으면 버스였거든요. 그것만 보면 좋은 거야. 우리 애들 체대 가야 되는.
1: 아, 원래 자전거를
0: 예, 제가
1: 좋아하셨군요.
0: 20대부터 탔습니다.
1: 아,
0: 운동을.
1: 그래.
0: 예. 어우, 저 둘이 라이딩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1: 라이딩
0: 예,
1: 하셨어요? 어머.
0: 아들하고.
1: 아우,
0: 예,
1: 행복하셨겠어요.
0: 제일 행복할 때도 제일.
1: 아.
2: 와, 완전 아빠랍니다. 와, 날라가겠다.
1: 얼마나 좋으셨어요?
0: 저기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해져요.
1: 네.
0: 아들하고 저 나이든
1: 야.
0: 명절 때 만나면 삼부자가 가끔씩 옵니다.
1: 어우, 네.
0: 큰애는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자 쪽으로 공부 뭐 책만 뒤져보고 이런 애였어요. 억지로 내가 끌고 다니면서 만들었다니까. 전시회 빼서 사골자 빼면서 뒷바라지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끌고 다니고 학교 끝나면 또 태우러 가고 운동시키고.
3: 제가 자식을 낳아도 이렇게까지 못 키울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일하셨어요. 저희를 위해 계속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느꼈었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존경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그거에 반대로 좀 많이 실망스럽고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2: 여기서 쉬어가, 쉬어가.
0: 걸렸어. 자.
2: 아이고, 편하다. 아, 힘들어.
0: 니하고 이런, 뭐, 이렇게 시간 많이 가진 건 처음이잖아, 지금. 어? 니도 얘기해봐. 이런 기회에 이제 좋잖아, 이거.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얘기 좀 해보고. 해봐.
3: 저는 지금 살기가 싫어요. 사는 게 그냥 힘들어요. 그 코로나 전부터 계속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여기 뭐땜
0: 안
3: 생긴다고.
0: 팔린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거짓말 아니야. 너 임점했으면 팔라 그랬다니까 저거. 그때부터 안된 거야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욕심 부려서 저걸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 안 했어. 왜냐면 네 앞으로 해놨고 어?
3: 근데 아빠는
0: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마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해보면, 니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대화가 안 되고 큰 소리가 나온 건, 아빠라는 사람이 어려서 네가 하기 싫은 운동을 시켰고,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니는 답이 나와 있어. 객관식이면 딱 3번이야. 어?
3: 아빠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밥을 하고 해야
0: 그러니까 네
3: 되고.
0: 입장에서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네가 뭐못 알아듣는 거지,
3: 와,
0: 말귀를.
3: 미치겠다, 진짜.
0: 이게, 네가 그럼 얘기 많이 해, 그럼 앞으로.
3: 제가 얘기를 하려고
0: 그러니까
3: 아빠가
0: 이거 이제,
3: 계속.
0: 이거, 보고 이제
3: 야,
0: 뭐
3: 봐봐요, 그러니까, 카메라.
0: 편집할 것도 있고
3: 그,
0: 하지만은
3: 온봉 카메라.

0: 바보라고요.
1: 그러니까.
0: 아빠는 계속 아빠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 계속 들, 계속 듣고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네가 듣고 있지. 네도 할 얘기 다 했잖아. 네가 할수 있는 얘기.
0: 참다 참다 참아서 하는 거예요.
1: 왜 이런 그 상황이 네가 언성 높고
0: 그러니까 결론은 대화가 안 된다고요, 아빠랑.
1: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내가 내려놓고 살아. 어? 엄마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0: 예, 그러니까 저희도 다가가는 거잖아요. 아빠가 그나마
1: 그러니까
0: 내려왔으니까.
1: 너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대화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0: 대화가 안 된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잘못했고, 죄송한데요. 그게 저희 형제가 지금 여지껏 쌓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 전에 아빠가 혈기왕성할 때는 진짜 대화가 안 됐어요. 그게 계속 참으니까, 참다가 지금 처음, 지금 40평생 참다가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한 건데, 저희도 한 번에 바뀌니까 힘들죠, 아빠 말대로. 저희도 그래서 계속 노력 중인 거잖아요. 지금 10년 넘겠다는데 핏밖에 없어요 아빠 저도 요식사 타고 샀는데 핏밖에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짜 살고 싶겠어요, 지금. 아,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2: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이, 마음의 빚과 더불어 경제적인 빚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아드님에게는 정말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도 속상한데 두 분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고 부디 오늘 방송의 계기가 돼서 빚은 갚아나가고 사랑은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 여기 오기가 진짜 싫었는데 그거 스트레스가 좀 많이 컸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제가 신청한 거고 그래서 또 책임감 때문에 왔는데 이게 또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또 불편한 것 같아요.
1: 사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우리 가족들 다 봤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했고
2: 네.
1: 이렇게 했지만 나는 가장이잖아요.
2: 네.
1: 어쨌든 가장인데 가장 마음은 아들 하나 고민하면 나는 한번 2, 3개 하면 열
2: 네.
1: 개까지도 요즘에도 잠을 못 잡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아들들한테 뭐 빌려왔다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2: 아.
1: 전혀 몰라. 이건 동관계는 이제 뭐 옆에
2: 아,
1: 이제 각시도 하니까. 그러니까
2: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안 왔겠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2: 네.
4: 처음에 질때 투자를 좀한 거예요.
2: 아,
4: 큰아들, 작은아들.
2: 네.
4: 우리가 짓다 보니까,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2: 자금이 필요했고.
4: 필요해서 그때 이제 애들한테 조금 갖고 온 거죠.
2: 네.
5: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딱 보니까, 야, 이제 털고 싶다, 다.
1: 네.
5: 아, 근데 터는 것도 어려운 거죠.
1: 예, 진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5: 그렇죠.
1: 그렇지.
5: 지금 매장은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최소 비용을 들여서 일단 컨셉을 빠르게 좀 바꿔야 됩니다. 매장을 좀 가득 채울 수 있는 식사 메뉴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람 많이 드려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넘기더라도 매장이 잘 되고 있을 때 권리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2: 아, 그래요?
1: 왜냐?
2: 네.
1: 나도 홍보 엄청 했습니다. 지금도 SNS하고
2: 아유, 왜 아니겠어요? 예.
1: 이상형 형님입니다.
2: 아,
1: 우리
2: 네.
1: 가게 와서 진짜 팬사인회도 하고
2: 네.
1: 그래가지고 안 해본 게 뭐가
2: 네.
1: 있겠습니까?
2: 네.
1: 우리 나이에 이제 정리하자. 그때부터 몇년 전부터
2: 네.
1: 부동산

0: 시간이 안 움직이고, 예?
1: 맞아.
0: 요즘에도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억에 내놨다가 부동산에 며느리가 내놨어요, 이것도.
1: 오, 그래요.
0: 예. 그 처음에 10억인데 다음에 와서 이제 살 사람들이 진짜 뭐딱 받을 금이 얼마냐
2: 네.
0: 왔어요 사러. 그러면 현찰 8억 5천만 주라 나한테.
2: 네.
0: 그 요즘에는 이제 누가 7억 5천만 주면은 팔겠다. 그 예은 안 된다. 왜냐? 그 용적 끼고 쪽은 이제 사채 빌려 쓴게 그것도 뭐저 닭값도 조금 밀렸지, 버섯값도 조금 밀렸지. 그것도 한 5천 된것 같아요. 내 원래 계산해서 다 정리해도 1억은 남지 않겠냐. 그럼 1억까지면 우리 진짜 편하게 살수 있겠다. 캠핑에 살 돈이면 한 1년 동안 돌아다니고. 그것도 이제 힘들면은 3, 4개월이라도 돌아다녀 보고.
3: 둘이서 그냥 팔도 유람하고 싶어요. 모든 걸다 잊고 한번 팔도 유람하고 싶어.
0: 난 지금도 자신이 있는 게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어디 등산로 같은 데서 3개 10마리 안 파면 우리 용돈은 벌었어야 된다. 그래도 나가는 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자신 있죠?
1: 정말 성실히 살아오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디 가면 외람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성실하다고 그러고 선택을 잘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런다
2: 아,
1: 하는 것인데요.
2: 네.
1: 이제 선택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변해버린 겁니다.
0: 그렇죠.
1: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미 다 솔루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것 부분에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좋은 일이 뭘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마 찾으시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2: 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안타까웠지만 아드님께서도 지금 좀 쌓인 게 많으시다고 해서 두 분이 좀 아드님 마음 상태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4: 상담을 아빠가 받아야
3: 엄마가 물어보겠죠. 저 피디님 물어봐서 같이 상담 가실 건가요? 아우, 안 간다고.
4: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제일 필요한 건데. 그러면서 또 외롭다 그런 거잖아.
2: 그러니까.
1: 그러시네.
2: 예. 네.
1: 같이 지금.
0: 여자분이셨네.
2: 네.
0: 그럼 갈 걸.
5: 가셔야 돼. 아, 이후라도
2: 지금이라도?
5: 가셔야 돼요.
0: 아, 몰랐네.

0: 그래서 동환 씨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을 놓고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너무 억울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부모님을 살려야 될 때가 아니고 나를 살려야 될 때요.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사고가 나면 자식 먼저 씌우지 말라 그래요. 자기 먼저 쓰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구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져도 내가 일단 나와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지. 같이는 다 죽죠. 제가 느끼는 상황은 자식들이 같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저희도 밑 빠진 덕에 물붓기를 알고 있는데,
0: 그럼요.
1: 끊는 게좀 쉽지가 않아서. 근데 동생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어, 그쵸.

0: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드님들 상태, 특히 큰아드님 상태를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거는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오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을 계속 만드는데요.
1: 아빠가 이제 직선적으로 이제 당신 말만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들은 이제 자기 표현을 많이 못했죠. 그냥 참고 참는 스타일이라 그럴까? 내성적이라서.
0: 일단 어머님과 아버님, 특히 어머님이 아들들의

이게 급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요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단하셔야 돼. 두 분이서 어쨌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머리를 골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되시겠어요?

0: 이제 여기서 뭐야 무슨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잘 됐으면 이런 상담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1: 만약 아드님이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동하나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들, 큰아들, 동하나, 지금에 와서 뭐 콩이니 파치니 결과가 이래 됐으니까 아들들한테 진짜 미안하고 너희들 뭐 부모로서가 아니고 너희 잘 컸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짜 이제 우리 살 날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자. 누구 잘잘못 떠나서 아들 사랑해.
2: 용서하이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신다고 했어. 상담 받으면서 계속 저에 대해 알아가면 된다고 하셨거든. 그런 식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가야 될것
3: 두 아들로부터 이 다시 수혈을 받거나 이런 건딱 중단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드님은 그래도 아직 40대고 젊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단, 아드님도 이제는 앞으로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 이막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셔야 된다.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장님의 인생을 잘 한번 반추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리고 저는 특히 아드님 첫 단추를 좀잘 깨드리고 싶다.
4: 아드님이 참 얼굴도 잘생겼었고
1: 네.
4: 몸도 건강하고
1: 속이
4: 성품도
1: 깊어요.
4: 좋고
1: 네.
4: 그러시고요. 출연하신 두 분도 참 되게 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1: 네,
4: 계세요. 그래서
1: 그렇습니다.
4: 얼마든지 오래오래 동안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해서 소득을 벌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보면은 자기의 어떤 자그마한 어떤 가게를 가지고 거의 80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어떤 영업 음식이며 음식 이런 걸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장수 사회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70 넘어서 80 이렇게까지 소득을 마련하고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특히 이제 건강하시니까 더욱더 할 일이 필요하실 거예요. 가게를 마련해서 나중에 건강하게 80대 이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소득을 버시는 것.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자산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가지고 가면은 가족 자산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산을 새로 이제 회복하는 것.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서는 이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안의 많은 일들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연령대가 더 세상의 변화를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 가족 모두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백세 부자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백세 부자라는 게 지금 나는 그게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백세 거지 같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세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방송에 나가서 이게 정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해준 하이가 원할 때 받는다 시켜줄게요. 방송을 찍고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가게가 정지되고 이게 고민이 아니더라고. 가족이 지금 나는 이제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5: 현재로는 아들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빠는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0: 닫은 게 아니지. 그
5: 예.
0: 정도는 아니고.
5: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으로 통해서 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6: 우리
5: 우리
6: 모두
5: 모두
6: 희망을 갖고 백세 부자
5: 됐습니다.
6: 됩시다.
5: 됐습니다.
6: 백세 부자 화이팅!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원을 통해서 치유의 한국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사고이고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어는 한국인의 사고이고 한국인의 삶이죠. 저는 한국어를 살펴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었던 어휘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휘는 반갑다입니다. 반갑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나라에는 반갑다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언어에서 반갑다라는 말을 하나의 어휘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도 nice to meet you라는

굉장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반갑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도 반갑다라는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반갑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반갑다라는 말은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귀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갑다의 반은 빛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짝이나 반딧불이라는 말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짝도 반딧불이도 빛의 모습이죠. 우리가 모음 교체도 배웠습니다만은 모음을 바꾸면 번이 됩니다. 번쩍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에도 빛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반갑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밝아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래서 표정이 밝아져야 됩니다. 서로 반갑다라는 말을 하면서 밝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죠. 사랑이라는 말은 어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의도 정말로 넘칩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은 좀 복잡합니다. 한자 사량에서 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각할 상과 양이죠. 보통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이 생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끼리 하는 게 사랑이니까 그렇겠죠. 둘 다 무엇이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은 옛말에서 생각한다라는 뜻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사랑하다라는 말이 중세 국어에서는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love의 의미로 바뀌어진 거죠.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보고 싶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따뜻한 그리움이라는 뜻이고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보고 싶어하는 세상, 즉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아름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아름이라고 할 때 아름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아름의 아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한아름의 아름은 원래 안음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활음조라고 하는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안음을 한아름 이렇게 발음한 것이죠.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답다라는 말 앞에는 주로 사람이 옵니다. 학생답다, 남자답다, 뭐 선생답다, 뭐 어른답다, 아이답다 이런 말이 오죠. 앞에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주로 온다는 점에서 아름도 혹시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 즉 개인이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표기는 름의 아래 아가 찍혀 있는 모습으로 아람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름과 아람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장 자신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게 아름다운 거죠. 나는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말도 너무 재밌는 말이죠.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집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표현한다고 얘기도 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옅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 말에선 대부분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라는 말은 자기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라는 말은 누구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꼭 내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붙어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 말에서는 그런 경우에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라는 말을 할 때 혼동되는 말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면 저희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와 저희를 어떻게 구별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저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상대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상대방이 포함이 되지만 저희라는 말에는 듣는 사람은 청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듣는 사람은 우리 학교 사람이 아니란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라는 표현도 그래서 사실은 틀리는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는 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람이라는 단어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약간 드러나 보이는 표적이라는 뜻이 나타납니다.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해둔 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어떨 때 주로 쓰는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 가방에 표시를 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보람을 했다고 합니다. 보람을 했다라는 말은 작은 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보람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말에서 왔다 생각합니다. 보람은 원래 의미 있는 일들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보람은 아주 크고 위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작은 표시입니다. 어제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의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보람은 급하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와 다른 어떤 보람이 있는 즉 작은 표시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가? 떨어져 있는 작은 휴지를 주었는가? 내가 머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였는가? 아니 어떤 경우에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일도 보람이죠. 보람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표시라는 것을 안다면 보람 있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곱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도 모두 다 보람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보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오랫동안 내 삶을 바꿔가면서 보람을 만드시는 것이 보람의 참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마지막 단어는 짜증과 궁금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 증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로 병에 해당되는 예들이 많죠. 우울증이라든지

있지. 그런 말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순 우리말에도 증이 붙는 예들이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짜증과 실증이 있습니다. 짜증은 짜다와 증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을 짜다라든지 행주를 짜다라든지 할 때 쓰는 짜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짜증은 자신을 쥐어짜는 물기 없이 만드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짜증을 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지고 얼굴에도 인상을 쓰게 됩니다. 목소리에도 말소리에도 행동에도 짜증이 묻어나게 되죠. 짜증이 병이라면 저는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썼던 인상을 펴는 겁니다. 인상을 피는 것만으로도, 밝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내 몸속에 있는 짜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쥐어짜지 않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편 실증은 싫어하는 증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싫어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싫어하게 되는 증상을 우리가 실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증에도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싫어하는 일들이 사실은 처음 했을 때는 설레는 일이었기도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과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면서 실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이나 설렘을 기억한다면 그 실증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실증이 난다면 원래의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이 들어가는 말 중에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이라고 얘기하는 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궁금증입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나의 궁금증은 무엇인가? 제가 언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궁금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은 저에겐 부끄러움이 됩니다. 궁금증이 많아지는 세상을 산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 강의들을 통해서 한글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까지 많은 점들에서 궁금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셨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글날 한글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사랑하고 또 언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반도에 성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12,000여 개입니다. 이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고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이 중국의 동북삼성, 이 연해주 지역까지 포함하면요, 약 3,000개의 성이 더해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성을 쌓고 또 지켜냈다는 거죠. 이 고조선의 왕검성부터 조선시대 각 고을의 읍성까지 이 성곽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패였습니다.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자 이 백성들의 피난처이자 또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죠. 혹시 이 오녀산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에 있던 성입니다. 이 고구려는 높은 산봉을 위해 이 웅장한 성을 올려세워 이 중국 세력에 맞섰습니다. 그 배경을 떠올려보면요. 왜 고구려가 산성의 나라라 불렸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백제는 주요 길목마다 이 토루를 쌓으면서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했고요. 이 신라는 3년 산성에서 이 성 쌓기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3년 산성을 걸어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지형을 읽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돌을 다뤘는지 감탄하게 될 겁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이 도성 축조 도감을 설치해서 한양 도성을 쌓았고요. 이 세종대왕은 도성 수축 도감을 설치해서 이 32만 2천 명의 인부와 수백 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단 38일 만에 이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거의 초고속 이 토목 프로젝트에 가깝죠. 이후에도 조선은요, 남한산성을 마련해서 이 전쟁 시 임시 수도인 행궁으로 삼았고요. 또 이 남한산성은 뛰어난 방어도시의 본보기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보다 17년이나 먼저 세계의 인정을 받은 성곽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가 건설한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 18세기 말 발달된 조선의 근대 과학기술과 도시 설계 역량이 집약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조는요, 이 높이 146m의 팔달산을 끼고,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산이죠. 이 팔달산을 끼고 수원화성을 쌓았습니다. 평지와 산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서 이 평산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원화성은요, 단순히 전쟁을 대비한 성곽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 행궁을 두고 시장을 만들고 관청을 재배치하고 도로망까지 새롭게 짜놓습니다. 이 한마디로 방어시설에 도시를 얹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도시와 성곽을 하나의 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요, 계획도시 혹은 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구조와 기능이 도시 전체에 걸쳐서 치밀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화성을 걸어보면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성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길이의 한양 도성이 있었죠. 그런데 정조는 왜 굳이 한양이 아닌 수원에 또 하나의 성곽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이 단순히 무덤을 옮긴 김에 뭐 성을 새로 쌓은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조가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가장 큰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이 이 정조의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13일 영조는요, 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라. 지금 들어도 참 낯설고 믿기지 않고 이 잔혹한 명령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록을 보면요, 영조는 원래 이 사도세자를 많이 아꼈습니다. 이 총명하다고 칭찬도 했고요. 어릴 때는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극은 이 단순히 버려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과 기대, 이 두려움이 얽혀 폭발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세자는

10대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요, 세자는 자질이 탁월하여 영조가 사랑했는데 10여 세 이후 학문을 소홀히 했고 질병으로 발작할 때는 궁비와 환시를 죽였으며 근래 영조를 시해해서 궁궐 후원에 묻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요, 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째인 윤 5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영조는 이 손자 정조만큼은 정말 아꼈습니다. 예, 총명하다,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남겼고요. 이 정조를 세 손으로 삼았습니다. 세 손의 지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이복형, 이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는 경희궁 숭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는 단순히 이 친족관계를 밝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돌리는 일에 착수합니다.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원세자로 바꾸고 이 창경궁 밖에 경모궁을 세웠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 수은묘도 영우원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인 1789년 정조는 더 큰 결심을 내립니다. 이 아버지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 북쪽에서 최고 명당으로 꼽힌 수원 용봉면 화산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이 수원부 관하도 있었고요. 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옮기려면 관하와 마을 전체를 옮겨야 했고요. 이 백성들은 대대로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환곡을 없애고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이 문무과 별시를 열어서 이 지역 인재가 등용될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1789년 10월 사도세자의 관은 화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이 새로운 무덤 조성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정조는 무덤의 이름을 현륭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에 융성하게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이 정조의 더 큰 구상, 도시 화성과 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원 도읍을 정이품 유습으로 올리고 이 도시 이름도 과감하게 수원에서 화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이 관하와 백성을 지키는 성곽, 이 화성 성곽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도시 이름과 성곽 이름을 똑같이 화성으로 정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조가 하나의 도시 전체를 큰 그림 속에 넣어서 설계했던 거죠. 이 원행시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팔달산 아래에 행궁을 짓고 신도시 화성과 신도시를 지키는 군사시설인 화성성곽을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화성에 힘을 쏟았을까? 정조의 목표는 단순히 무덤을 옮기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동시에 이 조선의 정치 질서를 새롭게 짜려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직접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전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가 생전에 금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명을 어기면 영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도세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들, 즉이 사도세자의 손자인 순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려는 방식입니다. 이 순조가 왕위에 오른 뒤 격상을 시키면 영조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상에 대해서는요, 이 혜경공 홍씨가 쓴 한중록에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70이 되고 세자가 15이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현륭원 가까운 화성행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이 대목에서 정조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성은 단순한 분묘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머물며 새로운 나라 운영 방식을 실험하려 한 무대였던 겁니다. 이 구상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양경체제입니다. 한양에는 어린 순조가 임금으로 있고 화성에서는 정조가 상왕으로 머물면서 국정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체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역할을 나누고요. 이 정조는 화성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며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상왕제는 이 세종과 태종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창경궁 안에 있는 수강궁에서 별도의 상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왕으로서 병권을 장악했고 날마다 세종의 문안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서 조선을 안정시키고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는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도 전에 180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가 단 4년만 더 살았다면,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단순한 성곽도시가 아니라 이 군사, 경제, 농업, 행정이 이 서로 맞물리는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성은요, 이 농업 기반의 도시였습니다. 이 토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 정조는 주민들에게 퇴비 증산을 지시했죠. 이 퇴비와 섞인 척박하던 땅은 3년이 지나면서 농사 짓기 좋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이 도시의 자립이 식량에서 시작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물관리도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조는요, 가뭄 대비와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만석고, 만년제, 이 충만제 같은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둔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화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었죠. 이 화성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자리했고, 정조는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외영을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이 수도인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국방의 요새로 삼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제 기반도 차근차근 갖춰졌습니다. 정조는요, 한양의 유기전과 같은 시전을 화성에 설치하고 이 한양 상인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화성 출신 상인을 체계적으로 키웠습니다. 조선의 무역을 주도하던 역관 상인 일부가 정착을 하면서 화성은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1791년 이 정조와 최재공은 상업구조 전체를 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신의 통곡입니다. 이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 정권을 폐지해 이 작은 상인들과 생산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 결과 화성은요, 이 열린 상업도시로 빠르게 변모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정조가 꿈꾸던 새로운 조선의 모델이었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정조는 상왕으로서 나라의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화성을 통해 조선의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성을 바라보며 이 지점을 기억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 성곽공사는요, 1794년 정조 18년 1월 15일 이 정조의 직접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정조는 이 거대한 공사와 신도시 건설을 총괄할 인물로 이 초대 화성 유수를 지낸 영종주부사 최재공을 임명합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성 성곽공사야말로 당대인들의 온갖 경륜을 투영해 이룩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며 역사적 사업이다. 그런데요, 이 애초에 화성 성곽은 10년 계획으로 잡힌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9개월 만인 1796년 9월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조가 2년 9개월 만에 이 거대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사 시작 2년 전 1792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이 서양역학기술서인 기기도서를 내려주면서 화성 설계를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기기도서는요, 스위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테렌치의 기술을 이 중국 사람 왕징이 정리한 책인데요. 이 역학 원리가 공학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기반으로 동서양의 기술을 종합해서 성화주략을 만들었고요. 이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중기, 농로, 그리고 유형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둥근 나무 막대를 깔아 돌을 미끄러뜨리는 구판, 바닥이 활처럼 굽은 독특한 운송수레인 설마도 개발해 공사에 활용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기존 도구보다 훨씬 성능이 높아서 이 공사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이 거중기를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석재를 들어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이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해서 여러 활차에 밧줄을 걸어 무거운 돌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이 거중기를 사용할 때는요, 밑 움직 도르래 틀에 이 세 개의 쇠고리를 끼우고요. 그 사이에 가로 쇠막대를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 위에 쇠사슬을 걸고 두 개의 쇠막대로 짐을 매답니다. 여러 사람이 얼레와 도르래를 함께 돌리면 움직 도르래의 원리로 무거운 짐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400근, 약 240kg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성 성역의궤의 화성 기적비에도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거중기와 유형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거중기는요, 이 성벽을 높이 쌓는 데 썼다기보다는요, 이 돌을 캐낸 뒤에 그 운반용 수레에 싣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로입니다. 농로는 이 높은 곳이나 먼 곳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 배에서 닻을 감는 장치, 도자기 돌림판, 우물가에 두레박 도르래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도 모두 농로의 일종입니다. 이 오늘날의 고정식 지브 크레인과 매우 비슷한 구조인데요. 긴 간주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활차를 달아 밧줄을 걸고 8명이 좌우로 나뉘어 농로를 감으면 물건을 원하는 높이로 올렸다가 줄을 조정해서 정확한 지점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겁니다. 정약용은요, 기존 수레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운송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형거는 흔들거리는 저울 같은 수레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요. 폭을 좁히고 짐이 올라가는 판을 일부러 바퀴보다 높게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취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였을까요? 돌을 실어 나르는 기능과 돌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 다목적 장비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거의 바퀴와 복토는요, 지렛대의 받침점, 긴 손잡이는 힘점, 앞부분은 작용점 역할을 합니다. 이 손잡이를 올리면 앞부분이 낮아져서 돌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고, 손잡이를 다시 내리면 돌이 미끄러져 제자리를 잡습니다.

차상에는 매끄러운 생참나무 세로대를 보강해서 돌이 더 잘 미끄러질 수 있게 했고요. 이 넘지 않도록 한표라는 작은 나무 토막도 달았습니다. 자, 이처럼 화성 건설에는요, 거중기, 농로, 유형과 같은 이 새로운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약용을 이 신도시를 설계한 다재다능한 건설 공학자이자 이 화성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개량하거나 발명한 이 기계공학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비들만으로 이 10년의 공사를 2년 9개월로 단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거중기는 한 대였고요. 이 농로는 두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장비 수로 이 성벽과 성문, 이 많은 건물을 동시에 완성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자찬 묘지명에서 이 공사비 4만 냥을 절약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공사비 87만 냥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명 이 비용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이 공사 기간 단축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장비들이 공사 과정에서 효율과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을 2년 9개월로 줄인 데에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화성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부역으로 끌려온 무보수 인력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임금 노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선시대 백성들은 원래 이 부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국가 지방관청이 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화성건설 총책임자 최재공조차 이 국가대사임으로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은 나라를 위해 부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정조에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조는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 부역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화성 성역의교의 화성 기적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성 공사에는 75만 명의 인부가 투입됐고 정조의 백성 사랑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노임을 주었다고 말이죠. 단 3일의 의무 부역조차 면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석수라든가 이 목수, 단청공, 벽돌장, 미장, 대장장이, 이 조각장 같은 전문 기술자들은 일부 부역으로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품삯을 지급했죠. 단순 노동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서 이 전문 장인을 예우를 했습니다. 일반 인부의 하루 품삯이 보통 2전 5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목수, 미장이, 조각장, 수레장, 화공 등은 4전 2푼을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멀리서 온 일꾼들을 위해 이 팔달문, 장안문, 숙지산, 여기산, 구포 이런 곳에 이 공사장 주변 곳곳에 임시 가옥을 설치했습니다. 병이 나면 성 밖에 막사를 치고 진료해 주었고요. 일을 못하는 날에도 쌀 한 대와 돈 1전을 지급했습니다. 인부들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관심에 따라 이 수시로 상품을 지급했고요. 이 잔치를 열어서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척서단을 내려주고 겨울에는 방한용 털모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경양 각지의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정조가 각 지방에 그 너무 많은 사람이 수원으로 오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 성을 쌓는 일은요, 이 돌을 캐내고 그걸 다듬고 옮기고 다시 성벽 위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하는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된 정말 힘든 육체 노동의 연속이었고 이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화성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 공사와는 딴판이었죠. 이 억지로 끌려온 부역이 아니라

일하러 온 노동자로 대우받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숙소, 진료, 식량, 약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갖춰지니까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즐겁게 꾸준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이 모여서 이 화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세계문화유산 소나성은요, 18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성곽건축의 결정체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성곽을 걸어보시면요, 느끼시겠지만 이 성은 단순히 잘 지은 성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가진 기술, 미학, 정치적 의도가 한데 얽혀있는 거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화성을 이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지녔으며 이 성벽 안에 설치된 네 개의 성문을 비롯한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닌 아름다운 성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조는 왜 하필 이곳에 이렇게 큰 도시와 성곽을 만들려고 한 걸까?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명당 화산으로 옮기며 이 지역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효심 같지만 뭐 여러분도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 구성의 중심지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아울러 수도 남쪽 국방 요새로도 활용하려 했습니다. 1797년 이 완성된 화성을 둘러본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이다. 호호부실 인인 화락. 이 말에서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의도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 화성은 그 실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관할을 옮기는 이사 비용까지 직접 지급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지역 인재를 시험을 통해 뽑고 성을 쌓은 인부들에게는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다치면 돌봐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는 세심한 조치까지 마련했죠.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울며 공사하던 현장과 일한 만큼 대우받으며 일하는 현장은 분위기부터 다르겠죠. 정조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의 중심에는 화성 행궁이 있고 후원에는 미로한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어야 진정한 한가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이 미로한정에 앉아 나라의 미래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화성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화성 성곽을 따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조가 아름다운 것이 강하다라고 했던 그 풍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로한정에 잠시 앉아 200여 년의 시간을 건너보시길 바랍니다. 정조가 꿈꾼 호호부실 인인 화락,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평화롭기를 바란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0: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이 세상은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각자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생존법은 리더의 사고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성주입니다. 저는 리더와 조직을 관찰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경영자들이 빠지는 한 가지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영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리더십, 변화, 혁신 같은 말들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경영자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종종 건넵니다. 우리 조직에서 혁신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그러면 상당수 리더들이 잠시 얼굴이 멍해지다가 생각해내려 애쓰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평이한 대답을 이렇게 내놓곤 하죠. 글쎄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런 암묵적 사고가 어떤 경영 리스크가 되는지, 또 이 암묵적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 명확한 사고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고는요, 단어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전략적 사고를 개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든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단어가 가진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 후로 펼쳐지는 사고들이 뒤틀려 버릴 수 있죠. 특히 개념이 추상적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만난 탁월한 경영자들은 모두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명확한 사고자로 유명하죠. 이건희 회장은 복잡한 현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 신경영을 외치면서 삼성그룹을 변화시킬 때 그는 각 계열사가 보이는 복잡 다단한 현상들을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병증으로 묘사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양실조다. 자금과 기술자만 좀 더 넣고 노력하면 살아날 수 있다.

건설은 영양실조의 당뇨병 환자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사람을 많이 넣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용어로 부르는 현상을 예리하게 파악하고요. 그것이 유발하는 비용과 부작용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죠. 원래 학문이라는 것도 처음 기초는 용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삼성의 고유한 용어를 만들어 익숙하게 써버릇하면 다섯, 여섯 개의 단어로 된 말이 요새 내가 3시간 이야기한 내용하고 같아진다. 이것이 초관리고 효율이고 경쟁력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경영 환경은 매우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직 외부에는 온갖 용어들이 유행처럼 난무하죠. 조직 내부가 전문화되면서 다른 부서는 알지 못하는 특수한 용어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경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 추상성이 날로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개념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쪼개서 생각하는 방법이죠. 관조하려는 단어가 조합어인 경우에는 각 마디를 분절해서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조직 문화입니다. 이런 경우 조직과 문화를 따로 떼어내서 각 개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것이 서로 합쳐지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숙고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티몬을 찾는 겁니다. 에티몬이 뭔가요? 이거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뜻인데요. 그 어원을 찾아가 보는 일입니다. 어원학자들이 오랫동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심스럽게 파헤친 결과들은 우리의 생각을 명징하게 발전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비유해 보는 일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에피소드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중공업의 문제를 영양실조, 건설업의 문제를 당뇨라고 비유하고 명확하게 자금과 사람을 더 넣어라, 더 열심히 뛰어라 같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죠. 이처럼 비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바꿔줍니다. 때로는 복잡한 현상이나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핵심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단어 사용의 맥락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사전적 정의와 현실적 의미 간의 괴리를 파악하고 화자와 청자 간에 무슨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단어와 함께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을 살피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에도 의미가 담겨 있지만 거미줄처럼 연결된 다른 표현들과 함께 고려할 때 그 뜻이 더 명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려면 그와 관련된 또는 그와 빈번하게 함께 출연하는 단어를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특정 단어나 개념을 정의하고자 애썼던 학자들이 내놓은 결과물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한 단어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살피다 보면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죠. 수십 년 혹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이 고민해온 내용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의미를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경영자라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죠. 바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제가 만난 탁월한 경영자들의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개념을 고찰할 때 3단계를 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편적, 맥락적, 실천적 정의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어떤 단어를 고찰할 때 첫 번째, 보편적 정의를 알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적용되고 널리 인정받는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섯 가지 방법이 이 보편적 정의를 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그들은 맥락적 정의를 내립니다. 맥락적 정의란 보편적 정의를 넘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용해서 소화시키고 재해석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그들은 실천적 정의를 구체화합니다. 실천적 정의란 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탁월한 경영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3단계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탁월한 전략가로 유명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1980년대 후반, 신라 호텔은 매물로 나온 리버사이드 호텔을 인수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호텔의 임원은 신라 호텔과의 시너지 효과, 영업 전망 등을 검토했지만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많아서 매물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을 바꾸라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임원에게 알쏭달쏭한 질문을 했다고 하죠. 호텔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임원은 곧바로 서비스업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임원의 답에 이건희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한참 동안 벤치마킹을 마치고 난 임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입지에 따라 성패가 갈리고 새 시설로 손님을 끌어야만 하기 때문에 부동산 업이나 장치 산업에 가깝습니다. 그제야 이건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호텔업은 서비스업이다라고 대답했던 임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편적 정의로만 호텔업을 바라본 경우이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호텔업의 맥락적 정의를 본인 환경에 맞춰서 고민한 것이죠. 이건희 회장은 호텔업을 부동산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호텔업은 초기에 몇년 정도 적자를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고 부동산 가치가 높아져서 영업 적자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은 호텔업을 장치 산업이라고도 정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천여 개가 넘는 호텔의 비품을 얼마나 잘 갖춰놓느냐에 따라서 호텔 경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텔업을 장치 산업과 같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기업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업을 재정의하면 구체적이고 선명한 실천적 정의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삼성만의 호텔업의 맥락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는 실천적 정의를 구체화한 결과 신라호텔이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중에서 소비자 관심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들은 사업에 관한 굳건한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나 어디선가 들었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이 영위하는 비즈니스에 맞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념을 단단히 정리하는 여섯 가지 방법은 단어의 보편적인 정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보편, 맥락, 실천 프레임은 그 단어에 대한 선명한 관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 그 개념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구체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전략적 사고는 명징한 개념 정립부터로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현재 살아있는 언어로 라틴어를 쓰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티칸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80명 가운데 40명이 붙었습니다. 그 40명에서 40등이 누구였을까요? 네, 저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알았던 라틴어는 이곳에서는 세 발에 피었습니다.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을 딱 보고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17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탄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이 노래를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에 또 라틴어를 쓰는 데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날도 라틴어를 쓰는 곳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틴어는 사어입니다. 대부분 사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언어라고 합니다. 더더욱이 서양 언어가 아닌 우리 언어에서 라틴어는 더 멀게 느껴지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럽의 학생들에게는 라틴어가 죽은 언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한 언어로 나타납니다. 언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라틴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수능 영어를 준비하듯이 이탈리아의 고등학생들은 라틴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만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만 7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입학합니다. 근데 왜 만 7세에 입학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 7세가 되면 이성 사용의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인간은 만 7세가 되면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 7세가 되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6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는 몇 년이냐면 몇 년일까요? 예, 5년입니다. 중학교는 몇 년일까요? 3년. 아,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중학교는 3년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3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는 몇 년일까요?
1: 4년.
0: 4년? 또? 5년입니다.

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마뚜리따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뚜리따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아무 데나 다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학교 아무 데나 다갈수 있다고 해서 그 학교, 학과를 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무엇이 보장됐습니까? 졸업이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무엇이 보장되지 않는다? 졸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명문 대학, 좋은 대학이라서 내가 원서를 내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해도 그 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학교에 원서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그 마뚜리따의 첫날, 첫 과목의 시험이 바로 무엇이냐? 라틴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 영어나 수능 국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고등학생들도 라틴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수능 국어나 수능 영어에 얼마나 많은 참고서나 교재가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친구들도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많은 라틴어 문법책과 교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라틴어를 배우지만 그것 말고 또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필요하는 곳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신학. 예, 좋은 답변입니다. 신학을 하는데도 라틴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신학은 자기 언어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신학을 하면 되고,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신학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고전 문헌을 알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빼고서는 딱히 라틴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아,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참 라틴어를 잘했지라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계가 미사를 모두 라틴어로만 했을 때, 그때는 라틴어가 공용어였고 의무였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무척 라틴어를 잘하고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 불문하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것을 하면서 그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자기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점점 교회 안에서도 라틴어의 비중은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현재 살아있는 언어로 라틴어를 쓰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 로타 로마나라는 곳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타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교차로 중에 사각으로 된 교차로도 있지만 둥그런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로터리라고 들어봤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둥글다, 둥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로터리란 말이 이 로따에서 나온 말입니다.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둥글, 둥근. 그럼 로마라는 뭐냐? 로따, 둥근 이 원탁 같은 식탁에 재판관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회의를 한 곳. 그것을 로타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로타 로마나. 이것은 바티칸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그 대법원의 입구에 들어가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코르테 임페리알레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코르테 임페리알레. 코르테 임페리알레.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예, 황제의 재판소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재판했던 곳이 바로 어디? 이곳이었습니다. 이 황제 재판소를 딱 들어가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회랑이 나타납니다. 1층과 2층 회랑. 그리고 저기 딱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기에 가본 적이 단 1번도 없습니다. 저 박물관이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박물관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시험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로타로마나에 입학을 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왜저 사람이 저기 바로 밑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조차 못 갔을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 안을 들어가 보면 이런 부조들도 나오고 이제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프레스코아가 나타납니다. 이 프레스코아를 그린 사람은 조조 바사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조 바사리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들리죠? 여러분 가운데 한번 조조 바사리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조 바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를 아시나요? 라파엘로를 아시나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기 시작했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파엘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기술해서 알까요?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이런 유명 화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의 일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작품 세계에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 조조 바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조 바살이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작품은 바로 조조 바살이가 그린 겁니다. 프레스코화로. 이거를 그리고 나서 조조 바살이가 미켈란젤로를 초청합니다. 젤로야, 내가 이거 했어. 그러니까 젤로가 딱 그럽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디가 했니? 근데 내가 이거 그리는데 100일 걸렸어. 딱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살라, 이 홀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느냐? 살라디 첸토조르니. 100일 홀, 100일 걸려서 그린 홀이라는 의미에서 100일 홀이 됐습니다. 자, 이 프레스코화를 보고 있다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홀이 상당히 아름다운 홀인데, 누군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이 홀은 상당히 잔인한 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홀에서 학생들은 입학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학년 진급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또 최종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 시험에 몰두하지 않고 지금 이 그려진 조조 바살이의 그림을 보고 있다면, 그 프레스코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감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빠질까요? 예,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시험 시간에 이 홀을, 이 살라를 감상할 시간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 홀에서 두 번 그림을 감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홀을 또 들어가 보면 그 홀 안에 살라 리아리아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홀입니다. 자, 이 살라 리아리아 홀은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됐으면 변호사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 같은 거 받는 거, 아니면 모든 그 시무식을 할 때, 이곳에서 시무식을 하고 우리가 업무상 알았던 내용에 대해서 기밀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다뤘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비밀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홀, 이 바티칸 대법원, 이곳의 공식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모든 시험, 모든 수업, 모든 과제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라틴어로 이루어집니다. 입학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 입학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교회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입학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입학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4지로 6페이지 정도 된 라틴어로 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판결문, 라틴어로 작성된 그 판결문을 보고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대 유럽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하면 됩니다.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는 가능합니다. 무엇이 안 될까요? 한국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 라틴어로 된 판결문을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럽어로 번역하고 나면 또 그 판결문에 담긴 무엇? 예, 법리를 라틴어로 한 페이지 정도 써야 됩니다. 그게 입학시험입니다. 그러면 담당 시험관은 그 학생의 입학시험지를 보고 이 학생이 라틴어로 된 판결문을 제대로 잘 번역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이 라틴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잘한다라고 하면 이제 입학시험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악명이 높습니다. 무엇으로? 졸업이 안 되는 것으로 너무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이 기간에 사법연수원에 입학시험을 치르려고 준비했을 때 약 80명의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입학시험을 준비했는데 80명

가운데 40명이 붙었습니다. 그 40명에서 40등이 누구였을까요? 네, 저였습니다. 하도 입학을 하고 졸업이 안 되니까, 그래, 좀 올해는 좀 많이라도 받아서 하다 보면 졸업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 운빨에 의해서 제가 끄트머리를 잡고 딱 들어가서 40명 중에 40등이 딱 돼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등은 들어갔는데 바로 이 살라디 첸도조로는 이 홀에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시험을 이제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다 라틴어로 말씀하시고 이제 과제물도 주어지고 과제물은 매달 하나의 과제물이 주어집니다. 그 과제물은 실제로 있었던 소송 사건을 학생들 각자가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알파벳 순으로 어떤 사건을 하나 주고 어디 A부터 어디까지는 피고 측 변호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원고 측 변호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판사,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검사의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른 변론서를 라틴어로 써 놓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이탈리아어로 다뤄진 사건일 수도 있고 영어로 다뤄진 사건일 수도 있고 불어로 다뤄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라틴어로 쫙 판결문을 써가는 겁니다. 판결문은 어느 정도 써가야 되냐면 A4지로 15장 정도 써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제출한 그 판결문을 보고 교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이 학생이 제출한 이 변론서에 문법상 오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가령 누구의 책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누구의 책이라는 조사에 의의를 안 쓰고 누구가 책 하면 선생님은 빨간색 사인펜으로 쫙 긋습니다. 그렇게 쫙 거진 게 10개가 넘으면 일단 그 과제물은 과락입니다. 그런데 10개를 안 틀렸어. 그럼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제출한 그 변론서가 법리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30점 만점에 18점. 이 18점이라는 것은 최저 점수입니다. 이 과목을 통과하기엔 최저 점수를 주고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제물을 7개 내지 8개를 하면 그 학생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학년 진급 심사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은 4일간 이루어지는데 9시부터 1시까지 4일간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4시간씩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년 진급 심사를 통과를 하면 2학년으로 올라가고 이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학생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어떤 권리가 주어질까요?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수업과 과제물을 다시 다 반복해야 될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시 1년 동안 수업을 다시 다 들어야 되고 다시 1년 동안 과제물을 다시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다시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첫해 제가 40명 가운데서 40등원 들어간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준비했던 그 라틴어, 제가 그 전에 알았던 라틴어는 이곳에서는 새 발에 피었습니다. 왜? 라틴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글을 줄줄줄 써나가야 될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을 딱 보고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저의 성적표는 30점 만점에 이거 방송에 이런 걸 내가 얘기해야 되나? 예, 1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1점만 더 받으면 2학년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1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하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실 로마 유학 중에 저는 매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La Chiabianga, La Dura Sorte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 슬프니까 울게 그냥 냅둬라. 왜냐면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막 차가 막 지나다니면 제가 노래 부르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갖고 나는 왜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석사 때, 박사 때 했던 공부들은 잘했는데 왜 여기서 나는 이렇게 무능한 나 자신을 머물러 있을까? 하여튼 그런 개인에 대한 엄청난 탄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시아. 노래를 크게 부르고 나면 제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은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유급을 당하고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심기일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년 진급심사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다시 준비한 그 학년 진급심사 시험은 30점 만점에 18점을 받고 당당하게 2학년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 저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때와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라틴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부터는 잘해 나가리라 하면서 이제 2학년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2학년 때부터는 성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그 성적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입만 열면 제자랑이 되니까.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3학년으로 올라가는 진급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40명이 시작했던 학생이 2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시작했던 2학년 학생이 3학년으로 그러니까 10명이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 최종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종 변호사 시험은 바로 보였던 이 건물, 이 101호를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장 12시간 동안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면 시험관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웨이터가 먼저 옵니다. 웨이터가 먼저 따와서 메뉴지를 쫙 돌립니다. 그래서 프리모 삐아또, 파스타 어떤 거 먹을래? 그럼 세콘도 삐아또, 뭐 고기 먹을래? 아니면 고기는 뭐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뭐 닭고기 먹을래? 막뭐 토끼고기 먹을래? 쫙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은 뭐 먹을래? 커피나 엑스프레소 마실래? 아니면 뭐 마실래? 막 카페 마키아또 마실래? 쫙 있습니다. 그걸 체크 쭉쭉쭉쭉 합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면 웨이터가 그 사람이 쓴그 메뉴대로 책상에 쫙쫙쫙 갖다 줍니다. 이큰 홀에 지금 이 강연 정부의 네다섯 배 되는 그큰 홀에 시험 보는 학생은 한 네다섯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딱 갖다 줍니다. 근데 그때 파스타가 먹히겠습니까? 전혀 안 먹힙니다.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매달 과제물로 했던 그 실제 소송 사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문을 라틴어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의 분량이 A4지로 통상 180페이지에서 2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불어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취약한 언어가 나오게 되면 그 시험은 망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러 들어갔었습니다. 보부도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험에서도 30점 만점에 18점을 받으면 최종 변호사가 되는데 그때 저는 몇 점을 받았느냐? 30점 만점에 17점을 받고 또 따라서 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라샤 키오비앙가 라두라 소르테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는 울면서 진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몇 년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과 얼마나 많은 비난과 나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는데, 내가 감수한 모든 위험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무척 한심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변호인 자격 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는 또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3학년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럼 다시 3학년 과정을 시험과 과제물을 반복해야 됩니다. 3학년 과정을 반복하고 다시 최종 변호인 자격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읽었습니다. 그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떨고 있는 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Dilige et fac quod bis.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이 될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도 만족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안에 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틴어와 영어가 완전 별개 언어가 아니구나. 자, 그래야 쭙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딱 M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라틴어로 별이라는 단어는 스텔라입니다. 자, 영어로 별은 뭐 스타가 됩니다. 여기서 T는 그냥 막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자 하나에도 그 철자가 들어간 것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멀게 들어갑니다.

배고파. 밥 줘. 밥 줘, 밥.

19살 때 시작을 했고요. 횟수로 50년째 같아요.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내가 혼자 살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제 나이 또래들 친구들은 다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저는 아직 현역이라고.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 옷 만드는 일은 사양길이 될 거다. 기성복이 많이 나오니까 이 미용은 손님과 1대1로 접해야 되고 손으로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라 로봇도 할 수 없는 일일 거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청주에서 근무할 때 이제 그 손님들이 그래요. 청주보다는 대전이 유행이 좀 더 빨리 받아들이더라. 새로운 기술 더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소리 한마디에 아 그래? 그러면 대전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서 대전시 옥천동인 줄 알고 온 게 여기 충북 옥천인 거예요. 제가 옥천에 왔을 때는요. 한 10개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많이 변했죠.

0: 내 걸 차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차려서 그렇지 않아요?
1: 여기가 대전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대전하고 가깝다
0: 너무
1: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지에서 들어와서 자리 잡는데 쉽게 생각들을 해요. 많아도 더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아져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실 또 그렇게 원장님들도 괜찮아 뭐 자기 능력껏 그럼, 하는 거니까 라고 받아주시니까 또 그것도
2: 다 자기 능력껏 하는 거지.
1: 시기 질투 이런 게 없는 거
0: 같아.
1: 시기 질투 가요.
0: 집에 가서 하나?
1: 아이 그럼 집에 가서 울지. 아니 또 생겼어 막 이렇게.
0: 나는 그런 마음 안 가져봤던 거 같아.
1: 정말 안 가져봤던 거
3: 같아. 이게 여자들이 하기에 뭐 딱 안성맞춤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미용실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도 서서 작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 그냥 서서 있는 게 더 편해요.

0: 지금 몇 년 되셨지?
1: 생각부터 왔으니까 50년 가까이 됐죠.
0: 저기 약혼할 때 내가 메이크업 하고
1: 머리 해주고 우리.
0: 머리 해주고 어, 서울로 장가가는 사람이 서울 두고 왜 여화상이 되는데 힘들대.
1: 명동 가서 머리 깎아가도
0: 내 손길이 그리웠지.
1: 아 그런 게
0: 아이고 50년 동안 삼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머리 숱 없어진 것 같아.
1: 벌써 50년 돼가지고 며느리 보려고 지금 머리 깎으러 온 거예요.
2: 제가 이제 올해도 했잖아요. 손님들도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십 년지기 단골 분들이 많아요. 다 거의 뭐 언니 동생 그래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쭉 오시다가 그분들이 안 보이면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거든요. 언니 왜 안 오셔? 돌아가셨어. 오래되다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내가 해드리는 머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진짜 정성껏 예쁜 모습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국악이론과 한국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성기련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소리판의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란 무엇일까요? 언젠가 판소리를 정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판소리는 판소리이다 였습니다. 판소리는 문학이다, 음악이다, 혹은 연극이다라고 한 가지 장르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판소리를 그 특징 그대로 설명해 본다면 한 명의 창자가 한 명의 고수의 북반주에 맞춰 노래와 말로 풀어내는 한바탕의 이야기입니다. 판소리는 문학이자 음악이자 연극인 것입니다. 판소리는 언제부터 불렸고 판소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판소리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청중들은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판소리를 감상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판소리는 무엇인지, 판소리 그 자체로 이해하기 위해서 10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판소리는 소리판에서 열립니다. 소리판이란 소리라는 말과 판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판이란 소리 공연이 열리는 자리, 혹은 본격적으로 소리를 감상하는 자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리판의 전형적인 모습은 지금 보시는 10폭짜리 병풍 평양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양도의 제2폭 그림에는 대동강에 위치한 섬, 능라도가 보이고 이곳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소리판 한가운데를 보면 판소리를 부르고 있는 창자가 부채를 쫙 펴들고 소리를 하고 있고 창자 뒤에는 명창 모흥갑이라는 다섯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창자의 이름이 모흥갑임을 알수 있죠. 창자와 마주 앉은 고수는 부채를 잡은 오른손을 높이 들고서 북의 꼭대기를 척 하고 내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판에서는 창자와 고수, 단두 명의 연행자가 공연을 이끄는데요. 창자와 고수는

0: 구하기 위해 육지로 나가는데 육지에서는 토끼의 모습을 모르다 보니 화공을 불러서 토끼 얼굴을 그리는 대목입니다. 판소리 창자는 안일이에 바로 이어서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소리를 합니다. 자, 그럼 토끼화상 대목의 소리 부분을 들어볼까요?
1: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 불러들여 토끼화상을 그린다.
0: 판소리 창자는 혼자 여러 명의 인물을 표현해야 하니 연극적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창자는 이야기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를 할때 다양한 몸짓을 합니다. 이와 같이 판소리 창자가 소리하며 하는 몸짓을 발림 또는 너름새라고 합니다. 그럼 소리판의 또 다른 연행자인 고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고수의 첫 번째 역할은 소리북으로 창자의 소리에 맞춰 북반주를 하는 것인데요. 소리북은 풍물북과 달리 세워서 치기 때문에 북면, 북통 꼭대기, 북통 가장자리 등 여러 곳을 쳐서 다양한 음색을 낼수 있습니다. 고수가 기본 주법으로 소리북을 연주하는 시범을 같이 보겠습니다.

0: 고수의 두 번째 역할은 창자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소리를 할수 있도록 중간중간, 얼씨구! 좋다! 그렇지! 등의 추임새를 하는 것입니다. 고수의 추임새를 들어볼까요?
1: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지.
0: 자, 그럼 소리판의 두 연행자인 창자와 고수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수군가 중 토끼 화상 대목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별주부 왈,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그 화상이나 자세히 그려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 허공,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투기난 쫑긋 두 눈돌이 돌이 허리 늘씬 꽁지 몇도 차 변은 청산이요 변은 독수리.
0: 자, 이번에는 창자와 고수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소리판에 있는지 평양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창 모흥갑과 고수가 앉은 돗자리 주변으로 그들을 삥 둘러서 앉아 있는 청중들이 보이네요. 그림 속에 묘사된 청중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있거나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청중들 중에서 명창 모흥갑의 공연에 가장 몰입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고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오른손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흥에 겨워 추임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판에서는 이 사람처럼 판소리를 들으며 추임새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소리가 즉흥성이 강한 예술인 만큼 창자는 그날그날, 그때그때 소리판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대명창 송만갑은 판소리 창자는 비단을 달라는 이에게는 비단을 주고 무명을 달라는 이에게는 무명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소리 창자는 청중이 어떤 수준의 소리를 원하는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청중의 수요와 수준은 그날 추임새가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는지 또 어떤 순간에 추임새가 나오는지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창자는 소리판에 앉아 있는 청중의 수준이 높다고 느껴질 때더 신나고 더 흥겹게 공연을 한다고 하니 창자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청중이 판소리 감상 도중 적절히 추임새를 넣어야 할 텐데.

0: 처음 수리판에 가신 분은 추임새를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추임새를 해야 할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추임새 넣는 자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판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창자는 한 문장을 끝낼 때 잠깐씩 소리를 쉬는데 이때 고수는 창자와 대화를 하듯이 붓가락으로 소리의 빈 곳을 메워줍니다. 그럼 청중도 창자가 소리를 잠깐 쉰 순간에 추임새를 해주면 어떨까요? 소리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창자를 추워주는 효과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화궁을 불러라라는 사설로 된 소리 대목에서 추임새를 넣으려면 창자가 이 문장을 다 부를 때를 기다렸다가 어이 또는 그렇지라고 추임새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창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악보 중 체크 표시된 부분에서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추임새를 한번 넣어볼까요?
1: 화궁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그렇지.
0: 소리판의 연행자는 창자와 고수이지만 청중은 추임새를 통해서 소리판의 수준과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소리판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자와 고수 외에 청중이 있을 때 비로소 소리판은 완성되는 것이지요. 판소리는 18세기부터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데요. 판소리에 대한 문헌 기록이 영조대 이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8세기에 새롭게 인기를 얻게 된 판소리라는 공연 예술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판소리는 광대 혹은 배우 창우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들은 조선 전기부터 국가적 행사인 나래에 동원되어 구슬 던지기 놀이나 줄타기, 인형극, 장대 위에서 걷기 등 여러 기예와 재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이 창우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연희를 창우희라고 칭했습니다. 창우희가 인기가 있자 창우들은 국가에서 여는 나래의식과 별개로 놀이 혹은 구경거리에 목적을 두는 연희를 자주 펼쳤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와 국가에서 나래를 축소하자 창우들은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조선시대에 창우들이 참여한 가장 중요한 연희는 과거 급제자가 나왔을 때 행하는 여러 행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급제자가 어사화를 쓰고 3일 동안 육아를 할때 창우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춤을 추고 땅재주를 부리는 연희자로 참여했습니다. 또 창우들은 과거 급제자가 3일 육아를 마치고 본가에 도착하면 친구와 친척들을 대상으로 한 축하 잔치인 문희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문희연에서 광대, 즉 창우들은 줄타기나 땅재주 외에 소학지희, 우스갯짓이 주가 되는 풍자적인 성격의 연극을 벌였는데 17세기에 박남이라는 광대가 문희연에서 이귀라는 사람의 일화를 즉흥적인 연극으로 공연하여 좌중을 포복절도하게 한 일화는 소학지희의 좋은 예입니다. 창우들은 줄타기를 할 때도 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줄만 타는 것이 아니라 줄 아래에 있는 어릿광대와 제담도 주고받고 중타령이나 팔선녀 타령과 같은 노래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음악성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우들은 소학지희가 인기가 있자 이야기의 가짓수나 이야기의 길이를 점점 더 늘리고 노래도 더 많이 추가하면서 판소리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19세기 전반기에 문희연이 열린 광경은 송만재가 쓴 관우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관우희는 창우들의 연희를 감상하고서 라는 뜻이며 50수의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재의 관우희에 의하면 당시 문희연에서는 줄타기와 땅재주가 공연되기도 했지만 연희의 핵심은 판소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만재는 관우희에서 판소리를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 등 12바탕이나 소개하였고 청중으로서 판소리 공연에 대해 느끼는 감흥도 적었습니다. 송만재의 관우희 중 판소리에 대한 이 시에는 당시 신분상의 구분 없이 다 함께 공감하며 판소리를 즐기는

청중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희연은 지식인층인 문인들이 판소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이들이 판소리라는 예술뿐 아니라 판소리 명창 개개인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의 기원은 조선시대의 창우 혹은 광대가 연행하던 여러 연희 중 소학지희였는데 18세기 이후 판소리라고 하는 독립된 공연예술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18세기에 공연되기 시작한 판소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만화당 유진한이 남긴 가사춘향 209입니다. 가사춘향 209는 만화본 춘향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유진한이 호남지방을 유람하다가 춘향가 공연을 본후 1754년에 그 내용을 209의 한시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만화본 춘향가의 내용은 지금 전승되고 있는 춘향가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판소리 춘향가가 18세기 중엽에 이미 남도 지역에서 불리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은 누가 있을까요? 문헌의 이름이 나오는 창자로는 우춘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에는 우춘대가 18세기 말에 공연한 판소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농담을 섞은 제담을 하면서 안일이와 발림을 하고 다양한 성음을 느리고 빠른 장단에 얹어서 극적 내용을 소리한 것이 우춘대가 부르는 판소리의 특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활동한 또 다른 명창으로 하한담과 최선달이 있습니다. 판소리 창자들은 판소리 공연을 시작하기 전 자신들의 소리 내력을 밝히는 소리풀이를 하면서 이들을 맨 앞에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후배 창자들은 하한담과 최선달을 판소리 창자의 효시로 꼽아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8세기에 우춘대, 하한담, 최선달이 명창으로 유명했다곤 하지만 이들이 어떤 대목을 잘 불렀는지 어떤 성음으로 유명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구전되는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19세기의 명창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장기로 내세웠던 대목과 소리 기량에 대한 평가가 후대에 전해집니다. 19세기에 활명창으로 꼽히던 창자들의 이름을 문인들의 글이나 판소리 사설 등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창자들의 이름이 전합니다. 전기 팔명창 명단 중에는 아까 병풍 평양도의 이름이 적혀 있던 목음가비, 후기 팔명창 명단 중에는 이날치 밴드로 유명해진 이날치의 이름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19세기에 팔명창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창자의 측면에서 보면 19세기에 들어와서 판소리 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명창 우춘대에 대한 관우희의 글에서 알수 있듯이 판소리를 잘하면 비단 천필을 받을 정도로 대우가 좋았고 그렇다 보니 창으로 태어나서 줄타기나 땅재주를 하기보다는 판소리를 부르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청중의 측면에서 보면 19세기에는 판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 취향을 더잘 반영하는 창자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그 명창의 소리를 찾아 듣는 적극적인 청중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판소리를 직접 부르지는 못하지만 귀로는 명창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귀명창이라고 불렀는데요. 귀명창들은 판소리의 여러 요소 중 소학지휘에서 유래한 제담 구사의 능력보다는 창자의 음악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18세기 중엽 판소리가 형성된 이래 창자의 기량이 점점 높아지자 판소리를 애호하는 귀명창이 증가하였고 귀명창의 증가는 판소리 창자들이 이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경쟁을 촉발시켜서 더 뛰어난 기량을 가진 명창들이 등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세기에 활동한 팔명창들은 이전 시기의 판소리 창자들과 달리 어떤 명창이 어떤 대목을 잘 부른다는 매우 구체적인 평가와 함께 그 선율이 후배 명창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특정 명창이 특히 잘 부르던 대목은 누구누구 명창의 더늠이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더늠이란 말은 더 넣음

0: 이란 말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즉 기존에 이미 있던 선율이 아니라 새롭게 더 넣은 소리라는 뜻이죠. 지금 보시는 탄세단가라는 노래의 사설에는 전기 팔명창으로 꼽히는 송흥록, 권삼득, 고수광과 후기 팔명창으로 꼽히는 박만순, 이날치 등 여러 명창의 더늠이 무엇이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양도에 소리하는 모습과 이름이 남아있는 모흥갑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높게 질러 소리하는 덜미 소리가 장기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조선 창극사에는 모흥갑이 평양 연광정에서 소리를 하면 십리밖까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흥갑 더늠의 이별가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1: 여보드려님, 여보드려님, 나를 어쩌고 가랴시요.

지금 불리는 이별가와는 또 다른 고체 이별가의 담담한 맛을 느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팔명창 중에서 권삼득 명창의 더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삼득은 흥보가 제비를 몰러 나갈 때 부르는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을 워낙 잘 불러서 유명했고,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에도 권삼득 더듬인 사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권삼득 명창의 더듬, 흥보가 중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비 몰러

0: 난다.
1: 권삼디게 더늠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높이 질러내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며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씩씩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외에도 19세기의 팔명창에 남긴 여러 더늠들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가 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로 시작하는 사랑과 대목은 전기팔명창인 고수관의 더늠이고 화공을 불러라로 시작하는 토끼화상 대목은 후기 팔명창인 박만순의 더늠입니다. 이처럼 19세기에 활동한 많은 창자들은 자신의 특기인 더늠을 개발하여 귀명창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판소리 창자의 음악성과 공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명창들이 새로 짜놓은 더늠을 후배 명창이 전승하고 응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사설로 된 대목이더라도 다양한 더늠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판소리는 부를 때마다 다르고 창자마다 다른 다채로운 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판소리 팔명창이 등장하고 이들이 다양한 더늠을 내면서 판소리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런데 판소리를 부를 줄 안다고 해서 아무나 명창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19세기 후반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명창이 될 수 있는가, 뛰어난 명창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명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판소리 이론가이자 후원자였던 신재효는 명창의 조건을 광대가의 노랫말에 밝혀놓았습니다. 광대라 하는 것이 제1은 인물칠에, 둘째는 사설칠에, 그 직차 득음이요, 그 직차 너름세라. 신재효는 인물을 가장 먼저 내세웠는데 신재효가 광대가의 바로 다음 부분에서 인물은 천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물은 반듯하고 단정한 용모를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명창이 되기 위해 창자들이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자질은 나머지 세 조건인 사설칠의 득음, 너름새가 될 텐데요. 사설칠에는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판소리 창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설칠에란 곧 사설 전달력인데 창자가 사설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청중이 극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별주부가 토끼를 찾으러 육지에 갔다가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실수로 호랑이를 부르는 사설 내용을 창자가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0: 자래가 토끼를 부르려고 할지 수로 말리 거친 파도를 아래턱으로만 밀고 나와 어찌 뻣뻣하여 불러놓은 것이 토자가 호자로 살짝 미끄러졌겠다. 저기 저기 포 타 하 허생원 하고 불러더니
1: 다음으로 득음은 어떤 성음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경지, 장시간 공연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소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신재효의 광대가 중 일부분인데 끌어내는 목, 돌리는 목, 도도와 올리는 목 등 창자들이 다양한 목성을 구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창자의 음악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득음은 명창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너름새란 발림과 같은 의미로 판소리 창자가 구사하는 여러 가지 몸짓을 뜻합니다. 즉 너름새란 창자의 연극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춘향가 중 방자가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가는 이도령을 만나서 춘향이의 편지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창자가 너름새를 어떻게 구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그때여 방자가 춘향이 편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다 도중에 이도령을 만나 편지를 보여주니 그 편지에 허여 쓰되 표루왕음이 우금삼지요 적서가 단절하여 약수 삼천리의 청주가 끊어지고 국회의 말을 이해 홍안이 없삼매라.
1: 좀 전에 보셨듯이 창자는 부채를 춘향이의 편지로 활용하여 이도령이 춘향이의 편지를 읽는 모습을 흉내내는 너름새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비롯해서 판소리 창자는 항상 손에 부채를 들고 소리를 하는데요. 연극적 측면에서 볼 때 판소리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판소리 창자에게 유일한 소품이 부채라는 점입니다. 이는 판소리 창자에게는 부채만으로도 청중이 극의 전개에 몰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반증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판소리 창자가 부채를 어린 심청이 삼아 심학교가 심청이를 어르는 대목을 감상해 볼까요?
0: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 둥둥둥둥 오둥둥 내 딸이야.
1: 자, 지금까지 명창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신재효의 안목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내세운 명창의 조건인 사설 전달력, 득음의 경지에 오른 음악성, 너름새 구사를 통한 연기 능력은 오늘날 판소리 명창들에게도 요구되는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판소리 창자가 소리 한바탕을 부를 때 어떻게 소리판을 열고 닫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자들은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단가를 부르는데 단가란 짧을 단, 노래 가의 한자를 쓰며 짧은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를 부름으로써 판소리 창자는 그날 자신의 목 상태가 어떤지 가늠해보고 청중이 취임새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하는지 청중과 교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부를 때에는 너무 화려한 선율이나 변화가 많은 성음을 쓰지 않고 화평한 느낌의 평조와 중간 속도의 중몰이 장단을 주로 씁니다. 단가가 어떤 노래인지 맛보기 위해서 호남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0: 한평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0: 할게.
1: 호남과는 이렇게 호남 지역의 여러 지명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나이 들어서 고향 광주를 찾아가는 화자의 심정을 담은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가의 노랫말은 이산저산처럼 인생에 대한 감회가 담겨 있기도 하고 옛 구사나 자연 풍경 등을 담담하게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소리 공연에서 창자가 어떤 단가를 부르느냐 하는 노래의 선택은 오롯이 창자에게 달려 있고 단가의 노랫말과 실제 소리판에서 부를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가는 그야말로 소리판을 여는 기능을 할 뿐이고 그래서 단가를 허두가라고도 합니다. 창자는 단가 마지막 부분에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 태평성대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라는 노랫말로 단가를 끝내면서 청중들에게 본격적인 이야기, 즉 본사가를 듣는 놀이판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본사가로는 현재까지 춘향가, 흥보가, 수군가, 심청가, 적벽가의 다섯 바탕이 전해져 오는데 송만제의 관우희에 소개되어 있듯이 19세기 전반기만 해도 12바탕이 있었습니다. 창을 잃어버린 실전 판소리 중에는 소설로만 전해지는 옹고집 타령, 배비장전 등의 이야기들이 보이는데요. 그럼 19세기 후반기에 판소리 창자의 수도 더 늘어나고 판소리 청중층도 더 늘어났는데 판소리 레퍼토리는 왜 오히려 줄어든 것일까요? 바로 판소리 창자들은 청중들이 더 재미있어하고 더 선호하는 다섯 바탕을 중심으로 공연을 하고 더늠을 개발했기 때문에 춘향가, 흥보가, 수군가, 심청가, 적벽가의 음악적 수준과 짜임새는 갈수록 더 높아지고 나머지 바탕 소리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었던 것이죠. 소리판의 창자가 다양한 목성음과 안일이 너름새로 풀어내는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흥보와 놀보의 우애, 별주부의 충심, 심청이의 효성, 적벽대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덧 날도 저물고 소리 한바탕이 끝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창자가 소리 한바탕을 마무리하는지 정은민째 심청가의 뒤풀이를 들어볼까요?
0: 어하여라 소년님 내 인간 백 갱근본 중요 밖은

이처럼 판소리 창자는 고수님 팔도 아플 테니 그만 더질더질이라고 하면서 청중들을 현실의 소리판으로 다시 이끌고 나오면서 한바탕을 끝냈습니다. 이제 본사가인 판소리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판소리 창자가 판소리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설의 극적 내용을 어떻게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창자들은 사설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장단을 사용하는데 진향조, 중무리, 중중무리, 자진무리, 희무리의 다섯 가지 장단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 외에도 어중무리나 엇무리와 같이 엇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조금 특수한 장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자들이 단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중무리 장단부터 살펴볼까요? 중무리 한 장단은 12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간이 한박이므로 호남가의 사설을 정간보로 제시하면 호남가는 12정간에 한 장단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중무리 장단으로 된 호남가의 첫두 장단을 들어볼까요?

0: 보랴하고.
1: 중무리 장단을 조금 더 빨리 치면 중중무리 장단이 되는데요. 수군가 중 토끼화장 대목이 중중무리 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단은 느린 내박으로 되어 있는데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느낌으로 힘을 실었다가 풀면서

0: 닭을 세시면 장단의 느낌을 더잘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자, 그럼 토끼화상 대목을 북장단과 함께 들어볼까요?
1: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0: 다음으로 자진무리 장단입니다. 이 장단은 말 그대로 잦게 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사출도 대목이나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대목처럼 긴장감 넘치는 대목에서 씁니다.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 화골 두리동 두리동 두리동 두리동
0: 자, 그럼 이제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 장단과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몰이 장단이 남았는데요. 이두 장단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쓰인 대목은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입니다. 흥보가 처음 박을 탈 때는 힘이 없어서 느린 속도로 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창자가 진양조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하고요. 박 속에서 쌀이 가득 나와서 흥보가 신이 난 채로 박을 탈 때는 창자가 휘몰이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합니다. 그럼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들어볼까요?
1: 시르렁

0: 흥모가 좋아라고 흥모가 좋아라고 궤도 짝을 톡톡 털어 붙고 다니던 수부 부어내고 대하내고 부어내고 대하내고 부어내고 대하내고 부어내고 대하내고 톡톡 털어 붙고 돌았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갔들.
1: 마지막으로 엄몰이 장단입니다. 이 장단은 긴박 짧은 박 긴박. 이처럼 판소리 창자는 각 장면마다 어울리는 다양한 장단을 사용하여 극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합니다. 판소리 창자가 판소리를 할 때 장단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의 선정입니다. 판소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로는 우조, 평조, 계면조가 있는데요. 각각의 조는 다음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목은 춘향가중 적성가 대목인데, 적성가는 이도령이 남원에 처음 내려와서 광한루에 올라 사면 경치를 살필 때 부르는 대목이지요. 다소 높은 음역대에서 소리하는 우조는 옛사람들이 호령하는 듯한 소리라고 해서 호령성이라고 칭하기도 했던 조로서 꿋꿋하고 유장한 느낌을 줍니다. 진양조 장단에 맞춰 우조로 부르는 적성가의 첫 부분 내장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진 안개

0: 다음은 이도령이 책방에 앉아 천자문을 읽는 장면인 천자뒤풀이 대목을 평조로 들어보실 텐데요. 조의 이름처럼 화평한 느낌을 주는 평조는 크게 도약하는 선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곡의 느낌 역시 특별히 슬프거나 특별히 씩씩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부를 때에도 사용되는 조입니다. 그러면 창자가 중중무리 장단의 평조로 부르는 천자뒤풀이 대목을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생철언니 불언행사시 유효비창의 하늘전

0: 아직.
1: 마지막으로 개면조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개면조는 옛 명창들이 애원성 또는 설음조라고 칭하던 조인데, 개면조는 음을 떨고 꺾고 흘러내리는 변화를 많이 주는 것이 특징이라서 슬픈 대목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이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떠나게 되자 옥지환을 교환하는데요. 이때 춘향이가 죽무리 장단의 개면조로 자신의 슬픈 심정을 표현하는 이별가 대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엿소 도련 임치원 바둑 여자.

0: 판소리에는 지금 들어보신 우조, 평조, 개면조 외에 옛 명창이 남긴 더는 그대로 부르는 특수한 조도 사용되는데요. 경드름, 설렁재, 추천목 등이 있습니다. 더늠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조인 경드름은 서울 지역의 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염계다리라는 경기도 출신 명창이 자신의 더늠에 경기도 소리를 녹여낸 것이죠. 앞서 이도령과 이별하는 춘향이가 개면조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 출신인 이도령은 경드름으로 이별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럼 경드름으로 부르는 이별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이처럼 판소리 사설의 극적 내용, 즉 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장단의 선택과 함께 조의 선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판소리 하면 떠올리는 레퍼토리는 춘향가, 흥보가, 수군가, 심청가, 적벽가의 다섯 바탕이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판소리 창자들은 끊임없이 당대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젊은 청중층도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판소리로 창작해서 향유층을 더 확대하기 위해 창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창작된 판소리 중 한 명의 창자와 한 명의 고수에 의해 연행되고 청중의 추임새를 통해 완성되는 소리판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창작 판소리 노인과 바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소리 노인과 바다를 창작한 소리꾼이자 창작가인 이자람 씨는 19세기의 팔명창으로부터 전해지는 더늠을 활용하거나 이 시대에 널리 알려진 선율을 활용한 새로운 더늠을 짜넣었습니다. 또한 극적 상황에 맞게 느리고 빠른 여러 장단과 우조, 평조, 계면조의 다양한 조를 조합해서 소설과는 또 다른 맛을 내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창작판소리 노인과 바다 중 상어떼 대목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다녀 정신이를 나가리를 허공에서 팍팍 거린다 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이다 싼지하고는 덩 나간지 아무데다 몽둥이를 내려치고 이놈들은 나가리를 크게 벌려 남은 고기를 씹어 댄다 왕창강 아강 아강 왕창강 아강
1: 젊은 창자들이 우리 시대의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낸 새로운 판소리를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노인과 바다와 같이 새로운 레퍼토리로 자리 잡고 있는 판소리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판소리를 창작 판소리라고 하지만 사실 판소리는 창작 판소리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판에선 창자들은 매번 다르게 소리를 했고 또 새로운 더듬을 계속 창작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창작된 판소리도 새로운 전통이 되어 앞으로 전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판의 판소리를 키워드로 해서 판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판소리는 18세기에 공연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행되고 있고 상하층의 신분이나 남녀의 성별, 노소의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좋아했던 공연예술입니다. 그리고 판소리는 역사가 오랜 전통적인 공연예술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공연예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판소리의 특징과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판소리,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리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살다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 같은 말을 또 하시니까 내가 답답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결혼한 상황에서는 부부 간에 뭐 이렇게 시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장인 장모님 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뭐 제가 구체적으로 파고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족 간의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자, 캐터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부터 했는데요. 뭐 잔소리란 말 자체가 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두 개냐면 표현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nag이라는 동사도 있고 표현 하나가 또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시각이 좀 다르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뭐 결혼이라는 어떤 소재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 간에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nag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 Nag somebody. Nag somebody. She always nags me. I hate her nagging. Nagging. Nagging. Nag 자체가 우리말의 잔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한테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잘안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버릇없는 거죠. 잔소리란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nag를 엄마한테 don't nag me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친구한테 아, 어머니가 자꾸 그 얘기 때문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괴로워. 그럴 때 뭔가 뭐 어머니를 she nags me all the time 이렇게 해도 어머니한테 stop nagging me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단어를 이 잔소리란 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직접 안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nag은 그냥 뜻만 알지 마시고 아 맞아 맞아 이 그런 뜻이 있으니까 nag somebody, nag somebody. 일단은 단어의 뜻은 알고 언제 써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들어보세요.
1: Nag someone. Nag someone.
0: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잔소리하다라고 제가 한국말 써놨는데 요게요. 이게 뭐냐면 be on somebody's back.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셔서 내가 막 듣기 싫어가지고 등을 돌렸네? 근데 내등 뒤에다가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be on somebody's back 하면 이것도 영어 그래서 많이 쓰이는 잔소리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My mom is on my back. My mom is on my back about marriage. 우리 어머니 결혼 때문에 계속 나한테 뭐라 하셔? 이런 거예요. 그죠? 들어보세요.
1: Be on one's back. Be on one's back.
0: 오케이. 자, 시각이 다른 거겠죠? Have different views. 이건 어렵지 않아요? View가 시각이고요. 그죠? 생각이 다른 거니까. Have different views. Have different views. 자, 해볼게요.
1: Have different views. Have different views.
0: 자, 그러면은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항상 잔소리를 하신다. 그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친구들, 아유, 그 친구들 그만 만나라. 도움도 안 되는 친구들 왜 만나니? 하고 뭐 이성관계를 하는데 왜 그런 이성관계를 하니?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아까 back 그 단어 써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She is always on my back. 뭐에 대해서? About my relationships. 연습해 주면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 영작하기 힘든 문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배웠어요, 저도.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문장인데 요 on my back 요런 게참 어려워요. 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she를 뭐 누구든 뭐 어머니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she를 뭐 특정하진 않았어요, 지금 누군지. 자,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그죠?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그러면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한다? 잔소리를 한다? 이게 on my back이라고요. 되시죠? 자, 들어볼게요.
1: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0: 이게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들인 것 같은데, 오해. 오해가 왜 생깁니까? 소통. 대화를 안 하니까. 거짓말이 들통나다. 이거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근데 들통나거나 그럼 이제 싸움이 됩니다. 자, 오해는 아시다시피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가족 간에도 대화를 안 하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misunderstanding. 강세 앞에 주시고 들어볼게요.
1: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0: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자, 요거는요, 그냥 딱 정해놓고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소통의 부족이란 말을 하듯이 lack of communication. 소통, lack, 결핍. Lack of communication. Lack of communication. 자, 소통의 부족. 들어보세요.
1: Lack of communication. Lack of communication.
0: There has been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us. 그러면 우리 사이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거짓말이 들통하다. 자, 이건 뭐냐면 caught이라는 말을 써요. Get caught. 이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하다가 잡혔어. 걸렸어. 그러면 get caught이에요. Get caught. 잡혔다. ing 붙이면 돼요. Lying. 거짓말하다. 걸렸다예요. Get caught lying. 다시 한번. Get caught lying. Get caught lying. 이렇게 세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Get caught lying. Get caught lying.
0: 오케이. 요거 갖고 영작해 볼게요. 거짓말하는 것이 또 한 번 들통났어. 지난번에 거짓말해서 한 번 걸렸는데 또 걸렸어. 이런다면 He got caught lying again. 또 한 번. He got caught lying again. 이런 영작도 쉽지 않거든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보면 쉬운데 이거 탁 없애놓고 막상 하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Get caught lying. 자, 다시요. He got caught lying again. 들어볼게요.
1: He got caught lying again. He got caught lying agai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가족,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도 사생활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Respect one another. Respect 아시죠? 뒤에 강세. Respect one another. 서로 서로를 이렇게 다 존중하다. Respect each other 해도 되고요. Respect one another 해도 되고요. 다 서로 서로를 존중하다. 들어볼게요.
1: Respect one another. Respect one another.
0: 자, 오늘의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역지사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혹은 영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역지사지 했어 생각했어요라는 말을 한다는 게 대단한 한국어 실력이죠.

0: 사생활, 프라이버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Set boundaries. Set boundaries. 들어보세요.
1: Set boundaries. Set boundaries.
0: 자, 그럼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려고 해보는 것이 좋아요. 가족 간의 갈등에서도. 자, 그럼 아까 shoes 들어간 그 표현 한번 써볼 텐데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게 좋다. 자, you should try to, 노력하라는 얘기죠.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네 자신을 거기다 놔. Put yourself, 어디에? In the other person's shoes. In the other person's shoes.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게 좋아요. 자, 뜻 들어왔죠?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됐죠?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0: Okay.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항상 역지사지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 됐습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잔소리를 하다란 말이 nag라는 동사도 있지만 be on somebody's back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 on one's back. 들어볼게요.
1: Be on one's back. Be on one's back.
0: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거짓말이 들통나다. Get caught lying. 라고 하죠? 거짓말하는 게 잡혔다. 자, 걸렸다. 들어볼게요.
1: Get caught lying. Get caught lying.
0: 자, 오늘 제일 멋진 표현. 역지사지. Shoes 나오죠?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0: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가족 간의 갈등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신 분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but confusing words. Fundamental versus essential. Fundamental versus essenti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undamental 그리고 essential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fundamental. 네,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긴 단어들은 강세가 주로 두 군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en 여기에가 제일 강한 강세가 들어가고 앞부분에 fun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fundamental. Fundamental. 네, 이런 리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원어민스러운 발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Fundamental. 좋아요. 네, Fundamental. 이거는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런 말 할 때는 fundamental입니다. 그래서 뭔가 fundamental 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모든 게 다 무너지겠죠. 오케이,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네, 물은 생명의 근본이야. 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겠죠? That is fundamental.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There cannot be life without water.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자, flaw는 결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fundamental 가지고 꾸며주는데 본질적인 결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 무너지겠죠. 네.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다시 한번요.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네, 근면은 성공의 기본이야. 네, 그래서 hard work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이 문장에는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네, 다음은 essential입니다. fundamental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ssential. essential. 그리고 또두 번째 발음은 essential. essential 혹은 essential. 두개다 가능합니다. 네, essential은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꼭 필요한 요소들은 essential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필수적인, 핵심적인 등등 이런 거는 다 essential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Essential, 필수적인, essential.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돈이 행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야.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네,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에 필수이지. 그래서 선크림은 여름에 필수이지. 하지만 선크림이 없다고 여름을 못 즐길 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fundamental처럼 이렇게 강한 단어는 안 어울리고 여기서는 그냥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Otherwise, you'll get burnt.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여기서는 essential이 명사입니다. 이거는 필수품들입니다. Okay?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라고 하면 나는 그냥 필수품을 몇개 가지만 챙겼어. 몇 개까지만 챙겼어.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필수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essential 다음에 s를 붙이시면 됩니다. Essentials.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정리해드릴게요. Fundamental, 근본적인, essential, 필수적인. 네, 그래서 이둘 중에 어떤 단어가 좀더 강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fundamental이겠죠. 뭔가 fundamental하면 그러면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뭔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fundamental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거, 정말 중요한 거는 essentia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Great work!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we say hello, 안녕하십니까, to you guys. And also, we say hello to each other quite often.
1: We do.
0: Yeah,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saying hello to other kinds of people.
1: Like strangers?
0: Strangers, yes.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talking to strangers.
1: Yeah.
0: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Perfec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nteractions with strangers vary among countries.
0: 여기서 말하는 vary라는 것은 very good 할 때 그 very가 아니고요.
1: No.
0: vary라고 해서
1: very.
0: 달라진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1: It's different.
0: Yeah. Interactions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among countries, 나라마다, 나라 속에서 서로 다르다, 나라마다 달라요라는 뜻이고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케일라 씨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들어볼까요?
1: 오케이,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0: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1: So Kayla said,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0: 네,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구조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1: That's right.
0: 일반적으로 in some 했으면 보통 또 in
1: other.
0: other가 나오는 게 또 흔하게 보이죠. 그래서 mm-hmm. 그것도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In some countries, 어떤 나라들에서는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Mm-hmm.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대요. Talking mm-hmm. to strangers.
1: Yeah.
0: 낯선 사람과 정말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mm-hmm. in some countries, they're not
1: they're
0: really
1: not.
0: comfortable.
1: Mm-hmm.
0: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1: Mm-hmm.
0: 이따가 전체 이야기 속에서는 실제로 나라가 세 군데가 언급이 되죠?
1: Yes, she talked about three different countries, which okay. we will hear about a little later.
0: Mm-hmm.
1: For now, let's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Your bag, where'd you get it? Or, oh my gosh, your dog is so cute, can I touch it? Or, even if they just want to kind of buy you a drink at a bar in a flirtatious way, it's not considered weird.
1: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Oh, I love your bag. Where'd you get it?"
2: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strangers,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Oh, I love your bag. 가방 예쁘네요. 당신의 가방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거 가방 예쁘네요.
1: Yeah, the bag is nice looking. It's pretty.
2: 저도 이런 유형의 말 처음 들었을 때,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아마 27살 때인가 가봤을 때, I love your t-shir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달라는 건가? 사겠다는 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티셔츠 예쁘네요.
1: Yeah.
2: 이거죠.
1: So just say thank you and keep it moving.
2: 맞아요. Thank you 하면 돼요.
1: Always say thank you.
2: 네. I love your bag. 가방 너무 예쁘네요. Where'd you get it? 여기서는 Where did you get
1: Get
2: it을
1: it.
2: 줄여서 발음을 해줬죠. Where'd you get it?
1: Where'd you get it?
2: 어디서 사셨어요?
1: And another thing they might say is, or, oh my gosh, your dog is so cute. Can I touch it?
2: 네,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거나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은 Oh my gosh, 와 강아지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Can I touch it? 만져봐도 되나요? 라고 하고요. 강아지가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면 him, her 할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1: Yeah, so
2: Can I
1: just
2: touch it?
1: it.
2: 네,
1: For animals, it's okay to say it.
2: it is
1: Not
2: okay.
1: for people.
2: Of course, never. 그래서 Can I touch it? 만져봐도 되나요? 이런 말들을 한대요.
1: And she says, or, even if they just want to kind of buy you a drink at a bar in a flirtatious way, it's not considered weird.
2: 단어 보겠습니다. 교태를 부리는 시시적거리는
1: Flirtatious. Flirtatious.
2: flirtatious.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Yeah.
2: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flirtatious라고
1: Yeah,
2: 하고
1: flirtatious.
2: 그 행동 자체는 flirt.
1: Yeah, you're flirting,
2: 네.
1: right? You look so beautiful. You fell from heaven. Let me buy you a drink.
2: Do you have a boyfriend? Do you have a
1: Yeah.
2: girlfriend? 이런 것까지 넘어가는 게 이제 플러팅 단계인데 그것을 형용사로 flirtatious라고 말하고 있고요.
1: That's right.
2: Or, even if they just kind of, 다 빼고 생각해 보세요. Even if they want to buy
1: Buy
2: you
1: 요
2: a
1: 드링크.
2: drink. 그래서, at a bar, 바에서 in a flirtatious way, 관심 보이면서 술을 사주더라도 it's not considered weird. 이상한 행동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데요.
1: Yeah,
2: Okay, so
1: for
2: he's
1: sure.
2: interested in me. She's interested in me.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Yeah, it's not weird at all.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0: But when I lived in both Russia and currently in Korea, we tend to meet people more through friends, and a person you trust.
1: But when I lived in both Russia and currently in Korea,
2: 네. 그런데 제가 러시아 살았을 때도 지금 한국에서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When I lived in Russia라고 그냥 말을 하기 전에 both를
1: both.
2: 러시아 앞에 넣었어요. 그래서 and currently in Korea. 이 both가 러시아 바로 앞에 들어가 버린 것 때문에 조금 꼬였는데 왜냐면 lived in both Russia and in Korea 하면 한국에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1: Right. You
2: 그래서
1: feel like she lived there before, but she lives there now, so it's a little strange,
2: 네.
1: but it works.
2: 네, 그래서 그거를 의식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currently in Korea, currently가 딱
1: Yes.
2: 들어와서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좀 해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러시아 살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도 어떻다고요?
1: So in Russia and Korea, we tend to meet people more through friends, a person you trust.
2: 우리는 뭐뭐 하는 편입니다. Meet people more, 사람들을 더 through friends, 친구들을 통해서, 즉 a person you trust, 신뢰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편이에요. Which is true, I think.
1: For sure. Let's look at the last part.
0: And that way you can comfortably get to know the person and they're not a complete stranger. So I think it's interesting how meeting strangers and talking with them varies from each country.
1: And that way you can comfortably get to know the person and they're not a complete stranger.
2: And that way, 그렇게 함으로써, you can comfortably get to know the person,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고, and they are not a complete stranger. 친구의 친구니까, 또,
1: Yeah.
2: complete stranger, 완전히 모르는 사람.

0: 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say hello and give a smile to strangers when out and about, and the reaction I get depends on where I am. Personal space can vary across the world. For example, in South American countries, people stand closer while talking to strangers, while in Romania, people tend to stand farther away from strangers.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David says,
0: I say hello and give a smile to strangers when out and about. Out and about, when I am이 생략되었습니다.
1: Yes.
0: When I am out and about, 밖에서 뭐 돌아다닐 때 저는 인사를 하고, say hello 하고, give a smile to strangers.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And the reaction I get,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받는 반응은 depends on where I am. 반응이 내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True.
0: Of course, it should.
1: And Rachel says,
0: personal space, 개인 공간 있잖아요. 개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1: This...
0: 공간을 personal space라고 하는데,
1: okay.
0: your personal space
1: Thank
0: seems
1: you.
0: To be quite big.
1: Yes.
0: Can vary across the world. 개인 공간, 편안하게 느끼는 개인 공간은 세계 곳곳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Right.
0: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South American countries, 남미의 국가에서는 people stand closer while talking to strangers.
1: Right.
0: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더 가까이 서 있고, while in Romania, 루마니아에서는 people tend to stand farther away from strangers. 낯선 사람들로부터 더 멀리 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 That's true.
0: Yeah.
1: For sure. All right,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t's been a pleasure teaching you.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everyone,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So good to see you. 자,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Little Bear. 자, Little Bear. 할머니가 처음 찾았을 때는 네, Little Bear. 아주 아기 곰이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Big Bear이 됐죠, right? 완전히 아주 그리고 대단한 사냥꾼도 되고 became an amazing hunter. Okay. 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죠? Now, before we begin our reading,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l right, the first word is indoor. Indoor, which means it's inside. 네, 실내의, okay? Outdoor, outside. Okay. The second word is to stain. To stain, 얼룩지다. And the third word is to heal, 치료하다.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So let's begin. Okay, in today's reading, it's going to be a little sad. 네, 오늘은 조금 안 좋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Let's see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bear, okay? When the weather was bad, everyone stayed indoors and shivered. But the bear always went out into the snow and ice. He brought home enough seals for the whole village. The old woman felt proud that her bear provided food for everyone. 자, 한 겨울에는 when the weather was bad, everyone stayed indoors. 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everyone was indoors. 자, indoor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실내의. Okay, so it means that you are inside. 그래서 반대말은 outdoors 이런 말도 있죠. Alright, 자, and shivered. 네, shiver는 벌벌 떠는 거야, 추워서. 근데 우리 곰은 자, 바깥에 있죠. 바깥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물개도 잡아오는데 he brought home enough seals for the whole village. 자, 물개를 너무 많이 잡아서 먹이를 온 마을을 위해서 충분히 사냥을 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굉장히 proud. She felt proud.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little bear 이렇게 우리를 다 도와주니 그쵸? 추우면은 사냥도 못하니까 배고플 수가 있잖아요. Okay, 자, 아주 좋습니다. Let's continue reading. But one day, the hunters returned home earlier than usual. They were shouting for help. The old woman saw her white bear's fur was stained with red. He was injured, and the men had to drag him to the old woman's home on a sled.
1: The people living south of here attacked him, the hunters told her. They want him for his fur and his meat. We helped him escape. He was lucky this time.
2: 어휴, 친구들, 우리 little bear이 다쳤네요. 네, 여기 피 자국도 보이죠?
0: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자, they returned home earlier than usual.
2: 근데 여기 보니까 they were shouting for help. 이제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0: The old woman saw her white bear's fur was stained with red. Now, here comes our second word for today. To stain means
2: 얼룩지다. 그래서 얼룩진데 with red가 있죠. 네, 빨간색으로 얼룩진 거예요. 그거는 피겠죠.
0: Right? It's the bear's blood.
2: 그래서 아, 다쳤다. 네, 이렇게 딱 인식을 하죠.
0: He was injured and the men had to drag him to the old woman's home on a sled.
2: 자, injured 다쳤어요.
0: And the men had to drag him.
2: 자, 이렇게 끌고 가죠. 얼마나 다쳤으면은 끌고 가겠어요.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쳤냐?
0: The people living south of here attacked him. 이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이 남쪽에 사는 마을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걸 공격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마을들이 사실 이 곰을 잡기도 해요. 먹기도 하고요.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 모피를 써야 되니까. 네, 이거는 네, 당연히 이 마을의 이제 문화인데요. 근데 이 곰은 특별하잖아요. Right?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죠. Right? Okay. So, 좀 너무 안타깝죠. 네. Let's continue reading. The children were upset when they saw their friend was hurt, but the adults were worried. Now the people in the south knew where he lived. A bear of his size could keep a village fed for a long time. What if they came for him again? 네, 여기 아이들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오, 자기 친구 곰인데, 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근데 이 어른들은 다 좀 걱정인 거예요. 자, 이 곰이 원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향을 해야 되는 곰인데, 이 곰은 사실 이 마을에서는 어떤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마을 그래서는 그걸 모르죠, right? So, 그래서 아 여기 어디에서 사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 곰을 하나 잡으면은 자, it could keep a village fed for a long time. 이 고기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을에서는 잡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마을에서는 오 이거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let's continue reading. The old woman healed the bear's wounds, and soon he was well again. Yet, for many days afterward, the old woman was quiet, thinking. 자, the old woman healed the bear's wounds. And this i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to heal something or wounds, 치료하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상처를, 곰의 상처를 치료를 하는데, 자, 그러고 이제 다 나았어요. 근데, 자,

0: Yet, for many days afterward, the old woman was quiet thinking. 근데 이제 치료가 다 되고 다 이제 정상적으로 했는데 돌아왔는데 곰이 이제 이 할머니가 계속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아, 이 곰이 좀 위험해질까? 네, 그런 생각,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을 받았고 이 곰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야생의 동물이잖아요. 북극곰이. 근데 이렇게 가족같이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think about that. That's a very important question. And I will answer that question next time. So, 자, 다음에 우리 봐요. See you next time.
1: (웃음)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빼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강아지 미용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아, 저도 이제 그 반려견을 저희 엄마가 키우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펫샵 같은 거 검색도 네. 많이 해보고
0: right.
1: 요즘엔 펫카페도 많잖아요.
0: 아, 요즘에는 진짜 반려동물 프렌들리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때 좀 많이 빠지죠.
0: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포메를 키워요. 포메라니안. 근데 털이 정말 많거든요. 삼중모 수준인데요.
1: 너무 귀여워요, 근데.
0: 아, 한번 이거 하잖아요.
1: 네.
0: 한 마리가 또 나와요.
1: 어머.
0: 그래서 나 두 마리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1: 정말 그 시기가 되면은 조금 뭔가 좀 청소를 또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0: 쉽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래서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요 문장을
1: 어,
0: 만들어야 됩니다.
1: 강아지들도 진짜 털이 눈 깜빡하면 자라있고 막 이런
0: 오,
1: 느낌이에요. 체감상.
0: 엄청납니다.
1: 예, 잘
0: 네.
1: 자라요.
0: 이거,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이거 털이 많이 빠진다는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다듬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Alright, 좋아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미용하러 또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안녕하세요.
0: Hello.
1: 예.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2: I only speak English. I apologize.
1: It's okay. English.
2: Can you
1: English.
2: speak
1: Okay.
2: English?
1: Okay.
2: Okay.
1: Try.
2: Okay.
1: Hi.
2: Hello.
1: Hey,
2: Yes.
1: my dog cut hair.
2: Ah, okay.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1: What kind?
2: cut
1: Yes.
2: would you like?
1: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털이 너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로요.
2: Not short.
1: Short. Because her hair, 그 hair, 듬성듬성. 숭숭숭 저기 털이 빠져서
2: You want me to take out the hair?
1: 그렇지
2: Cut the hair?
1: yeah
2: You want me to cut the
1: short
2: hair? Short,
1: shortcut
2: very short.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extra charge
2: Yeah, he
1: more
2: has a
1: money
2: lot of hair, so yeah,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more money.
1: you want some money
2: Unfortunately, yes. Yes.
1: 이미 부자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You are already rich. You want some money?
2: He has a lot of hair. Sorr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드세요.
3: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장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야죠.
1: 그쵸?
0: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강아지.
0: 나눠볼게요.
1: 나는 헤어컷을 필요해요.
0: 네.
1: 누구를 위한? 내 강아지를 위한이니까
0: 그렇죠.
1: My dog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
0: So, 미용 좀 하려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거고요.
1: 네.
0: 정말 헤어컷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For my dog. 정답. Of course.
1: Yeah.
0: So, dog, 개, 강아지, dog이라고 하고요. 사실 퍼피라는 단어 아시죠? 퍼피.
1: 귀여워요.
0: 네, 어린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dog이라고 해도 개, 강아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퍼피가 좀 어린 강아지인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 너무 duck 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거는
1: 네.
0: dog이기 때문에 g로 끝납니다.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dog, dog.
1: Dog. Dog.
0: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한다, 미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간단하게 need a haircut 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헤어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그 앞에 한번 자르는 거기 때문에 or를 써요. Okay? So need a haircu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 a haircut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해요.
1: 예.
0: 자, 일단은 need a haircut으로 오늘 입양작을 해보자면
1: 좋습니다.
0: 확실히라고 할때 우리 definitely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definitely. 넌
1: definitely.
0: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이게 뭐냐면 야, 너 진짜 머리 잘라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그대로 가면 어때요?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그렇죠. Oh, hey,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너무 길어졌어. 이런
1: 머리가 많이
0: 느낌.
1: 덥수룩한가 봐요.
0: 그렇죠? 자,
1: 예.
0: how about this? 내 개는 헤어컷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미용을 해야 한다.
1: Yeah. My dog needs a haircut.
0: 오, 3인칭 단수. 저번에는
1: Yes.
0: 이제 my your 하면 잠깐만. my your니까 need 아닌가? 이랬는데
1: 맞아요. 좀
0: 오,
1: 헷갈렸었는데
0: 발전했어요.
1: 극복했습니다.
0: Alright, so 헤어컷이 필요합니다. 아주 직역으로 느껴주면 더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자, 이번에는 내 강아지예요. My dog needs a haircut.
1: My dog needs a haircut.
0: Alright. 자, 그리고 이 haircut, a haircut을 알면 다른 동사로 또 응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 Yes.
0: 자, 그래서 미용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필요하다는 need였죠?
1: 네.
0: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 머리 잘랐어라고 할 때 I a haircut.
1: 그래요?
0: 뭐라고 할까요?
1: 가시겠네요.
0: 오.
1: Got a

0: 우리 강아지에 따라
1: 강아지 미용이 또
0: 스타일이
1: 천차만별이라,
0: 다르거든요. 네.
1: 그냥 다 밀어주세요도
0: 네,
1: 있고,
0: 근데 이것도 그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 뭐요?
0: 강아지들 너무 털 짧게 자르잖아요.
1: 예.
0: 그럼 기가 죽어요.
1: 맞아요.
0: 실제로, right? So, 저희 와루도
1: 예.
0: 털을 한번 물개 컷? Something? 이게
1: 오,
0: 물개처럼 생기는 그런 게
1: 너무
0: 있어요.
1: 귀엽겠다.
0: 귀여웠는데 표정이 이러고
1: 그러네.
0: 있더라고요.
1: 약간의 그 털이
0: 네.
1: 또이 강아지의 자존심을 또
0: 아, 이걸
1: 대변하네요.
0: 건드려요.
1: 예.
0: 네.
1: What kind of cut 원하시죠?
0: 자.
1: 어떤 종류의 컷을
0: 오.
1: 원하시죠?
0: 저 기대해봐도 될까요?
1: What kind of cut? 잘라.
0: 어허.
1: 자를게요. 여기 컷이 나오니까
0: 오케이.
1: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죠가 들어가야
0: 네.
1: 되죠. 그러면은 do you want?
0: 두근거려요, 지금.
1: Do you want? 원하는 거니까.
0: 오,
1: What kind of
0: 보다.
1: cut do you want?
0: 지금 이 어순으로 썼어요, 그렇죠? What
1: 네.
0: kind of cut do you want? 일단 완벽합니다. 아주 좋아요.
1: 예.
0: 아, 의문사를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간다.
1: 네.
0: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1: 예.
0: 일단 맞아요. 근데
1: 어?
0: 저는 다른 표현을 가져왔을 뿐이고요. 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자,
1: 오.
0: 저는 조금 더 예의 있게 Would you
1: Would you
0: like?
1: like?
0: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1: 아.
0: 하지만 의미 차이가 없다. Would you like가 조금 더 예의가 있다라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1: 네.
0: Would you like는 사실 뭔가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명사를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Yes.
0: 그래서 보세요. 사실 가져왔어요. 방금 슬기 씨가 그거 안 쓰고 이거 했으면 새롭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1: Do you want?
0: Do you want? 이거 이 부분이 원하니? 이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똑같이 쓴 거라고요. 뜻이 같아요. 하지만 더 예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간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더 공손한 느낌? 네, 그걸 준 것뿐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거 그냥 what으로 쓰면 what would you like? 당신 뭘 원하시나요? 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What kind
1: Kind
0: of
1: of cut.
0: cut would you like?
1: Yes.
0: 어떤 컷을 원하시죠? 어떤 컷이 돼버렸네요?
1: 예.
0: 이 구간이, 그쵸?
1: 예.
0: Alright. So, 이거 보세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컷이 들어갔던 거예요.
1: 네.
0: 이거 직역을 하면 아까 슬기 씨가 직역을 했어요. 어떤 유의 컷을 원하시나요? 이거잖아요.
1: 네.
0: 그쵸?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우리말로 치면 어떤 명사 이거랑 큰 차이가
1: 아,
0: 없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뭘 원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스타일, 약간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So,
1: Yes.
0: what kind of,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What kind of music?
0: That's it. 그러면 어떤 영화들, 그러면
1: Oh,
0: 복수도 가능해요.
1: what kind of movies?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래 듣는다라고 할 때,
1: 네.
0: 뭐뭐 어떤 듣다?
1: Listen to music.
0: 아하,
1: 예.
0: 그러면 너 있잖아. 어떤 음악 들어? 뭐 직역을 하면 어떤 류의 음악을 들어?
1: 네. What kind of music
0: 넌 듣니?
1: did you
0: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이죠.
1: do you listen to music?
0: 뮤직이 또 나오면 안 돼요. 자,
1: do you
0: 허나.
1: listen?
0: What kind of music을, 이미 뮤직 끝났어요. What
1: 네.
0: kind of music을 do
1: music?
0: you listen to?
1: listen to까지요.
0: 왜냐면
1: 오.
0: 2를 빼잖아요. 그러면 I listen 무슨 music 이렇게 돼버려요. 대답도 I listen to 무슨 music이 맞기 때문에 2를 빼면 안 됩니다.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뭐 do you 뭐 right? How about this? 무비스 이렇게 복수도 돼요.
1: 그쵸?
0: 그러면 어떤 영화들을 넌
1: 예.
0: 좋아하니? 너 어떤 영화들 좋아해?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That's it. What kind of movies do you
1: movies do
0: like?
1: you like?
0: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Yes.
0: 느낌 맞죠? 그렇죠?
1: 네.
0: 결국에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갔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What, where,
1: 그렇군요.
0: 뭐 who 이런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오케이?
1: 의문사 덩어리네요.
0: 맞아요. 그냥 긴 의문사였었던 것뿐이에요.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0: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What movies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미션입니다.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실제로 있잖아요. 털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빠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완전 달라요.
0: He's a lad, so a shirt trim? Trim, maybe. 모르는 단어가 좀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He's a lad. 털이 많이 빠져서가 없네요. 빠지다.
1: 오케이.
0: 그죠? 빠지고 있는 거네요,
1: 많은
0: 지금.
1: 분들이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 정말
0: 빠지다.
1: 빠질 겁니다.
0: 빠지다.
1: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0: 빠지다. 빠지는 거니까
1: 네.
0: coming out 아닐까요?
1: 오.
0: He's, 아니, 근데 he's 털이겠네요. 그의, 아닌데?
1: 히스털.
0: he's 털인가? 아닌데, he's, 그냥 개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모래무늬가. 예, 그러면은,
1: 말이 안 돼도 됩니다.
0: coming out으로 할게요.
1: 오케이.
0: coming out. 그의 이제 멍멍이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1: 트림.
0: 아마도 짧게 트림을,
1: 이
0: 해.
1: 뒤에는요,
0: 예.
1: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complete sentence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이 정도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0: 아,
1: 뭐
0: 그쵸.
1: 동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0: 저는 이
1: 있어요.
0: 트림이 동사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또 아닌가 보네요.
1: 오케이.
0: 예.
1: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coming out a lot, so a short trim maybe. 정답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0: 그래요?
1: 수도. 정답은요. shedding.
0: 아,
1: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shedding?
0: 이거 쉐딩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0: 우리 메이크업 할때 쉐딩 많이 하거든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아, 그거
1: 그거
0: 아니에요?
1: 아니고요. 자, shedding이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0: 네.
1: 원래
0: 쉐드.
1: shed, shed가요.
0: 쉐드.
1: 털이 빠지답니다. 그런데
0: 아.
1: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때 있죠.
0: 네.
1: 아, 뭐, she's shedding tears.
0: 응?
1: 이렇게 해서 shed는요, 원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뭔가 흘러서
0: 흐른다.
1: 없어지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눈물이 막 레이저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0: 예.
1: 이렇게 타고 흐르죠. 흐르는 거죠. 그렇죠?
0: 예.
1: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shed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털 같은 경우에도 뭐 날아가서 빡빡 꽂히지 않죠?
0: 예.
1: 자연스럽게 슥슥 빠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shed tears도 알아도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shed 하고 있다. 동물이. 그러면은 털이 빠진다. 앞으로 이거 쓰시면 됩니다.
0: 네,
1: Okay.
0: 아하.
1: Right. Very nice. 털갈이 할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So he's shedding a lot. 요즘에 좀 shedding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네.
1: So, a short trim, maybe. 이것도 사실 원래 complete sentence로 완벽하게 한다면, So, a short trim would be nice. 이 정도로 하면 완벽한 문장은 되겠죠. 그쵸? 근데 짧게 줄인 것뿐입니다.
0: 네.
1: 자, tri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사인지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0: 네.
1: 실제로 다듬다라는 동사도 돼요.
0: 아.
1: 됐고요. 여기서는 trim 앞에
0: 숏.
1: short 앞에 어가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명사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Right.
0: 숏 트림이 한 덩어리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다듬음, 다듬다라는 거둘다될 수가 있는데 이거 트림이 아니죠.
0: 예.
1: Right? TRE 붙어 있어요. TRE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음으로 연결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읓 비슷해집니다.
0: 그쵸.
1: 그래서 입 모양을 모으고 발음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Trim, trim.
0: 트림,
1: 우,
0: 트림.
1: 좋아요. 트림보다 훨씬 좋거든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so 짧은 trim maybe 그 정도면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0: 네.
1: 자, 근데 지금 he's shedding인데 얼만큼이요?
0: A lot.
1: A lot, like my dog, right? So a lot은 뭐죠?
0: 많이.
1: 많이, 엄청 많이 이게 바로 a lot이 되겠습니다. 물론 a lot of 무엇 이런 형식으로 쓰지만요, a lot은 부사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0: Yes.
1: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난 그걸 좋아하죠? 근데
0: 네.
1: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할까요?
0: I love a lot.
1: I like it a
0: I
1: lot.
0: like
1: Love를
0: it.
1: 써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it을 써야 되죠.
0: I love it.
1: Right? I love it a lot. I like it a lot. Right? How about this? Da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0: Yes.
1: 이 친구가 말이 많아요. 오케이?
0: Oh.
1: 얘기하다 그때 tell 말고 뭐 있었죠?
0: Talk.
1: talk. 이거는 왔다 주거니 받거니 할
0: 네.
1: 때. So, Danny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 말이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어.
0: 아,
1: 대답해
0: 그럴 수
1: 주느라고.
0: 있죠.
1: Oh,
0: Dan
1: Danny.
0: talks. Danny talks a lot.
1: Danny talks a lot.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0: 네.
1: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0: I like it a lot.
1: Danny talks a lot.
0: Danny talks a lot.
1: 본문 읽어볼게요. He'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p maybe?
0: Oh, he'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p maybe.
1: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털이 많아서 추가 요금 있을 거예요.
0: 아, 이런 경우 있어요.
1: 저는 무조건 이거 기대하고 갑니다.
0: 추가 요금이요?
1: 네, 이건 이중모도 아니라 삼중모예요. 이러시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또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죠.
1: That's right.
0: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이겠네요. 끊을 데가 없네요. 네, 끊을 데가 없어서. 그쵸, 여기는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니까 add. 뭔가 추가는 add거든요.
1: 아,
0: add.
1: 추가 요금.
0: 예, add.
1: 더하는 거요?
0: fee.
1: 아, add
0: 요금.
1: Fee. 오케이,
0: add
1: 오케이.
0: fee.
1: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여기서 끊어줄 수는 있죠. 그쵸?
0: 아, 네네.
1: So he has a lot of hair. 헤어가 많아요. So, 그래서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add fee. 오케이. 자, 정답은요?
0: 아, extra.
1: charge.
0: 저거 진짜 많이 했었던 건데.
1: 이거 해외에서 진짜 툭 하면 뭐 extra charge가 있다, extra charge가 있다, 뭐 호텔이든 뭐 물건을 사든 이럴 때가 많아서 들어보신 분들은 꽤 계실 거예요.
0: 진짜 익숙해요.
1: 네. 네. So extra가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harge는 당연히 요금이 되겠고요. 청구 정도가 되겠죠.
0: 네.
1: So extra charge, 아예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Yes.
1: 자, 발음할 때 extra가 아니라 extra. 이것도 입모양을 extra. 좀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 extra,
0: extra, extra.
1: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세요. 아까 a lot 부사로 썼죠. 많이.
0: 네, 네.
1: 근데 이거는 a lot 뒤에 of 나오면서 a lot of 뭐뭐는요. 많이가 아니라 많은이 되는 겁니다.
0: 형용사.
1: Right. 아. 그래서 많은 here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네, a lot of는 많이가 아니에요.
0: 네.
1: 많은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
0: a lot of money.
1: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라고 하면
0: a lot of questions.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Right? 명사 앞에서 쓰는데 of가 있어야 된다는 거.
0: 네.
1: So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어떤 주인, owner, right?
0: 예.
1: 그 owner는 그 주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돈이 많아.
0: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그렇죠. How about this? 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질문이 많아요.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슬기 씨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무슨 뭐 팬사인회든 이런 데서.
0: 네, 네.
1: 그랬을 때, you know what? I have a lot of questions.
0: 아.
1: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0: Yes. Yeah. 질문이 항상 많아요.
1: 알겠죠?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0: 네.
1: 네. 사실 동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Have a lot of hair이라는 게 흔히 수치 많다.
0: 제일 부러워요. 젊음의 상징입니다.
1: 저도 요즘 빠지고 있어가지고.
0: 예.
1: So,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걸 덩어리로 가져가주면 수치 많다에 가장 가깝습니다.
0: 네.
1: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자연스러워요. I have a lot of hair. She has a lot of hair.
0: 네.
1: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He has a lot of hair 하고 문장이 완전 끊긴 게 아니죠, 지금.
0: 네.
1: 그리고 so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So there will be an 이거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s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혹은 뭐뭐라서 라는 느낌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0: 예.
1: 헤어 많아서 결론적으로 extra charge 있을 것이다.
0: 네.
1: 뭔가 결론을 연결해주는 느낌 아닌가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0: 예.
1: 그는 나를 사랑해니까 뭐예요?
0: He loves me.
1: He loves me. 그래서
0: so,
1: 난 행복해.
0: I'm happy.
1: That's it. So, 그는 나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가 네. 완성이 되는 거죠. Right?
0: 네.
1: Yes.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쓸 때는, 말할 때는 비슷하죠.
0: 네.
1: 하지만 he loves me 하고 얘처럼 문장 끝내지 말고 comma, so I'm happy 해도 되고요. He loves me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so로 다시 시작할 때는 대신에 so, comma, I'm happy.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0: 네.
1: 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e has a lot of hair.

0: here,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Ne,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Alright, 두 번째.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1: Oh, he i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 i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 i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need a haircut 쓸 건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꼭 키워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 개는, 저의 개는이죠. 미용이 필요해요.
1: My dog needs a haircut.
0: 그렇죠. 어를 꼭 넣어서요. 두 번째,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자, 저는 헤어컷이 필요하죠. 저의 강아지를 위해.
1: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너 확실히 머리 잘라야겠다. 한마디로 너는 확실히 헤어컷이 필요해.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My dog needs a haircut. I need a haircut for my dog.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자, 다음은요. A lot. 부사로 써서 가봅니다.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1: Oh,
0: 난 그게 너무 엄청나게 좋아한다. 난 그거를.
1: Yeah, I like it a lot.
0: I like it a lot. Danny는 많이 말해. 한마디로 말이 많아.
1: Danny talks a lot.
0: 그렇죠. 자, 털이 많이 빠져서요. 그는 많이 털이 빠지고 있어요.
1: He's shedding a lot.
0: Alright.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Danny talks a lot. He is chatting a lot.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5: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4: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5: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6: Hi.
2: Hi.
6: Oh,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6: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6: Oh.
2: I'm sorry.
6: How much?
2: The price is on there.
6: Too expensive.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성은 K로 끝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last name ends in K.
0: 네. end in 이라는 것을 쓰셔야 되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need a haircut. 이건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1: 자,

0: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머리 자르셔야 해요? 머리 자르셔야 하나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0: 네,
1: 보십시오.
0: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것만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 중에 사실 중요한 패턴이 있으면
1: 네.
0: 그것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그쵸?
0: 아시죠?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아지 데리고 미용 한번 간 적이 있었죠?
1: 네네네. Yeah. 기억나요.
0: 맞습니다. 근데 갔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를 맡겼는데 이게 한두 시간에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뭐 나중에 픽업을 할 때 뭐 아빠가 간다던가 뭐 엄마가 간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저희도 그런 적 있어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문장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몇 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는 예전에 이병자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아,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1: 돌아도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0: That's
1: 여러
0: right.
1: 가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
0: 뭔가 더
1: 느낌이에요.
0: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아,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픽업을 하는
1: 그죠. 강아지,
0: 약간
1: 미용된 강아지를 이제
0: 그렇습니다.
1: 데리고 올 수가 있나 보죠.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 미용을 맡기러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0: 으흠.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몇 시에 돌아와야 될까요?
2: Do you need something else?
1: Yes. I have a question.
2: Okay.
1: Yeah. My dog haircut
2: Yep.
1: when will done?
2: Oh, when will it be finished?
1: Yes.
2: Oh,
1: What time?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1: Call
2: you
1: you?
2: when he's done. When
1: 아,
2: he's finished,
1: finish.
2: 'I will
1: My dog
2: call you.
1: finish, call me.
2: Yes, okay?
1: 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아빠 번호거든요.
2: Oh, this is your number?
1: No, no, no.
2: Okay.
1: My dad number. My dad number, call, so my dad 올 거예요.
2: Oh, your
1: Come.
2: dad?
1: Yeah,
2: I
1: dad come.
2: see.
1: Okay.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Yeah,
2: This
1: thank you.
2: number.
1: My
2: Okay.
1: dad.
2: Your dad?
1: Yeah.
2: Okay.
0: 아우, 잘
1: 네.
0: 봤습니다. 이게 제가 또 저의 스토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몇 시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한 두세 시간,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털이 많고 막 목욕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아마 세 시간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더라고요.
0: That's
1: 좀 예민한
0: right.
1: 강아지면은 조금 더
0: Yes.
1: 걸리고.
0: 오늘 그 와중에도 패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 Right?
1: 그쵸.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드세요.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네.
0: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미션부터 갈 건데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는 뭐, 사실은 강아지를 맡기는 상황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1: 네.
0: 뭔가 뭐, 물건을 맡기거나
1: 예.
0: 아니면 세탁물 같은 거 맡길 때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1: 그쵸. 이거는 뭐,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라서
0: Sure.
1: 외워도 되겠네요.
0: 맞아요.
1: 근데 what time should? what time? 몇 시에 should? 해야 될까요? 내가 돌아와야.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0: 아.
1: 그 돌아오는 거는 그거죠. 이제 back.
0: Back.
1: 예. back 해야 되냐?
0: I'll be
1: 우리
0: back.
1: 우리도 차 뒤로 뺄 때도 back, back,
0: Back, back,
1: back
0: back, back.
1: 하잖아요. 예. 백밖에 없어요, 여기는.
0: 그 가방 back 얘기하는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back.
0: 아, back.
1: 예, 그쵸.
0: All right. So what time should I back? 우.
1: 어쩐지, 좀 길더라고요.
0: 너무 어쩐지 백을 평소보다 많이 하신 걸 봐서 불안했어요. 자, come
1: comeback이구나.
0: back이라고 하는 거. back이 사실 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도로 오는 거니까 돌아오다라는
1: 아.
0: 덩어리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 should가 저는 동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얘는 조동사죠.
1: 그쵸,
0: 도와주는
1: 그쵸.
0: 친구일 뿐이에요. 해야
1: 그죠.
0: 할까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 네.
0: 친구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진짜 동사인 come back이 들어와야
1: 써야
0: 되고요.
1: 되는군요.
0: 그런데 얘를 시제를 바꾸려면 back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앞부분에 come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1: 아.
0: So 왔다 그리고 pp
1: 예.
0: 형태부터 할게요.
1: 왔다. come 다음에 came이죠.
0: 오케이.
1: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came.
0: 오케이.
1: come.
0: Come, came, came.
1: yes.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근히 실수가 있는 동사거든요.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come,
1: 아,
0: came까지는
1: 그치.
0: 많이들 하세요. 근데
1: 오.
0: have pp 쓸 때는 마지막에 come, came, come.
1: 컴으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0: 맞습니다. 근데 원어민들 중에 약간 슬랭처럼 come 대신 came 쓰는 사람들도 회화체, you know, 그럴 때는 있긴 한데 이게
1: 네.
0: 정확하긴 해요.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의문사,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질문이 있어요. 뭐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 앞에 의문사라는 걸 탑재를 하면
1: 네.
0: 무엇, 뭐, 어디, 왜,
1: 어떻게?
0: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오늘은 의문사가 그냥 what이 아니라 what?
1: What time까지네요?
0: 그렇습니다. time까지. 이게 바로 몇 시에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얘를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Okay, so I should come back이 아니라 should I come back?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면 get home.
1: 네.
0: come home도 좋지만 get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라고 하면은
1: 네.
0: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려도 돼요?
1: What time?
0: 넌 왔니 집에?
1: What time?
0: 과거니까.
1: Did you?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1: 아.
0: 과거요.
1: 예.
0: 왔니이기 때문에.
1: 그죠.
0: So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와.
0: Right?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1: 그죠.
0: 그래서 did you get home? Did you come home?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 그 다음에 what time을 넣어주면
0: That's right. 자, 이번에는 should를 여기처럼 넣어볼게요.
1: 네.
0: should는 해야 할까, 해야 한다라는 말, 의미인데
1: 네.
0: 이거 해볼게요.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그러니까 공항에 처음 가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 따라간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What time should I leave?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볼게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게 사실 강아지 모래

0: 모양이나 그
1: 네.
0: 엉킴 정도에 따라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난대요.
1: 그쵸. 또, 저희, 포메리안 스타일로 미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더 걸리잖아요.
0: 오래 걸리죠.
1: 어디는 남기고 어딘 깎아야 되고
0: 그렇죠. 그래서 몇
1: 이러니까.
0: 시에 정확히 오라고 잘 말을 안 해주거든요.
1: 쉽지 않죠.
0: 그래서 끝나면 전화드릴게요. 오고
1: 아,
0: 가보겠습니다.
1: 네.
0: 현실적입니다.
1: I'll call you. 내가 전화할 거예요. 언제? When he's 끝나면.
0: Alright.
1: 끝나는 거니까 he's 끝나다. Finish. 예, 피니쉬. 좋네요. 네.
0: 약간 찜찜하죠? 네.
1: 독일해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finish도 좋은데 이것마저도 모양을 사실 바꿔야 되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아예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1: 네.
0: 뭐냐면은 I'll call you when he's
1: done.
0: done. 네.
1: 보면 알것 같은데
0: 그렇죠?
1: 또.
0: 자, do라고 하는 거는 하다죠?
1: 네.
0: 네, do는 하다인데 그것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PP
1: PP
0: 형태의
1: 형태죠.
0: 맞아 do, right, did, done인데요. done이라고 하면 다 마친, 다 끝낸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비동사 같이 썼죠?
1: 예.
0: He is done, right?
1: 예.
0: So 그러다 보니까 done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다
1: 아.
0: 마친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So 그가 다 마친 상태일 때, 뭐 강아지가 he라고 친다면은
1: 네.
0: 그때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done 대신에 방금 슬기 씨가 쓴거 있죠?
1: 네.
0: 거기 그것을 형용사로 조금 바꿔보세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에 ED를 붙이면 되겠네요. Finish it. 그죠?
0: 맞는지 볼게요.
1: 네.
0: finished. perfect. finish라고 하면 그것도 동사가 되죠. 끝내다.
1: 그죠?
0: right? so finished 하면 끝난 이라는 형용사가 되면서 done, finished 둘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1: 네.
0: 자, 그런데 여기에 확장형 패턴이 있어요. I call you. 이거 문장 괜찮아요?
1: 그쵸?
0: 어때?
1: 거기서
0: 괜찮죠?
1: 끝내도 되네요.
0: 괜찮아요. 근데 언제 전화하실 건데요? When he's done. When이 무슨 뜻일까? When.
1: When 뭐뭐 할 때.
0: 맞아요.
1: 네.
0: 언제 뭐 뭐뭐 할 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가 done일 때 전화하겠다라고 해서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when 평서문 하면 평서문일 때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쩔 때는 이제 뭐뭐이면으로 해석하는 게또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 참고로 써놓은 것뿐입니다. 근데
1: 네.
0: 어떤 딱 시기에 뭐뭐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그가 떠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When?
1: When he is left?
0: 아, no, no, no. 그냥
1: When?
0: 평소하면 when he leaves라고
1: 아,
0: 쓰시면
1: when he
0: 돼요.
1: leaves.
0: 네. 왜냐면 이게 when 뒤에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뭐 will 쓰거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형,
1: When
0: 현재형으로
1: he leaves.
0: 쓰시면 돼요. So when
1: 네.
0: he leaves. 자, how about this? 내가 TV를 보고 있었을 때. 자, 힌트.
1: 아.
0: 과거 진행형입니다.
1: When I was watching
0: TV? TV.
1: TV.
0: Alright. So when I was watching TV 하고 있었을 때. 자, 구간만 드린 거고요.
1: 네.
0: 그러면 앞에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나한테 전화해. 그가 떠날 때.
1: Call me when he leaves.
0: 그러죠. Call me when he leaves. How about this? 넌 나에게 전화를 했어.
1: 네.
0: 근데 내가 TV 보고 있을 때 전화를 한 거야.
1: 아,
0: 넌 나에게 전화했대요.
1: you called me
0: You called me when?
1: when I was watching
0: 그렇죠. You
1: TV.
0: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And
1: Yes.
0: that's why I couldn't answer. 이런
1: 그쵸.
0: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1: TV 볼때 전화 절대 못 받아요. 우리
0: 그렇죠.
1: 집중을 그때만큼 네, 할
0: 집중하거든요.
1: 수가
0: 네.
1: 없거든요.
0: Alright, so 이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So when을 아, when 쉬운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1: 네.
0: 얘는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Call me when he leaves.
1: Call me when he leaves.
0: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1: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I'll call you when it's done.
0: Alright, 사실 이거는요, when I'm done 써도 돼요. 왜냐면 내가
1: 네.
0: 미용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1: 아.
0: 상관없습니다. 강아지가 그 미용 상태가 끝났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좀 뒤에는 뭐 본인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어딘가 가야
1: 그쵸.
0: 되나 봐요.
1: 예, 바쁘죠. 예. Can you call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 줄수 있나요?
0: 전화 줄수 있나요? 이 번호에.
1: 그쵸. It's my 아빠 번호. 그러면은 that's 너무 짧은데요. That's number.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0: 다음번에는요. 네.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괄호를 해놓을까 봐요.
1: 그러니까.
0: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제가
0: 가지고.
1: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lright, so can you call this number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It's my dad's number. 일단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좀
1: DN?
0: 보여드릴게요.
1: DN, dad's number, DN.
0: DN?
1: Yeah.
0: DN.
1: DN.
0: 죄송한데 너무 억지 유행화하는
1: 왜요?
0: 시키려는 것 같아서.
1: 아 그래요? 이건 안 되나요?
0: 자, 그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dads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So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소유격을 짧게 해가지고 뭐 my car 대신에 mine이라고도 하잖아요.
1: 아, 네네네.
0: Right? 뭐 your book 대신에 yours 하듯이 이거는 도대체 아빠의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컨텍스트로 그러니까 맥락으로 추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dads라고 하면 아빠의 것. 이라는 뜻이 됩니다.
1: 아, 그 아빠 거예요.
0: Right, it's my dad's.
1: 전화
0: right?
1: 주세요.
0: 그죠, the phone number, right? 네. Okay. 자, 그리고 우리가 전화한다라고 할 때요. Hey, call me, call him. 누구에게 전화한다도 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네. 전화번호를 그냥 넣어버려도 돼요.
1: 아.
0: 그럼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1: 예.
0: Okay. So 여기서는 뭐예요? Can you call 하고 나서 me가,
1: this number.
0: me가 아니라 this number 예. 아니면 실제 번호가 나와도 돼요. 1234에 뭐 5678 something 뭐. like tha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꼭 내 전화기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1: 네.
0: 너 이 번호에 전화했니?
1: 오.
0: 그럼 어떻게 할까? 너 이 전화 이 번호에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1: 오.
0: Hey, did you call this number?
1: 네.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번엔 숫자를 아예 넣어볼게요.
1: 오케이.
0: 1, 2, 3, 4, 5, 6, 7, 8로 전화해 주세요. Please 이러면서. 아하. Please부터.
1: Please call 1, 2, 3, 4, and 5, 6, 7, 8.
0: Yes.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도 된다. 오. 전화번호를 넣어도 된다.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1: 네.
0: Alright, you guys, let's read this. Okay, so did you call this number?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Please call 1, 2, 3, 4, 5, 6, 7, 8.
1: Please call 1, 2, 3, 4, 5, 6, 7, 8.
0: 네. 자, 여기에 참고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1: 네네.
0: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익히라는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냥 교재에 참고로 필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1: 네.
0: 자, 어떤 기기로 전화를 해달라, 특정한 기기에 전화해달라고 할 때는 on을 써주십니다.
1: 아하.
0: 네, 그냥 call my cell phone 하지 마시고요. call someone, right? 여기까지 하고 예. 나서 on my cell phone 이렇게. 왜냐면 내가 내 셀폰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오피스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hey, call me on my cell phone. 기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뒤에다 on을 추가하기. 자, 그리고 장소 있죠?
1: 네.
0: 나 사무실로 전화해 달라. 나 집으로 전화해 달라. 이렇게 장소와 함께 쓰고 싶다면 as로.
1: 아.
0: You know what I mean?
1: Yes.
0: Alright, so, hey, call me at my office. 나 집에 오늘 없을 거거든. So, call me at my office.
1: 사무실로 전화하면?
0: That's right.
1: 네.
0: Alright, so, 이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Okay, good.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 문제 없죠. 아빠께 전화 드릴게요. 아, 이분 굉장히 저 아직 기억이 나는데
1: 네.
0: 너무 친절하신 분이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1: 그래요?
0: 딴 데로 가셨나 봐요.
1: 아,
0: 연락이 안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더 목 좋은 데로 가셨겠죠.
0: 그래서 저희 예. 강아지 털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1: 문제 없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no problem.
0: No problem.
1: 네, 풀어불.
0: 네. 실망할 뻔했잖아요.
1: 불. EM인가? UM인가?
0: 아우,
1: 네. 헷갈리네. 갑자기 역시, 헷갈리네요.
0: 역시 멈추면 안 돼.
1: 예.
0: 달려야
1: 돼. 툭 써야 돼요.
0: 맞아요.
1: 예. I'll call him a, I'll give a call.
0: Give him a call.
1: Give him a call.
0: 그게 뭘 것 같아요? 뭐예요?
1: 나는 그에게 줄 거예요, 전화를.
0: 네. 오케이. 연락을 주겠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Right, no problem. No problem.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No problem. 문제 없어요.
1: 네.
0: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주겠다. 자, 참고로 이거 말고 no problem 대신에 제가 다른 건 다양한 거를 왕초보 영어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조금 굉장히 구어체에 가까운 가벼운 거 하나. 그게 바로 sure thing입니다.
1: Sure thing.
0: 굉장히 가볍고 많이 비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0: 약간 좀 친근한 느낌 준달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oh sure thing, sure
1: Sure
0: thing.
1: thing,
0: 이거
1: sure
0: 결국에는
1: thing.
0: oh sure, no problem. 의미는
1: 아,
0: 같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전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알고 계시더라고요. Hey, call me 대신에 give
1: He.
0: 누구 a call, right? 뭐 아마 노래 가사 이런 데도 났던 기억이
1: Give me a
0: 나는데요.
1: call,
0: Give me a call,
1: baby,
0: right?
1: baby.
0: Yeah. 그러니까
1: 예.
0: 그거를 계속 듣잖아요. Give me a call, baby, baby.
1: 맞아요.
0: Give 뒤에 me가 나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1: 그러니까
0: 모르게.
1: 그 형식을 머릿속에 딱 대입을 시켜서
0: 맞아요.
1: 이것도 어디 많이 본 건데라고
0: 아하.
1: 유추를 했어요.
0: 그게
1: 네.
0: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1: 그러니까요.
0: 이 차이예요. 미국 사람들이 왜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머리가 더 좋아서? 아니라 그걸 계속 들은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 네네.
0: 우리도 그런 식으로 Give me a call, 뭐 baby baby 이거를 계속 들으면 우리도 익숙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1: 그쵸.
0: 누가 나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Give a call, baby baby 이러면 아니야, 거기 뭐 있어야 돼.
1: 미
0: me 있어야
1: 들어가야
0: 돼.
1: 될 걸?
0: 이게
1: 뭐 이렇게.
0: 자연스럽게 되죠. 그런
1: 야, 그래서 많이
0: 느낌이에요.
1: 듣는 것도
0: Of
1: 중요하겠네요.
0: course, 노출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거를 암기하는 걸 넘어서 Give someone a call. So, 목적어를 바꾸면은 이 사람에게 연락을 주는 겁니다.
1: 네.
0: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ive 과거형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
1: gave.
0: gave죠. 할수 있겠죠?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전화 줘. 오늘 밤에. 어떨까요?
1: 아하.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give me a call tonight. Call
1: 네.
0: me tonight.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1: 예.
0: 자, how about this? give의 과거 다시 한번.
1: gave.
0: gave. 그러면 나 이미 그녀에게 전화했어. 나는 이미
1: 아.
0: 그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1: 예. I already gave her a call.
0: 그렇죠.
1: 아,
0: me가 아니죠. her죠. So
1: yes.
0: I already gave her a call. 이런 식으로 하면 I already called her. 이거나 마찬가지다라는
1: 그러네요.
0: 거.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I already gave her a call.
1: I already gave her a call.
0: 네, 그리고 왠지 give me a call. 뭔가 라임이 좀 살아 있으면서
1: 맞아요.
0: 가사에 그래서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1: 네.
0: 자, 참고로 give me a call 연락 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call 대신에 buzz를 쓰는 거예요.
1: 오?
0: buzz가 약간 울림이죠. 즈즈.
1: 아, 진동
0: 맞아요. 진동
1: 소리군요.
0: 소리, 뭐벌 소리 이런 거
1: 아,
0: 즈즈 하는 게 buzz예요. 근데
1: 네네.
0: 그런 거를 내가 들으면은 알람이 되겠죠. 어? 뭐가 왔네? 그래서
1: 그렇죠.
0: hey, give me a buzz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연락 달라. 네.
1: 달라는,
0: 이거는 뭐
1: 네.
0: 구식 표현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1: 맞아.
0: 다 알아두시면, I mean, 이거 쓰는 게 최고 좋기는 하죠. 약간
1: 네.
0: 격식이기도 하고. 근데 남이 얘기했을 때 버즈를 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1: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0: That's right.
1: 네.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그렇죠. 질문 어순으로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0: 그렇죠.
1: dad's.
0: It's my dad's or it's my dad's phone number 정도가
1: 네.
0: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0: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알라이,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hat time? 하고 나서 뒤에 질문 어순 이어가는 거.
1: 네.
0: 사실 그 어순 지키는 게 제일 여기선 키라고.

0: 볼수
1: 그쵸,
0: 있어요. 알라이.
1: 그쵸.
0: 자,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1: 네.
0: 제가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should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몇 시에 제가 돌아와야 할까요?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Ooh,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Yes.
0: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갈 텐데 집에 도착하는 거 get home입니다. 오는 거 get
1: 네.
0: home. 너몇 시에 집에 도착했어? 너몇 시에 집에 왔어?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Yes.
0: Just like that. 자, 세 번째요. should를 또 써볼게요.
1: 네.
0: 나몇 시에 떠나야 할까? 나몇 시에 가야 되지?
1: What time should I
0: 그렇죠.
1: leave?
0: What time should I leave?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did you get home? What time should I leave? Very nice. 자, 다음은요. call 하고, call me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화번호를 써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어렵진 않죠, 이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아,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당신은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어요?
1: Can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Can you call this number? phone number 써도 되는데
1: 네.
0: 일반적으로 phone까지 굳이 안 써요. 우리도 전화번호 대신 그냥 번호로 연락 달라라고 하니까.
1: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너이 번호로 전화했어? 이거 내 친구 번호야. 막 이러면서
1: 아.
0: 너이 번호로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1: 오.
0: Did you call this number?
1: 오.
0: 이렇게요.
1: Yes.
0: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2345678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1: Yes,
0: 부탁드릴게요.
1: please call 1, 2, 3, 4, 5, 6, 7, 8.
0: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자 부담번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화 달라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 라디오 같은
1: 네.
0: 거 들으면 please call 1800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자주 딱
1: 아.
0: 들릴 거예요. 그럼 아, 바로 번호 나오네. 약간 반갑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1: 예.
0: 해봅니다.
1: 잘
0: 오케이. 아,
1: 들리겠는데요?
0: 그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Did you call this number? Please call 1, 2, 3, 4, 5, 6, 7, 8.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자,
1: 네.
0: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3: I'll call you when he's done.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3: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좋습니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Oh, no problem.
1: Yeah.
4: I'll give him a call.
1: Yeah,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you guess my password?
0: That's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at time?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너몇 시에 학교 갔어? 너몇 시에 학교 갔니? 네, 이거 만들어
1: 오.
0: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항상 낭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낭독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게 낭독입니다.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1: 네.
0: 소리 내서 하기 약속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week. 자, 한국말로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는 게 어때요? 그러는데 뭐 연락할 때 한국 분들이 뭐 contact, I'll call you, I'll contact you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But of course, this is 출근 영어. So I'm going to teach you a really, really important basic phrase in the business world. 자, 이 touch base. Why don't we 할 때는 이 pattern은 뭔가 이렇게 제안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Touch base는 contact하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So,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연락을 합시다. 네,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So, new expression. All right, sounds great. 자, 이런 거는 뭐 원어민들이 항상 말해. Sounds good, sounds great. All right, okay.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All right, so we've got some patterns and we've got some new expressions.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자,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Sounds great.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Okay, let's look at some key patterns and phrases. So this one is a pattern. Why don't we? Okay, we should do this. I would like you to do this. No, why don't we? 질문식으로 하지만 이게 제안인 거죠. So, 뭐뭐 하는 게 어때요? So, why don't we talk about it in the meeting room? Okay, so 그것에 관해서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때요? Right,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회의실에서 얘기합시다. Why don't we talk about it in the meeting room? The next example, why don't we discuss this matter another time? So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얘기하는 게 어때요? So it's a very nice way of making a suggestion. Okay, so why don't we 이제 간단하게 이 회의 뭐 어떤 뭐 비즈니스 상황이 안 있을 때뭐 why don't we have dinner at 뭐 Suji's 뭐 why don't we take the subway instead of the car? So we can use this pattern in any situation, not just for business. Okay? All right, next. Key phrase. 정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Touch base. 자, 이게 야구에서 이 베이스가 있죠. First base, second base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딱 터치하면서 다음 베이스를 가는데, 그러니까 딱 터치하는 게 연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두 사람이 딱 연락하는 거예요. So, let's touch base in a few weeks. 자, 몇주 후에 다시 연락합시다. Okay, let's contact each other. Let's call each other in a few weeks. Okay. I'll touch base when I get an answer to your question.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몰라요? I'll touch base when I get an answer to your question. 자, 당신의 질문에 대해 답이 나오면 제가 연락할게요. So, touch base는 거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컨택트를 해야 되죠. So, I'll touch base with you next week. Let's touch base. 우리 같이 서로 let's touch base next week.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so touch base instead of contact. Good phrase.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we want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Keep the real speed natural. 자, 이딱 하나하나 이 발음을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이 리듬을 타야 돼요. All right, so let's get started.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Sounds great.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How was it? Not bad? All right, let's do it one more time.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Sounds grea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저 뭐 한 척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척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 아픈 척 했어요. 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아프고가 아니고 아픈 척을 하는 거. 이거를 바로 I pretended to 동사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I pretended to 동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I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느냐? 바로 I 과거 동사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이고자 그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는 뭐 하는 척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이제 속이는 행동들을 여러분이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 뭐 하는 척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이럴 때 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자는 척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안 잤는데 자는 척 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자다라는 동사는 바로 sleep입니다. 그래서 I slep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잤어요 라는 의미라면 저는 자는 척 했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pretend라는 동사를 넣어서 I pretended to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 I pretended to sleep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sleep.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sleep 해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pretended to sleep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는 척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우는 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울다는 바로 cry입니다. 그래서 I cried 라고 얘기하면 진짜로 우는 거고 I pretended to cry 라고 얘기하면

0: 하면서 우는 척을 했다라는 얘기. 두 개의 의미 차이도 구분 지어 줄수 있게 되겠죠. 저는 우는 척을 했습니다. I pretended to cr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cry.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cry. 해서 저는 우는 척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sick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아픈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 pretended to be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Are you sick? I am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픈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땐 비동사가 붙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아픈 척을 했어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pretended to be sick.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be sick. 해서 전 아픈 척 했어요.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전 놀란 척 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머, 허구나, 혹은, 진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란 척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놀란 상태가 되어질 때는요, surprise가 아니고 surprised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놀라 전 거니까요. 그래서 I pretended to be surprised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란 척을 하는 거. I pretended to be surprised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be surprised.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be surprised. 해서 저는 놀란 척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특정 행동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뭘한 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저뭐한척 했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1: I pretended to sleep. I pretended to sleep. I pretended to cry. I pretended to cry. I pretended to be sick. I pretended to be sick. I pretended to be surprised. I pretended to be surprised.
0: 야, 너 자는 척 하지 마. 라고 얘기, 할 때. 자는 척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땐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앞에 don'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pretend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는 척 하지 마. 속이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n't preten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이려고 그 행동을 하지 마. 뭐 하는 척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척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pretend to sleep.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Pretend to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pretend to 동사, tend to 동사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pretend to sleep. 한 번만 더. 시작. Don't pretend to sleep. 해서 야너 자는 척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고, Don't pretend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척하지 마.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저 놀란 척했어요. 라는 표현으로 I pretend to be surprised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안 놀란 척했어요. 라는 걸로 하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I pretended no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안 놀란 척했어요. 그래? 라고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진짜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돼. 깜짝이야. 라고 하지만 그래. 이런 식으로 안 놀란 척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pretended 하고 나서 no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not to be surprised.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not to be surprised. 이런 식으로 I pretended not to 동사.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안한척 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뭐한 척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pretended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입니다. 하루 딱 10분. 그 중에서도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이고요. 우리가 10분 그러면 인터넷 기사 몇 개만 읽어도 훅 날아가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한테 가장 소중한 그래서 행복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r 10-minute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now.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그냥 오는 것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오래 남지도 않습니다. 도전부터 먼저 하시면은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s hit the road with this par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인생을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상대편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만한 충분한, 그렇죠, 이유가 있다가 오늘의 포인트고요.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you have, 그 다음에 뒤에 reas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to 동작을 쓰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이유가 있다, good reason. 뭐 모든 이유가 다 있다, every reason. 이렇게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달랑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practice, right? Practice will give you more confidence. So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늘 하듯이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Then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살짝 더 그 다음 단계에서 내려볼 테고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가 다 나왔고요. 즐길, 믿을, 말을 할, 떠날. 사실은 동작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You have good reason 해도 되고요. You have every reason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즐기는 거니까 enjoy. Enjoy, 그 다음에 it까지 하세요.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it. 됐죠? 자, 두 번째는 그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 아시겠죠? 글자 말고, 어, 믿어.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Believe it. 다 좋고요. 그 말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야, 그렇게 말해도 돼. 이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는 거죠. You have every reason to, 그렇죠, say that. 해서 say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떠날. 떠난다가 뭐예요? go 해도 되지만 leave 해서 you have every reason to leave. 그런데 지금이니까 now까지 하시면 딱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예,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작과 함께하는 연습 과정입니다. 그냥 공부해야지. 이거는 totally meaningless. You're wasting your time. 정말 시간 낭비고 예,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할 때만 나 했어.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낭비하세요? 첫 번째부터 갑니다. Your turn time. 그걸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어.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it. 자, 그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 믿어, 믿어. 예, 그래서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it. And miss you입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Your turn. 네, you have every reason to say it. 됐죠? 예, 그래서 바로 맨 마지막에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다.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leave now. 발음 길게 하셔야 돼요. 이거 live 이렇게 쓰시면은 넌 살 충분한 이유가 있어. 물론 그것도 멋진 문장이지만 여기선 leave 이렇게 길게 발음하셔야 떠나다고요. live 이렇게 발음하시면은 예, 바로 살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tep 2. 인생을 최대한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앞에 다 나왔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뭐 할 거예요? To enjoy your life. 그렇죠? 예, 그런데 최대한이 뭘까요? 가득 찬 게 뭐예요? 컵에 물을 따르면 empty, 그 다음에 to the brim. If you pour the water to the brim of a cup. 그렇죠? 그러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장자리까지 따르면은 그게 full이잖아요. full. 그래서 to the full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 est를 붙여서 to the fullest. Fullest 이렇게 쓰셔도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EST가 있건 없건 같은 뜻인데 EST를 쓰면 조금 더 강조겠죠.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맞습니다. 지금 참고 내일 혹은 10년 후부터 인생을 즐기겠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요즘에 YOLO라고 있는데 그게 그냥 흥청망청 뭐 하자 이렇게 뭐 생각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나의 열정을 불사르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예. 내가 그냥 침잠하거나 귀찮은 마음을, 귀차니즘을 버리는 거. 이게 인생을 즐기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예, 자기 인생을 현재 즐길 수 있는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each and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아까 나왔잖아요.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그쵸? 예, reason to believe. 뭘 믿는 거예요? His love is true. Yeah, his love is real. 다 좋습니다. R-E-A-L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냥 남들은 다 아는 건데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예, 못된 거죠. 자, you have every reason to say 어떤 겁니까요? 그렇죠. To say 뭐라고요? He is lying.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lying 아니고요. 라, 이가 있고 거기다 잉이 붙어서 발음이 lying처럼 이 발음이 도움된다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 중에 하나만 하셔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니까 나 다 안 외워지는데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자, 두 번 즐겁게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자, 너는 인생을 최대한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맞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다들 행복하자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행복하자고 모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바꿔볼까요? You have every reason, 그렇죠?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아니면 to the full까지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당연하지. 맞아. 그렇죠? I have no reason. 내가 이유가 없는 거죠. Not to라는 얘기는 not to enjoy

my life to the fulles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내 인생을 즐기지 않을 해서 not to 그럴 이유는 no reason, 없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또 이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앞에 yep 하는 것은 yes의 아주 친한 사이에서 쓰는 표현. yep, 맞아! 우리말로 그런 느낌이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친구와 함께 나눠서 쭉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크골프 1타 강사 아누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샷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샷, 두 번째는 페어웨이 샷, 어프로치 샷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러프 샷, 네 번째, 벙커 샷, 다섯 번째, 퍼팅 샷입니다. 첫 번째로 치는 샷은 티샷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샷부터는 페어웨이 샷, 어프로치 샷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러프 샷입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양옆에는 긴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긴 풀에 공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풀밭에 공이 꽂히고 맙니다. 그럴 때는 그 러프 지역에서 다시 홀컵을 향해서 저희가 샷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샷이 되겠죠? 풀숲이나 러프 지역에서 치는 샷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벙커 샷입니다. 벙커, 모래가 있는 지역이에요. 파크 골프는 모래 웅덩이가 그다지 깊지 않고 크진 않지만 모래에서는 공이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갑니다. 모래가 저희 공에 가는 진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간적인 임팩을 이용해서 벙커샷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퍼팅샷입니다. 퍼팅샷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티샷을 잘하고 어프로치샷을 잘하고 러프샷을 잘하고 벙커샷을 잘해도 마지막에 홀컵에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거든요. 짧은 거리에 넣는 퍼팅샷 가장 중요합니다. 스윙 시 주의사항입니다. 스윙이라는 거는 내가 클럽을 들고 행위를 하는 건데요. 목표 지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깃발이 있는 곳, 홀컵이 놓여 있는 곳이 목표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드레스 확인입니다. 어드레스는 나의 몸의 정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스윙은 크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너무 과도한 백스윙으로 인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슬라이스나 훅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무리한 백스윙은 금지입니다. 네 번째, 임팩트 시 볼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임팩트는 순간 공을 맞는 힘입니다. 순간적으로 공을 맞는 힘에서 거리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때 먼저 고개를 들거나 몸을 움직여서 깃발 쪽을 향하다 보면 공이 직진성이 떨어집니다. 임팩트 시 볼에서 눈을 절대로 떼지 않는다. 다섯 번째입니다. 팔로우 스로우입니다. 팔로우 스로우는 공을 임팩을 가하고 나서도 마지막 동작을 하셔야만이 공이 일직선으로 직진성 있게 가는 거거든요. 팔로우 스로우는 클럽 베이스 목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0: 골프와 달리 파크 골프는 무리한 큰 스윙은 금지고요. 안전하게 딱 90도 정도만 해야 됩니다. 티샷, 어프로치샷, 퍼팅샷에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발 자세, 일직선으로 놓여있는 그 자세를 스탠스라고 합니다. 나의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파크 골프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거를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탠스와 어드레스를 접목해서 티샷, 어프로치샷, 퍼팅샷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티샷인데요. 어렵죠? 무리하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자, 티샷 스탠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m에서 100m 이상 공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백스윙도 커지게 되겠죠? 자, 왼발과 오른발 간격을 나의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네, 벌렸고요. 내 왼쪽 발 뒤꿈치 쪽에 공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공의 위치를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일직선으로 잘하셨고요. 공도 내 뒤꿈치 뒤쪽에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왼쪽 발을 열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오픈 스탠스 한번 해보실까요? 왼쪽 발을. 네, 이렇게 열면은 공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스퀘어 스탠스 갑니다. 네, 어떤 분들은 오른쪽 발을 뒤로 하시는 분 계세요. 이럴 때는 공이 어디로 갈까요?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다시 스퀘어 스탠스 일직선으로 저희는 기본 자세입니다. 백스윙은 제가 100m 간다고 생각하고 100m 백스윙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저희 파크 골프에서는 더 무리하게 풀스윙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어프로치샷 스탠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은 한 중앙에 놔주시고요. 어프로치는 20m, 30m거든요. 자, 스탠스를 한번 서보겠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게 됩니다. 한번 스탠스 한번 서보실까요? 어프로치샷 스탠스. 네, 항상 네, 나란하게 잘 쓰셨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습니다. 네,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가 저희가 20m, 30m 갈수 있는 백스윙입니다. 어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척추각과 흉추각이 일직선으로, 네, 턱은 아래쪽으로 당기지 않습니다. 네, 턱은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 백스윙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공을 맞추고도 저희가 마지막에 팔로스로까지 간다는 거. 공만 임팩하고 멈추는 게 아닌데요. 대부분 저희 동호인분들이 안 지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팔로우스로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을 임팩만 하시고 바로 거기서 동작이 정지가 되는 부분인데요. 10m 정도 있는 공을 맞추고 나서 팔로우스로우 하지 않고 멈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저희가 끝까지 팔로우스로우가 갈수 있도록 내가 백스윙 한 만큼 공을 맞추고도 그만큼 하는 거를 제가 팔로우스로우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m. 네, 마지막 동작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셨죠? 다시 한번. 공을 맞추고도 팔로우스로우까지 가야 됩니다. 자, 발과 발 사이가 일직선으로 잘 섰으면 이번에는 공 앞에 파크골프 클럽 헤드 면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요, 이 헤드 면이 발과 발 사이에 나란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공이 한가운데 있게 한번 서보실까요? 발을 옮겨서?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공이 한가운데가 아니고 파크골프 헤드 페이스면 공을 맞는 부분이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네, 한 중앙에 잘 놓여졌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퀘어 스탠스 일직선으로 잘 섰는지 발과 발 사이에 헤드 페이스면이 나란하게 있는지 잘 됐나요? 자,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척추각과 흉추각을 일직선으로 하고요. 너무 고개를 숙여서 공을 쳐다보진 않아요. 네, 턱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네, 1m 정도인데 샷을 할 때는 백스윙이 필요하거든요. 백스윙은 30cm를 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기 거리까지는 가는데 대부분이 백스윙을 이렇게까지 크게 합니다. 어우, 그렇게 되면 홀컵에서 공은 멀어지고 말아요. 안 됩니다. 네, 퍼팅샷 1m 정도 되는 거 샷 한번. 자, 한번 해볼까요? 작은 백스윙으로. 네, 잘할 때는 나이스 샷 합니다. 네. 샷의 스탠스 자세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티샷과 어프로치와 퍼팅은 스탠스 자세가 다 달라요. 공이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같은 자세에서 티샷도 하고 어프로치도 하고 퍼팅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티샷은 어떻게 했나요? 발과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공은 어느 쪽에 있었나요? 왼쪽 뒤꿈치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 샷은 공이 어디 있었나요? 네, 발과 발 사이 한 중앙에 있었어요. 자, 세 번째 퍼팅, 가장 가까운 거리에 넣는 퍼팅은 파크골프 클럽 헤드 페이스면이 한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스윙은 커지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스윙은 작게 해야 됩니다. 파크골프는 점점점 할수록 쉬워지고 즐거워지는 게 파크골프예요. 다음 이 시간에는 파크골프 스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작은 스윙도 있고 큰 스윙도 있지만 저희는 무리하지 않게 여러분의 맞춤 스윙으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풀스윙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옮겨 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세상에는 둘로 나누어 부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밝음과 어둠, 낮과 밤, 추위와 더위가 있고 나아감과 물러남, 울음과 내림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러합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남자와 여자, 우리와 남. 우리는 늘 이런 말들로 세상을 갈라서 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전화계지, 미지위미, 사기,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세산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하니 이는 추악한 것이다. 모두가 선함을 선하다고 하니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선하지 않으니 애초에 나뉘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과 선함은 사람이 세운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은 곧 추한 일이 됩니다. 모두가 선하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곧 선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한쪽을 높이고 다른 쪽을 밀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함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고 선하지 않음이 없으면 선함도 없습니다. 이 둘은 사실 밀어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본 도가 이러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낳습니다. 고, 유무 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교, 고하 상경, 음성 상화, 전후 상수.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견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기울이며 곡조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어려움과 쉬움은 어느 하나가 사라지면 남은 하나도 살 자리를 잃습니다. 쉬움이 없어지면 더는 어렵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고 짧은도 앞과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음이 없으면 긴 것도 없고 뒤가 없으면 앞도 없습니다. 이렇게 맞서 놓인 것들은 함께 생겼다가 갈라서는 사이가 아닙니다. 생겨난 뒤에도 끝까지 서로에게 기대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없음과 있음, 무와 유는 어떻겠습니까? 이 둘이야말로 딱 잘라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와 유가 서로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 둘 또한 서로를 세상에 내놓고 서로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와 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있던 것은 없어지고 없던 것은 다시 있게 됩니다. 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피었던 꽃은 시들고 머지않아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봄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핍니다. 꽃만이 아니라 만물이 이러합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납니다. 이 움직임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되돌아감. 저는 그것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해는 떠올랐다가 기울고 기울었던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달은 차올랐다가 이지러지고 이지러졌던 달은 다시 차오릅니다. 우리가 보는 구분은 세상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운 순간 돌로 보였을 뿐 사실 돈은 되돌아가며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이리화.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세상에 나온 모든 것은 등에 음을 지고 가슴에 양을 안고 있습니다. 그늘진 음과 볕이 드는 양이 한 언덕에 함께 있듯 무엇하마 한쪽만 지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과 양은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우러집니다. 음과 양, 무와 유, 생과 사. 이렇게 마주 놓인 모든 것들은 서로 맞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 안에서 함께 생겨나 서로에게 기대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가며 움직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려 해도 그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한쪽으로만 가려 하면 어찌 될까요? 물장 침로 시위

부도 초이. 사물은 왕성해지면 노쇠해지니 왕성함을 좇는 것은 도에 맞지 않는다. 도에 맞지 않는 것은 일찍 끝난다. 들에만 풀을 떠올려 보십시오. 풀은 가장 푸르른 바로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든 후 뿌리로 겨울을 나고 봄을 기다려 다시 돋습니다. 하지만 푸른 채로 남아있으려 버티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리 한 번에 잎이 산하고 그 잎을 붙들다 뿌리마저 마르고 맙니다. 왕성함을 좇는 것은 되돌아가는 돌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거스르자면 힘을 써야 하고 쓴 힘은 이내 바람납니다. 도에 맞지 않는 것이 일찍 끝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그러나 되돌아감은 도 안에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길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물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는 일도 아닙니다. 풀이 제 뿌리로 돌아가듯 다시 돋아날 자리로 갈 뿐입니다. 앞서 나온 구절 가운데 아직 풀지 않은 구절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단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도가 되돌아가는 데에는 늘 약한 것이 쓰입니다. 어찌하여 굳센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겠습니까? 굳센 것은 부딪히고 버티니 되돌아가려 하면 멈추거나 부러집니다. 약한 것은 부딪히지도 버티지도 않으니 순순히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돈은 약한 것에 지나 되돌아다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대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 바로 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하나로 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